0: 기생충장 질환인 사이클로스포리아증의 확진자가 올해 5월 이후 1,645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점에 249명과 비교하면 6배가 넘는 규모로 미질병통제예방센터는 예년과 비교해 매우 큰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은 34개 주에 이르며 이 가운데 141명이 입원 치료를 받았고 현재까지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미질병통제예방센터가 별도로 파악 중인 감염 의심 사례까지 합치면 규모는 약 7,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의 27배 수준입니다. 미시간주가 이번 유행의 최대 피해 지역으로 꼽히며 주 보건복지부는 확진자 면담 결과 상추와 샐러드용 잎채소가 유력한 감염원으로 지목됐다고 밝혔습니다. 패스트푸드 체인 타코벨은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지역 일부 매장에서 상추와 고수 등 신선식 재료 판매를 일시 중단했으며 예방 차원의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생충은 감염 후 최대 2주가 지나서야 증상이 나타나기도 해 원인 식품 추적이 어렵고 세척만으로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가열조리가 가장 확실한 사멸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의료진에게 장기간 설사가 이어지는 환자를 진료할 경우 사이클로스포리아증 가능성을 고려하고 감염이 확인되면 당국에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란을 향해 구체적인 협상 시안을 제시하지 않겠다면서도 올바르게 행동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주 미 육군전쟁대학 행사 참석 직후 취재진에게 나는 데드라인을 제시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라는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제대로 행동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다음 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 등 민간 인프라까지 공격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미군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오늘까지 닷새 연속으로 이란 호르무즈 해협 주변 군사시설을 폭격했으며 오늘은 대낮에 타격을 감행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시안을 명시하지 않으면서도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식으로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합의가 지연될수록 공격 대상이 군사시설을 넘어 민간 인프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경고가 거듭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닷새째로 접어든 오늘 밤 이란 남부와 남서부 여러 지역에 미군 공습이 이어졌습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후제스탄주 아바즈 여러 지역에서 다수의 폭발음이 보고됐다고 전했습니다. 후제스탄주 안보 담당 부지사 발리올라 하야티는 적군이 아바즈 인근 4개 지역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이번 공격으로 인한 사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전략적 요충지인 남부 항구 도시 반다르아바스 인근에서도 두 차례의 폭발음이 들렸으며 미국이 발사한 발사체가 인근 거점을 타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동부 시스탄 발루치스탄주의 차바하르와 라삭 코나락 등지에서도 폭발이 잇따랐습니다. 라삭에서는 네 발의 발사체가 낙하하는 소리가 들렸고 코나락 인근에서도 세 차례의 폭발음이 추가로 보고됐습니다. 이번 공습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양국 충돌이 이란 본토 깊숙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길목으로 이 지역의 긴장이 고조될수록 국제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파장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2: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3: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2: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4: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9구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0: 가 오늘 이란을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네게브 사막 도시 디모나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스라엘 본토가 공격받을 경우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압도적인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란 지도부를 향해 우리를 공격하고도 무사할 것이라 기대하지 말라고 직접 경고했습니다. 이 발언은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두고 무력 충돌을 벌이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이란은 현재 중동 전역에 미군 기지를 타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지난달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 남서부 석유화학 시설을 타격한 바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던 시대는 끝났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악의 축에 맞서 이를 이미 증명해 보였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중동의 긴장이 미국과 이란의 직접 충돌로 번진 상황에서 이스라엘까지 강경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면서 영내 확전 우려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가 어제 미군 전투 역사상 처음으로 자폭형 무인수상정을 실전에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무인수상정이 이란 반다르아바스 해군 기지에 고속으로 접근해 잠수함과 함정 정비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이번 작전에 투입된 무인정은 미국 방산업체 사로닉의 코르세어입니다. 코르세어는 길이 약 7m의 소형 무인정으로 450kg 이상의 화물을 싣고 1600km 이상을 항해할 수 있습니다. 사로닉은 네이비실 출신 디노 마브루카스가 2022년 동료들과 함께 설립한 방산업체로 현재 기업 가치는 약 92억 달러에 달합니다. 코르세어는 지난 9일 오만만에서 이란군에 격추된 미 육군 아파치 헬기 승무원 2명을 구조하며 인명구조 능력도 입증했습니다. 미 언론들은 이를 수상 드론이 수색구조 임무에서 인명을 구조한 최초의 사례로 평가했습니다. 전투와 구조 양면에서 성능을 증명한 이번 실전 투입은 드론 기술의 전장 가치를 확인한 결정적 계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 국방부는 이란과의 전쟁 외에도 무인 기술 활용 영역을 대폭 넓히기 위해 대규모 무인 시스템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패션 칼럼니스트 이스트 진 캐럴에 대한 성추행 민사소송 배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오늘 법원 기록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입니다. 캐럴은 1990년대 중반 뉴욕 맨해튼의 버그도프 군맨 100 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5월 승소했습니다. 당시 배심원단은 성폭행 증거는 찾지 못했지만 성추행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00만 달러의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총 562만 달러를 캐럴 측에 지급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판결 재검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심 결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계속 법적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캐럴은 이와 별도로 명예훼손 위자료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1심 법원은 2024년 1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8,330만 달러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2심 법원도 지난해 9월 이를 유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민사 성추행 판결에 따른 배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결로부터 열해 만에 인간과 바둑 인공지능의 재대결이 펼쳐집니다. 오는 17일 세계 최강 신진서 9단이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카타고와 세판 대국을 시작합니다. 이번 대결은 신진서 9단이 흑을 잡고 두 점을 먼저 놓는 접바둑 방식으로 진행되며 그만큼 인공지능의 실력이 월등하다는 평가를 반영한 것입니다. 신진서 9단은 대국 한 판당 5천만 원을 받고 3판 중 2판을 이기면 고급 승용차를 추가 부상으로 받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이세돌 9단과 알파고가 대결한 지 10년 만에 인간계 최강과 인공지능이 다시 격돌합니다. 이번엔 세계 최강 신진서 9단과 인공지능 최강 카타고의 대결인데요. 사람이 두 점을 먼저 두고 시작하는 접바둑입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세계 대결 이후 10년 만에 인간과 바둑 AI의 재대결이 펼쳐집니다. 세계 최강 신진서 9단은 알파고 이후 최강의 바둑 AI로 평가받는 카타고와 대결합니다. 알파고 때는 호손으로 두었지만 이번에는 인간이 흙을 잡고 두 점 접바둑으로 둡니다. 그만큼 인공지능의 실력이 월등하다는 뜻입니다. 대가에서 집이 똑같으면 100반집승으로 처리됩니다.
4: 그때는 후선이었지만 9점이라는 지수이기 때문에 뭐 묘수를 통해서 이긴다는 생각보다는 2점이라는 지수를 지켜나간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고요.
3: 반집만 이겨도 충분하다는 알파고와 달리 카타고는 이기고 있을 때에도 양보가 없습니다.
4: 지금 카타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집 차이를 더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아무리 자기가 유리해도 더 좋은 수를 두려고 하는 그런 인공지능으로 알고 있고요.
3: 제한시간은 사람과 인공지능이 다릅니다. 신진서에게는 5시간에 30초 초읽기 1회가 주어지고 계산이 빠른 인공지능은 모든 수를 20초 안에 둡니다.
4: 이제 어떻게 판이 짜이느냐? 전투로 간다면 제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굉장히 좀 그래도 잔잔한 흐름의 바둑으로 간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신진서는 한 판 대국료로 5천만 원, 승리하면 5천만 원을 더 받고 세 판 중 두 판을 이기면 1억 원 상당의 고급 승용차를 부상으로 받습니다. 댕수와 강경 기신전은 오는 17일 첫 번째 대국을 시작합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5: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6: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5: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6: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5: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7: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6: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8: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6: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9: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0: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117, 32369-2117번.

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2: Air.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4: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3: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4: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3: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4: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5: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6: 올여름 해치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꿈의 자동차 G-Wagon을 받으세요. 7월 중 매주 토요일마다 해치한가가 최신형 벤츠 G-Wagon G580E 또는 현금 10만 달러를 쏩니다. 이게 다냐고요? 수천 달러 이지플레이도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해치한가 리워즈 카드를 사용해 게임하며 응모권을 모으세요. 그리고 7월 중 토요일 밤마다 오셔서 추첨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게임을 많이 할수록 당첨 확률도 올라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해치한가.com에서 확인하세요.
7: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8: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주재했습니다. 취임 1년을 맞아 처음으로 전 부처 업무보고를 시작한 자리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간 부처들이 많은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면서도 앞으로 남은 3년 11개월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사회의 자산 구조에서 부동산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하며 이를 매우 원시적인 구조라고 표현했습니다. 선진국 가운데 이처럼 부동산에 자원이 집중된 나라는 없다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핵심 과제라고 진단했습니다. 자본시장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관련 입법이 속도감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또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관찰 대상국 편입에 실패한 것을 언급하며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조세 지출과 재정 지출이 두 부처로 나뉜 현행 구조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놓았습니다. 두 기능의 관련성이 매우 깊은 만큼 다른 나라 사례를 참고해 통합 여부를 검토해 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가 오늘 이란 군사시설에 대한 공습을 하루 두 차례 감행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닷새 연속 이어진 공습이지만 오늘은 처음으로 주간과 야간에 걸쳐 두 번 타격을 가했습니다. 오전 공습은 미 동부시간 기준 6시에 시작해 약 90분 만에 마무리됐고 오후 3시에는 두 번째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표적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 대툰부 섬에 있는 이란의 해안방어체계와 순항미사일 저장 및 발사시설이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번 타격으로 민간 상선을 위협해온 이란의 공격 수행 능력이 한층 더 약화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습과 함께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이란 항구를 오가는 모든 선박의 통항 봉쇄도 재개했습니다. 봉쇄 재개 이후 24시간 동안 상선 한 척을 미사일로 무력화하고 두 척은 회항시켰습니다. 무력화된 선박은 퀴라소 국적 유조선 벨마호로 이란의 석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 섬으로 향하던 중 수차례 경고를 무시했고 미군 항공기가 헬파이어 미사일로 굴뚝을 타격해 항행불능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핵심 수로로 이 해협의 봉쇄는 국제 에너지 공급망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이번 작전은 이란의 군사력 약화와 자금줄 차단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법원이 오는 24일 열리는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후 2시로 예정된 이번 선고를 대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해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중계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초부 선고의 생중계는 지난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사건 상고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번 생중계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13일 낸 중계 허가 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결정됐습니다. 선고기일은 당초 16일로 잡혀 있었으나 특검팀의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져 24일로 미뤄졌습니다. 김 여사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6,2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2천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수수한 혐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8억 1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그리고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도이치모터스 혐의까지 유죄로 뒤집어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으로 형량을 늘렸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24일 내려집니다.
9: 이란 의회는 오늘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사망 이후 처음으로 공개 본회의를 열고 미국에 대한 보복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전시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완전히 통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의회는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도 미국의 공격에는 더 강한 보복으로 맞서겠다며 미국의 공격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더욱 늦출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대통령은 미국의 공격을 규탄하는 동시에 내부 결속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0: 이란 외무부는 전시 상황에선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완전히 통제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란 의회는 통제권을 제도화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 사망 이후 처음 열린 이란 의회의 공개 본회의는 새 지도부에 대한 충성과 미국에 대한 보복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이란 의회의 강경파를 중심으로 미국과의 종전 MOU는 끝났다는 성명이 나왔고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법제화 절차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미국과의 무력 충돌 속에 이란 외무부 차관은 전시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완전히 통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도 미국의 공격엔 더 강한 보복으로 맞서겠다며 미국의 공격은 호르무즈 재개방을 더욱 늦출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و عبور از مسیر مینگذاری شده را ترجیح دادند
12: مورد حسابات قرار داد و از کار انداخت.
11: 페지시키안 대통령은 미국의 공격을 규탄하며 동시에 내부 결속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3: 뭐 قدم اولین که باید وحدت و انسجام داخلی حفظ میشه. هر کلامی، هر رفتاری باعث شقاق در جامعه بشه، قدرت ما رو کاهش خواهند.
11: 최근 미국과의 충돌이 격화하면서 이란 내 온건파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내부 분열을 막기 위한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14: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김재현입니다. 매일 낮 12시 정오뉴스 끝까지 안 듣고 바로 채널 돌리면 손해보는 일이 벌어집니다. 뉴스 바로 뒤에 안 들으시면 손해보시는 LA 한입토크가 이어지니까요. 한인경제 한입토크 안 들으시면 돈 흐름 놓치고 AI 한입토크 놓치면 5분에 끝낼 걸 혼자 밤새고 건강음식 주말 레저 정보까지 놓치시면 정오뉴스 알짜를 놓치시는 겁니다. 매일 낮 12시 정오뉴스 마지막에 이어지는 재현과 지수의 LA 한입토크. 애청자 여러분께 정오토크 한입을 맛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저희랑 한입 같이 드시겠습니까?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오늘 연방상원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워시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통화정책 수행에 영향을 미치려 시도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그런 시도가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맡은 일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3.5에서 3.75% 수준인 기준금리를 1% 아래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전임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해서는 금리를 충분히 빨리 내리지 못했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시 의장 취임 이후 그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여러 차례 되풀이했습니다. 워시 의장은 인공지능 관련 투자가 향후 12달간 물가 지표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한 차례 가격 상승이 곧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공급 측면의 반응이 뒤따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결국 물가 상승 압력을 누르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기존 견해도 재확인했습니다. 연준 내부에서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의 의견이 다소 다를 수 있다면서 선의의 집안 싸움으로 봐달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존 윌리엄스 총재가 오늘 뉴욕에서 열린 행사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났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앞으로 몇 분기 동안 물가가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할 만한 고무적인 이유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말 전체 물가 상승률이 약 3.25% 수준으로 낮아진 뒤 2028년에는 연준의 목표치인 2%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졌지만 당시 물가를 끌어올렸던 요인들이 점차 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유가 급등세도 이미 정점을 지났을 가능성이 크며 전쟁 이전 수준으로 다시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관세와 관련해서는 기존 관세가 만료되더라도 새로운 관세로 대체되는 만큼 추가적인 물가 상승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인공지능 투자 확대로 인한 수급 불균형도 공급이 늘어나면서 시간이 지나면 완화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노동시장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인이 아니며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가 물가를 연준의 장기 목표치인 2%로 되돌리기에 적절한 수준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 경영자가 오늘 일본을 방문해 도쿄에서 공개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장에는 일본 인공지능 업계 전문가 300명 이상이 모였고 황 최고 경영자가 등장하자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황 최고 경영자는 엔비디아의 개인용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DGX 스파크를 직접 들고 나와 소개했고 친필 서명을 적은 칩을 참석자들에게 선물로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이어 일본 대표 전자상가인 아키하바라를 찾았는데 도착 전부터 현지인과 관광객들이 건물 주변을 가득 에워쌌습니다. 황 최고 경영자는 창업 초기인 90년대 중반 엔비디아에 500만 달러를 투자해 파산 위기를 구해준 게임회사 세가 행사에도 참석했습니다. 그는 일본은 언제나 소중한 나라이며 세가는 항상 마음속에 깊이 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은 황 최고 경영자가 최근 한국과 타이완을 잇따라 방문하면서 일본만 건너뛰었다는 이른바 재팬 패싱 논란이 일었던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카이치 내각이 인공지능 저변 확대에 힘을 쏟으면서 양측이 협력을 준비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황 최고 경영자는 이번 일정에서 일본 정부와 주요 대기업들을 상대로 대규모 인공지능 협력 내용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1: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오늘 일본 도쿄를 방문해 자사의 차세대 초고성능 인공지능 칩을 직접 소개했습니다. 행사장에는 일본 인공지능 업계 전문가 300명이 넘게 몰렸으며 젠슨 황은 직접 서명한 칩을 참석자들에게 선물로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젠슨 황은 최근 한국과 타이완을 잇따라 방문했으나 일본은 들르지 않아 현지 언론에서 일본 패싱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젠슨 황은 일본 정부 및 주요 대기업들과 대규모 인공지능 협력 내용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2: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3: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행사장에 등장하자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특별한 손님이 온다는 소식에 일본 AI 업계 전문가들이 300명 넘게 모였습니다. 젠슨 황은 이 자리에서 자사의 초고성능 인공지능 칩을 들고 와 직접 소개했습니다.
4: We built a personal AI supercomputer called DGX Spark.
3: 친필 서명을 적은 칩을 참석자들에게 선물로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이어 찾은 곳은 일본 대표 전자상가인 아키하바라. 도착 전부터 현지인은 물론 관광객들까지 건물 주변을 잔뜩 에워쌌습니다.
5: 진짜 긴장했었다는
3: 창업 초기인 1990년대 중반 신세를 졌던 게임 회사 세가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500만 달러를 투자받아 파산 위기에서 벗어난 인연이 있습니다.
4: Japan will always be very dear to me. And Sega will always be very dear to me. You should be very proud that even to this day, Nvidia and Sega are still working together.
3: 젠슨 황은 최근 한국과 타이완을 잇따라 방문해 숨가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반면 옆 동네인 일본은 한 번도 안 들려 현지 언론에선 일본을 패싱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카야치 내각이 최근 AI 저변 확대에 힘을 쏟으면서 일본과 협력을 준비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젠슨 황 최고 경영자는 일본 정부는 물론 일본 대기업들과도 대규모 AI 협력 내용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6: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0: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5: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6: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7: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6: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7: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6: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수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8: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9: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8: 장례비는요?
9: 공업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8: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9: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10: 5시 이브닝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가 오늘 새벽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준결승에서 잉글랜드를 2-1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선제골을 내준 아르헨티나는 후반 막판 연속골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균형을 먼저 깬 건 잉글랜드였습니다. 후반 초반 앤서니 고든이 해리 케인과 모건 로저스의 연계 플레이를 마무리하며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리오넬 메시의 드리블과 패스로 공세를 이어갔고 후반 40분 엔조 페르난데스가 메시의 패스를 받아 강력한 슈팅으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이어 후반 추가 시간 메시가 오른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를 마르티네스가 헤딩으로 연결하며 역전골을 완성했습니다. 메시는 이날 도움 2개를 추가해 이번 대회 8골 4도움을 기록하며 득점 선두에 올랐습니다. 반면 잉글랜드는 1966년 자국대회 우승 이후 60년 만에 결승 진출이 무산됐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오는 20일 스페인과 결승을 치르며 월드컵 2연패에 도전합니다. 스페인이 오늘 새벽 미국 댈러스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준결승전에서 프랑스를 2골 차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회 이후 16년 만에 결승 무대입니다. 이번 대회 조별리그부터 전승 행진을 이어오며 우승 후보 1순위로 꼽히던 프랑스는 세 번 연속 결승 진출이라는 목표를 눈앞에서 놓쳤습니다. 균형을 먼저 깬 것은 스페인의 신예 라민 야말이었습니다. 전반 20분 야말이 페널티 박스 안으로 파고들자 프랑스 수비수 리카디뉴가 그를 걷어차면서 페널티킥이 선언됐습니다. 미켈 오야르사발이 골문 오른쪽 상단을 정확히 꿰뚫으며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동점을 노리던 프랑스는 오히려 후반 시작 13분 만에 페드로 포로의 추가골을 허용했습니다. 킬리안 음바페를 앞세운 프랑스의 공세는 스페인의 촘촘한 수비망에 막혀 끝내 골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스페인은 오는 20일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아르헨티나와 결승전을 치릅니다. 아르헨티나는 오늘 열린 다른 준결승전에서 잉글랜드를 역전으로 꺾고 결승에 올랐습니다.
11: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북부 산타클라리타에서
3: 오늘 오후 대형 산불이 발생해 인근 주택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포인트 산불로 불리는 이 화재는 오후 1시 47분쯤 센트럴 포인트 파크웨이 인근 야산에서 시작됐습니다. 불길은 신고 접수 20여 분 만에 2단계 경보가 발령될 만큼 빠르게 번졌고 오후 3시 20분 기준 피해 면적은 52에이커에 달했습니다. 기온이 110도까지 치솟는 기록적인 폭염 속의 건조한 수풀과 강한 바람이 겹쳐 추가 확산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소방당국은 대형 헬기로 물폭탄을 투하하고 지상에서는 중장비를 동원해 주택가 주변에 방화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를 기점으로 큰 불길의 확산세는 다소 잡혀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센트럴 포인트 파크웨이 일대에 대피 경보를 발령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는 즉시 대피에 나설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남가주 통근열차 메트로링크는 유월역과 비아 프린세사역 구간 운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오후부터 내일 목요일 오전까지 LA카운티 5번 프리웨이 통로 지역과 벤투라카운티 산간 지역에 적색경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강한 바람과 건조한 기후 그리고 기록적인 고온이 겹친 지금이 대형 산불이 발생하기 가장 위험한 조건이라고 기상청은 경고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장 캐런 베스의 커뮤니케이션 디렉터 콜비리가 이번 주 초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임명된 이후 약 5달 만에 퇴장입니다. 리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번 사임은 단순한 개인 사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지난 9개월 사이 베스 시장의 홍보라인에서는 핵심 참모들이 연달아 자리를 떠났습니다. 부시장 겸 커뮤니케이션 책임자였던 잭 세이들이 지난해 10월 민간으로 떠난 데 이어 공보 담당 클라라 카거가 올해 1월 사임했고 후임 아만다 크럼리도 한 달여 만인 3월 물러났습니다. 공식 홍보라인이 흔들리는 사이 시장실은 2022년 선거 캠프 출신 유세프 롭을 무보수 자문 형태로 활용해왔습니다. 롭은 팔리세이즈 산불 대응 메시지 관리에 관여했고 최근에는 보일 하이츠 냉동창고 화재로 논란이 된 기업의 위기관리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식 조직과 외부 자문 사이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베스 시장은 현재 시의원 니티아 라만과 재선 경쟁을 앞두고 있어 잇따른 참모 이탈이 선거 전략에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11: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12: LA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10: LAX 공항 자동화 열차 피플무버 건설을 맡은 시공사가 로스앤젤레스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공 컨소시엄 링스는 이달 초 LA 카운티 상급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시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링스는 공사 지연의 책임을 시공사에 떠넘기면서 계약 기한 연장과 추가 비용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분쟁의 핵심은 열차 운행 시스템에 전력을 공급하는 계량 설비의 수리 문제입니다. 지난해 초 LA 공항 당국과 수도전력국이 습기와 이물질로 손상된 설비 수리를 지시했고 링스는 올해 7월까지 전력을 부분 차단한 채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열차 중앙제어 시스템 시험 운행이 지연됐고 링스는 이 수리가 자사계약 범위 밖의 작업이라며 최소 140일의 기한 연장과 비용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링스는 소장에서 기한 연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르면 올가을 프로젝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피플무버는 공항 터미널과 LA 메트로를 연결하는 약 3km 길이의 고가 열차로 당초 2023년 개통 예정이었으나 예산은 거의 10억 달러 초과된 상태입니다. 현재 시험 운행은 계속 진행 중이며 이번 소송과 관련한 법원 심리는 오는 1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3: 캘리포니아 운전면허 필기시험에서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지면서만 1,000명에 달하는 면허 소지자들이 시험을 다시 치러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캘리포니아 차량국 차량국는 지난달 이들에게 서한을 발송해 필기시험 결과에 불규칙한 패턴이 발견됐다고 통보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술적 오류나 행정착오가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지만 차량국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이 문제가 내부 오류나 인공지능과는 무관하며 응시자 측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차량국는 일부 응시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시험 과정을 우회하려 한 정황이 결과 패턴에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정행위 방식이 의심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해당 사례 가운데 일부는 이미 검찰에 넘겨져 기소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서한을 받은 운전자들은 30일 이내에 필기시험을 다시 통과하지 못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미 면허를 취득한 상태에서 재시험 통보를 받은 만큼 당사자들의 혼란과 불만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13: 캘리포니아 빅베어댐 인근에서 18세 여성이 다리 하부 구조물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보안관 당국에 따르면 어젯밤 11시경 빅베어 블러바드의 빅베어댐 일대에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빅베어 주민인 이사벨라 파누엘레 씨가 친구들과 함께 하이웨이 18번 교량 아래에 있다가 교량 지지 구조물 상단에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안관 대원과 빅베어 소방서 소방관들이 경사면을 내려가 제방 아래에서 파누엘레 씨를 발견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를 시작했지만 현장에서 사망이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예비조사 결과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교량 하부 구조물은 일반인의 접근이 통제된 구역으로 이번 사고는 위험지역 출입의 결과로 이어진 사례가 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 27분쯤 로스앤젤레스 이스트 52번가 일대에서 짙은 연기가 치솟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이 촬영한 영상에는 해당 지역 상공으로 검은 연기가 크게 피어오르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이 즉시 현장에 출동해 연기 발생 원인과 화재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국은 연기 발원지를 파악하고 주변 상황을 통제하는 중입니다. 인명 피해 여부와 정확한 화재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국의 추가 발표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2: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 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4: 눈은 밝게,
15: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 안경 검안과. 불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14: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15: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14: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검안과.
15: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14: 올림픽과 캥슬링 213-487-1001, 487-1001번.
16: H마트 행운의 7월 이번 주 특별한 혜택.
17: 광천 녹차 전장김 선물 세트, 국산 콩 통째로 검은 콩 17곡 두유, 돌강 미어, 생 배주스 등 엄선된 상품들로 준비한 한국 농협 특판전.
16: 7월 30일까지 LA 코리아타운, 부에나파, 다이아몬드바, 토렌스 그리고 얼바인 노스파크점에서 만나보세요.
17: 폴라포, 누가바, 바밤바, 호두마루, 브라보콘까지 무더위를 날려줄 혜태 임계 아이스크림 모음전도 놓치지 마세요.
16: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8: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9: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8: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20: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비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0: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21: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22: 건강하세요.
0: 센터 메디컬 그룹.
23: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24: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23: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24: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25: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3: 이라크 북부 쿠르디스탄 지역의 중심도시 에르빌에 있는 미국 영사관이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저녁 드론 3대가 영사관 방향으로 날아들었고 미군 방공 시스템이 즉각 가동돼 3대 모두 요격했습니다. 격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렸고 드론 잔해가 인근에 주차된 민간 차량 위로 떨어지면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공격이 주목받는 이유는 시점 때문입니다. 지난 4월 미국과 이란 사이에 휴전이 성립된 이후 에르빌 영사관이 공격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더불어 알리 알자이디 이라크 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하는 시점과 정확히 맞물려 발생했습니다. 에르빌은 이란 전쟁 기간 내내 친이란 이라크 무장단체들의 주요 표적이었으며 이들은 이라크 이슬람 저항군이라는 연대체 아래 이라크 내 미군 시설을 600차례 이상 공격해왔습니다. 현재까지 이번 공격의 배후를 자처하고 나선 단체는 없는 상태입니다.
26: 이란 의회는 오늘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사망 이후 처음으로 공개 본회의를 열고 미국에 대한 보복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전시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완전히 통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의회는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도 미국의 공격에는 더 강한 보복으로 맞서겠다며 미국의 공격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더욱 늦출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대통령은 미국의 공격을 규탄하는 동시에 내부 결속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7: 이란 외무부는 전시 상황에선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완전히 통제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란 의회는 통제권을 제도화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8: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 사망 이후 처음 열린 이란 의회의 공개 본회의는 새 지도부에 대한 충성과 미국에 대한 보복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이란 의회의 강경파를 중심으로 미국과의 종전 MOU는 끝났다는 성명이 나왔고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법제화 절차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미국과의 무력 충돌 속에 이란 외무부 차관은 전시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완전히 통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도 미국의 공격엔 더 강한 보복으로 맞서겠다며 미국의 공격은 호르무즈 재개방을 더욱 늦출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페지시키안 대통령은 미국의 공격을 규탄하며 동시에 내부 결속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미국과의 충돌이 격화하면서 이란 내 온건파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내부 분열을 막기 위한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26: 청주시의 소속 35살 초선 의원 최모 씨가 오늘 미성년자 성매매 및 성착취물 제작 요구 혐의로 경찰 강제 수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채팅앱으로 만난 중학생과 여러 차례 차량과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가졌으며 피해 학생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청주시의회와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최 씨를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최 씨에 대한 제명을 즉각 의결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7: 경찰은 의원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해당 의원이 소속된 국민의힘은 곧바로 제명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1: 경찰이 청주시의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35살 현역 초선 의원인 최용중 의원의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와 관련해서입니다. 최 의원은 재작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채팅앱으로 만난 중학생과 세 차례에 걸쳐 차량이나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만 16살 미만 아동 청소년과 성관계를 하면 동의나 강제성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최 의원은 또 피해 학생의 나체 사진 등 성착취물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2: 아이한테 이렇게 자기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했던 그런 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진 입고는 그것도 저희가 확인하기 앞서 진행한 거고요.
1: 부모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최 의원이 담배를 사준다거나 교제하자는 식으로 중학생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후보 시절 경찰 조사를 받은 최 의원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사건이 알려진 후 언론과의 통화에서는 아직 수사 중인 상황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도주를 우려해 최 의원을 출국 금지 조치한 상황.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 역시 긴급회의를 소집한 뒤 곧바로 최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돼 청주시의회에 입성했고 혐의 내용은 시의원이 되기 전 벌어진 일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4: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5: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6: 4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7: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8: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7: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8: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살 거야?
7: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9: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22: 1250만불 1250만불
29: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9: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2: 주 7일 24시간
29: 3237828600 3237828600.
2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0: 무더운 여름 집안까지 시원하게
31: 천연 대나무로 만든 대나무 돗자리, 대나무 문발, 대나무 베개, 그리고 대나무 슬리퍼까지
30: 시원한 촉감에 통풍도 뛰어나 올 여름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드립니다.
31: 대나무 돗자리 24불 99부터 문발은 16불 99부터 슬리퍼는 5불 99부터.
30: 올여름 시원함은 자연에서 찾으세요.
31: 김수전기 다양한 대나무 여름 용품들로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김수전기.
10: 스테이티드 인컴, 노인컴, 그리고 DSCR 용자들은 직장이 없으시거나 수입이 충분하지 않으신 분들께도 주택 구입의 기회를 제공해드린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신용점수와 다운페이먼트에 대한 조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이자율과 각종 비용 역시 풀딱 용자나 같은 노딱 상품인 VOE 용자에 비해서도 다소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당장 주택 구입이 필요하신 분들께서 향후 2, 3년 뒤 더 좋은 조건으로 재용자를 계획하시며 활용하시는 중간 단계의 용자 상품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준비된 노딱 또는 준풀딱 성격의 용자 상품도 있습니다. 2년치 세금 보고서 대신 회계사나 자영업주 본인이 준비하신 재무제표를 사용하거나 최근 12개월간의 사업체 은행 거래 내역서를 기준으로 수입을 산정해 용자 승인을 받으실 수 있는 상품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디시페이션 용자도 수입 증명이 없는 용자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11: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2: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컬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4: 호르무즈 해협에서 20% 통행료를 받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죠. 딱 하루 만에 자신의 발언을 또 뒤집었습니다.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국제유가가 10% 이상 급등락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시장도 노심초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이틀 일은 아닌데요. 연준을 포함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까지 예고한 상태라서 이란 전쟁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지켜보는 시장은 애가 타기만 합니다. 중간선거도 이제 코앞인데요. 트럼프가 왜 이랬을까요? 그냥 선거는 포기한 걸까요? 그 속을 조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박사님 나와 계십니까?
15: 예, 안녕하세요.
14: 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자,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20% 통행료를 받겠다 느닷없이 통보를 하더니 또 느닷없이 이 말을 취소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국제 정치 어떤 변화 상황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정신 상태로 봐야 되는 겁니까?
15: 지금 우리가 대통령제의 폐해를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인류가 민주주의 공화제 이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인데 이 대통령제는 대통령 권한이 너무 집중이 돼 있어요.
14: 네.
15: 뭐 그렇다고 뭐 내각제가 또 답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이 민주 공화제 특히 대통령제의 극단적인 폐해가 지금 트럼프입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모든 상황이 바뀌고. 그러니까 국제시장이나 유가도 이해는 하지만

0: 거기에 대한 행태는 이미 뭐 유명하고요. 그러니까 저게 정신 상태인지 아니면은 그 트럼프 특유의 광인 전략,
1: 예.
0: 그 미치광이 전략인지 그참 그건 뭐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 말 한마디에 휘둘리는 이 상황이다. 이것도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그러니까 대통령의 선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러나 이제 트럼프가 왜 저랬는지는 지금 이제 17일 날이죠.
1: 예.
0: 14개 항의 MOU를 체결했잖아요. 이란과
1: 예.
0: 미국 간에. 근데 그거는 사실 그 나왔을 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혁명수비대 대원인 줄 알았어요. 이란이. 이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든요.
1: 그렇죠. 네.
0: 근데 그거는 이란이 안 받으면 바보예요. 저것만 받으면은 뭐 사실 좋은 건 아니지만 신정체제가 상당히 생명력을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란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아니 제재 해제, 원유 수출 허용, 동결자금 해제, 거기다 3천억 불 재원기금 주겠다는데 그런데 이제 이 호르무즈에 대한 집착, 되지도 않는 옛날 우리 노래 뭐안 되는 줄 알면서 얘기했을까 여기에 집착을 하니까
1: 예.
0: 이제 트럼프가 폭발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1: 그러니까 약간 이 미봉책처럼 해놨던 것들, 이란에 유리한 것들을 이란이 걷어찼다, 이렇게도 볼수 있는 거예요?
0: 지금 상황은 그런데요.
1: 예.
0: 왜냐하면 장례식을 기점으로 그동안은 이란이 사실상 단일 대우를 형성을 했는데
1: 네.
0: 이 장례식 정치를 통해서 일부 어디든 뭐 강경파 온건파는 숨어 있거든요. 아마 이 강경파 주도의 여론이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왜 그러냐면 사실 저도 보면은 좀 그런 게뭐 많이 죽었지만 지도부 관 이제 하메네이 포함해서 관이 이제 5개를 갖다 놨는데 하나는 하메네이고
1: 예.
0: 지도자, 하나는 딸, 하나는 며느리, 하나는 사위 그 관이에요. 일가족이 죽은 거죠. 근데 그 앞에 아주 작은 관이 있는데 이게 14개월짜리 외손녀 관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가족 모여 있는데 죽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1: 그쵸.
0: 무슨 뭐 벙커에 숨었다 그건 뭐 전혀 아니 외손녀가 벙커에 왜 숨습니까? 그러니까 이란을 침묵하는 다수도 있지만 하메네이를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분노하죠.
1: 뭐 지지 안 했다 그래도 이거는
0: 아,
1: 좀
0: 저는 지지 안
1: 그렇죠.
0: 하지만은
1: 예.
0: 이게 미국인가? 그 다음에 그 미나보 초등학교에서 여학생들 그렇게 죽었는데 아무도 사과 안 하잖아요, 지금.
1: 그렇죠. 트럼프는 처음에 부인까지 했었고.
0: 그러니까 이게 이란 내 여론이 강경 흐름이 주도하는 흐름으로 가버린 거예요. 침묵하는 다수는 조용히 일단 있는 거고.
1: 네.
0: 또 하나는 호메이니, 루홀라 호메이니, 1979년 이란 이슬람, 이 모든 이란 사태의 원인이 되는 호메이니가 죽었을 때, 호메이니는 공원묘지에 묻혔어요.
1: 네.
0: 근데 하메네이는 이슬람 시아파의 8대 이맘, 그러니까 12명의 이맘을 이제 이란이 이제 신격화하고 있는데, 이맘 묘가 딱 하나만 이란에 있어요.
1: 네.
0: 11개는 다 중요한 묘는 이제 이라크 나다프나 이 카르발라에 있고, 여기에 지금 영묘에 묻혔어요, 하메네이는.
1: 신격화되고 있는
0: 예,
1: 거네요.
0: 그러니까 이 시아파는 사실은 순교 문화거든요.
1: 예.
0: 그 이맘들이 다 순교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메네이를 순교자로 만들어버렸고, 왜냐하면은, 물론 호메이니도 이제 이유는 있죠. 거기 공원묘지에 이라크 이란 전쟁의 전사자들이 묻혀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호메이니는 이란 전쟁으로 권력을 잡은 사람이니까 나는 병사들과 같이 있겠다 이런 의미인데, 어쨌든 하메네이를 신격화시켜버렸단 말이죠. 거기다 지금 장례식 6일 했는데 테헤란 거쳐서 시아파 성지인 이라크의 나자프, 카르발라, 그다음에 그 다시 이란으로 와서 쿰, 그다음에 이제 마슈아드의 그 8대 이맘의 묘가 있거든요. 여기 지금 안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러니까 이제 안에 숨어있던 이란 신정체의 광기가 튀어나오는 거죠. 이제는 이건 복수다. 그러니까 이런 매체들이 뭐 복수자 명단 쫙
1: 그랬어요,
0: 뭐
1: 맞아요.
0: 사실상 명단 발표하듯이 하고 복수하겠다. 저거 그냥 빈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일부 극단적인 외로운 늑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란이 이제 강경적으로 일단 장례식 정치로 앞으로 좀 바뀌긴 할 겁니다만
1: 네.
0: 확 가버리니까 그럼 호르무즈 이제 이 모주타바의 군사 고문이 이제 레자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주 강경파예요. 그러니까
1: 네.
0: 이란이 한 테러의 배후에 상당수 이 사람이 있는데.

0: 사람이 호르무즈 해본 원자탄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1: 맞아요. 예.
0: 호르무즈를 지들이 이제 가질 줄 알고 지금 오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 없이 벌린 건 제가 보기엔 트럼프의 오버 악수였고 지금 호르무즈에 집착하는 건 이제 이란 혁명 수비대의 악수가 되니까 트럼프는 읽는 거죠. 아, 요게 지금 상황이 계속하면은 나보다는 충격 수비대 욕하겠네. 그러니까 좀 강경하게 나가야지. 이런 셈법인 것 같아요.
1: 자, 지금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이맘은 이슬람 쪽의 지도자를 뜻하는 말이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강대강이 붙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 호르무즈 해협, 현실적으로는 이란이 이쪽에서 목소리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 해협의 통제권 향방은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0: 통제권은 이미 이란이 가졌어요. 왜냐면 뭐 지들 마음도 들게 패는데요.
1: 뭐 입지상 그럴 수밖에 없고.
0: 예, 강도가 예. 골목에 숨어 있으면은 뭐 골목 통제권 가진 거죠.
1: 아, 예.
0: 그런데 주민들하고 경찰은 그걸 허용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돼요.
1: 알겠습니다. 이것도 계속 치열한 어떤 다툼이 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앞서서 박사님 말씀해 주셨던 종전 양해각서. 이거에 따라서 이제 전쟁이 일단락됐나 싶었는데 이게 다시 또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0: 근데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이란은 전쟁을 미국 이길 수, 뭐 때려 죽여도 못 이기는 거고.
1: 뭐 그렇죠. 예.
0: 뭐 지금 뭐 사실 뭐 이란이 이긴 것도 아니고 유치원생하고 대학생이 싸웠는데 그냥 비긴 것뿐이거든요.
1: 그럼 대학생이 실패한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유치원생은 예. 근데 지금 피투성이거든요. 근데 항복은 안 한 거죠. 거기다가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지상군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1: 네네.
0: 아니 지상군 없는 전쟁을 어떻게 이깁니까? 멀리서 돌팔매질만 하면 항복합니까? 예, 91년에 90년 사담 후세인이 8월에 이라크를 침공, 저 쿠웨이트 침공했는데 다음에 1월, 2월에 이제 그 사막의 폭풍 작전, 쿠웨이트 해방 작전이 있었는데 그때 무려 90만 명이 넘는 병력이 동원됐어요, 연합군에서.
1: 네네.
0: 근데 지금 그때 그 쿠웨이트는 경기도 두 배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이란은 한반도의 7.5배 면적의 산악 지역인데 여기 지금 지상군 만 명도 안 되거든요.
1: 네.
0: 그 전쟁을 할 수가 없죠. 그냥 멀리서 돌팔매질만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서로 뭐 호르무즈에서 쏴대고 뭐 보복하고 그러지만 참 지겨운 전호름을 계속 할 거다. 끝날 때까지. 그러나 전면적으로 뭐 전쟁의 전기를 양쪽이 잡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1: 그러면 확전 양상으로 가야기는 또 그것도 쉽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0: 확전이라면 결국 테헤란 폭격이죠.
1: 네.
0: 지금 4월 7일, 2월 27일 날 전쟁이 일어나서 4월 7일 휴전했는데 그 이후로 싸움은 계속 호르무즈 해협이었어요. 페르시아만. 그리고 이란 내륙, 그 해안가가 아닌 호르무즈 해협이나 아니면 해협의 이란 쪽 캐슘섬이나 그 해안 포대나 여기만 때렸지 테헤란은 포탄 한 발 안 떨어졌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테헤란을 지금 뭐 이란 지도부 때릴 거냐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때린다 그러는데 그럼 또 이제 악수가 되죠. 이란도 뭐 무차별적인 타격을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양쪽 다 지금 판은 깨고 싶지 않아요. 지들이 이제 유리한 사실 제가 보기엔 혁명 수비대도 무능하고 트럼프도 무능합니다.
1: 네.
0: 이 상황에서 저 다 그 도출 못하는 게 그렇게 보면 이런 기싸움은 계속되고 또 세계 경제에 피곤하게 만들겠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뭐 이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맨날 전선에서 저 모양이에요. 서로 멀리서 그냥
1: 그렇죠.
0: 기본을 맞추고
1: 네네.
0: 있고 그런 양상으로 가는데 그렇다고 양측이 이제 MOU는 끝났다 이제 뭐 협상 없다 이 얘기는 또 안 하거든요.
1: 아,
0: 예, 그러니까 조금만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번 전쟁은 네타냐와 트럼프의 실수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러나 지금 이란 혁명 수비대 강경파들이 지금 실수하고 있다. 이 기회를 잡으면 된다. 이란에게 절대적 유리하거든요.
1: 그냥 양쪽이 다 바보다.
0: 양쪽이 네. 다 바보예요, 제가 보기에는.
1: 자, 그런데 예. 네타냐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계속 폭주하고 있고요. 후티 반군도 나선다고 하고 이러면은 이게 원하지 않더라도 확전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0: 후티 반군 나선다는 얘기 벌써 몇 달 됐죠?
1: 맞아요. 오래됐어요.
0: 몇 달 됐습니다.
1: 계속 변죽만 울리고 있어요. 예.
0: 그다음에 네타냐후 지금 10월 하순에 선거거든요.
1: 네.
0: 그 네타냐후 그 사람 벌써 19년 해먹었어요. 이스라엘 우경화의 그 책임자가 네타냐후입니다.
1: 맞습니다. 예.
0: 사실 제일 이 전쟁의 제가 보기 패배자는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광기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네타냐후가 전쟁광처럼 보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스라엘이 우경화해버렸어요. 초기에 건국 정신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보기엔.
1: 지금 완전히 그냥 범죄 국가잖아요.
0: 예, 극우파들이 설치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네타냐후 전쟁 광이다 이러는데 이스라엘 네타냐후를 욕해요. 너 왜 전쟁 더 세게 안 하냐고.
1: 네네.
0: 그럼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비극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지금 네타냐후를 압박하는데 네타냐후는 양쪽에 샌드위치죠. 그러니까 선거에 지면은 깜방 갈 가능성이 높고 자기 사법 리스크 때문에. 또 안에서는 지금 열세고 강경파들이 치고 나오니까.
1: 네.
0: 그러니까 이러면은 네타냐후의 성격으로 봤을 때 또 사고 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지금 키는 트럼프가 쥐고 있다. 트럼프는 전략적으로 이 상황을 지금 활용을 하는 거지. 미국 사람들은 이란 전쟁 아무 관심 없습니다. 서유가만 관심 있지.
1: 그렇죠. 네.
0: 그러니까 서유가만 정상화되면 이란에서 누가 죽든 아무 상관 안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면 계속 서유값이 올라가거든요. 어제도 뭐 브렌트 10%나 올랐거든요.
1: 그랬죠. 간밤에 또 추가로 더 올랐고요.
0: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끝내고 싶습니다. 트럼프는 끝내고 싶고 사실 제가 봐도 트럼프가 그 MOU는 많이 양보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짜증을 내고 있는 거지. 뭐 트럼프가 뭐 천년 만년 전쟁하겠다? 지금 그건 아니에요.
1: 자, 그런데요. 선거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타냐후도 선거 리스크가 있지만 트럼프 선거 리스크는 훨씬 더 크잖아요. 11월 중간 선거 지금으로 갔을 때는 상원마저도 뺏길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선거 이거 우리 망했어요라고 뭐 자인하는 꼴 같기도 하고요.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됩니까?
0: 우리나라는 참 선거가 극적이죠.
1: 네.
0: 미국은 그렇진 않습니다. 그 확 뒤집혀도 과반 좀 넘는 거지.
1: 네.
0: 뭐 7대 3 뭐 이 정도는 안 나오거든요.
1: 선거제도 희한해서 거기는.
0: 네. 그 또 이제 그 미국이 민주주의 역사가 깊기 때문에.
1: 네.
0: 우리는 뭐 당 옮겨 타는 거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무렇지 않다면 또 정치인들도 싫어하겠네요. 별로 큰 장벽이 없는데 미국은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공화당 이렇다 그러면은 뭐 평생 가는 그러니까 하원은 뭐 거의 뺏기는 게 확실하다. 이렇게 보는 게 대세고 그러나 상원까지 뺏길까? 이거는 좀 갸우뚱한 상황이거든요.
1: 워낙 공화당이 유리한 구도라서 이번에.
0: 예.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지만 미국 국민들이 그 사실은 이제 뭐 이해는 하지만 야속한 게 무슨 뭐 정의감이나 뭐 도덕이나 이것보다 내 치감만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석유값만 안정된다. 그리고 뭐 미국 경제에 그럴 가능성도 높지 않지만 뭐 경기가 불붙는다. 그러면 뭐 트럼프 뭐 마음에 들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시간은 얼마 안 남았지만 지금 선거한다면은 트럼프가 뭐 불리하다. 공화당은 뭐 민주당 패배는 거의 기정 사실이다. 하원은 뺏기는 건. 네. 그러나 또 지금 7월 오늘 15일인가요?
1: 이제 한 넉 달 남았죠. 예.
0: 넉 달 안에는 뭐 정말로 외계인이 침공할 일도 벌어질 수 있는 거고요.
1: 네.
0: 별일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속단은 좀 어려워요.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나 선거 포기한다? 아, 그렇게 뭐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포기하겠습니까? 어떻게든 뒤집으려고 그러죠.
1: 지금 미국 내 휘발유 값이 갤런당 3.859불이니까 상당히 좀 턱걸이를 하고 있다. 아슬아슬하다. 이런 느낌도
0: 원래 드는데. 원래 2불 때였어요.
1: 그러니까요. 4불 넘었다가. 네.
0: 거기다가 지금 평균이 그런 거지 많은 데는 뭐 5불 넘어가거든요.
1: 맞아요. 그러니까 뭐 오레곤, 캘리포니아 이런 데 높죠.
0: 거기 뭐 차 한 대 뭐 갖고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차 없으면 못 사는데 우리를 치면 제일 많이 나가는 뭐 식비가 한 두 배 올랐다고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뭐 사실 말 다 한 거죠.
1: 그렇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17일에 대국민 연설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란 전쟁 얘기하려고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간 선거 연설을 한대요. 이거 뭐 졌을 때를 대비해서 벌써 밑밥 가려고 그러는 겁니까? 뭡니까 이건?
0: 트럼프 대통령은 지는 거야 상상도 안 하죠. 자아도 지적인 사람이니까.
1: 예.
0: 세상이 뭐 트럼프 중심 천둥설에 사는 사람이니까 뭐 어떻게든 판을 엎으려고 그러겠죠. 그런데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 연설한다고 그래도 지금 많은 사람 귀 안 기울 거예요. 한두 번 속은 게 아니니까.
1: 예.
0: 그러나 좀 걱정인 게 우리도 영향권인데 그러면 선거제도 뭐 우편투표, 사전투표, 뭐 부정선거.
1: 또 부정선거 얘기할 거 아니에요.
0: 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1: 예.
0: 그럼 만일에 뭐 선거제도가 문제면 뭐 민주주의 끝난 거죠. 뭐 모든 나라 선거제도가 문제면 다 도착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얘기는 아직도 미련이 있다.
1: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았다?
0: 그럼요.
1: 예.
0: 아, 트럼프는 역사적으로 지금 뭐 러시모어 산에 대통령 얼굴, 자기 얼굴도 새기려고 그러고, 돈에도 넣으려고 그러고, 뭐 카네기도 뭐 재단 그 공연장도 이름 넣고, 자기 이름 뭐못 만들어서 안 달인 사람이
1: 얼라야 얼라 진짜.
0: 나는 실패한 대통령이 이러겠어요?
1: 예.
0: 트럼프는 지금 나는 영원히 남는 위대한 대통령이라는 자아도취감이 있기
1: 네.
0: 때문에 절대로 중간선거를 이기고 정말로 뭐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겠다는 야심, 아, 그거
1: 네.
0: 되지도 않지만요. 어쨌든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중간선거를 위해서는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예요.
1: 알겠습니다. 참 우리도 어목했던 시기를 보면은 부정선거도 많았지만은 많은 민주주의의 어떤 계기들, 변화의 계기들은 선거를 통해서 있었으니까요. 이번 중간선거 결과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는 안될것 같기는 해요. 오늘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1: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간밤에 들어온 소식이죠. 내년도 최저임금이 진통 끝에 투표로 또 결정이 됐습니다. 올해보다 3.7% 올라서 시간당 1,700원. 월급으로 환산하자면요, 223만 6,300원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언제나 또 그랬듯이 양쪽 모두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AI 반도체 특수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기존 2%에서 3%로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따라 붙는 게 N% 성과급 논란인데요. 아, 이거 정말 누가 시작했는지, 나쁜 선례를 만든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노동 이슈들 다양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먼저 최저임금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할까요?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70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3: 예, 적절한 선에서 결정됐다고 보는데요. 노사는 뭐 서로 불만들은 좀 있겠지만, 원래
1: 네.
3: 최저임금이라는 게 물가 인상을 좀 많이 반영을 해야 되는데요.
1: 네.
3: 올해 물가 인상 뭐한3%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약간 더 높게 결정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한 3년 동안은 최저임금보다는 좀 낮게 결정된 것도 좀 있었거든요.
1: 네.
3: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되었을 거라고 보고요. 최저임금이 워낙에 영세 자영업자들하고 또 저임금 노동자들 간에 보이지 않는 경쟁이 좀 있다 보니까 결정이 좀 힘들긴 한데요. 그래도 바람직하게 결정된 범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1: 참 이게 항상 논란이 되는 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노동계에서는 물가상승률보다는 그래도 더 높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이거 일리 있는 얘기고요.
3: 네.
1: 반대로 경영계 쪽에서는 지금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바닥 경기가 워낙 나쁘기 때문에 이거 동결해야 된다, 이 말도 들어보면 일리가 있거든요. 이게
3: 네.
1: 참 그래서 어려운 것 같은데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둬야 됩니까?
3: 아무래도 이제 물가 상승을 고려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최저임금이라는 게한 적용되시는 분들은 한 400만 명 내외이긴 한데,
1: 예.
3: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까지 하면은 그 수보다는 훨씬 더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 국가의 중위소득 아래에 있는 분들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게 워낙 커서 이걸 너무 저임금으로 가져가면 또 내수에도 그 자체로도 나중에로 보면은 소상공인들한테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1: 네.
3: 보자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는 것만큼은 최저임금이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 너무 좀 급작스럽게 많이 오를 때도 있었고 이게 또 너무 안 오를 때도 있다 보니까 조금은 기준 같은 것들이 좀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없는 게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이번에 고객위원들이 최저임금 개편을 논의할 위원회를 만들어봐라 권고를 했다 그러는데, 이번엔 좀 제대로 논의를 해서 전반적인 제도를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른 이슈로 가볼까요? 어제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에서 3%로 대폭 높였는데요. 역시 반도체 초호황이 그 배경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일부 기업들이 돈을 잘 벌다가 잘 벌고요, 일부 기업들이 막대한 성과급도 지급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니까 소위 말하는 N% 성과급, 이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현대차 노조도 순익의 3% 30%를 성과급으로 달라면서 파업에 들어갔어요.
3: 네, 맞습니다.
1: 그런데 이 N% 성과급, 주주는 요구할 수 있죠. 주주는 잔여청구권자니까. 그런데 노동자들이 이걸 요구한 게 맞는 겁니까?
3: 노동조합은 주로 이제 대기업에서 있었는데요. 그동안 예. 계속 성과급에 대해서 교섭을 해왔었고요.
1: 예.
3: 그래서 성과급을 가지고 교섭하는 것 자체가 뭐 교섭 의대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현실에서는 이미 교섭 의제로 돼서 예. 많이들 하고 있는 것이었는데요. 또 성과급은 그동안은 이제 뭐 노동조합에서 설계한 임금이 아니라 이제 회사에서 동기부여 측면으로 제공되었던 그런 임금의 한 방식이어서 뭐 그 자체가 성과 그 교섭이 아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앵커께서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과급을 나누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그런 주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알고 계시겠지만 상당한 예기치 못한 정도의 수익이 발생을 했는데 그걸 노사가 나누게 되면은 말씀해 주시고 알고 있는 바처럼 뭐 5억, 6억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받는 게 정당한가라는 문제제기가 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이 부분 참 어려운 문제인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네네.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3: 예, 우선은 첫 번째로는 기업이 높은 성과를 내는 것은 참 환영할 만한 일이고 저희가 이런 글로벌 기업을 양성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데요.
1: 네.
3: 두 번째로 예전에 기대했던 수익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뭐 매출의 한 20% 30% 수준이었는데 지금 60, 70 심지어 뭐 80%까지도 가능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금액 자체가 엄청나게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첫 번째는 산업 발전을 위한 일정 정도의 금액으로 환류가 좀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 아, 네.
3: 거기에 대해서 노사정이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런 산업 발전의 측면으로 보자면 뭐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라든지 또는 부품사의 어떤 R&D 투자라든지 또는 인력 양성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1: 네.
3: 전반적인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이 좀 필요한데 그러려면 노사 간의 이런 협소한 교섭만으로는 좀 어렵고 조금 더 이런 그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라든지 아니면 기업도 뭐 본인 기업도 물론 대단히 중요하고 본인 기업이 만들어낸 성과를 사회적으로 나누는 게 좀 익숙하진 않고 그런 게 부담스러울 수는 있는데요. 그것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산업 자체가 더 강건해져야 사실은 기업도 더 많은 수익을 이후에 낼 수 있으니까
1: 네네.
3: 그런 측면의 접근이 필요해서 기존의 단체 교섭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 하긴 반도체나 로봇 같은 거는 이미 일개 기업만의 문제는 아니게 됐으니까요. 국가의
3: 그렇습니다.
1: 전략 산업이 됐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노사정의 어떤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번에 현대차 노사의 이슈 가운데 또 큰 걸 하나 보자면은 아틀라스 도입이 아닌가 싶어요. 이것도 노사 관계에 많은 변화를 예고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현대차는 2028년부터 아틀라스 3만 대를 생산을 하겠다. 그리고 내후년쯤에는 현대차 공장에 이거를 투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현대차가 그래서 시급제였던 월급 체계를 완전 월급제로 바꾼다고 하는데 원래 현대차가 시급제였습니까?
3: 예, 맞습니다. 시급제이긴 했는데요. 호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급에다가 반영하는 방식이어서 월급제하고 뭐 차이가 없지 않냐 그런 주장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제 시급이 기본 구조이고 월급제로 요구하는 것은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건 이제 잔업이라든지 특근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죠. 월급으로 일정 금액이 나가게 되죠.
1: 정해져 있으니까. 예.
3: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들을 꽤 오래전서부터 자동차 산업 노동조합들은 해왔었는데요. 이거는 좀 이슈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동차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시간을 딱딱 정해서 일을 하고 그 시급을 가지고 계속해서 급여를 받았었는데 이 고용 안정성을 위해서 월급제를 주장하시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그걸 노동조합이나 회사가 합의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장애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자, 시급제 일부 생산직 하시는 직원분들은 이 시급제를 더 선호한다는 얘기도 듣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네네. 고연봉일 수 있었던 배경이 특근이라든지 야근이 잦았던 이 시급제 기반의 월급 체계였다라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네네.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야근이나 특근 로봇이 대신하면은 돈도 아끼고 좋겠네라는 생각이 네네. 들 법도 하거든요. 이게 대체되는 거 아닙니까?
3: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틀라스가 실제로 생산 현장에 투입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1: 예.
3: 미래에 가까운 미래에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다른 우리 글로벌 자동차들하고 비교해보면 도요타도 있고 폭스바겐도 있지 않습니까?
4: 예, 예, 예.
3: 비교해보면은 자동화가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빨랐습니다. 다른 글로벌 자동차 기업보다.
4: 그때도 빠른 편이에요? 예.
3: 예, 예, 굉장히 빨랐습니다. 저희가. 예. 그리고 굉장히 표준화된 모듈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그때도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아마 걱정이 상당히 컸을 텐데요. 근데 결국에는 그런 방식, 생산 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지금의 현대차가 글로벌 기업 안에 들어가고 또 경쟁력을 갖게 된 것이었는데요. 아틀라스라는 이런 새로운 방식의 뭐 로봇 생산 방식이 적용된다 그러면 불안감은 커지겠지만 이런 그 사회 변화라든지 기술 진보를 저희가 거슬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생산성도 높이는 로봇 생산 방식도 도입을 해야 되지만 또 거기서 일하시고 계시는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도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꼭 반드시 대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도입을 하고 또 논의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만큼 사람이 조금 더 일을 적게 하고 대신에 그렇게 되면 이제 워라밸도 더 높아질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임금 보장성도는 좀 약화될 수가 있는데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노사가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하긴 산업혁명 때 기계 다 때려 부쉈다고 해서 산업혁명의 속도가 늦어진 건 전혀 아니었으니까요.
3: 그렇습니다.
1: 잘 논의를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노조에서 이야기하는 거 현대차 노조에서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또 하나는 정년 연장도 있습니다. 60세 이후에 2년간 계약직 고용을 한다고 지금은 알려져 있는데 이거를 65세까지 연장하고 플러스 알파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네네. 첫 번째 문제가 될 법한 거는 노동 생산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두 번째로는 네네. 새로 들어오는 젊은 친구들의 일자리를 뺏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저는 먼저 들거든요.
3: 네네. 두 가지 다 맞는 말씀이고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1: 네네.
3: 우리가 노동 생산성이 걱정이 되긴 하지만 워낙에 요새는 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뭐 환경이 좀 돼서 조금 더 연장이 된다 할지라도 노동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진 않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미 현대자동차는 자동화 비율이 굉장히 높고
4: 네.
3: 일 자체 로드가 그렇게 엄청나게 높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생산성보다는 아마 우리 젊은 청년분들이 일자리를 가져야 되고 현대차처럼 좋은 일자리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
4: 네.
3: 아마 정년 연장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 이미 영향을 꽤 받고 있는 걸로도 알고 있는데요.
4: 그렇죠.
3: 예. 이 문제에 만큼은 노사가 조금 더 그 양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년 연장도 국가적으로도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회사 차원으로도 노사가 물론 논의해서 정년을 뭐 1년, 2년 또 더 늘릴 수는 있겠으나
4: 예.
3: 그런다 할지라도 원래 취업 그 신규 채용을 하려고 했던 그런 비율이 있을 텐데요. 그런 계획이 있을 텐데
4: 네.
3: 거기에 차질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차질을 주면서까지도 재고용을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청년 일자리 굉장히 어렵고 청년 실업 문제, 고용 문제 굉장히 중요한데 개별 노사가 청년 일자리를 고려하지 않고 결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슈가 되고 또 정당성도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1: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서로 양보를 해야 된다. 자, 이 M% 성과가 화두는 삼성전자 노조가 던졌는데요. 이번에는 호소히 말하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이걸 두고 나서 교섭 대상이라든지
3: 아니면은 무슨 임금이 갑자기 뭐 하락할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혀 예상되지 않거든요.
4: 예.
3: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반대를 한다라고 하면 뭔가 명분이 있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1: 그렇다면은 기존에 있었던 일자리라든지 사업 영역이 네. 축소되지 않는다는 가정이 있으면 교섭 대상이 안 되는 겁니까?
3: 그렇습니다. 원래는 경영상의 결정은 교섭 대상이 원래도 아니었는데요.
4: 예.
3: 최근에 아시겠지만 노란봉투법이라고 해서
4: 네.
3: 노조법 2.3조가 개정이 되면서 교섭 의제가 좀 확장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근로 조건에 상당한 영향이 미치는 의사결정이 경영진에 있다 그러면
4: 네.
3: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섭 의제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의 삼성의 어떤 신규 공장을 산업권에 짓는 것은 좀 다른 사안이지 않나 싶습니다.
1: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가 너무 주관적이라서 이건
3: 그렇습니다.
1: 법률에 너무 좀 엉성하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이거?
3: 그렇긴 한데요. 상당한 예. 영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구조조정을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구조조정의 상황들이 그동안 좀 많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4: 네, 예.
3: 그런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이제 파업을 하거나 하게 되면 불법 파업이 돼서 또 다시 또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면 또 그게 또 엄청난 금액이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했었는데요.
4: 네.
3: 그런 부분을 좀 막고자 하는 취지였기 때문에 이 상당한

0: 노동조건이라고 한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이 불안정한 이런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이슈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해석이 좀 필요한 영역인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제 AI 시대를 맞아서 많은 산업, 노사 간의 입장 차이에도 간극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노조가 이 N% 성과급 논란을 굉장히 키우게 됐는데요. 어제 고용노동부에서 주최한 토론회에도 다녀오셨다고요. 어떤 이야기도 오갔습니까?
0: 어제의 토론회는 기술 발전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요. 특히나 제조업의 새로운 르네상스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와 함께 그런데 이 막대한 수익에 대해서 어떻게 나누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와 오갔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저는 뭐좀 특별한 어떤 목적을 두는 그런 추가적인 세금을 부여하는 방식도 제안을 드렸고 국가임금위원회 같은 제도적인 변화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도 좀 드리긴 했는데요. 대체로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은 전반적으로는 뭔가 새로운 분배의 어떤 방식들이 좀 필요한 거는 맞는 것 같다. 기업도 기업 사용자도 기업 울타리 밖으로 좀 나와서 산업 전체를 조망해야 되고 노동조합도 기존의 조합원의 이해를 대변하는 방식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우리가 새로운 이런 질서 안에서 더 많은 경쟁력을 갖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사실은 뭐 토론회 한두 번으로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좀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고 특히나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기업이 만들어낸 성과를 왜 사회적으로 나눠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대안들을 정부가 함께 좀 만들어줘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의견도 경영계 쪽에서는 나오긴 했습니다.
1: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특별한 세금을 통한 어떤 배분 같은 것들, 이거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0: 기존에도 이제 법인세를 기업들이 내고 있고요. 그 수준이 한25% 정도 되니까 낮은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영업이익이 상대적으로 뭐 매출의 한 20~30% 수준이었기 때문에 법인세만 내는 것으로도 이제 충분했는데요. 그렇지 않고 이런 엄청난 규모의 수익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아까도 초반에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은 산업 발전을 위해서 좀 활용될 필요가 있고 그걸 위한 특별한 세금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건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건축 같은 걸 하게 되면은 토과 이익에 대한 분담금 같은 것들이 좀 있는데요. 한 20%까지가 있는데 여기는 뭐 이런 재건축처럼 이런 뭐 환경 변화에 따른 그런 수익은 아니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말씀드린 대로 생각보다 예상을 초월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이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거는 기업이 결정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정부가 추가적인 세금을 통해서 적절하게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더 많은 효과를 좀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특별 목적세를 제안을 한바
1: 아,
0: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뭐 사내 성과급 파티라면은 뭐 이게 사회 전반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거 아닐 테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3: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 구속된 사람은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한 명입니다.
4: 이 강력팀장은 장윤기에게 형량이 가벼운 단순 살인죄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성범죄 연관성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묵살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5: 모자와 하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수갑을 찬 남성이 경찰 버스에 올라탑니다. 앞서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모 경감입니다. 박 경감은 증거 은닉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돼 지난 8일 구속됐습니다.
6: 증거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5: 박 경감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한둘이 아닙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성인용품 리얼돌과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지 않았고 과학수사계에 성적 동기 개입 가능성 검토 의견이 담긴 장윤기 면담 보고서를 기록에서 빠뜨렸습니다. 팀원들에게는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하거나 성적 목적 부분을 배제한 수사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7: 강간 산위로 좀 가야 된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는데. 보고서에서 빼라고 강력팀장은 계속 지시를 했던 거죠. 따라서 전문가도 현장도 동료도 전부 다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 팀장만 반대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5: 케이블 타이를 촬영한 영상과 함께 CCTV상으로 장윤기 차량 뒷문이 열려 있어 납치 정황이 의심된다는 보고서도 삭제했습니다. 심지어 조수석 뒷문 혈흔만으로도 납치나 성폭행 의도를 의심할 수 있었지만 장윤기 아버지에게 일찌감치 차량을 넘겨버렸습니다. 하나같이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 증거를 없애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겁니다.
8: 현장 촬영 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하였으며 현장 감시 결과 보고서나 현장 영상을 검찰에 추송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강간살인죄가 적용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5: 박경감은 케이블타이 등이 살인의 주요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도 윗선에서 스토킹과 살인사건을 연결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박경감을 구속 송치하고 단순 살인죄를 적용하는 데 윗선에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캐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3: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광주경찰청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어제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과 관련한 공무상 비밀 누설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광주경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현재까지 전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 4명을 입건하고 부실 수사와 유착 의혹을 둘러싼 경찰 지휘부에 대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윤기는 그동안 살해한 여고생과 일면식도 없다면서 범행의 우발성을 주장해왔습니다.
4: 하지만 휴대전화 분석에서 피해자와 관련한 내용이 나오면서 범행을 저지르기 전부터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알고 노려왔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9: 지난 5월 장윤기가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을 당시입니다. 장윤기는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여학생인 것조차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10: 죽으려고 했다는데 왜 여학생을 공격했습니까?
11: 여학생인 걸 알고 한 건 아닙니다.
9: 하지만 검거 당시 장윤기가 소지했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숨진 여고생과 관련한 내용이 담겨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이전부터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알고 범행 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12: 장윤기의 휴대전화기를 통해서 그렇게 볼만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거거든요. 만약 그렇다면은 이 사건은 정말 어찌 보면은 살인도 굉장히 뭐 무거운 범행이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성적인 부분의 비중이 훨씬 더 커지지 않겠느냐.
9: 여기에 범행 직전 다른 여성에 대한 스토킹과 성범죄를 저지른 점까지 고려한다면 사전에 준비한 성폭행 살인이라는 점에 더 힘이 실립니다. 검찰은 장윤기가 사전에 피해자를 인지했는지는 양형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또 경찰이 확보하지 않았던 장윤기 차량의 블랙박스 SD카드를 추가로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범행 당시 SD카드를 사용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오디오나 비디오가 들어있을 경우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민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명도 대표 직무계 대행 겸 원내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중심의 형사사법 체계 구축을 위해 다음 주에 추가 정책 의총을 여는 등 충분한 수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 권익과 피해자 보호에 직결된 법안인 만큼 당내 의견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3: 국민의힘은 검사 보안수사권을 존치하고 경찰의 사건 송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을 의원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했습니다. 곽교택 법률자문위원장은 어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송치하거나 공수처가 송부한 범죄, 수사기관 공무원 관련 범죄에 대해선 검찰의 보안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소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나 경찰 수사 이후에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고 해당 사건은 검사가 직접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정치권에서는 보안 수사권 폐지 논란이 거센 가운데 범죄 피해자들이 카메라 앞에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4: 이들은 경찰 수사 과정 초기부터 배제됐던 경험을 공유하며 지금의 개혁안에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규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13: 검찰의 보안 수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었던 구원과도 같았습니다.
14: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여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피해자들은 경찰 수사 초기부터 절차에서 배제됐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보안수사 제도는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15: 가해자가 아니라고 딱 한번 둘러대자 경찰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의 휴대폰 포렌식에는 서면 살인, 서면 강간이라는 자백에 가까운 검색 기록도 있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혈흔 사진은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고 가해자의 옷과 신발도 즉시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골든타임 첫날을 놓친 것입니다.
14: 현직 법조인들 역시 개혁의 논의 내용에 정작 피해자의 목소리가 빠져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안수사 요구 과정에서 절차가 늦어지는 만큼 피해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경찰이 스스로 수사 결과를 바꾸는 것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16: 보안수사 요구를 하면 된다. 뭐 여기 보면은 수사인권 보호관을 두면 된다.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단 하나도 수사 지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부실도 막을 수가 없고요.
14: 그러면서 보안수사를 존치하는 건 물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들의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진행 상황 통지, 기록 열람 등사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수사를 넘어 재판 단계에서도 피해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참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시작된 취임 이후 두 번째 부처 업무 보고에서 최근 주가 급등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에 대해 신속한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4: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 탕감 정책도 주문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7: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 만에 진행된 2차 부처 업무 보고 첫날.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에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산 배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청와대에 집결한 재정과 금융당국 책임자들에게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 노력을 당부한 겁니다.
18: 가용 자원이 부동산에 묶이게 되니까 사실은 이제 경제 성장 발전이나 예를 들면 자원 배분에서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요?
17: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의 정상화를 강조하며 기업 대주주가 상속, 증여세 부담을 낮추려고 일부러 주가 상승을 억제하는 행위도 꼬집었습니다. 아직 국회 문턱을 못 넘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거론하며 속도전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도 꺼내들었습니다. 자본시장 선진화는 중요한 과제라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18: 한국권에서 여기도 ETF 때문에 시끄럽죠?
19: 예, 그렇습니다.
18: 보안 대책을 잘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시고요.
17: 이 대통령은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해선 보다 적극적인 빚 탕감 정책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거듭 피력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득이란 논리를 폈습니다.
18: 갚을 수 없는 사람 빨리 탕감을 해줘버려야 그 사람이 정상 경제 활동을 하고 그래야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잖아요.
17: 돈 몇천만 원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돼 예금 계좌도 개설 못하는 삶을 누가 살겠느냐며 도덕적 해이 유발 지적은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11개월이 더 중요하다며 국정기획 목표에 맞는 장기정책 집행도 준비해달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정부 부처 업무 보고가 오늘 이틀째 일정을 이어갑니다. 오전 10시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 오후 2시부터는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이 국정성과와 목표를 설명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성평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고도 이어서 진행됩니다.
3: 국토교통부에 이어 금융위원회도 공급난 해결을 주제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국민 목소리를 듣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4: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 집값 상승 우려와 실수요자 지원이 정면으로 충돌했는데요. 이들의 가려내는 기준을 재정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20: 주택 공급 방안을 주제로 국토교통부에 이어 금융위원회가 국민 목소리를 듣는 부동산 토론회의 두 번째 문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청년층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 여부였습니다. 축적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에게 지원이 없다면 이른바 부모 찬스 여부에 따라 청년층 내부 격차가 확대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공급이 제한된 상태에서 금융 지원을 늘리는 것은 청년층이 사야 할 집값만 올리고 늘어난 대출 한도는 매도자와 개발업자의 이익으로 대부분 귀속된다는 반론이 이어졌습니다.
21: 청년층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가 정확하게 목마른데 급하다고 소금물을 마시는 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 나아가 청년 실수요층을 재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부모나 조부모의 지원을 받아 서울 강남 등지의 고가주택을 사들이는 청년들까지 규제 완화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22: 15억짜리의 70%를 빚 없이 자기 자금으로 집을 사고 있습니다. 차등하지 않고 지원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또 다른 집값 폭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0: 전세대출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취약계층과 비투기 지역 등에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고, 이주비 대출 규제로 조합원 금융 부담이 가중된다는 의견과 실거주하지 않는 조합원의 이주까지 고려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부딪혔습니다. 고가주택 주택담보대출의 비용을 부과해 대출과 주택 수요를 낮추는 목적의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과 함께 그림자 금융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제시됐습니다.
23: 부모나 직장으로부터 차입을 해서 주담대를 줄이는 방식으로 이 부담금을 회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0: 이어건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문제는 실타래처럼 얽혀있다며 제기되는 의견을 빠짐없이 듣고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토론회는 재정경제부가 바통을 넘겨받아 세제와 관련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3: 파산 위기에 놓였던 홈플러스가 2천억 원 규모의 최소 긴급 운영자금 조달 문제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면서 회생 절차를 다시 밟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4: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이 긴급 운영자금 2천억 원에 대한 보증을 약속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최대 채권자인 메르츠 금융그룹이 오늘 이사회를 열고 대출 안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24: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기업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받은 홈플러스. 운영자금 고갈 등으로 지난 13일부터 임시 휴업에 돌입하면서 벼랑 끝에 몰렸던 홈플러스가 극적 반전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홈플러스가 회생 가도에 들어갈 유일한 방안인 최소 긴급 운영자금 2천억 원 조달 문제에 대해 대주주 MBK 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 메리츠 금융그룹이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 홈플러스 노동자 상인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장은 메리츠가 2천억 원을 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MBK 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이 연대 보증을 하는 방식이 메리츠 이사회에서 논의될 거라고 밝히며 자금 조달 문제 해결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번 극적인 합의로 홈플러스는 당장 파국을 면하고 회생 불씨를 살릴 가능성이 생겼지만 앞으로 갈 길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우선 메리츠 금융그룹이 오전 이사회를 열고 대출 안건을 최종 의결할 계획으로 전해졌는데 안건이 통과될지는 미지수. 이사회 문턱을 넘으면 오는 20일까지 즉시 항고를 해야 하며 다음 달까지 수정 회생 계획안도 확정해야 합니다. 점포 축소와 영업 중단으로 시장 경쟁력이 약해진 데다가 고객 이해관계자 등의 신뢰 회복 문제도 남은 가운데 향후 이사회 승인과 법원 판단, 실제 정상화 계획 실행 여부 등이 홈플러스의 운명을 가를 핵심 변수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3: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한국은행 금통위가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채권시장 전문가 10명 중 6명 이상이 이번에 기준금리가 인상될 걸로 전망했는데요. 금리 인상이 결정되면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긴축 결정이 됩니다.
4: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에 이어 재정경제부가 부동산 정책 국민토론회를 엽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와 거래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정책에 대한 쟁점을 놓고 토론을 벌입니다. 정부는 오는 23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토론회를 거쳐 부동산 정책의 주요 방안을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3: 한국부동산원이 이번 달 둘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합니다. 새로 규제 지역으로 묶인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 구리 지역 아파트값 하락세가 있을지, 인근 지역으로 풍선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는지 집계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4: 오늘부터 1년간 전세버스도 경유 유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경유 1리터당 1,900원 기준 전세버스 한 대당 월 25만 원씩...
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천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1: 남들이 지금은 집 살 때가 아니라고 말할 때 진짜 기회가 찾아옵니다. 빠른 정보가 곧 당신의 자산이 됩니다. 지난해에만 무려 624명이 샬롬센터를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셨습니다. 이번 샬롬센터 내 집 마련 정보 박람회에서 저소득 프로그램 16만 1000불에 위시 그랜트 3만 불을 더해 최대 23만 불까지 다운 페이먼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물론 첫 주택 구입자에게 3만 5천 불을 지원하는 그린라인 홈 프로그램과 은행 제공 무료 그랜트 정보를 드립니다. 역발상의 지혜로 내 집 마련에 도전 전할 기회. 7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 LA 미주 평안교회에서 열리는 주택 박람회 예약은 213-380-3700 www.shalomcenter.net입니다.
0: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톤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스탠톤 아울렛에서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박스를 999달러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삼성 비스포크 포도어 대형 냉장고 3,499달러짜리를 오픈 특가 1,877달러, 김채, 풀무원, 김치 냉장고를 오픈 기념 특가로 세일합니다.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 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하며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에게 푸짐한 경품잔치의 티켓을 드립니다.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1: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셔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한국 양복 반값 세일, 한벌 159불, 1399불짜리 마크 발렌테노 양복 반값 세일, 한벌 799불,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그 외 모든 양복 하나 사면 하나 공짜.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29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3100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0: 가장 싼 비행기 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태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1: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 뉴스 특보입니다.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비 어제 많이 왔는데 괜찮으셨어요?
4: 네, 어제 국회에서도 비가 너무 쏟아져가지고 맞아요. 저 기자들도 정신 없었습니다.
3: 아, 그런 날 술 드시면 안 돼요.
4: 네. 네.
3: 기자님 오늘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청취자분들 마음에 불을 지를 네. 아주 중요한 소식이 있다고요.
4: 네. 뉴스명당 당원 동지 여러분 네. 02로 전화가 오면요. 네. 스팸 아니고요. 꼭 받아주셔서 장성철의 뉴스명당이라고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전화 받으신 분들 서운하지 않게 시원한 커피 쿠폰 빵빵하게 충전을 해놨으니까요. 네. 샵 0945로 응원 문자 팍팍 쏘면서 전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네. 좋습니다. 이렇게 커피로 입가심 하셨으면 네. 그릇도 바꾸셔야죠. 무형문화재
4: 네.
3: 미산 김선식 선생의 명품 찻잔 세트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찻잔 세트는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네. 만든 거를 우리 뉴스명당에 기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샵 0945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필살의 사연이 꼭 들어가야 돼요.
4: 네.
3: 보내주시면 저희가 골라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아, 그리고 대표님 한 가지 더 소식이 있습니다.
3: 뭡니까?
4: 어떤 거냐면 대망의 소식인데요. YTN 라디오 유튜브 구독자가 100만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오. 당원 여러분의 손가락 터치 한 번 이게 100만 신화를 만드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보여주시고요. 뉴스 명당의 저력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저는 미산 김선식 선생의 네. 찻잔 세트 너무 탐나가지고
4: 네.
3: 저도 샵 공구사오로 문자 보내려고 합니다. 당첨시켜주세요. PD님.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뉴스 들어가 볼까요?
4: 네. 첫 번째 뉴스는 미묘한 신경전입니다.
3: 아, 어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를 놓고 한성숙 네. 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 사이에 아주 미묘한 신경전이 있었어요.
4: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당원 여러분들께서 서울시장이 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이런 궁금증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이 서울시장은 다른 광역단체장이랑 좀 다르게 규정에 따라서 국무회의 배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무위원처럼 의결권은 없고

0: 중앙정부랑 서울시간 좀 미묘한 온도차가 드러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오세훈 시장은 뭘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0: 네, 어제 오세훈 시장 좀 많이 답답했는지 국무회의 끝나고 서울시청에서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1: 네.
0: 한마디로요, 규제만으로는 집값 잡기 어렵다. 이제는 공급 좀 늘려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
1: 네.
0: 오 시장 이제 지금 정부가 대출 조이고 좀 세금 손보는 식으로 수요를 억제하고 있는데 사실 이걸로는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을 사고 싶은 사람만 막을 게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 좀더 활성화 해서 공급을 늘려야 시장이 좀 안정된다 이런 논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한 30페이지짜리 보고서로 이제 정리를 해서 국무회의에서는 한 10분 정도 설명을 할 계획이었는데 결국 이 발언 얻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오 시장은 국토부에도 내가 이런 내용 여러 차례 건의를 했는데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이렇게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1: 좀 말하게 내비뒀으면 어땠을까?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도중에 유튜브 댓글로 즉석 투표까지 했다면서요.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무슨 내용입니까?
0: 네, 핵심은요. 이 초고가 1주택에는 세금을 더 물리는 게 맞느냐, 이걸 국민에게 직접 물어본 겁니다. 이 대통령 지금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해야 한다, 이런 공감대가 있기는 하지만, 100억이 넘는 초고가 주택까지 똑같이 혜택을 주는 게 맞느냐, 이런 데 대한 논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를 생중계를 하고 있잖아요. 즉석에서 시청자들에게 찬성하면 1번, 또 반대하면 2번을 눌러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장이 댓글의 90% 정도가 1번이다 이렇게 보고하기도 했는데 여기에서 대해서 대통령도 초고가 1주택은 부담을 더 늘리자는데 국민들이 대체로 공감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 결과 자체를 국민 전체 여론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대통령 유튜브 생중계 이제 끝까지 지켜보는 사람들 대부분이 좀 아무래도 대통령 지지층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높기 때문인데 그래서 여론조사라기보다는 대통령 지지층 반응을 좀 실시간으로 확인한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소식은요.
0: 두 번째 뉴스는 쿨하게 받아들이겠다입니다.
1: 정청래 대표는 그동안 선호투표는 당원당규 위반이라고 강하게 반대했는데 막상 도입되자 쿨하게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했어요.
0: 네, 그렇습니다. 선호투표제 오늘 최종 의결될 예정인데요.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두고 확정이 되는 겁니다.
1: 네.
0: 이제 어제 최고위에서는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을 하진 않고 구두동의로 의결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친청계 의원들 반응 굉장히 격렬합니다. 대표적인 친청계로 분류되는 이성윤 최고위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또 박규환 최고위원 기자들이랑 만나서 당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소신을 잠시 내려놓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번에 전당대회 출마하거든요. 그럼 사퇴해야 돼요, 최고위원. 근데 뭐 이것 때문에 사퇴한다고 그런 모양새를 취하려고 한것 같은데, 이 선호투표제 누구에게 유리한 제도예요?
0: 네,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요, 김민석 전 총리한테 좀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1: 진짜요?
0: 있는데, 네, 왜냐면,
1: 네.
0: 이 송영길 의원이 먼저 탈락할 가능성이 지금 좀 점쳐지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송 의원을 1순위로 찍은 당원들의 2순위 표가 어디로 가는지에 따라서 승부가 좀 갈리게 되는데, 이 당내에서는 그 표가 정청래 전 대표보다는 김전 총리 쪽으로 더 많이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1: 그렇게
0: 거예요.
1: 보이죠. 네.
0: 제가 좀 비유를 좀 들어드리면
1: 좋아요.
0: 얼마 전에 저희 월드컵 했잖아요. 월드컵에서 우리가 당연히 좀 대한민국을 응원하는데 그런데 한국이 탈락하면 끝까지 축구 안 보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그러면 나는 뭐 브라질 응원해야지, 나는 프랑스 응원해야지 이렇게 응원팀을 다시 하나 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호투표제도 좀 비슷한데 내가 가장 좋아했던 후보가 좀 탈락을 하면 미리 적어놓은 두 번째 응원팀으로 내 표가 자동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1: 그러네요.
0: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그두 번째 선택이 김민석 전 총리일 가능성이 더 높겠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고요.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전망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당원들이 예상과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어서
1: 그럼요.
0: 결과는 까봐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1: 아유,
0: 있습니다.
1: 선거는 결과 보고 얘기해야 돼요.
0: 네.
1: 근데 청년 최고위원 별도 선출, 이거는 없던 일이 되어 버렸네요.
0: 네, 그렇습니다. 핵심은 서로 이제 필요한 것만 좀 주고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1: 네.
0: 친명계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선호투표제 지키는 게 정말 중요했습니다. 반대로 친청계에서는 청년 최고위원 자리를 만드는 게 좀 부담이었는데요.
1: 네.
0: 왜냐하면 사실 청년 최고위원 생기면 친

0: 명예로 분류되는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인데, 사실 춘천계에서는 좀 마땅한 청년 후보가 없었던 상황이다, 이런 것도 전해지고요. 결국에는 이제 친명계는 선호 투표제를 얻고 친청계는 청년 최고위원제를 막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1: 네.
0: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서로 필요한 카드 한 장씩 주고받았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청년 대표성을 강화하겠다면서 이런 얘기를 나왔는데, 막상 이제 결과적으로는 청년보다 계파 셈법이 좀더 크게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아쉬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정치는 수학 공식이 아니라 가지고요. 이 선거 제도나 여러 가지 일들이 변수가
0: 네,
1: 많아요. 그래서
0: 그렇습니다.
1: 우리한테 유리할 것 같다고도 결과론적으로 보면 불리하고
0: 네.
1: 그러거든요. 그냥 끝까지 선거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뉴스는 뭔가요?
0: 의견 수렴 쉽지 않네입니다.
1: 정정식 원내대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장동혁 당대표 거취에 대한 의견이 쉽게 모아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제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요, 정점식 원내대표가 당내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정말 발로 뛰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흔히 이제 점심은 오찬, 저녁은 만찬이라고 하잖아요.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런 오만찬을 거의 매일 잡고 있고요.
1: 네.
0: 의원들도 선수별로 따로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재밌는 건 수십 명을 좀한 번에 불러서 한 번에 밥 먹는 게 아니라 한 테이블에 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한 네다섯 명 정도 불러서 얘기를 한다는 건데, 이 당내에서도 정점식이 식사 정치 되게 잘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1: 오.
0: 또 처음부터 장동혁 대표 거취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바로 묻는 게 아니라요, 상임위 어디 희망하냐,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싶냐,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장 대표 거취 같은 민감한 현안까지 듣는 방식으로 대화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1: 네.
0: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장 대표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고, 지금은 내부 싸움보다 대여 투쟁이 먼저다, 이런 의견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점식 원내대표도 쉽게 의견이 모여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걸로 보이는데요. 제가 정점식 원내대표랑 오찬을 함께했던 의원들한테 두루 물어봤는데, 정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얘기를 충분히 다 듣고 있으니까 나한테 시간을 좀 달라고 당부를 했다. 우리 당이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의원 단톡방에서 특정인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모습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단합을 강조했다고도 전했습니다.
1: 정정식 원내대표가 당내 징계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어요.
0: 네, 같은 징계 얘기긴 했는데요, 좀 반응이 달랐습니다.
1: 네.
0: 어떤 얘기였냐면, 먼저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진행자가 물어봤는데,
1: 네.
0: 여기에 대해서 원내대표는 윤리위가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야 한다, 이렇게 좀 원론적으로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조경태 의원 얘기가 나오자마자 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민주당 의원들한테 경쟁 후보인 이 박덕흠 의원을 떨어뜨려 달라고 한 거,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1: 네.
0: 그럴 거면 애초에 선거에 나오지 말았어야 한다, 이렇게 상당히 강한 표현을 썼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이제 국민의힘 징계 1순위가 조경태 의원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1: 어이고.
0: 좀 들었습니다.
1: 네.
0: 실제 정치권에서도 그런 해석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재밌는 건좀 당내 분위기입니다. 원래는 이제 한동훈 무소속 후보를 도왔던 진종호 의원이 징계 1호 대상으로 많이 거론이 됐는데,
1: 네.
0: 진 의원한테도 물어보니까, 아, 내가 1위였는데 조경태 의원한테 뺏기게 생겼다, 이렇게 농담하기도 했고요.
1: 경쟁이네.
0: 네, 그래서 이제 당내에서는 스피커가 큰 친한계 먼저 건드리기보다는 아무래도 비교적 정치적 부담이 좀 덜한 조경태 의원부터 징계 수순 밟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1: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는 어때요?
0: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좀 언급을 했는데, 아직 당에서 받아들이지 못한 분위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적어도 지도부랑 좀 중진 분위기를 좀 들어보면 복당 문제 아직 좀 섣부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1: 네.
0: 정점식 원내대표도 한동훈 의원의 복당이 정치적 이슈가 돼야 하는지 좀 모르겠다, 당원들과 의원들이 공감하는 시기가 먼저 와야 한다, 이렇게 선을 좀 그었습니다. 왜
1: 네.
0: 이런 얘기를 했냐면, 저도 이제 중진 분위기를 좀 들어봤는데, 아직도 한동훈 의원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당을 서두르기엔 내부 정서가 아직 충분히 무르익지 않았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좀 취재를 해보니까 물밑에서는 좀 다른 변화도 좀 감지가 됐어요.
1: 네.
0: 어떤 얘기냐면, 한 친한계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영남권에서도 이미 우리 쪽으로 기류가 넘어오고 있다. 옛날에는 식사 한번 하기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요즘에 먼저 만납시다, 이런 연락 먼저 오고 있다, 얘기를 했고요.
1: 요 얘기한 사람 누군지 저알것 같아요.
0: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박정훈 의원 부친상이나 좀 각종 의원 모임에서도 예전 같으면 안 마주치고 쌩하고 지나갈 의원들이 이제 중진, 영남권 중진 그리고 한동훈 의원 자연스럽게 서서 이야기 나누는 모습 자주 목격됐다고 하고요.
1: 네.
0: 다른 의원도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분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 그렇군요. 이거는 계속 좀 관심의 대상이 되는 문제예요.
0: 네.
1: 오늘의 마지막 뉴스 뭔가요?
0: 마지막 뉴스는 1,700원입니다.
1: 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700원으로 최종 결정됐네요.
0: 네, 그렇습니다.
1: 올해보다 얼마나 오르는 거죠?
0: 시간당 38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1: 네.
0: 비율로는 3.7% 오르는 겁니다. 이제 한 달에 209시간 정도 일한다고 계산을 하면
1: 네.
0: 월급은 약 223만 원 정도 오르고요. 올해보다 약 8만 원 가까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1: 네.
0: 그런데 지금 노동계랑 경영계 이걸 두고 굉장히 양쪽 다 불만인 상황입니다. 노동계는 물가랑 생활비 너무 올랐는데
1: 네.
0: 이걸 체감하면 사실상 제자리 걸음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소상공인들은 반대로 인건비 부담 더 커졌다 이렇게 한숨을 내쉬는 상황입니다.
1: 어려운 문제네요.
0: 네.
1: 네. 정윤경 기자님
0: 네.
1: 오늘도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에 대한 여론이 출렁이며 검찰의 보안사건 폐지 논쟁이 또다시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2: 예, 안녕하세요. 곽규택입니다.
1: 별일 없으시죠?
2: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1: 네,
2: 예.
1: 혼자만 잘 지내지 마시고 저랑 같이 좀 잘 지내요.
2: 예예.
1: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 있었잖아요.
2: 네네.
1: 예외적으로 제한적으로 보안사건 허용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다수였다라고 해요.
2: 네네.
1: 그동안 뭐 완전 폐지, 티끌만큼도 허용해서는 안 돼 이런 강경했던 입장에 좀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2: 네네. 지금 뭐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법사위 지금 1소위에서 한창 논의 중에 있고요.
1: 네.
2: 또 민주당에서 조금 보완을 하는 법안도 일부 의원들이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논의를 할 텐데
1: 네.
2: 근본적으로 보안사건은 폐지를 하고 뭐 일부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 같아요.
1: 네.
2: 그런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검찰의 보안사건은 존치되어야 한다. 그것이 국민들의 수요에 맞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우리 의원님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2: 네네.
1: 보안사건이 없어졌을 때 일반 국민들, 힘없는 국민들이 받을 피해 정말 좀
2: 예,
1: 간략하게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2: 예, 뭐 보안사건이라고 하는 게 뭐 검찰이나 경찰의 어떤 권한이라고 하기보다는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수요에 따른 국민들의 권리거든요.
1: 네.
2: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1: 네.
2: 피해자들이 검사가 직접 다시 한번 수사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가 굉장히 많아요.
1: 많아요? 현실적으로?
2: 예, 그렇습니다. 오. 그리고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내린 사안에 대해서도
1: 네.
2: 고소고발인이나 범죄 피해자들은 이것을 검사가 다시 수사해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굉장히 수요가 많거든요.
1: 네.
2: 그리고 최근에 여론조사에서도 검사의 직접 보안수사는 필요하다는 것이 65% 이상 나왔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이런 국민의 수요나 국민의 요구에 따른다면 뭐 보안수사권은 존치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간단하게 보면 될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보안사건 유지 골자로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키로 했는데
2: 네네.
1: 그럼 보안사건은 그대로 두겠다?
2: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검사가 뭐 과거에 어떤 특수수사라고 하는 그런 인지사건들에 대해서 수사 개시를 못하게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 네.
2: 경찰에서 수사를 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검사가 뭐 직접 보안 수사를 해도 검찰권 남용 이런 우려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1: 네.
2: 대부분의 사건은 사실 민생 사건이거든요.
1: 그렇죠.
2: 예, 그래서 형소법에는 보안 수사를 존치를 시키고 다만 범인은 사법 경찰관이 수사해서 송치한 사건으로 한정을 한다면
1: 네.
2: 뭐 부작용도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1: 네.
2: 그리고 지금 경찰에서 단독 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종결권이 2020년부터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뭐 과거의 전권 송치는 아니더라도 어떤 고소 고발인이나 범죄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사법 경찰관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를 하는 예 그래서 검사가 사건을 종결하는 그런 시스템 보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1: 네. 그 민주당의 뭐 홍기원, 이소영, 뭐 고민정 의원 등 일부 뭐 11분 정도의 의원들이 민생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보완 사건을 허용해야 된다 이런 법안도 발의했잖아요.
2: 예,
1: 그래서 뭐
2: 그렇습니다.
1: 성폭력, 스토킹, 아동, 노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이런 범죄들이잖아요. 민생 범죄. 이게 좀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2: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민주당에서 11분이 그런 법안을 낸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용기 있고, 예, 정말 소신에 따른 입법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민주당 내에서 지금 전당대회 국면 때문에 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일 거예요.
1: 그렇죠.
2: 그런데 상식적으로 본다면 사실 보완수사권은 존치하는 것이 맞는데 그래도 민주당 의원 일부 분들께서 뭐 예외적인 경우에라도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법안을 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다만 그 범위를 이제 뭐 민생 범죄, 사회적 약자 범죄 이렇게 과연 구분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은 조금 의문인데 차라리 뭐 범죄 피해자나 고소 고발이나 요구가 있으면 뭐 검찰에서 다시 직접 보완사를 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이 맞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형수법 개정안을 발의하려고 하는 건가요?
2: 그렇습니다. 그 이번 주 내로 지금 뭐 내일 정도에 발의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지금 마지막 조율 중에 있고 조금 문구를 다듬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1: 너무 늦게 내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작년부터 보안사건 문제가 상당히 좀 정치권의 화두였잖아요. 이제 와서야 개정안 낸다? 야당으로서 의무를
2: 그렇긴
1: 회피한 거
2: 한데
1: 아니에요?
2: 물론 그런 조금 뭐 말씀도 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사실 이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을 이번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렇게 민주당이 태도가 돌변할지는 사실 몰랐죠.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민석 전 총리나 법무부 장관이나 전부 보완수사권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정청래 후보 쪽에서 제기한 이 문제를 이슈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보완수사권 폐지로 갑자기 모든 그 입장들이 다 쏠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갑작스럽게 태도 돌변이 있을지는 몰랐던 거죠.
1: 근데 법안을 내면 같이 법사위 뭐 소위에서 논의해야 되잖아요.
2: 그렇습니다.
1: 근데 지금 국민의힘 국회 보이콧하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보이콧 하세요?
2: 근데 사실 뭐 22대 국회 전반기 상황을 보시면 법사위원장을 이 거대 정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점했을 때 얼마나 일방적으로 이 법사위가 진행되는 것인지는 우리가 다 경험을 했고요. 이번 후반기 원구성에 있어서 법사위원장만큼은 견제 수단으로서 제1 야당에 주는 것이 맞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에 대해서 민주당이 또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 쉽게 또 그런 법사위에 들어가서 논의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입장은 있습니다.
1: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무작정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2: 예, 근데 지금 뭐 어차피 국민들의 여론도 굉장히 그 보완수사권 폐지는 안 된다 하는 것에 많이 힘을 실어주고 계시고 또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물론 뭐 법사위에 들어가서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또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의 발언권을 줬으니까 표결로 처리하겠다 하는 이런 것에 또 들러리만 될까봐 또 우려되는 면이 있죠.
1: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법사위 가져가는 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안 내놓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조건 가지고 계속 내놔라. 안 내놓으면 우리는 국회 보이콧한다. 이게 과연 현실성 있는 대응 방안인지 좀 회의적입니다.
2: 강고한 상황이고요.
1: 네. 보안 사건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권
2: 네.
1: 내에 강경파 분들이 뭐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장기 사건 1년에 몇 번씩 있는 일이다. 최강욱 전 의원은 언론에 알려라. 법안 소위에서는 검찰 반성 부족하다. 이런 취지의 주장.

0: 입장이 나오기도 했어요. 다소
1: 네네.
0: 감정적인 징벌적 조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이런
1: 네네.
0: 반응들에 대해서 이 법조인이고 검사 출신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사실 너무나 비상식적인 이야기들이죠.
0: 네.
1: 뭐 대꾸할 가치도 없는 이야기들일 것 같고요. 지금 그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은 얼마나 지금 국민들이 다 공분하고 있는 가슴 아픈 사안입니까? 근데 그런 사안들이 뭐 대한민국에 몇 건씩 일어난다. 그래서 뭐큰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의 접근은 정말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이야기인 것 같고요.
0: 네.
1: 그런 사건이 한 건이라도 생기지 않게 시스템을 만드는 게 국회의 할 일이죠. 그리고 지금 그 사건이 드러나서 지금 경찰의 부실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알지도 못하고 부실 수사로 암장되는 사건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0: 네.
1: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니고 사회적 이목을 끌지 않는 사건이라도 국민 개개인에 있어서 사건 하나하나는 정말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피해자나 뭐 고소고발이 있다고 생각하면
0: 네.
1: 사실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은 하시는 데까지 해야죠. 예.
0: 알겠습니다. 그 아이템을 좀 넘겨가지고 한동훈
1: 네네.
0: 의원 복당 문제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1: 예.
0: 지난 선거 과정 중에서 한동훈 후보 복당 문제 거론하셨는데
1: 예.
0: 지금 어때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1: 그 당시에는 부산의 이제 북구갑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제 3자 구도보다는 양자 구도로 가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승리해야 되는 방법으로 제시를 했던 것이고 뭐
0: 네.
1: 그 선거 이후에는 지금 뭐 한동훈 의원 본인도 뭐 당장 복당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지 않고
0: 네.
1: 또 당에서도 뭐 그것을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또 이제 안철수 의원님과 한동훈 의원 간에 이제 조금 논쟁이 붙으면서
0: 네.
1: 안철수 의원께서 복당은 절대 않는다는 갑자기 조금 지금 뭐 당내에서 언급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셔가지고 뭐
0: 네.
1: 조금 그렇긴 한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한동훈 의원이 뭐 당장 급하게 복당을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도 시기를 보고 좀 적절한 환경이 됐을 때 복당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0: 그것도 시간 두고 판단해 보자 이런 생각이신 것
1: 예.
0: 같은데 안철수 의원의 한동훈은 얼씬도 하지 마라. 이런 표현은 어떠셨어요? 얘기 듣고.
1: 그게 조금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지금 최근에 이제 추경호
0: 네.
1: 그전 원내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셔가지고
0: 네.
1: 이제 증언을 하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한동훈 의원 측에서 왜곡된 진술이다 이렇게 하니까 사실 그것은 위증죄를 저질렀다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0: 그러네요.
1: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발끈하신 거죠.
0: 네.
1: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간에 뭐 영웅적 서사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뭐 복당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 나오고 하시는데 지금 뭐 그거는 잠시 그두 분만의 지금 조금 이슈인 것 같고요. 당 내에서는 지금 당 내의 어떤 내부 분란 이런 거에 대한 굉장한 피로감에 다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이 말은 하지 않지만 좀 소강 상태로 가자. 지금 민주당에서 전당대회 하면서 민주당의 내분이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민주당을 상대로 싸워야지. 내부 사건, 내부 문제로 지금 소란했어야 되겠느냐 하는 어떤 암묵적인 조금, 예,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0: 네,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한동훈 의원은 국민의힘
1: 네네.
0: 플랫폼 안에서 같이 정치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다른
1: 저는 크게
0: 생각 갖고 계세요?
1: 본다면 지금 어차피 대한민국이 정치 지형이라는 게 사실 양당 체제로 굳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를 하려는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한쪽 진영에 같이 몸을 담고 정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0: 네.
1: 그리고 그것이 또 우리 우파 진영의 또 자산이 될수 있다면 그런 것을 적절한 기회에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0: 안철수 의원은 창당하면 응원할게 막 이러고 조갑제 대표님은 창당해 막 이렇게 뭐 창당에 힘을 좀 실어주는 그런 목소리 내셨잖아요. 어때요, 의원님 생각은?
1: 창당 이야기는 너무 좀
0: 생뚱맞아요. 생뚱맞으면은 아, 뭐 더 답변 안 드릴게요.
1: 뭐 창당 이야기는 글쎄요, 뭐 한동훈 의원 쪽에서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0: 없대요. 없다고
1: 예, 전혀 예, 전혀 그런 말은 언급한 적이 없어서 뭐 새로운 창당의 방법을 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요. 다만 뭐 복당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큰 선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지금 당장 어떤 복당을 또 하면서 또 내부적으로 또 이 피로감만 키우는 것보다 네. 조금 적절한 시기를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죠.
0: 의원님, 그 지방선거 네네. 끝나고 각종 예.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서는 그런 결과도 나왔었잖아요.
1: 네네.
0: 근데 이번 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특히 PK에서 네. 20% 넘게 빠졌어요.
1: 예예.
0: 원인 진단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사실 지난 이제 지방선거와 그 보궐선거 직후에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올랐던 것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제 일부 그 보궐선거 지역에 좀 국민의힘이 승리를 했던 그런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0: 네.
1: 그런 것이 지금 이제 선거가 끝나고 한 달 지난 시점에서는 조금 이제 그런 요인은 제거가 됐고 이제 원래의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로 봐야 되는데 저는 최근에 그 부산 지역 PK 지역에서 20%가 갑자기 하락했다 하는 것은 조금 다음 주 여론조사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0: 좀 튀었다.
1: 최근에 무슨 특별히 뭐 부산, 울산, 경남 쪽에 정치적인 큰 이벤트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0: 네.
1: 같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 여론조사에서 특정 지역에 20%가 빠졌다고 하는 것이 조금 뭐 부산 지역 국회의원으로서는 좀 의아한 면이 있거든요.
0: 네.
1: 물론 뭐 국민의힘의 어떤 내분이 지속되는 것에 대한 또 지지자들의 피로감도 쌓였다고 보여지고 또 부산, 울산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시장이 임기를 시작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20%씩 뭐 출렁이는 그런 사건은 없지 않나 싶은데 예, 추가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조금 봤으면 좋겠습니다.
0: 뭐 이번 예. 주에 뭐 갤럽이라든지 다음 주 리얼미터 여론조사 한번 보도록 하고요.
1: 예예.
0: 의원님 지난 월요일에
1: 네?
0: 장동인 대표 부산 찾았잖아요.
1: 일요일이었을 겁니다.
0: 일요일이에요?
1: 예예예. 예, 예.
0: 그때 의원님 거기 같이 가셨어요? 참석하셨어요?
1: 저는 못 갔어요.
0: 왜요?
1: 예, 저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네. 토요일에 부산을 떠난 상황이기 때문에
0: 네.
1: 예, 그래서 일요일날은 부산에 없는 상황이어서 함께 못했고 아마 부산에서 일정이 맞는 의원님들 한 절반 정도가
0: 네.
1: 예, 같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0: 그 거리두기 일부러 하신 거 아니에요? 일부러 일정 잡아가지고 딱 부산에 없어요?
1: 그렇지 않죠.
0: 그런 건 아니에요?
1: 그렇지 않죠. 예예예. 예, 예. 아마 시간이 맞았으면은 네. 같이 뭐 그 시당에서 회의 참여도 하고 했을 텐데
0: 네.
1: 그 일요일 일정이 금요일 날 오후에 통지가 됐어요.
0: 네.
1: 예, 그래서 뭐 그 전에 뭐 피치 못할 어떤 일정들이 있는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은 참여를 좀 못한 예,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0: 그래도 당대표가 국민적인 인지도와 지지도가 높고 당대표로서의 권위와 리더십이 확고하고 그러면
1: 네네.
0: 이렇게 있던 일정도 예. 아이고 나 당대표랑 같이 일정을 함께 해야지라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잡아놨던 일정을 취소하기도 하잖아요. 정치권에서는.
1: 아 근데 뭐 아주 중요한 일정이면 또 못 그럴 수도 있죠.
0: 중요한 일정이셨구나.
1: 예.
0: 뭐 일부 뭐 언론이나 뭐
1: 예, 예.
0: 소문 같은 경우에는 집회 오라고 막 장동영 대표나 측근들이 전화를 하면
1: 네,
0: 의원들이
1: 네.
0: 좀 피하기도 하고 좀 핑계대고 안 간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어떠세요?
1: 그러니까 지금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장외 투쟁에 대한
0: 네.
1: 일단 인식 자체가
0: 네.
1: 지금은 원 내에서 어떤 조금 민주당과의 대립각을 세워야 되는 상황인데
0: 네.
1: 지금 무슨 장외투쟁하는 것이 지금 시기상으로 맞나
0: 네.
1: 하는 좀 생각들은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0: 네.
1: 그리고 장외투쟁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뭐 저희 당원이라든지 뭐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방식이 맞지 않나 다른 어떤 그 집회에 우리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장외투쟁을 이끌어갈 수는 없지 않냐
0: 네.
1: 하는 그런 생각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 막, 피켓 시위도 하잖아요. 그럴 때
1: 네네.
0: 막, 그, 피켓에다가 제명아, 막, 이런 식의,
1: 아, 1인 피켓 그 들고 계셨던 거
0: 예,
1: 말씀하시는
0: 그런
1: 거죠?
0: 건 어떻게
1: 예.
0: 생각하세요? 뭐,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1: 글쎄요, 그게 뭐 누구 아이디어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0: 네.
1: 어차피 그뭐당 대표가 뭐 공당의 대표잖아요.
0: 네.
1: 근데 그걸 뭐저 마스크를 하고 참여하고 하더라도 어차피 누가 참여했고 하는 것은 다 이게 확인이 되는 상황인데 이제 공당의 대표가 그렇게 대통령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것은 조금 당 내에서도 조금 이거는 품격에 조금 고려할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0: 피켓 시위하고 장애 집회하고 이런 것들 제1야당
1: 네.
0: 대표로서 조금 좀 아쉬운 행보라고 봐야 되겠죠?
1: 그런 면이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지금 중도층 그리고 우리가 지금 좀 외연 확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0: 네.
1: 그런 것들이 오히려 조금 중도층에 거부감을 주지 않을까
0: 네.
1: 하는 그런 우려는 조금 귀담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0: 의원님께서 많이 좀 여러 말씀을 장 대표나 측근들에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0: 알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1: 예.
0: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1: 예,
0: 네,
1: 감사합니다.
0: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성인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깐.
4: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5: 네, 이렇게 경찰의 축소와 은폐가 속속 드러나면서 이제 수사의 초점은 경찰 지도부 윗선이 어느 선까지 또왜 개입했느냐에 맞춰지게 됐습니다.
6: 검찰은 광주경찰청 지휘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경찰 특별수사단은 수사 지휘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7: 파란 상자를 든 검찰 수사관들이 광주경찰청에서 나옵니다. 경찰청장실과 수사부장실 등 장윤기 사건 당시 수사 지휘부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8: 청장님도 연루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7: 검찰은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에 대한 소환조사에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산경찰서를 넘어 광주경찰청까지 강제 수사를 확대한 겁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과 증거인멸에 윗선 어느 선까지 개입했는지가 관건입니다. 현재까지 검찰은 당시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수사팀원 등총 4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특별수사단은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와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강력팀원을 포함해 당시 수사팀이 장씨 아버지와 통화한 것이 5차례가 아닌 12차례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9: 무조건 다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횟수가 너무 많아요.
10: 그러니까요.
9: 네, 정말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많은 사람이 통화를 자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7: 경찰은 이 과정에서 어떤 수사상 비밀이 전달됐는지 또 혐의 축소 요구나 금전적 대가가 있었는지도 살피고 있습니다.
11: 제명 의율 판단 과정에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또는 외부의 청탁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7: 검찰과 경찰은 또 경찰이 장윤기의 성범죄 사건과 살인 사건을 분리해 배당하고 수사한 경위에 윗선의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5: 이 장윤기가 범행 전부터 피해자를 노린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장윤기가 검거 당시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서 숨진 이 모양을 일방적으로 알고 지내며 계획적으로 노린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장윤기는 경찰에 붙잡힐 당시 피해자를 몰랐던 것은 물론 여학생인지 알지도 못했다면서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해왔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확보하지 않았던 장윤기의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를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장윤기 사건은 이후로 검찰의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가 적절한 방향인가를 두고 논란이 커지는 중입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나오자 당 지도부는 아직 당론으로 결정한 적은 없다면서 충분한 수기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6: 국민의힘은 보안수사권 존치를 핵심으로 하는 맞불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2: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놓고 격론이 오간 의원총회 다음 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최고위 자리에서 수기와 토론을 강조했습니다.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아직 당론으로 의결한 적도 없다며 당 안팎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10: 당내의 다양한 의견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장윤기 사건 이후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당내에서도 신중론이 확산하자 일단 속도전에서 한 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실제 의원총회에선 예외적 보안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당 지도부가 사실상 속도 조절에 나서자 범 여권 내 갑론을 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선도 확대됐습니다.
12: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13: 사회적 약자, 청소년, 여성 맞아요. 성범죄, 맞아요. 장애인 맞아요.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보안수사권을 갖는 것이 옳다.
2: 이에 맞서 보안수사권 존치 총력전에 나선 국민의힘은 이른바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을 의원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보안수사권 존치는 물론 경찰의 사건 송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14: 송치가 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보안수사 요구뿐만 아니라 직접 보안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뒀습니다.
2: 그러나 국민의힘이 원구성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을 모두 거부하는 상황이라 국민의힘이 제출한 법안이 제대로 심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보안수사권 폐지를 기본으로 심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5: 다음 주부터 각 쟁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더 듣고 어떤 결정사항을 모아가는
2: 민주당은 다음 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당 안팎의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그때까진 당내 격렬한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도 이런 틈새를 겨냥해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5: 이재명 정부가 도입한 정책 가운데 하나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죠. 이게 시장의 변동성을 키웠다는 비판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한 보안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6: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장기연체 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 탕감 정책도 주문했습니다. 먼저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6: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 만에 진행된 2차 부처 업무 보고 첫날.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에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산 배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청와대에 집결한 재정과 금융당국 책임자들에게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 노력을 당부한 겁니다.
17: 가용 자원이 부동산에 묶이게 되니까 사실은 이제 경제 성장 발전이나 예를 들면 자원 배분에서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잖아요.
16: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의 정상화를 강조하며 기업 대주주가 상속, 증여세 부담을 낮추려고 일부러 주가 상승을 억제하는 행위도 꼬집었습니다. 아직 국회 문턱을 못 넘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거론하며 속도전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도 꺼내들었습니다. 자본시장 선진화는 중요한 과제라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17: 한국 거래소? 여기도 ETF 때문에 시끄럽죠?
18: 예, 그렇습니다.
17: 보안 대책을 잘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시고요.
16: 이 대통령은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해선 보다 적극적인 빚 탕감 정책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거듭 피력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득이란 논리를 폈습니다.
17: 갚을 수 없는 사람 빨리 탕감을 해줘버려야 그 사람이 정상 경제 활동을 하고 그래야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잖아요.
16: 돈 몇천만 원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돼 예금 계좌도 개설 못하는 삶을 누가 살겠느냐며 도덕적 해이 유발 지적은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19: 이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11개월이 더 중요하다며
16: 국정기획 목표에 맞는 장기정책 집행도 준비해달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은 또 일부 언론이 엉터리 기사로 정부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다며 실시간 사실 확인 시스템 마련도 주문했습니다.
6: 부정부패를 전문으로 신고하는 회사를 차려도 된다며 파격적인 보상도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홍민기 기자입니다.
19: 이번은 어딘가요? 국가 데이터처 업무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군부대 격려 방문 이후 나온 한 언론 기사를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시범 사격에 쓴 계량용 소총과 달리 일선 장병 대다수는 구형 소총을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이 대통령은 가짜 뉴스가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17: 대통령 지원자 비싼 최신 소총 가지고 자랑하더라 뭐 이런 기사를 일면에 쓰는 그런 언론도 있더라고요.
19: 국군 17만 명에게 보편적으로 보급된 총기인데도 엉터리 기사로 정부를 공격한다며 언론 기사뿐 아니라 유튜브 등에 대해서도 실시간 팩트체크를 주문했습니다. 차관급인 데이터처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올려야 할지도 고민했다고 할 정도로 힘을 실었습니다.
17: 분석하고 팩트에 기반해서 반론하고 하는 것도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사람이 아니고.
20: 저희가 지금 내부에서 AI 기반으로 POC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 바로 시스템으로 구축하게 계획이 있습니다.
19: 이 대통령은 기획예산처에는 정부 부정부패 신고에 대한 파격적 보상을 주문하며 이를 전문으로 신고하는 회사를 차리는 것도 막을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국세청에는 담합과 상습 세금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강조했습니다.
17: 잊어버린 사람은 또 잊어버린 사람들의 문제가 되고 이게 다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걸 반드시 싹 바로잡아야 됩니다.
19: 이번 업무 보고에는 지난 1차 때와 달리 SNS 등을 통해 6.3: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국민참여단도 참석해 즉석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21: 청와대는 국민참여단에 대해 단순한 정책 점검을 넘어 국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한다는 국민주권정부 철학이 반영된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익입니다.
5: 법률권의 내부 마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고 그 길은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6: 이 대통령의 외연 확장 기조 등을 또 겨냥한 건데요.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격앙된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22: 나가고 나서 재건축론으로 여권 내 적잖은 파문을 불러온 유시민 작가가 다시 한번 이재명 대통령의 외연 확장 기조를 정조준했습니다. 친여 성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노선을 한마디로 매우 위험한 선택으로 규정하고 작심 발언을 쏟아낸 겁니다.
23: 대통령은 나름대로 모든 것을 본인의 수준에서는 검토해서 어떤 길을 선택했어요. 근데 저는 그 선택이 실패로 끝날 거라고 봐요.
22: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둔 것 같은데 실패할 거라는 등 수위를 넘나드는 비판이 계속됐고 이 발언의 화살은 검찰개혁 문제로도 향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욕먹을 일은 밑에 사람 시키고 인기 얻는 일은 자기가 하는 마키아벨리식으로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며 사실상 해명도 촉구했습니다.
23: 근데 지금 검찰개혁이 이렇게 지체되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해명 진짜 제대로 한마디도 한 적도 없고요.
24: 했어요.
23: 뭘 했어요?
22: 유 작가는 또 당과 국회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고
23: 국회의장을 명픽을 넣은 거예요. 서울시장도 명픽을 넣으려다 실패했어요. 당대표도 명픽을 넣은 거예요, 지금.
22: 방송 마지막엔 대통령의 지배를 받으면 당이 망한다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23: 민주당이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당은 해체가 시작되는 거예요.
22: 민주당 내에선 유 작가를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원로격인 박지원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너무 큰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고 장철민 의원은 어떻게 저주의 언어를 토해낼 수 있느냐며 실패와 분열을 먹고 사는 하이에나 짓을 멈추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권 내 빅스피커로 꼽히는 유 작가의 발언은 다음 달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5: 경제 뉴스입니다. 파산 위기에 놓였던 홈플러스가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 자금을 확보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회생 절차를 다시 밟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6: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이 긴급 운영자금 2천억 원에 대한 보증을 약속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그룹이 오늘 이사회를 열고 대출 안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0: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기업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받은 홈플러스. 운영자금 고갈 등으로 지난 13일부터 임시 휴업에 돌입하면서 벼랑 끝에 몰렸던 홈플러스가 극적 반전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홈플러스가 회생가도에 들어갈 유일한 방안인 최소 긴급 운영자금 2천억 원 조달 문제에 대해 대주주 MBK 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 메리츠 금융그룹이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 홈플러스 노동자 상인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장은 메리츠가 2천억 원을 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MBK 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이 연대 보증을 하는 방식이 메리츠 이사회에서 논의될 거라고 밝히며 자금 조달 문제 해결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번 극적인 합의로 홈플러스는 당장 파국을 면하고 회생 불씨를 살릴 가능성이 생겼지만 앞으로 갈 길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우선 메리츠 금융그룹이 오전 이사회를 열고 대출 안건을 최종 의결할 계획으로 전해졌는데 안건이 통과될지는 미지수. 이사회 문턱을 넘으면 오는 20일까지 즉시 항고를 해야 하며 다음 달까지 수정 회생 계획안도 확정해야 합니다. 점포 축소와 영업 중단으로 시장 경쟁력이 약해진 데다가 고객 이해관계자 등의 신뢰 회복 문제도 남은 가운데 향후 이사회 승인과 법원 판단, 실제 정상화 계획 실행 여부 등이 홈플러스의 운명을 가를 핵심 변수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5: 6월에 취업자 수가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6: 하지만 청년층 취업자는 20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1: 5월에 4만 명 감소했던 취업자 수가 한 달 만에 증가로 전환했습니다. 6월 취업자는 6만 3천 명이 늘었는데 1월에서 4월 증가폭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란 전쟁 종전 협상 타결 등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 기대 확산이 영향을 준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습니다. 고용률이 석 달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의 고용 부진은 계속됐습니다. 6월 청년층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9만 7천 명 감소했습니다. 청년층 고용률은 43.9%로 1.7%포인트 줄며 26개월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9만 7천 명, 농림업 9만 5천 명, 건설업은 6만 7천 명이 각각 감소했습니다. 제조업은 24개월 연속, 건설업은 26개월째 취업자 수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반면 보건복지업과 예술서비스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증가했습니다. 2분기 월평균 취업자는 3만 2천 명 증가에 그쳐 5년 만에 증가폭이 가장 작았습니다.
3: 중동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 외생적인 변수에 의해서 현재 저희의 어떤 그 고용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침체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상반기 특히 이제 상반기 중에서도 이제 2, 4분기 때 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고요.
1: 정부는 청년과 제조 건설업 등에서 큰 폭의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중동 지역 긴장 재고조 가능성 등이 지속적인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3분기 중으로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5: 경제 현실 뉴스입니다. 정부가 경기 회복 흐름이 공고해지는 모습이라며 한 달 전보다 경제 상황을 더 긍정적으로 진단했습니다.
6: 지난 5월 통화량이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과 2년 미만 금전 신탁을 중심으로 32조 원 넘게 늘어났습니다.
5: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오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 심리가 2.1포인트 오르며 상승 국면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6: 최근 고강도 철근 가격이 18% 넘게 오르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건축비와 분양가도 상승할 전망입니다.
5: 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화학 구조조정 1호 빅딜인 대산 1호 기업결합권에 대해 심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6: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스페이스X 공모주 배정이 확정된 것처럼 관련 ETF를 광고했다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5: 검찰이 글로벌 반도체 부품 업체들의 국내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네, 이번엔 중동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닷새 연속으로 공격에 나선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시한을 설정하지는 않겠지만 제대로 행동하라고 경고했습니다.
6: 이란은 종전 합의를 지킬 이유가 없어졌다며 호르무즈 해협 사수 의지를 밝혔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미국이 이번엔 대낮 공습에 나섰다고요?
4: 네,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 현지 시간 15일 낮 1시 반부터 90분 동안 공습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미군이 공개한 영상입니다. 대툰부 섬에 있는 이란의 해안 방어 시스템과 순항미사일 시설을 타격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공격 능력을 더 약화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이란 해상 봉쇄도 어제부터 재개돼 미 중부사령부는 오늘 해상 봉쇄를 뚫으려던 상선 두 척을 회항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 매체도 이란 남부 반다르 아바스 항구와 부쉐르의 미란 민간 원전 근처에서 미군의 공습이 있었다며 닷새 동안 이어진 공격으로 지금까지 30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잠시 전 펜실베이니아 육군전쟁대학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교량 공격 전 이란에 시한을 줄 거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8: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 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9: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의 원장 진수림입니다. 천식은 만성 기침, 불면증, 어지러움증, 이명, 불임, 두통, 중풍, 과민성 비염, 위장장애와 함께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 중 하나입니다. 어제 시간에는 외인성 천식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내인성 천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인성 천식은 자율신경 조절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는 교감신경이 기도를 확장시켜야 하는데 내인성 천식은 반대로 기도 평활근이 수축되고 기도 둘레 혈관은 확장되면서 부종이 생깁니다. 결과적으로는 알레르기성과 마찬가지로 기도의 직경이 좁아지고 부종 때문에 기도 둘레가 부풀어 오르면서 호흡곤란을 가져옵니다. 처음 환자분들이 천식이 발작이 있을 때에는 몇 분 혹은 12여 분 짧게 지속이 되고 그 이후에는 환자가 회복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몇 달에 한 번씩 이런 증상을 보이다가 점점 시간이 단축되면서 몇 주에 한 번 아니면 며칠에 한 번씩 천식 발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초기의 증상은 감기처럼 시작되기도 하는데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환자는 천명음, 호흡곤란, 기침과 함께 평생을 고생하시는 환자분들도 계십니다. 천식은 알레르기성 유발 항원도 문제지만 그 외에도 아스피린이나 혈압약, 베타블라커 계통 약들도 천식 발작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들을 복용하기 전에 천식 환자는 양방에서 약물에 대한 감수성 검사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즘처럼 공기가 차갑고 연일 이어지는 비로 습도가 많고 대기압이 낮을 때에는 천식이 더 심해질 수 있고 독감이나 호흡기 감염도 천식을 급격히 악화시킴으로써 감기에 들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센아이 질환, 먼저 환자를 사랑하고 치료에 임하라. 저도 이제 거의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지만 아직도 언제나 아버지와 지도 교수님들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고 환자 한 분 한 분을 사랑의 마음을 담아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의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8: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총 5명이 당대표에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당권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논란이 됐던 선호투표 제도 도입하기로 했고 모두가 입을 모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돕겠다고 하지만 와 이분들 진짜 당대표 선거 끝나면 괜찮으려나 싶을 정도로 센 말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상황은 이분께 들어야 제맛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민주당은 네. 전통적으로 네. 전당대에 세게 싸워도 네. 끝나면은 승복합니다.
3: 승복해요.
4: 그리고 함께 네. 갑니다.
3: 근데 이번에는 감정 싸움이 너무 심한
4: 매 모든 당권 싸움은 감정 싸움이 되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치권 아니에요.
3: 근데 민주당
4: 나는 지금 현재 싸우지만은 걱정 없다고 생각해요.
3: 네. 근데 민주당 전당대회를 치르려고 하면서 그 선출의 룰 갖고 이렇게 또 세게 붙은 적도 없잖아요. 선호투표제. 이게 이렇게 싸움 세게 붙을 일이었어요?
4: 룰 가지고 이건 덜 싸운 거예요.
3: 덜 싸운 거예요?
4: 문재인 대통령하고 네. 제가 당대표 경선을 할 때 당권파들이 네. 4일 전에 당 룰을 바꿔버렸어요.
3: 네, 선출 룰을.
4: 네, 네. 선출 룰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이콧한다 하고 하루 이렇게 전주를 갔는데 전라북도 도민들이 그래도 네. 받아들이고 싸워라. 근데 승복하고 했는데 결국 떨어졌죠. 그렇지만은 그러한 것은 항상 있어요. 그런데 네. 이번에 우리 민주당이 아주 잘못한 게 있어요.
3: 뭡니까?
4: 청년 최고위원.
3: 네.
4: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이 정부도 네. 민주당도 우리 사회 전체가 2030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이 2030 세대들을 우리 사회로 정치권으로 끌어들여야 되거든요. 활력소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5명 최고위원 중 청년 최고위원을 주기로 했다가 이걸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없애버렸어요.
3: 당원당규상 불가능하대요.
4: 당원당규. 그래서 저는 당한 단계는 고치면 되는 거예요.
3: 고치면 되죠.
4: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고치면 돼요.
3: 네.
4: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항상 국민의 생각을 존중해야 되니까 네. 빨리 고쳐서 청년 최고위원을 부활시켜라.
3: 네.
4: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고민정, 김보미,

0: 공정하게 대결하겠다.
1: 근데
0: 그러면 그
1: 의원님도 두렵지 않으세요? 그 청년 최고위원들이 좀 선배님들 길을 비켜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0: 아니요.
1: 하잖아요.
0: 그렇게 도전을 해야
1: 네.
0: 건강한 당이죠. 제가 우리 당에서 국회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지만은 청년의 도전을 터줘야 돼요.
1: 네.
0: 그리고 우리는 그 도전을 받아들여서 거기에서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도 정치인은 노, 장, 청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1: 네.
0: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그 부족들이 노인이 돌아가시면은 그 노인이 없으면은 옆에 부족에서 노인을 사온다는 것 아니에요.
1: 오,
0: 그런
1: 지혜를 배운다.
0: 지혜를, 경험을, 경륜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38668 됐다. 뭐 맞는 얘기예요. 그런 도전이 청년들한테 있어야 되고, 686도 아, 우리가 도전 받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서로 어떤 모티베이션을 서로 주고받아야
1: 네.
0: 돼. 그래서
1: 그 일요일에 있었던 민주당 행사에서 김보미 전 강진군 군 의장
0: 우리 해남
1: 어떻게
0: 바로
1: 보셨어요?
0: 옆에고
1: 네.
0: 김범희 대표
1: 군전
0: 출마자가
1: 군의장.
0: 저하고
1: 네.
0: 아주 잘 알아요.
1: 아, 원래 잘
0: 아, 잘 알죠.
1: 아세요? 오. 정치의 새싹을 보셨어요? 아니면은 아이 좀 건방지게 저런 소리 해? 어떤
0: 아니에요.
1: 느낌이셨어요? 오.
0: 그런 도전이 있어야 청년이고,
1: 네.
0: 그런 도전을 받아들여야 686 나가라는 소리가 안 들려요.
1: 네. 미래의 민주당의 정치적인 자원으로 좀 희망을 가져도 될 만한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0: 그렇죠. 최연소 군의의장도 했지만은 잘했어요.
1: 당차더라고요.
0: 늘
1: 그때 얘기한 거
0: 도전적이고.
1: 보니까. 네.
0: 그런데 군수 도전에서 경선에서 실패했어요.
1: 네.
0: 그 강진 저는 김범이 밀었죠.
1: 네.
0: 그렇지만은 출판기념회 같은데 그 축사해달라고 해서 그건 내가 다 다니면 안 되니까 그 간접적으로 그냥 둘이 앉아서 얘기하는 것을 찍어서 올려라. 그렇게 하고 아주 당차고 똑똑해요.
1: 앞으로 민주당에서 좀 같이 정치할 만한 사람이다.
0: 아주
1: 젊은 정치인이다.
0: 괜찮다니까요.
1: 그 선호투표제요, 대표님. 누구에게 유리해요?
0: 유불리를 따질 게 아니에요.
1: 아니죠. 네.
0: 선호투표자는 친청계에서 잘못한 거예요.
1: 잘못했어요?
0: 잘못했죠. 아니, 저도 국회의장에 떨어졌지만은 국민과 당원의 지지가 80% 압도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3%, 5%, 5%, 7%였지만은 그분들이 당선됐어요. 그때는 선호투표를 했어요. 물론 원내대표는 두 분이 나왔기 때문에 안한 거예요. 그때는 옳고 지금은 틀리고. 물론 당헌 당규에 박혀 있지는 않다. 하지만은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관습법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왜 그때는 정청래 대표가 하고 자기 대표 나오니까 안 한다? 이건 아니죠.
1: 그래도 쿨하게 이제 받아들인 거는 잘했다.
0: 잘했죠.
1: 예.
0: 역시 정청래 나와요.
1: 그 정청래 대표가 이제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대표님. 아, 내가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 뒷받침 잘할 사람이다. 믿어달라. 내가 이재명 지키겠다.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출마 선언문 딱 들으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0: 저는 그 정청래 대표의 그 말은 믿어요.
1: 믿어요?
0: 예.
1: 오.
0: 왜냐하면은 제가 정청래 대표를 오랫동안 알고 있었지만은 민주당을 사랑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엄청나게 존경하고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 하면서도 저랑 이견도 있고 같을 때도 있는데 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소위 충성심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당대표가 되건 안 되건 끝까지 잘 지킬 사람이다. 이건 믿어요.
1: 근데 의원님께서도 정청래 대표 출마 안 하는 게
0: 아,
1: 좋겠어라고도 얘기하셨잖아요.
0: 그것은 우리가 지방선거에 산술적으로는 승리했지만은 정치적으로는 패배했잖아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길 때에서 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가 69, 70%의

0: 가까운 지지도를 받던 대통령 지지도가 데드크로스가 되고
1: 네.
0: 민주당이 내란당보다도 뒤처질 때 여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돼요.
1: 네.
0: 행정적 책임은 총리가 지지만은 정치적 책임은 당대표가 지는 겁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지선의 패배와 지지도 하락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사퇴한다. 그리고 나 같으면은 당대표 안 나오겠다. 차라리 대통령 후보로 직진하든지
1: 네.
0: 그렇게 생각해서 했지만은 본인이 나오겠다 하면은 21세기 대명천재에서 누가 막아요? 나는 잘 나왔다고 생각.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내란을 극복하고 청산하고 3대 개혁을 하는데 정청래 법사위원장, 정청래 대표, 추미애 법사위원장, 최민희 과방위원장만큼 우리 민주당에서 공적을 인정받아야 될 사람은 없어요.
1: 오.
0: 저는 잘한 건 잘한 거예요.
1: 그러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박지원 대표님은 제 1순위로 정청래 후보 찍으실 거예요?
0: 아, 그건 안 해요. 아니, 제가 안 찍는다 하는 것은
1: 네.
0: 저는 지금 현재 김민석, 정청래,
1: 네.
0: 송영길, 고민정,
1: 네.
0: 김보미
1: 네.
0: 누구도 지지한다고 표명은 안 해요.
1: 네.
0: 그렇지만 싸우고
1: 네.
0: 다른 길로 나가면은 제가 고쳐줘야죠.
1: 그렇죠.
0: 얘기해야죠.
1: 훈계하셔야 돼요.
0: 아, 그렇죠.
1: 대표님이
0: 그렇기
1: 중심
0: 때문에
1: 잡아주셔야 돼요. 네.
0: 저는 계속해서 선호도 투표는 해라.
1: 네.
0: 그때는 옳고 지금은 틀리냐.
1: 네.
0: 자기는 하고 자기가 불리하면 안 한다. 이건 공정하지 않다.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 문제도 제가 지금 강하게 얘기하는 거. 지금 당헌 당규 고쳐서 해야 돼요.
1: 네.
0: 안 되면은 민주당은 2030을 생각하지 않는 정당이에요. 그리고 보안수사권 질문 안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1: 아니 그 좀 이따 할 거예요. 잠깐만요.
0: 네.
1: 이거부터 하고 잠깐 저기 정청래 대표가 자기는 뭐 대선 안 나간다 당대표 이용해서
0: 그 말을 나올까 봐서 빨리 보안수사권으로 넘어갔는데
1: 그 대권 얘기한 거 대선 출마 얘기한 게 그게 적절했어요. 출마 선언에 지금 대통령 임기 4년이나 남았잖아요.
0: 적절 여부를 떠나서
1: 네.
0: 이번 당대표는 임기가
1: 네.
0: 2년밖에 아니에요.
1: 그렇죠.
0: 대통령 선거는 4년 남았기
1: 맞아요.
0: 때문에 나는 지금 당대표가 그 소리 할 필요가 없는데
1: 적절히.
0: 아마 속으로 나도 대권 나가겠다 하는
1: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0: 선언이라고 봐요.
1: 그렇게 봐야죠.
0: 네.
1: 그리고 저 어제 이제 김용남 의원이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정청래 후보가 어제 김어준 씨 방송 나와가지고 그때 우리 당이 평택을 해서는 후보를 안 내는 게 좋았던 것 같다. 지금 와서 좀 후회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용남 의원이 지금 당신 뭐 하는 거야 지금? 어? 할 말 안 할 말 가려서 합시다 막 이랬거든요.
0: 김용남 의원도 화낼 필요 없어요.
1: 왜요?
0: 자기도 졌으니까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1: 그래도
0: 나는 제가 김용남 의원을 얼마나 서포트했어요.
1: 네.
0: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뭐 후회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즉 결과적으로 보면은
1: 네.
0: 그런데 당시는
1: 네.
0: 제가 단일화를 굉장히 주장했거든요. 평택에서 단일화해야 울산이 단일화하고 다른 지역도 단일화한다.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은 같은 목표, 같은 길을 또 이재명 대통령을 함께 당선시켰기 때문에 단일화하자라고 했을 때 정청래 대표가 저한테 전화해서 단일화 얘기 좀 하지 말라고.
1: 오.
0: 그러더라고요.
1: 네.
0: 그때는 언제고 지금 후회? 물론 과거의 일은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불필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
1: 그러니까
0: 그렇게 느낍니다.
1: 당대표가 자당 후보로 공천했는데 공천하지 말았어야 했다.
0: 글쎄요.
1: 이게 좀
0: 적절하지 않는 후회다 이거죠.
1: 네.
0: 마음속으로 하더라도
1: 네.
0: 그 표현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이다. 저는 저한테 그러더라니까요.
1: 네.
0: 단일화하지 마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김용남 의원을 서포트했어요. 그렇지만 나는 계속해서 정청래 당대표가 얘기해도 내 소신이고 그렇게 해야 우리 진보 세력이 승리하니까 단일화해라. 나중에는 안 되니까 조국 후보 당신이 사퇴해라. 떨어진다.
1: 네.
0: 떨어지면은 당신도 조국 혁신당도 참 미래가 불투명하다. 해라. 내 말이 맞았잖아요.
1: 네. 저는 대표님이 해안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지방선거 전에 저랑 인터뷰하시면서 경남이 어렵다. 대구도 좀 어렵다는데 부산은 이긴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 보고 저 깜짝 놀랐거든요. 다 맞아가지고 이번 전당대회 때는 누가 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요? 유리해요?
0: 김민석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1: 그래요?
0: 예.
1: 그럼 알겠습니다. 보안수사권 문제 여쭤볼게요. 그러면
0: 네.
1: 어제 의총 계속 참여하셨어요?
0: 아니요.
1: 참석하셨어요?
0: 그냥 갔다가 와고
1: 예.
0: 제가 주영진
1: 뉴스
0: 뉴스
1: 브리핑.
0: 브리핑 거기 가서 나오시고
1: 예, 저
0: 봤잖아요.
1: 뵀잖아요. 예.
0: 예. 거기서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1: 네.
0: 한 3, 4일 한 3일 전부터
1: 월요일이죠.
0: 예,
1: 월요일에 얘기하신 거죠.
0: 월요일부터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그 전부터 얘기를 나도 보안수사권은 절대 반대한다. 턱도 없다.
1: 오.
0: 이런 얘기를 했는데
1: 네.
0: 지금 현재 장윤기 사건을 에서 부각되고 있는 게
1: 네.
0: 사회적 약자, 청소년, 여성 성범죄, 장애인
1: 맞아요.
0: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보안수사권을 갖는 것이 옳다.
1: 네.
0: 그래서 저도 수정했어요. 잘못하면 고쳐야죠.
1: 네.
0: 그래서 저는 어제 법사위 사전회의에서 우리가 정치는 국민을 보고 하는데 우리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생각이 중요하다.
1: 네.
0: 그리고 특히 여성계, 여성 여협에서도 반대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민변
1: 네.
0: 이런 곳에서 반대를 하는데 일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수사권은 약자를 돕는 그런 범위
1: 일부 예외
0: 내에서는
1: 조항은 돼야 된다.
0: 예외 조항을 두자.
1: 네.
0: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숙의하라고 했고,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계속 법사위에서 그런 것 아닌가,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때가 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 어제 의총에서 11분 정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분들이 다 보안사건 예외조항을 둬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러면
0: 뭐
1: 대표님
0: 그런 사람도 어제 법사위에서도 그런 사람도 있고, 제가 옛날 그 전에 3, 4일 전에 주장했던 것처럼 왜 개혁된 이재명 검찰이 정치검찰 윤석열 검찰로 돌아가느냐, 이건 기소 수사의 분리 원칙에 의해서 검찰에서 완전히 수사권은 박탈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도 있기 때문에 더 숙의를 하자는 거예요.
1: 의원님이 느끼시는 당내 분위기는 좀 다수가 보안수사권 예외 조항을 둬야 된다라는 쪽으로 흐름이 잡혀가고 있다.
0: 저는 그렇게 잡혀간다고 봐요.
1: 네. 그럼 이게
0: 그리고 제가 얘기를 했으면은
1: 네.
0: 이제 많이 달라지겠죠.
1: 당연하죠. 대표님이 그
0: 아니,
1: 해안과 정리위원.
0: 그러니까 무슨 힘이 있다는 게
1: 네.
0: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의 주장이 옳잖아요.
1: 그렇죠.
0: 예.
1: 네.
0: 국민 여론이 그렇잖아요.
1: 네. 전당대회 전에 될까요? 당권 주자들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0: 전당대회는 이제 될수 있다고 봐요.
1: 전당대회
0: 저는
1: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전당대회 전에 이거를 통과시키는 게 바람직스러워요?
0: 지금
1: 후회하는 게
0: 현재
1: 되나요?
0: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하면은 민주당만 더 어려워져요.
1: 네, 빨리 결론 내리는 게 나아요?
0: 그렇지, 빨리 그런 국민과 뜻을 같이 한다면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치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1: 네.
0: 국민 생각이 중요하다 하고 DJ가 늘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방향이 섰으면은 빨리 결정해 주는 것이 왈가왈부를 없애는 더 좋은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1: 근데 대표님,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권리당원분들은 그냥 무조건 폐지, 닥치고 폐지, 티끌도 두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좀 강하신
0: 그렇죠.
1: 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전당대회에서 보안사건 예외적인 조항을 두자라고 하는 후보는 상당히 불리할 거 아닙니까?
0: 그러면 예 주장을 주자고 하는 당원도 많잖아요. 저도 지금 강성 지지자들은 저한테 지금 댓글도 굉장히 험하게 달 거예요.
1: 아닌데요?
0: 그렇지만은 그러한 것을 정치인이 당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 국민 생각과 같은 그러한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돼요. 오히려 이런 것을 흔들리는 사람은 당대표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1: 오, 그러면은 정청래 대표는 막 탁 치고 폐지야. 막
0: 아, 이렇게 그것도 옳아요.
1: 그것도 옳고요.
0: 그 주장해라 이거죠.
1: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전당대회 전에 하는 게 좋은지 후에 하는 게 좋은지 그런 거는 좀
0: 저는
1: 머리 아플 것 같아요.
0: 전 저 의원총회를 네. 한 번 더 열기로 했으니까
1: 네.
0: 다음 주 중에 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 알겠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또 그냥 개정안도 낸다고 하니까 국민의힘 안도 가지고 병합심사해서
0: 아, 국민의힘은 네. 정당이 아니에요.
1: 정당이 아니에요?
0: 네,
1: 왜요?
0: 그렇죠.
1: 당대표도 있고 아이, 뭐 당 조직도 있고 당원도 있고.
0: 대표가 하는 네. 꼴 보세요. 재명아 놀자. 재명아 보았니?
1: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이런 당대표가
1: 네.
0: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은 해체해야 돼요.
1: 아이 그 장동윤 대표만 그러지 다른 의원들은 거의 동의하진 않잖아요.
0: 아니죠. 그러한 것에 동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들이 함께하고 있잖아요.
1: 아니,
0: 만약 반대한다면
1: 거리,
0: 그분이 거리들이, 사퇴하 네. 그 최고위원들이 사퇴해버리면은
1: 네.
0: 장동윤 체제는 물러가는 거예요.
1: 네.
0: 어제 이재호 민주화 위원장하고
1: 네,
0: 함께
1: 대담 나누셨죠.
0: CBS 나갔어요.
1: 네.
0: 거기 이재호 위원장도 장동혁 정치를 하지 마라.
1: 네.
0: 의원직도 사퇴해라.
1: 네.
0: 해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저하고 똑같이 하더라고요.
1: 근데 이재호 이사장님 나빠요. 저희 방송에 좀 아침에 나오시라고 했더니 바쁘다고 안 나오셔놓고
0: 아니
1: 저녁 방송 나가시고
0: 출근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1: 예. 좀 통화하시면은 제가
0: 저랑 같이 나오라고 그러세요. 그럼
1: 아,
0: 나올 거예요.
1: 알겠습니다.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동훈 대표 복당 문제 이렇게 좀 보시면 어때요? 이거 가지고 뭐 안철수 의원은 얼씬도거리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0: 안철수 의원이 살다가 옳은 말 처음 했어요.
1: 진짜요?
0: 한동훈 대표는
1: 네.
0: 보세요.
1: 네.
0: 장동혁 당 대표가 어떻게 됐든 전환길 씨한테는 공천 주더라도 한동훈은 안 준다. 오동잎 떨어지면 가을이 온 걸 알아야 돼요.
1: 네.
0: 그리고 오직하면은 단계. 이건
1: 범죄.
0: 범죄다.
1: 네.
0: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제명한 것이다.
1: 네.
0: 이렇게까지 하는데 네. 저는요. 그래도 한동훈 대표, 한동훈 의원은 200명을 채워준 윤석열을 탄핵시킨 공로는 인정해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안 되니까 아예 건전한 보수를 표방하면서 신당을 창당해라. 제가 오래전부터 오. 얘기했어요.
1: 오, 네. 신당 창당.
0: 네, 신당을 창당해서
1: 주시는군요.
0: 해야지. 저거 안 되는 것을 간만 보고 다니면 되겠냐 이거죠.
1: 복당은 안 될 거라고 보세요?
0: 저는 안 되리라고. 장동혁이 있는 한 안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 대권을 꿈꾸는 주자들이 한동훈이 들어오면 안 좋은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저 당이 존재할 가치가 없는 당이다 이거죠.
1: 아니 그래도 제일 야당인데요.
0: 아니 윤동혁인 네. 이게 역사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1: 그런 사람들은 좀 이제 소수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0: 아니죠.
1: 아니에요.
0: 지금도 장동혁 대표가
1: 네.
0: 당원들의 60%가 그 사람들이니까 저렇게 나는 다음에 당권에 도전하더라도 또 된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네. 길로 가는 거예요.
1: 이렇게 정당이나 진영을 넘어서 대표님께서 따끔하게 좀
0: 아니 그건 진짜 그건 나빠요.
1: 네.
0: 나는 한동훈 왜 신당 창당을 못해요?
1: 네.
0: 그런 배짱이 없어. 능력도 없고.
1: 맨날
0: 혼자 다니면서. 아, 또 장동혁이한테 간도로 가잖아요. 그건 안 돼.
1: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인터뷰 너무 즐겁고 재밌었어요. 많은 것도 배우고 또 저 평론하는데.
0: 아니 어떻게 됐든 저는
1: 아니, 시간 다 됐어요.
0: 보안수사 하고
1: 네.
0: 민주당은 청년 최고위원 당한 당
1: 네.
0: 개정에서 해라.
1: 네.
0: 이게 오늘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1: 알겠습니다. 그 혹시 마지막 질문인데요. 청취율 조사 전화가 대표님께 가서 어디 방송을 즐겨 들으세요라고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0: 솔직히 YTN 장성철의 뉴스명당을 좋아합니다.
1: 네, 거기까지만 하시죠. 예. 거기까지만. 예, 이상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셨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2: 안녕하세요.

0: 장성철의 뉴스 명당 4부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분과 함께합니다.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한국일보 김정현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2: 안녕하세요.
0: 김수민 시사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0: 이렇게 날이 꾸질꾸질하고 비 오는데 또 아침부터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띠링띠링 공이로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전화를 받으셨어요. 청취율 조사하는 업체입니다. 여러분, 뭐를 즐겨 듣고 계세요? 뭐라고요?
4: 장성철의 뉴스명당.
0: 좋습니다. 지난번 조사보다 배 이상의 청취율이 안 나오면 세 분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왜?
3: 아, 나오면 책임지겠습니다.
1: 뭐가 보상이 있어요?
0: 나오면 제가 아침을 요즘에 같이 먹지만 저녁으로 제가 한번 샥 모시겠습니다.
3: 좋습니다.
0: 배가 나오면. 네. 약속하셔야 돼요.
1: 알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 윤희용 대표님, 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48.9%로 2주 연속 상승했어요. 네. 조사 결과부터 좀 분석 좀 해주세요.
1: 예,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18세 이상 2,515명 대상으로 ARS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0: 네.
1: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 대해서 잘한다라고 하는 긍정평가가 48.9%로 그 전주보다 1.9%포인트 수치가 이제 올라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0: 그럼 이게 하락 추세가 이제 끊어졌다, 막았다,
1: 네,
0: 이제 상승 추세로 바꿨다?
1: 아주 소폭이긴 하지만, 그런데 네. 뭐 상승에 대해서 굉장한 의미 부여를 할 정도의 수치는 이제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0: 네.
1: 어쨌든 지금 그걸 최근에는 안 하고 있어요.
0: 아.
1: 여권 내 인사들에 대한 언급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0: 정리됐다고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건가요?
1: 정리 여부를 떠나가지고 분리하는 것을 확실한 기조로 지금 설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당내 사안에 대해서는 더 언급하지 않고 정치적 사안과 분리한다.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관리를 지지율 관리를 한다 이런 흐름 속에 있는 것 아닌가
0: 네.
1: 그냥 추정인 알겠습니다. 측면이 있는데요.
0: 네. 김수민 평론가님은 어떻게 네. 분석하십니까?
3: 6.3 선거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쭉 한동안 하락했었잖아요.
0: 네.
3: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있는데 일단 대선 때 득표율인 49% 50%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렇지만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또 그 대선 때 얻은 득표율 그만큼이 또 있기 때문에
0: 네.
3: 지금 수치가 대략적으로 뭐 48.9%면 대선 때 득표율하고 비슷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게 확실한 반등이다 이렇게까지 보기에는 조금 이를 것 같고요. 지지대 형성을 했다. 여기까지 일단 내려가는 걸로
0: 네.
3: 더 내려가지는 않는 걸로 지지대 형성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0: 그것도 의미가 있네요.
3: 네, 일단은 그 선을 지켜내고 있는 거죠. 그 선조차도 빨리 무너지는 대통령도 있거든요.
0: 네.
3: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랬었죠. 네, 취임하자마자 50% 선이 무너졌었고 네. 40% 선도 금방 무너졌는데 일단 그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60%대 지지율을 회복하는 건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권 2년차 3년차 정도라도
0: 네.
3: 현재 지지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이 될 것 같거든요.
0: 한번 다음 주 여론조사 흐름도 한번 지켜보죠.
3: 네.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는 좀 그 여당 내 정쟁에서 벗어나 있는 느낌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메가 프로젝트 발표를 했는데 이게 사실 지지율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광주 전남 쪽으로 많이 메가 프로젝트의 수혜가 쏠리는 모양새잖아요. 그런데 광주 전남 원래 지지율이 높고 자칫하면 영남 지지율 더 낮아질 수도 있고
0: 그렇죠.
3: 네,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사실 지지율이 그렇게 안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국민들이 봤을 때 아, 지금 전반적으로 국정 기조의 최우선순위가
0: 네.
3: 산업, 경제 이쪽에 가 있다.
0: 네.
3: 이런 것은 또 지지대 형성을 하기에는 괜찮은 네. 그런 주제가 되겠죠.
0: 김정현 기자님.
2: 네.
0: 그 루시니 님이 유튜브 댓글에
2: 네.
0: 정현이는 나훈아 같아 이러는데 네. 이런 얘기를 많이 좀 들어보셨어요?
2: 요새 듣고 있어요.
0: 요새요?
2: 머리를 기르다 보니까 네. 그런 얘기들을 듣고 있는데
0: 뭐
2: 많이들 알아보시면 좋죠.
0: 그렇죠.
2: 취재도 잘 되고.
0: 그러겠네. 네.
2: 그래서 어제 저도 여권 취재를 해왔습니다. 네, 여권도 이제
0: 그럼 요거까지 네. 한번 같이
2: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0: 네. 앞으로 잠깐만요. 네. 민주당 지지율이 44.8, 국민 38.1, 여야 지지율이 4주 만에 오차범위 밖으로 좀 벌어졌어요.
2: 네.

0: 후보까지 한꺼번에 해서 민주당 취재하신 거좀 말씀 좀 해주세요.
1: 네, 일단 대통령 지지율 관련해 가지고는
0: 네.
1: 바닥을 찍었다고 보고
0: 오.
1: 앞으로 좀 오르지 않겠냐고
0: 네.
1: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더라고요.
0: 네.
1: 왜냐하면은 이제 오늘부터
0: 네.
1: 2차 부처별 생중계 업무 보고가 진행이 되거든요.
0: 아,
1: 다음 달까지
0: 그렇구나.
1: 진행이 되는데
0: 네.
1: 1차 업무 보고 때 보면은
0: 네.
1: 대통령 긍정평가 1순위로 꼽힌 이유가 업무 보고였어요. 그래서 업무 보고를 하면은 어느 정도 상성 동력을 조금이나마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0: 네.
1: 이제 변수가 되는 것은 23일에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악재가 될지 아니면 호재가 될지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0: 부동산
1: 워낙
0: 문제.
1: 민감한 문제다 보니까
0: 그러네요.
1: 그래서 요거는 지지율 때문에 하기보다는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하긴 하는데 지지율이 어떻게 변동할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0: 근데 지금
1: 부분은.
0: 전당대회 들어가잖아요. 오늘부터 이제 후보 등록도 받고 그러면 후보들 간의 싸움이 격화될 거예요. 혹시 지지율에 좀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아니, 좋은 경선은 없을 거 아니에요. 계속 싸우지.
1: 근데 대통령 지지율과
0: 네.
1: 관련해가지고는 일부 떨어질 요소가 있는 점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지지철을 한다든지
0: 네.
1: 뭐 그런 분들이 일각에서 있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 전당대회를 하면 어쨌거나 결집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건 상승 동력이 더 크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0: 네. 윤희웅 대표님,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떨어졌잖아요. 이런 장동혁 대표가 장외로 돌아와서 그런 측면이 하나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인식이 됐을까요?
2: 네, 그럴 것
0: 어떻게
2: 같아요.
0: 보세요, 또?
2: 먼저 지금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조사 결과는 정당 지지율은 리얼미터가 날짜가 다르거든요. 9일, 10일 양일간 실시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0: 네.
2: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 이제 사실은 좀 높게 나오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0: 그러니까요.
2: 그래서 이제 어떤 기회의 문이 창이 열렸던
0: 네,
2: 상황 같아요. 제가
0: 맞아요.
2: 봤을
0: 아,
2: 때는
0: 이거면 이제
2: 이제
0: 우리가 이제
2: 뭐 잘한 건
0: 네.
2: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고 지지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려줬는데 그래서 문을 이제 활짝 그 지지자들이 열어준 거예요. 닫혔던 마음을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그 문을 다시 이제 닫아버림으로써 사실은 추가적으로 정당이 응을 버스라고 한다면 이제 그것을 선호한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타려고 했던 사람들이 안 타고 타고 있던 사람들마저도 덜컹거리니까 내리고 그러면서 최근에 지지율이 이제 하락한 흐름들이라고 할수 있어서 사실은 이제 야당은 사실 역대 어느 야당도 야당이 잘해가지고 지지율이 오른 경우는 없어요.
0: 여당이 못해서 오른다.
2: 견제를 못해서 견제를 어쨌든 목소리를 뭐 분명하게 내고 책임 있게 내면 그것에 대해 호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지지율이 회복하는 것이거든요. 야당은.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이 부분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야당으로서 정권의 정부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사안들이 사실은 제법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당 내분 이슈들이 있고 당 대표의 거취와 관련한 문제 또는 뭐 이제 올림픽 공원 이슈들 지금 사실상 정치적으로 소멸해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이제 사실은 제일 큰 스피커라고 할수 있는 당 대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본연의 어떤 그런 정권 견제의 목소리조차 사라지게 되니까 다시 지지율이 선거 이전으로 완전
0: 되돌아가는.
2: 하락하고 있는 현상 지금 보이고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국민의힘 지지율이요. 6월 2주차에 최고점을 찍었다가요. 4주 연속 하락해가지고
0: 계속
1: 지금
0: 하락.
1: 44.3에서 38.1까지 6.2%포인트가 빠져가지고 지선 결과가 나온 이후에 쭉 상승 동력을 마련한 것을 지금 다시 지선전으로 돌아갔습니다.
0: 장동혁 대표가 뭐 피켓 시위하고 장애투쟁하고 제명아 나랑 놀자 막 이러고 그게 부정적인 요인으로 보세요?
1: 저는 그러니까 제가 주목해서 봤던 부분은 20대 지지율이에요. 20대 국민의힘 지지율.
0: 아,
1: 이게
0: 그것도
1: 어떻게
0: 떨어졌어요?
1: 되냐면 같은 기간에 보면요.
0: 오.
1: 59.1에서
0: 네.
1: 46.6으로
0: 오, 많이
1: 12.5%포인트 한 달간
0: 떨어졌네요.
1: 떨어졌습니다. 이게
0: 네.
1: 전 연령 중에 가장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0: 오.
1: 장동혁 대표가 올곧 나가가지고 이제 재선거 여론을 등에 업고 반짝 효과는 입었으나 지속 효과에 있어서는 조금 떨어진 거 아닌가라고 볼수 있는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할 얘기가 없는 게 아닙니다.
0: 왜요?
1: 그럼 지선 전에 20대 국힘 지지율이 얼마나 됐는가를 따져보면 30%대였어요. 그럼 지금은 하방이 40%대란 말이죠. 그래서 장동혁 대표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0: 네. 김수민 평론가님,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3: 장동혁 대표가 어떤 사건을 일으켰냐는 그렇게 중요한 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명하 어쩌고 하는 것도 지금 별로 화제가 안 되고 있어요.
0: 화제 안 돼요?
3: 네, 국민들이 그러려니
0: 그러려니 뭐
3: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장동혁 대표의 행보나 사건보다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장동혁 대표의 위치입니다.
0: 네.
3: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그 사람 아직 거기에 있어요. 지금 국민들이 국민의힘에게 많이들 묻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0: 그러니까 아직도 당대표야.
3: 그렇죠.
0: 장동혁.
3: 그 지방선거가 끝나고 직후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잖아요. 이거는 미래를 선반영한 거예요. 무엇을 반영했냐면 오세훈 한동훈의 국민의힘이라는
0: 네.
3: 미래.
0: 네.
3: 그리고 장동혁 대표 올해 못 가겠지. 다들 많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물론 국민의힘 고정 지지층이나 핵심 지지층, 강성 지지층에서는 장동혁 대표에 대한 선호 분명히 있습니다.
0: 있어요.
3: 네. 네. 그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층의 절반 정도는 장동혁 대표가 대표직 유지해야 된다.
0: 맞습니다.
3: 이런 여론이 나타나기도
0: 네.
3: 했는데
0: 네.
3: 근데 그 지지율만 갖고는 민주당을 이길 수는 없단 말이죠.
0: 그렇죠.
3: 추가적으로 붙어야 되는데 붙는 사람들은 주로 장동혁의 국민의힘이 아니라 오세훈이나 한동훈의 국민의힘을
0: 네.
3: 선호하는 사람들인데
0: 네.
3: 어, 아직도 버티고 있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예, 쉽게 얘기해서 이제 주식으로 치면 PER이 이제 내려가는
0: 네.
3: 네, 선반영됐던 게 다시 물거품이 되는 예, 그런 네.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양쪽에서 어떤 의제를 당이 다루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민주당으로 봤을 때는 뭐 좀 지지층 중심의 의제들을 뭐 검찰 문제라든가 이런 걸 다루고 있지만 어쨌든 대통령 중심으로 당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0: 그렇죠.
3: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찌 됐거나 논란이 있지만 메가 프로젝트는 경제 산업 이슈인데
0: 네.
3: 장동혁 대표도 물론 부동산 얘기도 하고 여러 경제적 얘기도 하지만 어떤 그 당 대표의 이미지나 기존의 당의 이미지가 그쪽보다는 뭔가 정체성 정치라든지 이런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좀 경제 쪽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굳히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구조적으로 다소 열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0: 장애 집회나 피켓 정치는 계속할 것 같아서 다음 주도 지지율이 반등하기는 좀 쉬워 보이지 않는다. 좀 그런 생각도 들고 민주당 얘기해볼게요. 민주당 지금 방금 전에 발표된 여론조사 내용인데요. 민주당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서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김민석 40, 정청래 28.2, 송영길 12.3 이렇게 좀 발표됐습니다.
2: 스트레이트 말씀드릴까요?
0: 제가 할까요?
2: 네.
0: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CNI에 의뢰해서 지난 11일부터 13일 전국 성인 2019명을 대상으로 한 무선 ARS 조사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윤희용 대표님,
2: 네.
0: 그냥 흐름이 계속 이런 흐름인 것 같아요. 다른 여론조사랑 비교해봐도.
2: 네.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조사 결과인 거예요. 오늘
0: 네.
2: 아침에 지금 보도가 막 된 것이거든요.
0: 네.
2: 거기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김민석 40.0,
0: 네.
2: 정청래 28.2, 송영길 12.3, 고민정 4.3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과 지지층과 무당층만 대상으로 한 결과인 것이거든요.
0: 그렇죠.
2: 예, 거기에서는 정청래 전 대표보다 김민석 전 총리가 좀 우세한 흐름들이 어쨌든 다른 조사들과 마찬가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0: 네.
2: 그것은 이제 호남에서도 그 흐름은 이제 같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가장 쟁점이 되는 이슈가 있잖아요.
0: 뭐예요?
2: 전당대회 제도 룰과 관련해서.
0: 그러면 이제 어제 끝났잖아요. 이제 결론이
2: 정해졌잖아요.
0: 네.
2: 이 조사가 1순위를 물어본 거예요. 1순위를. 그럼 이제 2순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0: 네.
2: 그 조사를 이 조사기관이 했어요.
0: 했어요?
2: 네.
0: 오.
2: 그 결과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2순위를 그러면 누구를 지지할 것이냐 했어요. 송영길 31.7, 김민석 17.5, 정청래 16.3, 고민정 10.3. 그러니까 이것도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대상으로 해서 2순위를 누구로 할 것이냐. 지금 이제 선호투표제에 맞춰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확인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물론 이제 당원들하고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렇긴 한데 지금 김민석, 송영길 이 두 사람의 뭐랄까 이제 파트너십 같은 것들이 지금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1위가 김민석 전 총리였었는데 지금 이제 2위로 가고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3위였는데 지금 이제 1위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순위에서는 송영길 후보가 지금 제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의 수혜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김민석 전 총리 쪽에서는 그래도 우리랑 연대하는 어떤 흐름이 있는 인물 아니야라고 해서 주는 표가 있겠고, 만약에 정청래 전 대표 지지층 입장에서는 그래서 각을 가장 많이 세우는 인물이 김민석 전 총리잖아요. 그러면 덜 각이 세워지는 인물이거나 아니면 덜 유력한 인물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송영길 후보가 2순위 수혜를 가장 많이 받고 있어서 뭐 저는 이제 김민석 전 총리 지지층과의 이제 그 서로 주고받는 것들이 더 크긴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2순위가 상당히 높아서 이것도 상당한 나중에 이제 변수라고 하면 변수 이슈라고 하면 지속적인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50%가 안 될 경우에는 2순위까지 모아지는 거잖아요. 물론 마지막 후보긴 해서 사실은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2순위에서는 월등한 1위를 보이고 있네요.
0: 김정인 기자님. 네. 만약에 김민석, 송영길 이 두 분이 결선 가면 그 2순위 결선이 그냥 2순위 투표까지 합치게 되면 송영길 후보가 당대표 될 수 있겠네요.
1: 김민석, 송영길 네. 두 분 가면요.
0: 그
1: 그러면은 송영길 가능성 굉장히 높아집니다.
0: 그러겠네요. 네.
1: 그래서 그러니까 선호투표 됐을 때 송영길 후보는 네. 누가 1등이든지 간에 네. 2등만 되면 네.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0: 되게 고무적이겠네요. 오늘 네. 여론조사.
2: 이 이제 선호투표제를 하게 되면은 중간에 지금 후보가 사퇴를 하게 되면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2순위 표까지 그렇죠. 그렇게 정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지금 출마한 사람은 사퇴가 없다고 보셔야 돼요. 마지막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제가 그렇죠. 봤을 때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양쪽으로부터 2순위 수혜를 네. 받으니까 이 제도의 가장 큰 숨은 수혜자는 제가 봤을 때 송영길 전 대표였습니다.
0: 송영길 후보가 2등할 가능성이 있어요?
1: 근데 현재까지 나온 여론조사로 따져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은 조금 적다고 보는 게 네. 일반적일 것 같고 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여론조사 상으로 봤을 때 송영길의 2순위가 어디로 갈 거냐. 방금 조사에도 나오긴 했지만
0: 김민석 가겠지. 네,
1: 제가 이제 12개 여태까지 이제 이번 전당대회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12번 있었습니다. 네. 제가 12번 다 찾아봤어요. 네. 그래서 분석을 이제 각 지지층별로 이념 성향 그리고 지지 정당 그리고 국정운영 수행평가에 대해서 그룹별로 나눠봤을 때 네. 송영길 지지층은 김민석 지지층과 굉장히 더 흡사합니다.
0: 그렇죠. 네, 서로 교차 투표할 것 같아요. 네.
1: 그래서 이거 수치도 합쳐보면은 김하고 송을 합치면은 네. 거의 다 과반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선 사실 결선 투표를 갔든 선호 투표를 갔든 사실 결과가 여론조사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2: 이 조사 기관이 이제 기사에는 이렇게 나오긴 했어요. 이제 이게 이제 ARS 방식으로 실시된 건데 ARS에서는 이제 이게 1순위로 선택한 후보를 2순위에서 원래는 제외를 하는 게 이 제도에 맞는데 ARS 조사의 한계 특성상 그 1순위 응답했다 하더라도 2순위를 누구 지지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다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복 응답도 있기는 있으니까 뭐 이제 약간은 그것을 감안해서 봐달라는 이제 기사의 문구도 같이 있네요. 네. 네.
0: 김수민 평론가님, 네. 정청래 대표 측은 이제 본인들이 그냥 1등 한대요. 본인들이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여론조사를 보면은 약간 좀 힘들지 않아 뭐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네. 전반적인 현재 판세 분위기 어떻게 좀 보십니까?
3: 일단 뭐 선호투표제냐 결선투표제냐 말들이 많았지만 근데 그거는 사실 크게 뭐 승부를 좌우하는 변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송영길 의원 얘기가 나왔는데 만약에 송영길 의원이 선호투표를 해서 뭐 개표하는 과정에서 사실 선호투표제하고 2차 방식의 결선투표제 가장 다른 점이 네. 2차 방식 결선투표제는 1, 2등 안에 들어가야 되고 네. 근데 선호투표제는 처음에 꼴찌만 안 하면 그 사람이 1등으로 당선될 가능성을 열어놓는 네. 제도거든요. 근데 만약에 송영길 의원이 중간 개표 과정에서 2위에 들어간다. 그러면 굉장히 송영길 의원한테 유리한 제도긴 한데 또 구도가 그런 구도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2강 구도 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송영길 의원한테 좀 안 좋은 소식은
0: 뭐예요?
3: 김민석 그 전 총리 지지자들이 2순위로 송영길 의원 지지한다는 거는 별로 안 좋은 소식이에요. 그 표를 자기가 못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민석 전 총리가 중간에 탈락을 해야 그 표를 2순위로 송영길 의원을 지지한 표를 흡수를 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추격주자일수록 2순위로 지목되는 게 아니라 1순위로 지목되는 게 더 중요해요.
0: 네.
3: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게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송영길 의원 입장에서는 고민정 의원이라든지 이쪽 지지자들의 표를 어떻게 흡수할 거냐. 그리고 두 번째는 1순위 김민석, 2순위 송영길인 사람들을 어떻게 순위를 뒤집어 놓을 거냐. 그런 의미에서 송영길 의원이 김민석 전 총리한테도 뭔가 공격이 들어갈 수도 있다.
0: 네.
3: 아주 센 공격은 아니라 할지라도. 네, 그런 걸 하면
0: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두 분 네, 사이에서.
3: 아직까지는 없는데. 근데 그대로 그냥 있으면 네. 결국에는 선호 투표를 하더라도 유리할 게 없는 네. 상황이거든요. 근데 정청래 전 대표는 저는 뭐 선호 투표제든 결선 투표제든 사실 다른 후보들한테 둘러싸여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좀 이거를 정말 정청래 전 대표가 최종적으로 과반 득표를 하려면 처음부터 1순위 개표에서부터 45% 정도를 넘어야 되는
0: 그렇죠.
3: 숙제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정청래 전 대표 입장에서 일단은 바라볼 것은 당원들의 지지일 거기 때문에 거기에 더 이렇게 몰입하는 행보를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그리고 어쨌든 둘러싸였기 때문에 이거를 이왕 당하는 거 역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동정, 또 내고 있는 것이죠. 들으려고.
0: 김정현 기자님.
1: 네.
0: 정청래 대표 출마 선언을 하면서
1: 네.
0: 대권 얘기했어요. 대선 출마 얘기했어요.
1: 네.
0: 이것과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어때요? 뭐 할만하지? 뭐 아니면 폴스 무슨 대권 얘기야? 뭐예요?
1: 생뚱맞다는 얘기가 많죠.
0: 많아요.
1: 그러니까 그걸 이제 사실상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격 카드로 꺼내든 거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그 정청래 대표가 10년간 그 이용하는 딴지 게시판 1000개 넘게 거기다 게시글 올렸거든요. 거기 보면은 김민석 총리 시절에는 야 김민석 너 당권 먹으려고 그러지 라고 의심을 하다가 이제 당권을 도전하니까 너 대권 먹으려고 그러지 하면서 이제 그걸 계속 비판하고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그런 여론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 매몰돼서 이제 그걸 공격 카드로 꺼내든 것 같은데
0: 네.
1: 그 다른 그 딴지 게시판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은 아니 그걸 공격 카드로 썼든 수비 카드로 썼든 간에 지금 집권 2년 차에 무슨 대권을 얘기하는
0: 그러니까.
1: 게 맞아? 물어본 적이 있나?
0: 그렇죠.
1: 안 궁금하고 안 물어봤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지? 라고 하는 것 같고 역사적으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0: 그러네요.
1: 그리고 문재인 이재명 다 당대표 거쳐가지고 대권을 먹었거든요.
0: 네.
1: 그럼 이제 비판을 누구를 하는 것인지 그것도 분명해지지 않고 해서 네. 공격은 했으나 효과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0: 또 궁금한 게 유시민 씨는 좀 조용했는데 오늘 뭐 2시에 방송 나간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1: 네.
0: 어떨까요? 좀 본인이 참전해서 영향력을 좀 보여주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1: 이번에는 진짜 명분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 ABC 나올 때 그리고 용역 촉법하고 네. 재건축하고 건축 중축 얘기했을 때는
0: 네.
1: 뚜렷한 어떤 그런 목적들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0: 네.
1: 근데 이번에는 전당대회 레이스가 진행되는 과정에 정청래 대표를 밀어주려고 나오는 건지
0: 네.
1: 아니면은 검찰개혁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지
0: 보안사건?
1: 네.
0: 그러네. 시점이 좀 그러네. 네.
1: 그럼 지금 나온다는 게 사실 그 전에도 사실 네. 명분이란 게 잘 없긴 했지만 이번에는 정말 왜 나오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0: 봐야 되겠네 그럼.
1: 뭐 꼭 봐야 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그 최고위원 선거 어떻게 될지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건 한번 다음 주에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 전반적으로 그냥 전당대회에서 누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십니까?
1: 당대표요?
0: 네.
1: 당대표는 지금 현재로서는 김민석
0: 이제
1: 없습니다.
0: 김수민 평론가는요?
2: 저도 김민석 전 총리가 현재로서는 유리해 보입니다.
0: 현재 왜 현재로서는이라는 전제를 달아요?
2: 근데 저는 계속 김민석 전 총리가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해오긴 했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윤희용 대표님.
2: 네, 지금 이제 당원들이 이런 이제 민주당 지지층 여론조사랑 얼마나 갖고 다르냐가 쟁점인 상황인데 규모가 이제 워낙 큰 상황이니까 당원들의 규모가 그리고 이제 정권 초반에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기류가 당원들에 좀 더 작동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기류에 올라탄 인물이 좀 더 유리한 흐름.
0: 누구예요?
2: 총리가 아무튼 약간 그 좀 흐름인 것 같긴 한데.
0: 누구냐고요?
2: 아, 김민석 후보가 네. 그 흐름에 좀 더 가깝다고 대원들이 인식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0: 윤희용 대표님은 어떻게 인식하고 계세요?
2: 근데 제가 그 흐름 있는 것 같아요.
3: 시조하십니다.
2: 네. 너무 그러지 마세요.
0: 아니 지방선거 때는 막 그냥 뭐 전망 안 네. 하신다고 그러시고 네. 그러셔가지고
2: 지금 아무튼 두 분 말씀하신 대로 그 흐름이 약간 유세한 것 아닌가. 그러나 또 선거 결과는 또 끝까지 또 보긴 해야 되는
0: 알겠습니다. 뭐 전당대회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좋아요가 중요하고 띠링띠링
2: 장성철의 뉴스
0: 다시 띠링띠링 뭘 들으시죠 요즘에
2: 장성철의 뉴스 명당
0: 감사합니다.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였습니다.
4: 감사합니다.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5: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6: 수사 의혹이 일파만파 번져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구속된 사람은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한 명입니다.
7: 강력팀장은 장윤계에게 형량이 가벼운 단순 살인죄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성범죄 연관성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묵살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8: 모자와 하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수갑을 찬 남성이 경찰 버스에 올라탑니다. 앞서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모 경감입니다. 박 경감은 증거 은닉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돼 지난 8일 구속됐습니다.
9: 증거 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8: 박 경감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한둘이 아닙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성인용품 리얼돌과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지 않았고 과학수사계에 성적 동기 개입 가능성 검토 의견이 담긴 장윤기 면담 보고서를 기록에서 빠뜨렸습니다. 팀원들에게는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하거나 성적 목적 부분을 배제한 수사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10: 강간산위로 좀 가야 된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는데 보고서에서 빼라고 강력팀장은 계속 지시를 했던 거죠. 따라서 전문가도 현장도 동료도 전부 다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 팀장만 반대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8: 케이블 타이를 촬영한 영상과 함께 CCTV상으로 장윤기 차량 뒷문이 열려 있어 납치 정황이 의심된다는 보고서도 삭제했습니다. 심지어 조수석 뒷문 혈흔만으로도 납치나 성폭행 의도를 의심할 수 있었지만 장윤기 아버지에게 일찌감치 차량을 넘겨버렸습니다. 하나같이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 증거를 없애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겁니다.
11: 현장 촬영 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하였으며 현장 감시 결과 보고서나 현장 영상을 검찰에 추송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강간살인죄가 적용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8: 박 경감은 케이블 타이 등이 살인의 주요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도 윗선에서 스토킹과 살인 사건을 연결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박 경감을 구속 송치하고 단순 살인죄를 적용하는데 윗선에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캐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6: 그러니까 경찰은 수사를 못한 게 아니고 안 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도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윤기는 살해한 여고생과 일면식도 없다면서 범행의 우발성을 주장해왔습니다.
7: 하지만 휴대전화 분석에서 피해자와 관련한 내용이 나오면서 범행을 저지르기 전부터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알고 노려왔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12: 지난 5월 장윤기가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을 당시입니다. 장윤기는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여학생인 것조차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13: 죽으려고 했다는데 왜 여학생을 공격했습니까?
14: 여학생인 걸 알고 한 건 아닙니다.
12: 하지만 검거 당시 장윤기가 소지했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숨진 여고생과 관련한 내용이 담겨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이전부터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알고 범행 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15: 장윤기의 휴대전화기를 통해서 그렇게 볼만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거거든요. 만약 그렇다면은 이 사건은 정말 어찌 보면은 살인도 굉장히 뭐 무거운 범행이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성적인 부분의 비중이 훨씬 더 커지지 않겠느냐.
12: 여기에 범행 직전 다른 여성에 대한 스토킹과 성범죄를 저지른 점까지 고려한다면 사전에 준비한 성폭행 살인이라는 점에 더 힘이 실립니다. 검찰은 장윤기가 사전에 피해자를 인지했는지는 양형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또 경찰이 확보하지 않았던 장윤기 차량의 블랙박스 SD카드를 추가로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범행 당시 SD카드를 사용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오디오나 비디오가 들어있을 경우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6: 이렇게 장윤기 사건의 파장이 커지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신중론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아직 당론이 결정된 적은 없다며 충분한 수기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7: 국민의힘은 보안수사권 존치를 핵심으로 하는 맞불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16: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놓고 격론이 오간 의원총회 다음 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최고위 자리에서 숙의와 토론을 강조했습니다.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아직 당론으로 의결한 적도 없다며 당 안팎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17: 당내의 다양한 의견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 장윤기 사건 이후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당내에서도 신중론이 확산하자 일단 속도전에서 한 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실제 의원총회에선 예외적 보안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당 지도부가 사실상 속도 조절에 나서자 범 여권 내 갑론을 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선도 확대됐습니다.
18: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19: 사회적 약자, 청소년, 여성 맞아요. 성범죄,
0: 맞아요.
19: 장애인
0: 맞아요.
19: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보안수사권을 갖는 것이 옳다.
16: 이에 맞서 보안수사권 존치 총력전에 나선 국민의힘은 이른바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을 의원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보안수사권 존치는 물론 경찰의 사건 송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20: 송치가 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보안수사 요구뿐만 아니라 직접 보안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뒀습니다.
16: 그러나 국민의힘이 원구성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을 모두 거부하는 상황이라 국민의힘이 제출한 법안이 제대로 심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보안수사권 폐지를 기본으로 심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1: 다음 주부터 각 쟁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더 듣고 어떤 결정사항을 모아가는
16: 민주당은 다음 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당 안팎의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그때까진 당내 격렬한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도 이런 틈새를 겨냥해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6: 법률권의 논객인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고 그 길은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7: 이 대통령의 외연 확장 기조 등을 또 겨냥한 건데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격앙된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22: 나가고 나서 재건축론으로 여권 내 적잖은 파문을 불러온 유시민 작가가 다시 한번 이재명 대통령의 외연 확장 기조를 정조준했습니다. 친여 성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노선을 한마디로 매우 위험한 선택으로 규정하고 작심 발언을 쏟아낸 겁니다.
23: 대통령은 나름대로 모든 것을 본인의 수준에서는 검토해서 어떤 길을 선택했어요. 근데 저는 그 선택이 실패로 끝날 거라고 봐요.
22: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둔 것 같은데 실패할 거라는 등 수위를 넘나드는 비판이 계속됐고 이 발언의 화살은 검찰개혁 문제로도 향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욕먹을 일은 밑에 사람 시키고 인기 얻는 일은 자기가 하는 마키아벨리식으로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며 사실상 해명도 촉구했습니다.
23: 근데 지금 검찰개혁이 이렇게 지체되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해명 진짜 제대로 한마디도 한 적도 없고요.
24: 했어요.
23: 뭘 했어요?
22: 유 작가는 또 당과 국회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고
23: 야, 국회의장을 명픽을 넣은 거예요. 서울시장도 명픽을 넣으려다 실패했어요. 당대표도 명픽을 넣은 거예요, 지금.
22: 방송 마지막엔 대통령의 지배를 받으면 당이 망한다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23: 민주당이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당은 해체가 시작되는 거예요.
22: 민주당 내에선 유 작가를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원로격인 박지원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너무 큰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고 장철민 의원은 어떻게 저주의 언어를 토해낼 수 있느냐며 실패와 분열을 먹고 사는 하이에나 짓을 멈추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권 내 빅스피커로 꼽히는 유 작가의 발언은 다음 달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6: 다음 소식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에 검찰의 내란가담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오늘 구속의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7: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을 검토했다는 혐의입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1: This morning, Taco Bell is being placed underneath the microscope. Federal and state officials are investigating the fast food giant regarding a potential link between cyclosporosis outbreaks over the past few weeks.
0: 네, 타코벨에서 상추와 실란추로가 사라지는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기생충 감염으로 발병하는 사이클로스포리아 발병이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이클로스포리아 증상은 분변 등으로 이 오염된 물이나 오염된 과일, 채소 등을 섭취해서 감염되는 심한 장질환입니다. 일주일가량의 잠복기를 거쳐서 미열과 구토를 동반한 설사를 유발하며 심할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해야만 합니다. CDC는 미국 내 사이클로스포리아증 확진자가 지난 5월 이후에 갑자기 급증해서 현재 2천여 명에 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보다 800건 이상 늘어난 수치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무려 7배에 달하는 높은 수치입니다. CDC는 실제 환자 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라며 현재 유사 증상자가 5천 명에서 최고 1만 명에 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확진 환자는 30여 개 주에서 보고되고 있는 등 사실상 미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약 200여 명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주범으로 타코벨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같은 집단 발병에 타코벨 매장이 연관됐는지 지금 의혹을 갖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타코벨 매장에서 사용된 양상추와 실란추로 그리고 양파 등에서 기생충이 감염됐을 수 있다라는 의혹입니다. 이에 따라서 타코벨 일부 매장은 현재 상추와 실란추로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공지문을 아예 커다랗게 부착해 놓고 있기도 합니다. 타코벨 측은 이는 예방조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타코벨과의 연관성을 시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CDC는 당분간 이 농산물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흐르는 깨끗한 물에 꼼꼼하게 씻을 것과 그리고 만일 설사가 며칠씩 지속되면 반드시 의료진을 찾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의원의 이 별세 소식으로 가장 충격을 받은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공화당 소속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기는 합니다만은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러시아에게 매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온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워싱턴 정가에서 최대 우군을 잃게 됐다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그는 생전 인터뷰에서 나는 로널드 레이건식 공화당원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통 보수주의의 영웅으로 불리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서구 동맹과의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서 구소련을 무너뜨린 인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그레이엄 의원이 쓰러지기 몇 분 전에 통화했다라며 그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병을 앓았던 것 같다. 심장마비였다. 나의 아주 친한 친구였는데 그를 잃게 되어서 너무나 슬프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오늘 성조기를 조기로 개양하라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레이엄 의원의 이 갑작스러운 사망을 계기로 그의 사망 원인, 이 대동맥 박리, 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맥 박리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대동맥 박리란 쉽게 말해서 심장에서 혈액을 운반하는 주요 동맥이 박리, 즉 파열, 찢어지는 질환입니다. 대동맥은 내막, 중막, 외막 이렇게 세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가장 안쪽의 내막이 찢어지면 그 틈으로 혈액이 유입되면서 혈액이 대동맥 벽의 중막을 파고들면서 이 혈관을 두 층으로 갈라놓게 됩니다. 이로 인해 혈액의 흐름이 방해받거나 대동맥이 파열될 위험이 급속하게 커지게 되는데 이때 신속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매우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주요 원인은 혈관에 가해지는 지속적인 압력과 혈관 노화입니다. 일단 고혈압이 가장 대표적인 원인인데 급성 대동맥 박리 환자의 약 80%가 평소에 고혈압을 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혈관 벽에 과도한 압력을 가해서 내막이 찢어지기 쉬운 환경을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혈관 노화도 큰 요인인데요. 나이가 들면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벽이 약해지게 되면서 같은 고혈압이라 하더라도 대동맥 박리가 발생할 위험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 외에 태어나기를 혈관이 좀 약하게 태어난 소위 유전적 요인도 있고 외상에 의한 증상 또는 염증성 질환 등도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예방하느냐? 그 예방법과 관련해서 사실 대동맥 박리만을 선택적으로 예방하는 특정한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혈관 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철저한 혈압관리가 당연히 가장 중요한데요. 정기적인 혈압체크와 필요시 약물 복용을 통해서라도 항상 정상 혈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에서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해야 합니다. 단순히 피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초음파나 CT 등 정기검진을 통해서 대동맥이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없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그 외에 금연, 또 건강한 식단관리, 또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체중조절 등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는데요. 이 갑작스럽게 찢어지는 듯한 극심한 가슴 통증이나 또는 등 쪽에 심한 통증이 느껴진다라면 즉시 911을 불러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대동맥 박리는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났을 때 지체 없이 911을 불러야 한다라고 전문의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에 미국 정치권이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미국의 연방의원들이 사실 너무 고령화가 돼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하원보다 상원의 고령화가 심한데 이 때문에 미국 상원을 두고는 전 세계에서 가장 명망 있는 요양원이다라는 비아냥거리는 농담도 나오고 있습니다. 70대는 오히려 젊은 층, 상원에는 80대인 의원들이 즐비하기 때문입니다. 70대, 80대. 사실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현역으로 더 이상 일하기 어려운 나이입니다만은 상원을 비롯해서 연방의회로 가면 이 노익장을 과시하는 이들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 주말 향년 71세로 사망한 그레이엄 의원이 상원 의원 중에는 그래도 특별히 나이

많은 사람, 나이가 많은 축에 들어있던 의원은 아닙니다. 상원에서 그레이언 의원과 동갑이거나 나이가 더 많은 의원은 3분의 1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번 그레이엄 의원이 70대 현직 의원으로 있다가 돌연 세상을 떠나면서 고령 의원들이 업무 수행에 충분한 체력과 정신력을 과연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원 임시의장을 맡고 있는 공화당의 척 그레슬리 의원은 놀라지 마십시오. 92살입니다. 상원의장이면 대통령 유고 시에 부통령과 하원의장에 이어서 권력 승계 서열 3위인 자리인데 오히려 대통령보다 나이가 10살 넘게 더 많습니다. 또한 강성 진보의 아이콘인 이 무소속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84세입니다. 상원의 80대 의원은 7명이고요. 하원과 상원을 합치면 거의 4분의 1이 70대 이상입니다. 연방 의원들이 70대, 80대에도 현역을 유지하면서 일반 근로자들의 현실과는 너무 괴리감이 크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평균적인 근로자들의 은퇴 연령이 남성은 64세, 여성은 62세가 현실입니다. 뭐 평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반인들은 60대 초반이면 은퇴를 하게 되는데 나라를 책임진다는 또 이 지역을 책임진다라는 의원들이 너무 고령화된 것 아니냐라는 반발이 이제부터 또다시 제기될 전망입니다. 한편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냈던 람 임마뉴엘 의원은 미국의 연방 의원들이 75세가 되면 워싱턴 DC를 떠나야 한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의원들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제 임마뉴엘의 그 주장이 다시금 소환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심지어 올해 84세인 공화당의 미치 맥코널 의원, 이 사람은 최근에 뉴스에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뚜렷한 이유, 공개적인 설명도 없이 지금 병원에 두 달째 입원해 있습니다.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의 월드컵 4강전을 앞둔 역사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이번 월드컵 8강전에서 스위스를 3대1로 꺾고 잉글랜드와의 4강전을 앞두고 있는 이 아르헨티나 감독에게 기자들이 소감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르헨티나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축구는 그저 축구일 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저 축구이니까 더 이상의 의미는 부여하지 말아달라라는 뜻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의 대결에는 축구 이상의 역사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역사 스토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19세기 초 영국은 당시 스페인 식민지였던 아르헨티나 지역을 두 차례 침공한 바 있습니다. 영국군은 1806년과 1807년 부에노스아이레스를 공격해서 한때 도시를 점령하기도 했습니다만은 현지 주민과 민병대의 저항에 밀려서 철수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르헨티나 역사에 있어서 외세에 맞선 저항, 그리고 그 저항으로 인한 승리의 기억으로 남았고 이후 두 나라 사이에 형성된 아주 복잡한 역사적인 관계의 배경, 그 시작이 됐습니다. 양국 간 축구장에서 가장 강렬한 충돌은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에서 나왔습니다. 양 팀의 8강전에서 아르헨티나의 주장 안토니오 라틴이라는 선수는 서독 출신 심판의 퇴장 명령에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당시 심판과 라틴 선수 사이에는 그런데 언어 장벽이 있었고 그래서 서로 하는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라틴 선수는 퇴장당하는 이유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며 통역을 요구한 채 10분간 경기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10분의 항의 라고 불리우는 이 사건은 월드컵 역사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심판 판정을 선수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무슨 방법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고 FIFA가 고민한 끝에 옐로 카드 그리고 레드 카드가 그 때문에 그 이후에 바로 생겨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근대로 오면 지난 1982년에는 두 나라가 일명 포클랜드 전쟁으로 군사적 충돌도 벌인 역사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인 1986년 멕시코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이때 두 나라의 라이벌 관계는 정점을 찍습니다. 당시 아르헨티나의 주장 디에고 마라도라는 잉글랜드와의 8강전을 앞두고 이 경기는 절대 질 수 없는 경기다라는 각오를 드러냈습니다. 4년 전 포클랜드 전쟁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던 상황에서 이 경기는 단순한 승부 이상의 의미가 아르헨티나 사람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이 경기에서는 역시 세계적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경기 중에 마라도나 선수는 자기 진영에서 공을 잡은 뒤에 잉글랜드 골문을 향해서 무려 68m를 질주했습니다. 그는 잉글랜드 선수 5명을 일일이 다 제끼고 마지막 골키퍼까지 만나자 골키퍼까지 제껴버렸습니다. 그리고 11초 만에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 골은 축구 역사상 최고로 평가받는 FIFA 선정 3기의 골로 기록됐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1966년의 그 10분간의 항의, 이것을 시작으로 1982년 포클랜드 전쟁의 기억, 그리고 1986년 마라도나의 세기의 골 등은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의 축구 대결을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선 역사적인 대결로 볼 수밖에 없는 상징들입니다. 아르헨티나의 감독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축구는 그저 축구일 뿐입니다 라고 표현했지만 이 아르헨티나 국민들에게 있어서 이번 준결승은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가 걸린 역사적인 90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모레 수요일 LA 시간으로 낮 12시에 열립니다. And they mean business. The whistle goes. Argentina are the chiefs in Kansas City tonight.

여름 휴가철 인기 여행지인 베트남에서 올해부터 전자담배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이를 모르는 여행객들이 아직 많아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지난 1월부터 전자담배와 가열담배 소지와 사용을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적발되면 최대 약 200달러 벌금이 부과되고 제품은 압수, 폐기될 수 있습니다. 전자담배를 소지만 하고 있어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여행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해외여행객이 늘면서 공항과 세관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크게 바뀐 것이 보조배터리 반입 기준입니다. 1인당 최대 2개까지만 기내 반입이 가능하며 초과하거나 용량이 더 큰 제품은 반입이 아예 제한됩니다. 보조배터리는 위탁수하물로 붙일 수 없고 기내에서도 머리 위 선반이 아닌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앞주머니 등에 보관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출국 전 항공사와 공항, 또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국가별 반입 규정과 세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불필요한 압수나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한인 운영 어덜트 데이케어 업계의 일부 업체들이 조직적으로 메디케이드 사기를 벌이고 있다라는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금 뒷돈을 주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닉 셜리가 올린 53분짜리 분량의 유튜브 영상이 뉴욕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 지역의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들을 메디케이드 사기의 온상으로 정조준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 영상으로 인해서 뉴욕뿐만이 아니라 LA를 비롯한 미 전국의 한인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한글 간판과 내부의 한국어 안내문, 그리고 한인들만 이용한다라는 직원들의 발언 등을 여과 없이 노출하고 있습니다. 닉 셜리는 정부 데이터를 보면 메디케이드 청구액이 1,290만 달러, 청구 인원은 7,899명으로 나와 있다라며 이 건물에서 7,899명이 실제로 이용 가능하냐라고 질문하자 업체 측은 갑자기 경찰에 신고한다라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신생업체의 과다 청구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설립 2년 차인 한 한인 데이케어 시설은 지난 한 해에만 760만 달러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작진이 청구 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묻자 업체 측은 알 필요 없다라며 취재진의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닉 셜리는 이번 영상 소개 글에서 제작진이 플러싱에서 어덜트 데이케어와 홈케어 프로그램을 추적한 결과 무려 1억 9천만 달러 규모의 메디케이드 사기 의혹을 확인했다라며 납세자의 세금이 한인 노인들의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되는 동시에 일부 운영자들은 회원 모집을 위해서 현금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영상이 확산되자 연방정부 측에서는 뉴욕뿐만이 아니라 LA 등 대도시의 한인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북쪽 컨 카운티의 프레이저 파크 인근에서 어제 규모 4.2의 지진이 발생해서 발렌시아를 비롯한 LA 카운티 일부 지역에서도 진동이 감지되었습니다. 지질 조사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어제 새벽 3시 30분 컨 카운티의 프레이저 파크 남동쪽 약 1마일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도 즉시 작동했습니다. 이어서 오전 11시쯤 같은 지역에서 규모 2.9의 여진도 한 차례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지진과 여진으로 인한 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LA 한인타운 8가에 위치한 한인 식당에 2인조 절도범이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업주 주부권 씨가 SNS에 공개한 상황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 새벽 5시 48분 8가와 뉴햄프셔 인근에 위치한 꼬꼬닥 치킨 구 만남의 광장에 2인조 절도범이 문을 부수고 침입했습니다. 이 범인들은 출입문을 강제로 열면서 보안 알람이 울리기도 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업소 안을 뒤진 뒤에 금고에 있던 잔돈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주부관 대표는 도둑이 하도 자주 들어서 금고를 때려 부시지 말고 그저 잔돈만 가져가라라는 마음으로 아예 금고 문을 열어두고 퇴근한다라며 이 정도까지 해야 하는 현실이 씁쓸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연방 상하원을 초당적으로 통과한 대규모 주택공급 촉진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없이도 지난 토요일 자동으로 법으로 제정됐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수년간 주택시장을 압박해온 주택공급 부족, 높은 주거비, 또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의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된 초당적인 주택 정책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단기간에 집값을 급격히 낮추지는 못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택 가격 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특히 첫 주택 구매자와 중산층 가구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은 최근 몇 년간 심각한 공급 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뉴욕과 워싱턴 등 이 대도시 지역에서는 신규 주택 건설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중산층조차 주택 구입이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주택 공급의 확대입니다. 이를 위해서 연방 차원의 불필요한 건축 규제의 완화, 또 주택 개발 승인 절차의 간소화, 환경 검토 과정 개선, 또 지방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노력 지원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새로운 주택 프로젝트가 각종 허가와 환경 심사 과정에서 수년씩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이런 절차적인 장벽을 낮춰서 건설 속도를 높이겠다,
라는 취지입니다. 고질적인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번 법안은 주택시장 구조를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유동성 위기에 휩싸인 한국의 중앙일보가 사주 일가의 경영권을 넘기기 위해서 복수의 잠재적인 인수자와 매각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워크아웃이 공식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영권 매각은 물론 신문 발행 규모 축소, 급여 삭감, 자회사 지분 및 부동산 매각 등 고강도의 구조조정 절차가 본격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기관들의 채권 행사는 일단 3개월간 유예되지만 중앙일보는 외부 회계법인의 엄격한 실사를 받고 고강도의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채권단은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공동 실사를 진행하며 회사의 정확한 자산가치가 얼마인지 또 빚은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또 기업으로서 존속할 수는 있는 것인지 등 이 기업 회생 가능성에 대한 엄밀하고 철저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중앙일보는 비용 절감 방안으로 신규 채용의 중단, 임원들의 급여 일부 반납, 일부 임원의 퇴임, 또 신문 발행 규모 축소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밖에도 자회사 지분 매각과 충남 태안군 토지 등 부동산 매각 등으로 총 664억 원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2: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3: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4: Air.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5: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 통증, 다리 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6: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7: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6: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8: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듣고 계십니다. 한국의 그 월드컵 조별 예선 탈락 뒤에 출범한 K축구 혁신위원회가 있죠. 이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제도 개혁에 혁신위원회가 첫 발을 뗐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취한 게 60일 이내에 차기 축구협회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라는 규정부터 시간을 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빨리 그 인적 쇄신을 좀 해달라라고 했더니 지금 60일이고 90일이고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60일 이내에 차기 회장을 선출해야 하느냐, 아니면 좀 더 시간을 많이 갖고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60일 이내에 회장 선출을 해야 하면 사실상 현재의 그 인물들, 현재의 그 카르텔을 혁신할 시간 없이 그냥 빨리 선거를 해야 하니까 사실상 정몽규 회장 측근이 또 당선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것부터 연장시켜 놓는 게 사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9: 지난주 출범한 K축구혁신위원회가 일주일 만에 두 번째 회의를 열었습니다. 2시간 넘게 이어진 회의에서 혁신위는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제도부터 손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협회장 자리가 공석일 경우 60일 이내에 차기 협회장을 뽑아야 하는 대한체육회 규정부터 연장할 계획입니다.
10: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내일부터 규정 개정 절차를 밟아 이달 내 규정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9: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이 사임서를 제출한 건 지난 6일. 기존 규정대로라면 오는 9월 초까지 차기 회장 선출을 마무리해야 하지만 혁신위가 이를 연장하면서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논의도 더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박 위원장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팬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0: 아니나 많은 분들이 어쨌든 회장 선거에 대한 불신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고 거기에 맞춰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회장이 나온다면.
9: 박 위원장은 이밖에 차기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문제에 대해서도 축구협회 안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시스템 마련 등에 대해서는 혁신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혁신위는 다음 회의부터 선거인단 확대 등 협회장 선거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8: 간추린 주연이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맞아서 고객이 크게 몰릴 것을 기대했던 미국 호텔의 객실 판매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드컵을 맞아서 미국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비싼 요금을 받는 호텔 대신에 에어비앤비를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월드컵 대회 조별 리그 기간 동안에 경기가 치루어졌던 미국 내 각 도시에서 에어비앤비 예약량이 1년 전에 비해 12% 증가했다라고 집계했습니다. 숫자로는 약 5만 2천 건 이상 늘어난 셈입니다. 월드컵 기간 동안에 관광객들이 높은 숙박료를 지불하고 호텔에 머물러서 이 호텔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존의 전망이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월드컵 경기가 열린 도시 인근 호텔이 작년 6월 대비 객실 요금을 평균 20% 인상했지만 팬들은 호텔을 외면하고 에어비앤비 등을 선택하면서 호텔 실적이 크게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글로벌 메모리 가격 급등 등의 여파로 애플의 차세대 아이폰 18 프로 이 시리즈의 가격 인상 가능성이 또다시 제기됐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에 따르면 아이폰 18 프로 맥스의 부품 원가는 전작인 아이폰 17 프로 맥스보다 약 $30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운터포인트는 원가 상승의 배경으로 AI 서버 투자 확대에 따른 글로벌 메모리 공급 부족을 지목했습니다. 지난해 아이폰 17 프로의 가격은 $1,099, 또 프로 맥스의 가격은 $1,199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업계는 이번에 나오는 아이폰 18 프로와 18 프로 맥스의 시작 가격은 지난번 17 모델보다 각각 $200 정도 오를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한국의 지하철 스크린도어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지하철 스크린도어가 글로벌 교통안전의 모범 사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연평균 37명의 목숨을 앗아가던 이 한국의 지하철 승강장이 스크린도어 설치 이후 사실상 사망사고 없는 안전한 공간으로 바뀌면서 뉴욕을 비롯한 세계 주요 도시들이 이 한국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사고 사망자는 스크린도어 설치 이전과 이후로 극명하게 나뉩니다. 한국의 경우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 이전인 2000년대 초반에는 사망자가 연평균 31.1명에 달했습니다만은 2010년 그 이후에는 0.4명으로 급감했고 지난해에는 아예 지하철 사망 사고가 없었습니다. 현재 서울의 지하철은 스크린도어 설치율이 99%에 달하고 있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는 그런데 승객을 선로로 밀어서 떨어뜨리는 이른바 서베이 푸싱 범죄가 잇따르면서 한국의 스크린도어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욕의 언론들은 뉴욕 지하철 밀치기 사건 이후 한국의 스크린도어가 해외 교통 시스템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지난 2024년에 맨하탄 첼시 지역의 한 지하철역에서 20대 남성이 40대 남성을 갑자기 밀쳐 선로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에는 뉴욕 타임스퀘어 인근 지하철역에서 60대 남성이 한 아시아계 여성을 선로로 떠밀어서 역시 또 숨지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뉴욕의 언론들은 한국에서 관광객이 해야 할단한 가지 체험 중에 하나로 지하철 이용해보기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지하철 스크린도어는 말레이시아, 중국, 브라질 등지에 수출도 하고 있고 국제 교통 안전에 커다란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0: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 누구도 좋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운동도요, 똑같은 운동을 하다 보면 좀 지루해지죠. 우리 몸도 사실은 자극이 줄어들면서 운동 효과와 지속성도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4, 50대 이후에 처음으로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 글쎄요, 트레이드밀을 통해서 운동을 접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기왕이면 무조건 오래 걷는 것보다 변형 걷기 운동 어떨까 싶네요. 이 지방 연소 효율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자, 먼저 업앤다운 워킹입니다. 네, 말 그대로 오르막과 평지를 번갈아 걷는 방식인데요. 1, 2분간 오르막을 걸은 뒤에 평지를 걷는 동작을 반복하면 심박수 변화가 커져서 지방 연소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간헐적 빠른 걷기도 좋다고 하네요. 3분 정도는 빠르게 걷고 3분 정도는 보통 속도로 걷는 인터벌 방식이죠. 무엇보다 심폐지구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가중 걷기라는 게 있습니다. 네, 가중. 체중의 10% 이하 정도의 무게를 더해서 걷는 운동이죠. 한 140파운드 기준으로 할 때는 14파운드, 그러니까 7파운드짜리 덤벨을 양쪽 손에 들고 걷는 것. 아, 꽤 무거울 것 같네요. 어쨌든 부하가 증가되니까 심박수가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올라가고요. 에너지 소비량도 그만큼 증가합니다. 자, 이번에는 경사 걷기. 네, 트레이드밀에서 쉽게 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특히 이때 햄스트링, 종아리 근육 사용량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고 하죠. 자, 마지막으로 이 하이 니 파워 워킹, 그러니까 무릎을 높이 들어 올리면서 팔을 크게 흔들어 걷는 운동. 한국말로는 어떻게 표현하기가 좀 그렇네요. 하이 니 파워 워킹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네, 이 운동은 특히 코어 안전성과 하체 근력을 함께 강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역시 심박수를 빠르게 높여서 운동 강도를 극대화할 수 있겠죠. 네, 말씀드린 모든 것들, 시간 조정이나 경사 난이도 조정 등등 트레이드밀로 손쉽게 할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정말 트레이드밀에서 꼭 한번 해볼 만합니다. 변형 걷기 운동으로 짧은 시간 내에 좀더 많은 칼로리 소모, 또 여러분의 심폐 근력을 강화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2: 너무너무 좋습니다.
3: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 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6: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7: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6: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7: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6: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7: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glendalekia.com.
8: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9: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0: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1: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0: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2: 213-383-3838 2133833838.
13: 홈쇼핑 월드 초대박 세일. 콩고물 찹쌀떡 10개 6불99, 쭈꾸미 볶음 6불99, 시원한 동태탕 5불99, 코다리 조림 4불99, 대통령상 받은 배추김치, 총각김치, 여수 돌산 갓김치도 9불99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8가.

0: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0: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2: 최근 전 세계적으로 오젬픽과 위고비 등 비만 치료제 사용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부작용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비만 치료제 복용 후에 나타나는 피부와 모발, 심지어 손톱까지 변형되는 부작용이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약물 자체보다는 급격한 체중 감량에 따른 현상일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야후 헬스는 이 피부과 전문의들의 말을 인용해서 이런 변화의 상당수가 약물의 직접적인 작용이라기보다는 살이 빠르게 빠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결과로 봐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의 피부과 게리 골드버그 박사도 이런 변화가 식습관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비만 치료제가 식욕을 억제해서 음식 섭취량이 줄면서 피부와 모발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 비타민 그리고 기타 영양소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급격한 체중 감량은 피부 및 지방뿐만이 아니라 피부를 탄탄하게 유지하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얼굴 지방이 줄면 이목구비가 꺼져 보이고 콜라겐이 감소하면 피부가 처지거나 주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골드버그 박사는 빠른 체중 감량은 얼굴 볼륨 감소, 즉 오젬픽 페이스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피부 처짐, 건조, 주름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이러한 변화는 얼굴뿐 아니라 목과 엉덩이 등 다른 부위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빠른 체중 감량으로 인해서 즉 오젬픽 같은 비만 치료제를 먹어서 너무 급격하게 체중이 감소하게 되면 얼굴이 처져 보인다라고 해서 오젬픽 페이스라는 신조어도 나왔습니다. 골드버그 박사는 이어서 호르몬과 이 대사 변화는 모발과 손톱처럼 이 빠르게 자라는 조직에도 영향을 미쳐서 모발이 가늘어지거나 빠지게 되고 손톱이 약해지며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탈모 역시 대부분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골드버그 박사는 진단했습니다. 골드버그 박사는 급격한 체중 감량은 휴지기의 탈모를 유발할 수 있다라며 몸이 받은 충격으로 모낭이 성장기를 멈추고 휴지기로 들어가면서 머리카락이 빠지게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치료하지 않아도 대체로 수개월에서 길면 1년 정도 지나면 회복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런 변화,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체중을 일주일에 약 0.5kg 내지 많아야 맥시멈 1kg 정도의 속도로 천천히 감량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어서 중범 기록 없고 28년 영주권자도 구금되는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28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가 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하던 중 이민단속국에 구금돼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중범 혐의도 또 중범 기록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익이 들어서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배우자 그리고 영주권 신청자까지 이민단속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자메이카 국적의 데이턴 린지는 지난 2월 27일 자메이카 여행을 마치고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으로 돌아오던 중 이민당국에 구금되었습니다. 린지는 미국에서 28년 넘게 합법적으로 거주해온 영주권자입니다. 린지의 아내 벤지 린지는 온라인 모금 페이지와 이 SNS를 통해서 남편이 영주권을 28년 동안 갖고 있던 사람이며 미국에서 오랜 기간 가정을 꾸리고 일해왔다. 그리고 중범 기록도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한 지 6년이 넘었고 5명의 자녀와 7명의 손주를 두고 있습니다. 린지는 체포 전 일리노이주 월마트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린지의 기록에는 2014년 가정폭력 관련 경범죄 혐의 하나와 약 10년 전 교통 위반 티켓 기록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시 말해 중범죄 기록도 없는데 경범 기록 하나와 교통 위반 티켓 하나가 전부인 린지의 구금 사태는 영주권자들에게 큰 충격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린지는 현재 켄터키주 홉킨스 카운티 구치소에 있는 아이스 구금 센터에 수감되어 있으며 이달 말에 이민 법정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아이스는 최근 단기간에 대규모 체포 작전을 벌이고 있고 이민 구금 시설 수용 인원도 대폭 늘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이민법은 오래전부터 일부 형사 유죄 판결이 있는 영주권자의 추방을 허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민 변호사들은 최근에 단속 강도가 높아지면서 영주권자 그리고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 계류 중인 이민 신청자까지 구금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비슷한 사례 또 있습니다. 시카고의 한 남성은 30년 가까이 영주권을 보유해왔지만 과거 영주권 신청 과정에 허위 진술 의혹으로 구금됐다가 겨우 풀려났습니다. 이 같은 최근의 사례는 영주권자가 해외여행을 한 뒤에 미국에 재입국할 때 형사범죄가 아니라 중범죄가 아니어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0: 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상황이 격화되자 국제 유가도 덩달아 4% 늦게 급등 넘게기니 급등하면서 세계 경제에 다시 먹구름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유가가 4% 넘게 올랐다. 사실상 폭등 상황이죠. 상황이 이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기름값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 나의 지지율도 오르고 있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YTN의 보도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일요일 밤 자신의 SNS에 지지율 59%, 기름값은 내려가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백악관에서 멀지 않은 버지니아주 자신의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돌아온 뒤였습니다. 자신의 지지율이 59%에 달한다는 의미이지만 현실은 좀 다릅니다. 이코노미스트 등이 집계한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4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부정평가가 59%를 기록했습니다. 기름값이 내려가고 있다는 주장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이란과의 교전이 다시 격화하면서 국제 유가는 4%가 넘게 올라 배럴당 $80대까지 육박했습니다. 양해각서 체결 이후 주춤했던 국제 유가가 호르무즈 상황이 악화하면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합의를 마쳤는데 이란이 갑자기 선박을 공격했다며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2: We had a deal with them yesterday. They were giving up everything. And then all of a sudden, 2 hours after that, they hit a ship with a drone. And I said, these people, there's something wrong with them.
1: 하지만 이딴 말실수와 오락가락 태도에 정작 트럼프의 정신 건강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뉴욕타임즈 백악관 담당 기자는 트럼프의 건강 상태는 알 수 없는 블랙박스와 같다며 갈수록 관련 정보를 덜 공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자신의 건강은 문제가 없다면서 형편없는 보도에 대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0: 네, 방금 전에 한 9시 40분쯤에 혹시 살짝 흔들리는 지진, 진동 감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6분 전이나 9시 40분 캘리포니아 시티에서 4.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시티라는 곳이 어디냐면 LA에서 북쪽으로 한 150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4.1 정도의 그 강도, 물론 크다면 크고 뭐 적다면 적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진동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때문에 LA 오렌지 카운티 그리고 샌버나디로 등지에서도 순간적으로 이 진동을 감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밀시오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4: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밀시오 시대를 마감합니다.
3: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4: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 벌 799불.
3: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00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4: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 업 75% 세일.
3: 7월 25일에 문을 닫는 3100일쇼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4: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5: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6: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7: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6: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7: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6: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7: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8: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9: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8: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9: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8: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숙 코치. 714-742-48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0: 213-383-8899 213-383-8899
1: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 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 뱅크.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2: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1: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3: 한편 기록적인 폭염이 유럽 전역을 강타하면서 유통업계의 기존 상식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온의 상승이 곧 의류 판매 증가, 즉 시원한 의류의 판매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공식이 무너지고 외출 자제로 인한 소비 감소와 매장 운영 차질이라는 역설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글로벌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는 유럽의 폭염으로 인해서 일부 매장의 영업을 일시 중단하거나 단축했습니다. 유니클로는 기능성 의류 등 소위 시원한 여름 상품 판매 확대를 기대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기록적인 고온으로 소비자들이 아예 외출을 하지 않으면서 오프라인 매장 방문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유니클로 측은 유럽의 냉방 시스템은 이 정도의 폭염을 고려해서 설계되지 않았고 매장의 내부가 극도로 더운 상황에 놓였다라며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매장들이 적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유니클로의 경쟁사인 H&M 역시 더운 날씨가 장기화되는 추세를 반영해서 미리 계획했던 마케팅의 일정을 아예 캔슬해버렸다라고 발표했습니다.
4: 네, 유럽이 이렇게 폭염으로 힘든 상황을 낳고 있는 가운데 LA도 사실 이번 주에 폭염이 예보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한국도 지금 엄청 찌는 듯한 소위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며칠째 한국은 전국이 펄펄 끓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가장 덥다는 대구는 아침부터 34도, 그냥 눈 뜨고 아침에 일어나면 34도가 벌써 되어 있는 그런 더위를 겪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5: 대구부터 좀 가보겠습니다. 네, 김군우 기자, 곧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이 되는데 지금 날씨는 좀 어떻습니까?
6: 네, 오전 11시를 넣으면서 정말 폭염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무더운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름이 햇볕을 좀 가려주더라도 이 습도가 워낙 높은 데다가 이 공기 자체가 뜨거워져 있어서 좀처럼 더위가 가시지 않는 그런 날씨인데요. 제가 이 자리에 15분 정도 서 있었는데 지금 등줄기에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송골송골 맺힐 정도로 더운 날씨입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밤사이에도 온도가 27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아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고 오늘도 오전 8시쯤 이미 기온이 30도를 넘기면서 일찌감치 더위가 시작됐는데요. 정오쯤에는 기온이 무려 37도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보돼 있어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더위는 경주와 포항, 경산 등 경북 지역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는 경산과 포항에 사상 첫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폭염 중대경보는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일 경우나 최고 기온이 39도를 넘는 날이 하루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내려집니다. 오늘도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폭염 중대경보가 다시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더위에 온열질환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경북 예천에서는 80대 남성이 전동차를 타다가 온열질환으로 병원에 옮겨졌고 대구에서도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온열질환자 4명이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지하철들은 무더위 쉼터를 확대 운영하거나 대비...
7: 부당 침투의 명가 김영석 침투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8: 고질환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9: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8: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9: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10: 99세까지 팔팔하게. H마트 무더운 7월 맛있는 혜택이 가득.
11: 고소하고 담백한 통통배 우나기, 매콤 쫄깃한 통통배 쭈꾸미로 든든하게 몸보신하세요.
10: 입맛까지 시원한 여름 별미, 백제 도토리 비빔막국수, 칠갑농산 콩국수, 모밀소바까지 더위를 잊게 해줄 시원한 한 그릇을 만나보세요.
11: 혜택 브라보콘 바닐라, 딸기 계획팩, 도쿄바나나 케이크, 백도, 참외 수박까지 달콤한 여름 디저트도 즐기세요.
10: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2: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3: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4: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15: 안녕하세요. 리웨이 펀딩 대표 브라이언 주입니다. 오늘은 어토라이즈 유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제분이 멀리 대학을 가는데 아직 크레딧 카드

0: 카드가 없을 경우 부모님들은 자신의 카드에 자제분의 이름을 넣어주는 방법으로 카드를 만들어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자제분은 authorized 유저가 되는 것입니다. 혹은 형제나 부모, 친한 친구가 크레딧이 좋지 않을 경우 크레딧을 조인하여 카드도 쓰며 크레딧도 쌓아줄 목적으로 authorized 유저로 넣어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크레딧 빌드업에 이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조인해준 카드 오너의 잘못으로 크레딧이 나빠져 기록이 조인을 받은 분의 크레딧에 나온다면 이는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크레딧 회사에 연락하셔서 본인은 단지 authorized 유저라 하시면 나쁜 기록을 지워줍니다. 좋은 크레딧을 가진 분의 authorized 유저가 되시면 빠른 시일 내에 크레딧을 쌓으실 수 있습니다.
1: 융자회계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세요. 213-219-9988. 213-219-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네,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LA에 살면서 갑자기 더워지고 갑자기 습도까지 좀 높아지는 그런 날씨가 되면 왠지 그 지진이 날 것 같은 아무런 근거 없는 그런 느낌을 가졌었던 적이 많이 있는데 사실 꽤 여러 번 그런 느낌이 맞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딱 그런 날씨였 그런 날씨이고요. 지금부터 20분 전에 LA 북쪽 캘리포니아 시티에서 4.1도의 지진이 났네요. 다행히 아직 뭐 별 피해 보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좋은 하루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토리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행의 송봉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침을 따뜻하게 열어가는 굿모닝 차차차. 미역 탱자 인사 올립니다. 우리 탱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 인터넷이나 SNS를 보면요, 참 세상에 똑똑하고 진짜 잘났다 이런 분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인생은 이 나이에 이걸 이루어야 행복합니다, 이런 정답들이 넘쳐나죠. 가끔 그런 걸 들으다 보면 어라, 나만 뒤처지나, 내가 지금 맞게 살고 있나, 덜컥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만

빠키는 그런 구두가 될 수도 있는 법이니까요. 누군가의 선곡 공식을 억지로 내 삶에 끼어 맞추려고 발버둥 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발 사이즈도 다르고 걸어온 길도 다르고 가고 싶은 목적지도 다 다른 세상의 only you. 소중한 존재들이니까요. 중요한 건 남들의 시선이나 사회가 전해놓은 유행이 아니라 진짜 어우 편하다 라고 느끼는 것. 오늘 아침엔요, 남의 신발 슬쩍 훔쳐보면서 부러워하기보다 내 발을 가만히 내려다 봐주면서 아유 고생했어, 조금 삐딱하면 어떻고 남들보다 조금 느리게 걸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면 그게 가장 멋진 나만의 길 아니겠습니까? 남의 정답에 흔들리지 말고 오롯이 우리만의 하루를 만들어가길 응원하면서 이한철의 노래로 출발! 슈퍼스타!

이한철의 슈퍼스타 들으셨습니다. 주말에 어떤 일들 보내셨나요? 저는 어제 용문고등학교 동문회에 김장식 오빠께서 팔순, 그냥 팔순이 아니에요. 요즘은 청춘 팔순입니다. 과학자의 말에 따르면 우리 실제 나이가요. 실제 나이 곱하기 0.7을 해야 옛날에 그 나이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8순이시면 0.7을 하면 56세라는 거죠. 옛날의 나이로 치면. 그러니까 요즘 그렇게 다 100세 시대 이래서 그냥 8순이면 아유 옛날에는 아버님 막 이러는데 요즘은 8순도 청년입니다. 어찌나 꼿꼿하시고 후배들에게 많은 축하를 받으시면서 그렇게 축하를 받기까지는 많은 또 배품이 있으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밥값도 팍 내시고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로 이 행복 요건에는

0: 그렇게 베풀어라라는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주말에 나는 진짜 집 좀 청소해야지 했는데 집안이 이게 뭐야? 그냥 봄은 엄두가 안 내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일본의 한 뇌과학 연구팀이 아주 위로가 되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정리하지 못하고 미루는 건 결코 게으르거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뇌가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해서 잠시 과부하가 걸린 이른바 선택 마비 상태에 빠진 거라고 합니다. 마치 엉켜버린 크리스마스 트리 전구처럼 뇌의 신호들이 서로 엉켜서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몰라서 몸이 굳어버리는 거죠. 저도 이상하게요. 책상에 그때그때 안 치우면 이게 쌓이다 보면요 엄두가 안 나요. 근데 뇌과학자들이 제안하는 해결책은 의외로 아주 소박합니다. 바로 90초의 기적이에요. 거창하게 그냥 온 집안을 뒤집을 게 아니라 당장 지금 눈앞에 보이는 딱 세 가지 물건만 제자리를 찾아주는 거예요. 단 90초면 충분한 일이죠. 그러면 우리 뇌가요 거창한 대공사가 아니라 아주 작은 이 성공의 반복을 통해서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싱크대에 컵 하나 넣기, 그리고 책상 위 고지서 한 장 치우기, 이런 사소한 행동이 뇌에게 끝맺음의 기쁨을 가르쳐준대요. 그래서 어디서 시작해야 될까라는 두려움이 드는 분은 그렇게 딱 한 군데 평평한 공간을 골라서 식탁 위든 화장대 위든 그 한 곳만 가볍게 비워내는 겁니다. 하얀 여백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우리 마음에 숨통이 트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내 삶에 그냥 하루아침에 다 뜯어고치고 그냥 다 뒤집어서 이럴 생각하지 말고 첫걸음부터 그 막막함과 불안감이 사라지게끔 세 가지만 치우면서 점점 작은 성공을 통해서 그러면 마음의 스트레스가 줄어들고요. 애쓰지 않아도 몸이 가볍게 움직여주고 일의 능률과 삶의 활력이 되살아난다고 합니다. 자, 우리 뇌에도요. 이렇게 위로가 필요해요. 아유, 잘했어. 성공했구나. 이런 성취를 느끼면 뇌가 그래, 나 잘하는 것보다 이러고 열심히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뉴스에요. 4살짜리 꼬마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노스캐롤라이나주 콩고대에 살고 있는 4살짜리 꼬마 로만의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로망에게는 아주 특별한 매일 아침의 습관이 있대요. 눈 뜨자마자 문 앞으로 달려가서 길을 지나가는 이웃들에게 온 힘을 다해서 손을 흔들면서 하이 하고 인사를 건넸던 거죠. 이 로망에게는 남모를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부모님이 헤어지면서 아빠는 멀리 플로리다로 떠났고 또 할머니, 할아버님도 멀리 사셔서 마음 한구석이 조금 쓸쓸했거든요. 그 쓸쓸한 마음을 오히려 일어나자마자 그냥 집 앞에 나가서 하이하이 하고 인사하기 시작했더니 이 작은 인사의 씨앗들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건너편에 살던 웨이드 할아버지가 먼저 마음을 열고 로만에게 다가왔고 뒤이어서 다른 이웃들도 하나 둘 로만의 손인사에 응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로만이 학교에서 축구 경기가 있거나 농구 경기는 물론이고 유치원 오픈하우스까지 찾아와서 응원을 해주는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만으로 인해서 마을이 굉장히 화기애애해졌다. 삭막했던 온 동네를 꼬마의 작은 손 인사가 따뜻한 공동체로 엮어냈다라고 해서 이 뉴스까지 떴네요. 세상에. 세상이 다 이 아이 같은 마음이라면 얼마나 멋진 곳이 될까. 저도 어렸을 때요. 칭찬받는 거에 제가 묘한 쾌감을 느꼈나 봐요. 제가 소프라노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 어른들이 아우 이쁘다 네 집 자식이요 뭐 이러고 칭찬을 하면 그게 그렇게 좋아서요. 저도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골목길에 나와서 누구 지나가기만 해봐라 인사 인사해야지 그랬던 저의 모습을 로망을 통해서 볼 수가 있네요. 오늘 방송국에 출근하면서도요 문을 이렇게 여는데 그 건물 안쪽에서 커다란 쓰레기통과 그 청소 도구를 갖고 나오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몇 초만 기다려줘서 그분이 지나갈 때까지 있었더니 세상에 그분이 너무 환한 미소로 응답을 해주는데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 엘리베이터 탈 때도 그렇고요. 마주치는 우리 이웃들에게 먼저 하이 하고 인사해 보세요. 가끔은 생무시를 당하면서 겸연쩍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 하고 인사하는 여러분의 마음이요. 여러분에게 좋은 건강까지 선사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믿으면서 굿모닝 차차차 오늘은 오늘은 우리 훈이 씨가 수상의 편도염으로 아프다고 그래요. 그리고 일부의 게스트분도 취소가 돼서 오늘은 정말 널널해서 여러분들과 좀 소통도 하면서 신청곡도 받고 그러고 싶습니다. 주말에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주말 얘기도 해주시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1650.com으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오늘 유튜브가 다운이 됐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주 10분이 지금 현재 계시는군요. 그래도 어떻게 알아가지고 우리 탱자분들이 막 들어오셨어요. 다정 탱자님도 들어오셨고 우리 참 화기애애하게 오늘 굿모닝 차차차 함께 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도와주시는 분은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진 6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잠시 전에 말씀드리고 곧 돌아올게요.
1: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2: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1: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3: 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4: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5: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4: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5: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4: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5: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6: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7: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8: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9: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0: 213-383-3838, 213-383-3838.
11: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셔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12: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11: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2: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벌 799불,
11: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00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12: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 업투 75% 세일.
11: 7월 25일에 문을 닫는 3100일쇼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12: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

0: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슬픈 춤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아르헨티나의 탱고. 그런데 이 슬픈 춤의 나라가 월드컵만 열리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나라로 변합니다. 축구 때문에 울고, 축구 때문에 웃고, 축구 때문에 밤잠을 설칩니다. 오늘 탱자 뮤직 극장. 탱고와 축구, 그리고 작은 거인 메시. 아르헨티나 축구 중심에는 키 170cm도 채 되지 않은 작은 남자. 하지만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 리오넬 메시가 있습니다. 남미에서 브라질 다음으로 큰 나라, 수도는 부에노스 아이레스. 탱고의 고향, 세계적인 소고기와 와인의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축구를 종교처럼 사랑하는 나라. 사실 메시는 어릴 때 성장 호르몬 결핍증을 앓았습니다.
1: 아, 얘는 축구는 잘하지만 너무 작아.
0: 많은 팀들이 외면했죠. 하지만 이 작은 소년은 축구의 신이 되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도 메시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안 된다고 해도, 작다고 무시당해도 끝까지 자기 길을 걸어가 결국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람. 어쩌면 우리 이민자들의 얘기도 메시의 얘기와 닮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월드컵 4강에 오른 아르헨티나. 근데 불과 10년 전만 해도요, 이 나라는 세계 최고의 선수 메시를 데리고도 우승은커녕 축구협회 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2: 아니, 넌 나 어디 간 거야? 어? 축구에 쓰라고 했더니 누가 다 먹었어? 어?
0: 돈이 없어 선수들은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보안요원 월급도 못 줄 정도로 빚더미 앉으면서, 세계 최고의 축구 국가가 사실은 가장 엉망인 축구협회 중 하나였던 겁니다. 메시가 아무리 잘해도 한 사람의 천재가 조직의 무능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대표팀은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선수들은 지쳐갔고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메시는 결국 말합니다.
2: 나 국가대표 안 해. 이제 끝이야.
0: 축구의 신이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한 것입니다. 지금 들으시는 이 곡은 라 콤파르시타. 원래 작곡가는 우루과이 사람이라고 그러더군요. 하지만 아르헨티나의 어떤 가수가 불러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곡 라 콤파르시타. 메시 선수가 나 선수 안 해, 대표 선수 안 해, 어? 이게 협회냐, 축구협회냐, 그렇게 선언하자 대통령도 시민들도 어린아이들도 말했습니다. 메시 떠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메시가 아니라 축구협회였다는 걸. 하루 만에 폭파 협박까지 들어오고 축협 지도부가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개혁이 시작됐습니다.

0: 밖에서 욕만 하는 건 쉽습니다. 밖에서 비판하기보다 안에서 바꾸겠습니다. 메시 선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떠날 수도 있었지만 그는 남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아르헨티나는 10년 프로젝트에 들어갔습니다. 유소년 시스템 개편, 재정 정상화, 전문 경영인 영입, 감독에게 긴 시간과 신뢰를 부여해주고 하나의 축구 철학을 정립했죠. 그래서 이후 2021년 코파 아메리카 우승, 그리고 월드컵 우승, 지금 또 월드컵 4강에 들어갔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안 돼. 이 조직은 끝났어. 어? 하고 떠나는 길.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하며 남아서 바꾸는 길. 메시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단지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한 나라의 문화를 바꾼 리더가 됐습니다. 우리 이민 생활도 그렇지 않을까요? 가정도, 교회도, 단체도, 한인사회도 문제가 있다고 포기하는 사람보다 조금씩이라도 바꾸려는 애쓰는 사람들,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닐까요? 부패는 천재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용기와 개혁은 결국 부패를 이깁니다.
1: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비상 상황에 산불 얘기가 갑자기 저게 스위치를 잘못 눌러서 세상에 이것도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 송봉우 선배님께서 이런 흐린 날씨 옛날에 지진 경험이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캘리포니아 시리죠. 저쪽 모아베를 지나서 가면 캘리포니아 시리가 있는데 거기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도 하고 마음의 준비도 하고 그렇다고 불안할 건 없고요. 오늘을 최대한으로 만끽하면 사는 것도 바로 준비죠.

0: 마다나의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 들으셨습니다. 아, 4강이 이제 시작이 되지요. 드디어. 그래서 프랑스, 스페인, 내일입니다. 달레스에서 낮 12시에 붙는 걸로 알고 있고요. 수요일 날은 바로 아틀란타에서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가 한판 승부를 펼칩니다. 이제 4강 시작되면서 월드컵도 이제 끝나가면서 여러분 잘 즐기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FIFA의 지아니 인판티노 회장이 인터뷰를 막 했어요. 그리고 밝힌 내용이 이번에 사상 최초로 48개국 체제로 확대돼서 정말 그랬잖아요. 근데 벌써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64개국 확대한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야, 이거 장사 좀 되는데.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에서 중간에 광고 타임도 옛날과 달리 좀 있고, 또 결승에는 해프타임 때 우리 BTS도 해프타임 공연을 한다고 그러죠. 해프타임 쇼도 있고 하는, 아유, 축구가 이게 파퓰러하지 못한 이유가 이게 광고가 안 들어와요. 야구처럼 뭐 매해 뭐 9회 뭐 이렇게 쭉쭉 가야 되는데, 광고도 해야 되는데 축구는 그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완하는 느낌입니다. 아, 왜 64개로 확장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아마 빠르면 100주년 기념대회인 2030년 월드컵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유럽과 남미만을 위한 무대가 아니라 전 세계 축제여야 되는데, 그래서 작은 국가들도 월드컵 무대에 설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래서 계속 축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48개국 포맷이 100% 엄청난 성공이다 라고 자평을 하면서 아프리카 팀들도 대거 토너먼트에 진출하는 등 모두가 참 즐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64개국 체제가 된다면 4개 팀씩 총 16개 조가 짜이게 되고요. 깔끔하게 각 조의 1, 2위가 32강 토너먼트로 바로 직행하는 구조가 돼서 현재 좀 복잡한 그런 조 3위의 와일드카드 계산은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그러면 경기수가 무려 128경기로 늘어나기 때문에 선수들의 체력 과부하와 무리한 경기 일정에 대한 각국 리그 및 선수협회의 반발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늘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그냥 내가 저기 100불을 걸어서 100불을 그냥 날리기도 하고 또 돈을 땄다. 재미로 즐기면서 하기 위해서 그런 거겠죠. 돈을 조금 걸으면 더 재밌게 이 경기를 즐길 수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 호날두 선수가, 우리 축구의 전설 포르투갈의 우리 호날두 선수가 경기 끝나고 얼굴을 감싸주며 걸어갔잖아요. 근데 이 장면 하나에도 수백만 달러의 거금이 왔다 갔다 하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요즘 미국에서는 아주 핫한 예측시장이라는 스포츠 예측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날 과연 호날두가 경기에서 눈물을 흘릴 것인가 안 흘릴 것인가, 이거를 두고 수백만 달러 규모의 판돈을 걸린 내기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끝나자마자 팬들과 베팅 참여자들이 화면을 초고화질로 확대하고 이건 땀이다 아니다 눈물이다 이러면서 밤샘 토론을 벌렸다고 합니다. 결국 사이트 측에서 눈물샘은 안 터졌지만 울음을 참는 과정이니 울었다고 봐야 되나, 이런 전문가의 견해까지 나오면서 결국은 울었다라고 최종 판결을 하면서 거액의 주인들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작 확증 사진은 공개를 안 해서 패배한 쪽에서는 이거 저기 FIFA 회장이 결정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난리가 또 났다고 그러네요. 스포츠의 감동도 좋지만 이렇게 땀방울 하나, 눈물 한 방울에 돈을 거는 세상. 세상은 넓고 별별 내기가 잘 있죠. 저희 아버님도 워낙 내기를 좋아하셔서 커트하면 야 내기 아까 저도 그 피를 이어받아서 뭐 내기하자. 예를 들어서 친구랑 이렇게 있다가 야 지금 몇 시일 것 같아 내기하자 몇 시 이러면 그 지금이 몇 시일 것 같아요? 저는 10시 몇 시일 것 같아요 여러분? 10시 35분 살짝 봤어요 지금. 막 그런 식으로 해서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거죠. 내기 좋아하면 안 돼, 진짜. 근데 이번에 그런 내기들을 하면서 어떠셨나요? 그렇게 돈 많이 잃지 않으시고 재미있게 건강하게 잘 즐기셨으면 좋겠네요. 자,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도와주시는 분은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은 안경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가.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육년근 에브리원 홍삼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하십니다. 내기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2부에 함께하는 우리 후니탱자와 함께 굿모닝 차차차 시간이 마치면 이렇게 저희가 트는 게 있는데 그게 자동으로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자동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선배님? 그러길래 제가 안 나올 것 같은데? 내기할까? 5불 내기 했는데 제가 졌거든요. 5불 줄 테니 후니탱자 빨리 완쾌하셔서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세요. 잠시 전할 말씀 드리고 곧 찾아뵐게요.
1: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2: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2: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수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3: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4: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5: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4: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5: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6: 99세까지 팔팔하게.
7: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0: 213-383-8899 213-383-8899
1: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2: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이재용 변호사 그룹 금강안경 검안과 헬스코리아 홈쇼핑 월드 브라이언주 이용자 제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영화 좋아하십니까? 오디세이라는 영화가 지난 주말에 개봉이 됐고요. 또 아이언맨이 등장한 그 옛날 만화 첫 페이지가 억션에서 300달러가 넘는, 그래서 기네스북 기록을 세웠다고 그래요. 옛날 진짜 너덜너덜하게 봤던 그 만화책을 저는 어느 때 또 열어봤냐면요, 뭔가 먹을 게 생기면 기쁨이 두 배로 되기 위해서 먹는 기쁨 플러스 응? 눈이 즐겁고 기분 좋은, 읽고 읽었던 그 만화책을 또 펴서 먹을 때만 또 봐요 만화책을. 그리고 다 먹고 어느 책도 없고 그랬던 때가 생각이 나네요. 그 너덜너덜한 만화책을 갖고 있다면 그게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그 만화책 아이언맨이 나왔던 게 그렇게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300만 달러가 넘네요. 조지 루카스 박물관이 오픈을 합니다. 바로 엑스포지션, 저쪽 그 흑인과 또 우리 라티노 친구들이 많이 사는 그 사우스 LA에 지금 현재 건립 중인데요. 루카스 뮤지엄 오브 나래티브 아트라는 이름으로 문을 9월 22일에 연다고 합니다. 이게요, 뮤지엄이 우주선처럼 생겼어요. 이걸 짓는데 10억 달러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제 그 우주선에 관한 그런 기밀 파일이 공개가 되면서 일반인들 볼 수 있는 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정말 우주선, 우주인이 있을까? 실제로 그런 걸 다룬 영화들도 많기 때문에, 영화가 현실화가 되는 일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점점 힘들어지는 이 인류에게 뭔가 한 줄 그래도 도움을 주는 그런 착한 외계인이 오지 않을까, 응? 이런 기대를 해보면서 이 루카스 뮤지엄은 중국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마옌송이 디자인했는데요. 마치 거대한 우주선이 내려앉은 듯한 독특한 유선형 외관을 자랑합니다. 이게 면적만 30만 평방피트라고 그래요. 이 박물관의 유치는 바로 엑스포지션, 그 자연사 박물관도 있고, 한 그곳에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집코드가 90037인데 이 집코드에 해당하는 주민들은 사실 빈곤선 아래에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대요. 지난 8년 동안 먼지를 마시면서 공사 과정을 지켜본 이 이웃들을 위해서 박물관 측이 아주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다고 그러는군요. 매년 갱신 가능한 연간 무료 패스도 발급해주고요. 또 얼리 프리뷰도 권한을 주고, 또 여기가 아주 조경이 멋있대요. 그래서 별로 공원이 없는 LA의 이 녹지 공원이 돼서 주민들의 앞마당으로 온전히 개방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한인타운에도 붉은 악마가 모였던 야 이러면서 윌셔 잔디광장이 이제는 또 개발이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뭉쳐가지고 응원했던 이 잔디광장도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 마음이 한편으로는 섭섭하기도 하고, 돈 많으신 분들이 좀 이렇게 기부 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맨날 뭐 개발만 할 게 아니라 그런 녹지 공원으로 좀 사회 환원도 좀 하시는 그런 좋은 일이 한인타운에 좀 이루어지지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무튼 이 루카소 필름이 방대한 그 오리지널 아카이브라고 하면 그 이 물건들이지만 이 영화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필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예술품들이 선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카소 감독이 그렇게 개인 사재를 털어서 이런 멋진 그런 뮤지엄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참 기대가 됩니다. 근데 왜 뮤지엄 오브 나래티브 이러면 이게 스토리 뉴스 이야기로 전해주잖아요. 근데 너래티브라는 거는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을 뜻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토리는 일어난 사건 그 자체. 예를 들어서 신데렐라가 구박을 받다가 왕자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스토리지만 너러티브는 그 사건을 어떻게 누구의 눈으로 어떤 분위기로 표현하는가 하는 서사 구조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그 신데렐라의 그 계모께서 아니 내가 그냥 시집을 왔는데 그래가지고 신데렐라까지 내가 세 명을 키우는데 아우 남편이 그냥 하고 저승으로 갔어. 졸지에 내가 독박 육아로 세 명을 키웠잖아. 근데 신데렐라 얘가 툭 하면 뭐 청소하다가 눈물 뚝뚝 흐르트리고 그러더니 어느 날 그냥 외박을 했어. 그러더니 밤에 그냥 호박 타고 나타나서 신발 한 짝은 잃어버리고 아우 내 팔자야. 이게 바로 스토리가 아닌 너래티브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있으면 거기에 메시지와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냥 단순한 스토리가 아닌 그 안에 나의 서사, 나의 메시지와 나의 감동이 있지 않나. 여러분 한 편 한 편이요. 지금 내가 사는 게 힘들어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럴 때는 나는 영화 속의 비극의 주인공이야. 내 역할을 잘 수행해야지. 응? 그러다가 비극이 희극도 되고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준비한 노래는요. 이 빌보드가 또 뽑은 아주 세계에서 멋진 명작이라는 소리를 듣는 그런 곡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달리 파튼이에요. 이 달리 파튼의 생애와 그의 얘기가 내년 1월 달에 뉴욕에서 뮤지컬로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준비한 9to5도 아실 테고 사실 그 위트니 휴스턴이 부른 I will always love you라는 이 노래도 바로 달리 파튼이 만드신 노래예요. 싱어송 라이터십니다. 지금 현재 나이가 80이 넘으셨는데도 뮤지컬을 그렇게 또 하실 거라고 하니까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이 졸린이라는 곡은 예전에 막 결혼한 남편과 함께 어디 그 다이너를 갔나 그래요. 슈퍼마켓을 갔나? 근데 거기에 그 점원이 그 한 젊은 여자가 남편에게 플러팅을 하는 거예요. 너무 친절하게 하면서 막 그러는데 거기에 막 그 질투와 묘한 불안을 느끼면서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졸린, 너 예쁜 거 알겠는데 너 점구른 거 알겠는데 너 딴 데 가서 알아봐. 내 남자는 건드리지 말아줘.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달리 파튼이 바로 이 노래와 함께 I will always love you라는 곡을 하룻밤에 써내려갔다고 그러더군요. 자, 졸린. 졸린 분 안 계시죠? 한때 제 별명이 안 졸리니 졸리였는데 또 졸린이기도 합니다. 자, 졸린 마음을 걷어내버리면서 불안도 걷어내버리면서 당당하게 한번 들어보시죠. 달리 파튼의 졸린.

0: 달리 파트니 81살이네요. 81살. 이 청춘의 브로드웨이에 도전장을 내민 달리 파튼을 응원하면서 우리도 청춘입니다. 달리 파튼의 명곡 졸린 차차차 1부 끝곡으로 들으시면서 이재영 변호사 그룹 금강안경 검안과 헬스코리아 홈쇼핑 월드 브라이언주 이용자 제공을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곧 찾아뵐게요. You decide to do Jolene.
1: 좋은 스코어는 퍼팅에서 결정됩니다.
2: 원오에이 골프가 당신의 퍼팅을 바꿔드립니다.
1: 특허 기술,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으로 더욱 정확하게.
2: 한국골프연구센터 인증 프리미엄 퍼터, 원오에이 골프.
1: 지금 원오에이골프.com에서 확인하세요. 원오에이골프.com.
3: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4: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 진료 창피에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5: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6: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5: 센터 메디컬 그룹.
7: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8: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7: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8: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9: 신용과 전통의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톡.
10: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11: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12: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11: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12: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11: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3: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4: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13: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14: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13: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4: 213-388-7979 213-388-7979
13: 유니굿 프렌드 보험.
15: 덥고 잠 못 드는 밤, 아직도 무겁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계신가요?
16: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해지는 냉감 소재 패드와 간절기 이불, 김스 전기 여름 이불 특별 세일. 이글루 냉감 패드, 트윈 59불 99부터 킹 사이즈 99불 99까지. 슬림 차렴 냉감 이불과 침대 패드, 베개 커버 세트 트윈 139불 99부터
15: 포인트 간절기 모달 이불, 싱글 59불 99부터 러블리 간절기 모달 이불, 트윈 89불 99부터
16: 화이트, 블루, 핑크 등 러블리 감성 컬러에 부드럽고 쾌적한 촉감까지. 올 여름 시원한 잠자리는 김수정기에서 준비하세요. 김수정기에서 만나요.
17: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8: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7: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8: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7: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9: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쿠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20: 안녕하세요. 우미노시 축구 후쿠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요즘은 후쿠이단의 효능이 많이 알려지면서 아프신 분들뿐 아니라 일반 건강하신 분들도 건강유지 차원에서 후쿠이단을 많이 드시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실제 소비자분들과의 상담 내용 중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던 질문 중 하나인 후쿠이단 순도와 황산기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후쿠이단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신 일반 소비자분들은 시중의 광고를 보시고 단순히 후쿠이단 순도나 황산기 수치가 높으면 좋은 후쿠이단이 아닌가 하고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매우 흔한데요. 세계 최대의 후쿠이단 연구센터인 NPO 후쿠이단 연구소에 의하면 후쿠이단의 효능과 직결되는 것은 후쿠이단의 순도나 황산기가 아닌 바로 황산기와 후코스가 결합한 황산화 후코스의 수치가 높을수록 우수한 효능을 나타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순도나 황산기 값은 후쿠이단을 구성하는 여러 구성 요소 중 하나일 뿐 후쿠이단 효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황산화 후코스의 함유량입니다. 단순 황산기 수치가 높은 식품을 찾으신다면 굳이 후쿠이단을 드시기보다는 브로콜리나 양파, 마늘을 드시는 게 쉽고 빠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황산화 후코스의 수치가 높을수록 우수한 후쿠이단이라는 점을 상식적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갈조류에서 후쿠이단 고유의 황산화 후코스 절대값을 뽑아내는 것이 기술력이고 후쿠이단 효능의 열쇠인데요. 후코스가 가장 풍부한 오키나와산 모직구 후쿠이단, 양질의 황산기를 포함한 완도산 미역기 후쿠이단, 면역력 증강을 지원하는 버게스 공법의 아가리쿠스 버섯의 뿌리 균사체, 이 세 가지 원료만을 사용해 만든 복합 후쿠이단일 때 비로소 가장 높은 황산화 후코스 수치를 나타내며 제대로 된
2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차차차. 저는 오기 탱자, 탱자 한명입니다. 우리 탱자 여러분, 2부. 2부 훈이 씨가, 훈이 탱자가 오늘, 어? 그, 편도선에 염증이 생겨서요. 아, 싱글로. 제가 원래 싱글이기 때문에. 아, 싱글은 외로워. 아, 이번 생은 글렀다. 이러면서 매일 복권방만 기웃거리거나 운명탄만 하고 계시진 않나요? 최근 심리학계에서 아주 반가운 소식을 발표했더라고요. 행복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운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짜맞추느냐에 따라서 100%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물이라고 그래요. 과학이 딱 보증하는 지속가능한 행복 습관 5가지가 있는데 제가 오늘 핵심만 쏙쏙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관계에 목숨을 걸어라. 무려 80년 동안 사람들을 추적조사한 하버드 연구 결과인데요. 돈이나 명예보다 좋은 인간관계가 건강과 수명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혼자 외롭게 고립되어 지내는 건 놀라지 마세요. 하루에 담배를 무려 15개나 피우는 것만큼 몸에 해롭다고 합니다. 혼자 고독히 응? 담배 15개 피우는 것만큼 몸이 안 좋은데 거기다가 또 줄담배를 피우시면 이거 어떡해요 진짜. 그러니까 오늘 당장 아끼는 친구나 가족에게 전화 한 통 걸어보세요. 두 번째, 돈으로 시간을 사세요. 매일 바쁘다 바빠를 입에 달고 사는 시간 빈곤이 우리 마음을 제일 병들게 한다고 합니다. 가끔은 나를 위해서요. 아우 그냥 응? 가사도우미 서비스 뭐 청소시키지 뭐 응? 배달시켜 먹지 뭐 이렇게 내 자유시간을 사수하는 게 그 돈으로 명품 가방 사는 것보다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다고 하네요. 세 번째, 맨날 편한 것만 찾지 말고 사서 고생도 좀 하라는 겁니다. 늘 익숙하고 편안한 것만 찾으면요, 나중에 돌아봤을 때 기억이 통째로 복사 붙여넣기 한 것처럼 흐릿하대요. 대신 새로운 여행을 떠나거나 낯선 분야를 배우는 그런 심리적인 풍요로움이 있어야 우리 인생이 아주 두툼하고 맛있어진다고 합니다. 너무 편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저것 다양한 경험을 해야 시간이 길게 느껴진다고 그래요. 근데 한 주가 왜 이렇게 휙 지나가가지고.

그리고 다섯 번째, 이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일주일에 딱 120분만 자연과 데이트해라. 주당 딱 2시간만 초록빛 자연 속에, 혹은 캘리포니아는 너무 좋잖아요. 조금만 가면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사장을 걸으면, 그것도 맨발로 걸으면 그렇게 좋다고 그러죠. 그렇게 자연 속에 머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달아난대요. 하루에 겨우 20분 정도? 그렇지만 이게 큰 변화를 준다고 합니다. 그리피스 파기든 동네의 작은 산책로든 어디 가기 뭐하면 그냥 동네 주변이라도 걸으시면요, 안 보이던 게 보이면서 또 새로운 만남도 가질 수 있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번 한 주 이 다섯 가지 행복 처방전 마음에 꼭 품고 여러분 우리 한번 차차차 해보자고요.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 이상하게 행복해집니다. 우리 한인, 우리 같은 동포가 만드신 곡입니다. LA 탑밴드의 리더 오빠 점 기타리스트 박강서 씨가 작곡을 하고요. 또 우리 LA의 공연 문화를 30여 년 넘게 이어오신 이광진 대표가 작사를 한 곡. 아, 이 노래 들으면 어떻게 그냥 내 마음을 아는 것 같아 이러면서 이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쫙 퍼졌어요. 어떤 노래인가 혹시 못 들으셨던 분은 귀를 쫑긋하고 마음의 힐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박강서 작곡 이광진 작사의 젊은 날의 초상.

LA 탑밴드의 박강석 기타리스트 그분이 작곡하신 노래고요. 그리고 이광진, 에이콤의 이광진 대표가 작사하신 곡이에요.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 그렇게 왜 기분이 좋아질까? 저도 LA 탑밴드의 일원입니다. 제가 키보드를 좀 하고요. 노래도 가끔 불러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은 보이십니까? 이게 마라카스라고 그러죠? 라틴 동네 저쪽 중앙아메리카 등에서 야자 열매 안에 그 안을 속을 파고 잘 말린 그 씨앗이나 곡식을 넣어서 흔드는 그런 타악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엔세나다 거기 밑에 가면 어느 그 절벽 같은데요, 파도가 내려오면서 그 안에 그 조그만 구멍으로 물이 그냥 팍 폭포수처럼 퍼지는 그 동네에 갔더니 세상에 이거 사라고 그렇게 붙어가지고 막 그러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마라카스를 하나에 5불 주고 샀어요. 근데 희한한 게요, 이 다 소리가 달라요. 봐요. 요거는 열매가 좀 굵은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또 열매가 좀 작은 게 들어가 있어서 더 이렇게 소리가 달라요. 그것처럼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우리도 이게 다르겠죠. 저마다의 그 개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분 한 분의 그 목소리가 바로 악기 아닙니까? 아, 난 노래 못해 이러지 마시고 나답게 부르는 게 가장 잘 부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한인타운에서도 많은 그런 문화적인 행사가 이루어져서 요즘 정신적으로 좀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LA에는 그래도 여기저기 가면 이런 게 있어서 너무 좋다 하고 타주에서 오신 분들이 참 부러워도 하는데요. 우리 LA 탑밴드도 바로 그런 재능 기부 이런 거를 많이 하면서 좋은 공연들을 앞으로 펼쳐나갈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도 그렇게 활동하시는 그런 모임이나 그런 밴드가 있으면 굿모닝 차차차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알려드리고, 또 행사 여러분 또 안 배우던 드럼을 내가 배워야지 이런 분을 뵀어요.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정신건강에 너무 좋다고 그러죠. 북을 치면 심장에도 좋고. 그런 또 발표를 하시는 분들은 굿모닝 차차차를 통해서 소개도 해드리니까요. 카톡에 보면 그 오픈 채팅방에서 방찾기가 있어요. 거기에 굿모닝 차차차 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현재 한 35분이 계셔서 좋은 정보도 나누고 그 안에서 많은 그런 이벤트도 있을 것 같다는.

0: 굿모닝 차차차 2부 출발합니다. 우리 부상병 아니 사흘 사이에 15파운드가 빠졌다고 합니다. 다이어트로 그냥 된통 앓고 나오신 우리 후니탱자 어떻게요? 15파운드 빠졌어. 어서 오세요. 웰컴백.
1: 안녕하세요. 여린 남자 후니탱자.
0: 네. 어머 어떻게 지금 네. 그 편도선염 이런 게 약간
1: 급성 편도선염이라.
0: 네.
1: 아무도 예상 못한 급성.
0: 어머나 어머나. 그래서 지금 마스크 저한테 안 옮기시려고 지금 끼신 거예요?
1: 네. 그리고 이제 전염도는 이제 낮에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다행히도 네, 네. 또 혹시나 또 약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니까
0: 네.
1: 그냥
0: 오늘 후니가 아니고 후니 동생이 나온 것 같아.
1: 왜요?
0: 응?
1: 왜요?
0: 소리가 후니 씨가 아닌 마스크 덕분도 있고 지금 아직도
1: 아 제가 소리가 목소리가
0: 네. 네.
1: 사실 제가 말을 입을 던지 입을 뗀지 2일 됐어요. 1일 다
0: 잠도 못 잤대요. 한 시간 잤어요?
1: 3일 동안 금토일 월요일까지 토탈 한 시간 반도 못 잤고요.
0: 아니 근데 왜 나오셨어?
1: 밥을
0: 오늘?
1: 밥 음식 물도 하루에 한 컵 겨우.
0: 그러니까 15파운드가 쫙 나갔네. 어떻게 축하를 드려야 되나 어떻게 되나?
1: 어저께 처음으로 입을 뗐거든요.
0: 어머나
1: 목소리를 근데 네. 목소리가 완전 이상한 거예요.
0: 네.
1: 제가 되게 싫어하는 그 유튜버가 있는데.
0: 네. 그 사람 목소리야?
1: 네. 그래서 아유, 큰일 났다.
0: 네. 웨이프님은 개 목소리랑 비슷해가지고.
1: 근데 또 네. 마이크 많이 켜주세요.
0: 지금 많이 켰어요.
1: 들으시는 분 혹시라도 이게 조금 네. 안 좋게 들으시면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나아지는 중이니까요.
0: 네.
1: 며칠 안에.
0: 아니 쉬지 왜 나오셨어요?
1: 목소리로. 아, 또 우리 여러분도 뵙고 싶어서.
0: 아 정말.
1: 또 많은 분들께 피해를 드리면 안
0: 되겠죠. 흔히 없어서 적적했어요. 보고 싶었어요.
1: 아무튼 여러분 제가 힘찬 목소리는 못 들어드려도 네. 마음만은 힘찹니다.
0: 진짜 확 줄어왔네. 15파운드가 다 어디로 간 거야 진짜.
1: 금방 돌아옵니다.
0: 이거 잘 유지해야 돼요. 들어오게 하면, 돌아오게 하면 안 돼. 지금 보기 너무 좋아. 옷도 헐렁해 보이네. 한번 이렇게 아파봐야지 진짜.
1: 그래요. 어?
0: 아픈 것도 잘 아프면요. 오히려 도끼도 빼고 참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1: 아니, 아프면 아프니까 청춘인데 왜 나는 아팠는데 청춘은 아니죠?
0: 아 다시 청춘 같아. 피부도 좋아졌어.
1: 무슨...
0: 아니 15파운드를 빼다니. 나도 좀 아파야 되는 거 아닌지
1: 이건,
0: 모르겠네요.
1: 이건요 빼는 네. 게 아니고요. 지금 네. 제가 헛것이 보인다니까요.
0: 아,
1: 진짜로.
0: 네.
1: 아 이래서 사람들이 헛것을 보는구나.
0: 아니 왜 잠을 못 주무셨어요? 아파서?
1: 그러니까 침을 못 삼켜요. 이 통증이 어느 정도냐면
0: 네.
1: 버티다 침을 한번 삼킬 때까지 정말 마르다가 한번 삼키면
0: 네.
1: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0: 네.
1: 아주 둔기로 여기를 찔러요.
0: 어머나,
1: 그리고 이거를
0: 어떡해.
1: 파는데
0: 네.
1: 화상을
0: 네.
1: 야 이게 화상일 거라 총상 맞았을 때 그냥 네. 단발이 아니라 기관총을 계속 맞는 느낌이야.
0: 아 어떡해.
1: 아 너무 아팠어.
0: 우리 후니 씨 아프지 마시고 걱정 많이 했어요. 항상 조심하시고 화이팅 하세요 하고 다정 탱자님이 인사해 주셨어요.
1: 아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0: 홈쇼핑 월드님도
1: 네?
0: 오늘은 드라마 질투에 한수종과 탱진실 닮으셨어요 하셨어요. 우리 오늘 질투 찍는 거야?
1: 그 마지막 장면이 기억나세요?
0: 네. 뭐였죠?
1: 둘이 허그하면은 네. 카메라가 촥 돌면서 그 쫙 프레임 아웃 되면서
0: 이야 별거 다 기억하네.
1: 그거 되게 그때 센세이션했거든요.
0: 그런 촬영 기법이 잘 없었죠.
1: 네네네. 그리고 촬영하는 거를 보여줬어요 아예. 이 지미지미 쫙 뛰어가면서 보여줬던
0: 야.
1: 기억이 나네요.
0: 그래서 통해야 되는 거야?
1: 안돼. 하여튼데 아직 불안하니까 하지 마세요.
0: 아, 야.
1: 제가 지금 식은 땀이 아직도 많이 흘러요.
0: 여기 단추 좀 하나 풀으세요.
1: 아, 목 때문에.
0: 그럼 어떡하나. 이렇게 나오셨는데 그래 준비하신
1: 뭐 어떻게,
0: 거.
1: 할 건 해야죠.
0: 아 그래요.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오늘은 바로 사자성어.
1: 풍자 가라사대.
0: 도청도설.
1: 아, 네 여러분 진짜 제가 죄송한데 제 목소리 거슬리시면요.
0: 네.
1: 그냥 그래요 들으세요.
0: 어떡하겠어. 도청도설.
1: 네 한자풀이 들어갑니다.
0: 길에서 들은 얘기를 아무 생각 없이 옮기는 것은 아니되옵니다라는 의미네요.
1: 길 도자 들을 청자 또 다른 길을 도자 말씀 설자. 현지 매우 피곤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중국분 현지 발음
0: 네.
1: 또증또쓸
0: 또증또쓸
1: 길에서 들은 얘기 함부로 떴자. 어떤 얘기냐. 공자께서 가라사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0: 길에서 들은 얘기를 그대로 남에게 전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다.
1: 그렇죠. 예전에는 뭐 이 크로스 체크 할 수 있는 신문 인터넷이 없기 때문에 길거리 듣는 얘기가 다란 말이에요.
0: 네.
1: 그걸 믿을 수밖에 없잖아.
0: 오, 그렇죠. 야, 옆마을 사람들이 금덩이를 발견했대.
1: 그렇죠. 야, 세금 올라간다며.
0: 오, 어떤 약초 먹으면 100살까지 산다더라.
1: 그러니까 뭐 이런 게 그냥 입에서 입을 타고 다니면서 결국엔 사실 1도 아닌 것들이 야, 훈이가 아프다는데? 이거 시작되는데?
0: 걔 진짜 얼마 야, 못 산대.
1: 아니, 그러다가 야, 15파운드 뺐다는데? 어. 그러다가 딴 사람은 야, 걔 15일밖에 안 남았다는데?
0: 그 잘못. 아.
1: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0: 진짜.
1: 야, 쟤 죽었다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0: 우리 옛날에 말 전하기 게임하면요. 앞에서 전한 말이 한 대여섯 명 지나가면 완전히 엉뚱한 말로 나와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1: 그러니까 그게 이게 뭐 사람들의 없던 그런 게 악의적인 게 아니라 예. 그게 소문일 수밖에 없는 거죠.
0: 우리 인간 생태가 그래요.
1: 맞아요. 근데 그게 그 당시 2000년 전이랑 지금이랑 아직도 똑같아요.
0: 지금은 이제 그 길거리가 인터넷과 그렇죠. SNS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1: 이거 더 무서워요. 확장력이 엄청 크거든. 제가 그거 당해가지고 축구,
0: 네.
1: 월드컵,
0: 네.
1: 그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너무 확장설에 속아서
0: 네 배팅을 했어
1: 올린 했다가
0: 그래가지고 아픈 거 아니야 지출이 저는, 너무 많아서
1: 저는 아파서 네. 경기고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니까
0: 어제 경기도 못 보셨어요
1: 못 봤어요 못 봤는데
0: 어제 프랑스와 스페인
1: 결과를 봤거든요
0: 네
1: 그리고 너무 화가 나서 하이라이트를 네. 찾아봤어요
0: 응
1: 하이라이트가 없더구만요
0: 왜요
1: 프랑스가 한 게 없어서
0: 아 예
1: 그래서 저는 오히려
0: 응
1: 이거는 뭔가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 게 아니냐.
0: 그 정도로 지금 헛된 도청도설.
1: 제가 그게 바로 도청도설이라는
0: 거죠.
1: 이런 거에 넘어가면 네. 안 돼요.
0: 이번에 해프타임 쇼가요. 이거는 헛소리가 아닌데.
1: 그거는
0: 15분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뭐 25분, 30분 파이널 쇼를 한다고 그래요. 탐 크루즈도 나오고 뭐.
1: BTS 나오고.
0: BTS 나오고 어마어마한 듯데
1: 이게 그러니까 미국에서 하니까
0: 네.
1: 축구를 비슷한 풋볼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0: 와.
1: 화려한 그 해프타임 쇼로 화려하게.
0: 광고 좋지 뭐. 이제.
1: 볼거리 많아지니까. 근데 선수들 입장에서는 원래 그 템포가 아닌데.
0: 그쵸. 템포를 놓쳐버리지.
1: 완전히 몸이 다 식어버리잖아.
0: 그리고 막 나와가지고 막 춤추고 노래하고 이러면 정신이 없어질 것 같아.
1: 근데 걔네들이 만약에 한 팀이 2대0, 3대0 지고 있어. 근데 해프타임 막 쇼를 해. 지는 팀에 눈에 들어오겠어요, 그게?
0: 그치, 그게? 그치.
1: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심리적인 싸움이 있는데, 축구가.
0: 네.
1: 이게 어떻게 봐야 될지.
0: 오늘 12시부터 바로 아르헨티나와
1: 잉글랜드.
0: 어떻게 보십니까?
1: 누가 더 봐도 아르헨티나 생각하시죠?
0: 네.
1: 저는 이번엔 잉글랜드가 아주 혁신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0: 진짜 수비 너무 잘해.
1: 아, 근데 아르헨티나가 이기긴 이기는데 너무 모든 게임을 꾸역꾸역 이겨왔어요.
0: 그러니까.
1: 너무 지쳐있을 것 같아.
0: 지난번에 이어서 또 제 탈환을 킹에 오를 수 있을까.
1: 궁금합니다. 아무튼
0: 나만 믿어.
1: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에
0: 네.
1: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이 될 필요 없고요.
0: 네.
1: 가장 늦게 믿는 사람이 가장 현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0: 아, 그래요?
1: 믿지만 확인해라. Trust but verify.
0: 우리 주변에도 보면 말이에요. 네. 쟤 그랬다더라, 그랬다더라. 그 사람에 대한 그런 소문을 들으면 아유, 그냥 헛소문일 수도 있는데 하면서도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선입견이 생기는 거야.
1: 맞아요.
0: 그 사람은 내가 만약에 그 당사자가 된다면 얼마나 진짜 속상하겠어.
1: 맞아요.
0: 그러니까 남말 믿을 게 아니야. Verify.
1: 제가 딱 이틀 빠졌는데
0: 네.
1: 야, 미혁 씨가 훈이를 내려쳤다며.
0: 그 얘기하면 또 이제 주말에, 진짜 도청도설돼.
1: 주말에 뭐, 둘이 싸웠다가 선배라고 후배를 밀어냈다며. 이렇게 내면
0: 네.
1: 제가 한마디 하면 그냥 사람들이
0: 그쵸.
1: 제가
0: 돼.
1: 농담 삼아서 왜 안 나요? 아파요? 아니요, 건강한데 마음이 아파요.
0: 네. 제가 밀긴 뭘 밀어요?
1: 미역 선배가 막 이러면은
0: 훈이 오빠.
1: 오빠만 믿어야 돼요.
0: 오빠 믿을게요.
1: 아무도 믿지 말고 오빠만 믿어요.
0: 우리 훈이 오빠 힘내시라고 박현빈의 노래 준비했어요. 오빠만
1: 믿어.
0: 믿어.

0: 네, 오늘 굉장히 더운 날씨 보이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런 걸 보내주셨어요. 밖이 더운가요? 라고 옥수수 콘이 밖이 더운가요? 하고 밖에 있는 애한테 물어봤는데 그 옥수수 콘이 걔는 팝콘으로 튀겨져가지고 입 다물어 이러고 있는 거야.
1: 진짜요?
0: 응. 요즘 계란을 밖에 있는 프라이팬에다가 그냥 하면 후라이가 되는 그런 더위를 겪고 있잖아요.
1: 하긴 그렇죠.
0: 네, 오늘 낮 2시, 3시가 제일 더워질 것 같습니다. 한인타운은 뭐 그래봐야 92도지만 저쪽 벨리나 인랜드 지역에 계신
1: 네.
0: 분들은 오늘 굉장히 더울 것 같아요.
1: 100도가 넘겠죠?
0: 네네.
1: 네.
0: 아, 우리 순희 씨 진짜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진짜 행복이다는 생각이 드네요. 편도선이 부어서 세상에 이 기도를 막아가지고 숨도 못 쉬고 급성 편도염으로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살아나오셨습니다.
1: 제가 정말 사실 이걸로 제가 제 몸이니까 농담을 해도 되잖아요. 할 얘기 되게 많거든요.
0: 근데
1: 애드립이 막
0: 못해.
1: 무한한데
0: 말을 못해.
1: 이 특정 단어가 할때 이게 찢어지는 아픔이 있어요.
0: 목에.
1: 네, 그래서 아직도 제가 목이
0: 야.
1: 너무 아파서
0: 네.
1: 또 목소리도 아직 안 나오니까 좀
0: 네.
1: 참았다가
0: 네. 조만간
1: 네,
0: 폭발해 주세요.
1: 여러분 정말
0: 아.
1: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감동 수면 병상 일기를
0: 아유.
1: 한번 들어보시죠.
0: 그래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너무 반가워요. 보고
1: 제가
0: 싶었어요.
1: 제일 우울했던 게 사람들이 회사 직원들 막푹 쉬라고 푹 쉬라고 야 나는 잠한 잠도 못 숨도 못 쉬는데 뭘푹 쉬는 거야. 나가서 차라리 노동하는 게 나아. 지금이라는 게 너희들 너무나 감사한 거야.
0: 지금 뭐,
1: 난 진짜로
0: 아파서 잠도 못 자서 헛것이 보인대요, 앞에.
1: 진짜 헛것이 볼 정도로 난 진짜 1분 1초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0: 네.
1: 몸만 누워있다 뿐이지
0: 네.
1: 미치겠는 거예요. 저는 그때 진짜 건강으로 나가서 일하고 막 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를
0: 오늘 지금 그렇게
1: 다시 한번 느꼈어요.
0: 체험담을 얘기해 주시러 아픈 몸을
1: 네.
0: 이끌고 오셨어요.
1: 그럼요, 여러분.
0: 아, 우리 탱자! 후니 탱자! 화이팅!
1: 파이팅!
0: 굿모닝 차차차 2부
1: 네.
0: 함께 하십니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에취 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 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 코리아.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마시는 소반식당,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에서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제공으로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2: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4: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5: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6: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7: 건강하세요.
5: 센터 메디컬 그룹
7: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8: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7: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8: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9: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10: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9: 거대한 빙하 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10: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9: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10: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 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9: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

0: 굿모닝 차차차. 오늘은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회사 슬로건이 너무 좋죠. 그럼요. 요즘 CM송도 너무 좋더라고요. 바로 세종바이오텍. 세종바이오텍의 회사 슬로건,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대표이신 데이비서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미옥 씨, 한미옥 씨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1: 반갑습니다. 여기 저 한미옥 씨.
0: 네.
1: 그 훈이 씨 목 아프니까 얘기하지 마시라고.
0: 네.
2: 죄송합니다.
1: 훈이 씨한테는 우리 세종바이오텍의 네. 기관지 청보감을 그죠. 꼭 드시라고 그러죠.
2: 기관지 아. 청보감, 그렇죠.
0: 맞아요.
1: 네, 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0: 네.
1: 바로 우리 훈이 씨처럼 기관지, 편도, 그다음에 비염 이런 쪽에 염증이 있는 분들 꼭 요 기관지 청보감이 좋으니까.
0: 네.
1: 우리 훈이 씨 조금 있다가 기관지 청보감 제가 방송 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오해할 것 같으니까.
0: 네.
1: 하여튼 기관지 네. 청보감 꼭 아~ 드시기 바랍니다.
2: 대표님 기관지 네. 청보감이 좋은 건 저는 알고 있는데 그 편도에도 좋은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와,
2: 역시.
1: 그래서
0: 네.
1: 예 방송 끝나고 저한테 전화 한번 주시고요.
0: 네.
1: 저 좀 전에 우리 미옥 씨가
0: 네.
1: 아 참 오늘 초복이네요 보니까.
2: 맞아 초복이에요.
0: 초복이 진짜. 어떤 분은 아, 더워, 옛날에 더워. 막 응? 초복이 중복이 말복이 개 이름을 그렇게 졌 어? 진짜
1: 응. 그랬어
0: 네.
1: 그 여기 동부도 무지하게 덥고요 또 LA도 네. 더운데 사실은 뭐 여름에 덥는 게 당연한 건데 더운 게
2: 네.
1: 우리 모두가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나 건강에 안 좋으신 분들은 올 여름 또 무더운 여름입니다 건강하게 보냈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은 그 7월달 8월달 휴가를 앞두고
0: 네.
1: 우리 건강한 휴가 또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 제품들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는데
0: 네.
1: 일단 여름철이 되면 수분 부족이 생길 수가 있어요 땀을 많이 흘리게 되니까
2: 그쵸.
1: 그래서 수분 부족이 되면 우리 혈액에 혈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2: 오.
1: 그래서 물을 충분히 드시는 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뭐 다 아시는 거겠지만 두 번째는 실내 온도와 실외 온도의 격차가 너무 심하면 혈압이나 뇌졸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방송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실내 온도가 너무 추운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0: 네.
1: 그렇죠?
0: 네.
1: 그런 분들은 얇은 긴 팔을 준비해서 또 일하는 것도 좋으니까 실내 온도, 실외 온도의 격차를 한번 좀 생각하는 것도 지혜가 될 것 같습니다.
0: 네. 자, 그러면 우리 세종 송보관부터 네. 한번 달려볼까요? 우리 전통 솔리플 연관 제품.
1: 네, 좋습니다.
0: 혈관 청소부.
1: 네.
0: 그죠?
1: 여름철이 되면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당뇨가 있거나 혈압이 있거나 또 뇌졸중이나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분들은 여름철에 걱정이 많습니다.
2: 네.
1: 그래서 먼저 송보감은 뭐 워낙 유명하니까 제가 팩트 체크 간단하게만 해드리는데
0: 네.
1: 우리나라의 전통 솔잎 제가 지난 시간에 요게 이제 원료 이름이 정확하게 솔잎 증류 농축액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파인 니들 디스테일드 컨센트레이트 증류해서 농축한 그런 제품이 되고요. 일단은 뭐 여름철 휴가 때 7월 8월 달에 저 훈이 씨나 미옥 씨도 뭐 휴가 계획이 있겠습니다만은
2: 네.
1: 여름철이 되면은 항상 음식 습관이 흐트러집니다.
0: 네.
1: 그렇죠?
2: 네.
1: 그래서 기름진 음식 먹게 되고
2: 그쵸.
1: 특히 혈압이나 당뇨가 높으신 분, 콜레스테롤 있는 분들은 음식 먹으면서도 걱정이 많습니다.
0: 네.
1: 그런데 이런 그 여름철에 특히 혈관 건강을 잘 지키면 좋은데 제가 지난번에 어떤 고객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좋은 카피가 이렇게 카피가 될 것 같아서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사장님 제가 당뇨 때문에 참 고생이 많은데요 당뇨에는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네요 당뇨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를 확장 해석해 보면 우리의 혈관 건강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셨던 분들도 혈관 건강이 안 좋아지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혈관 건강이 중요한데 우리 세종 송보감은 우리나라의 솔잎을 고농축한 캡슐 타입으로 개발이 됐고, 제가 솔립에 대한 효능을 그냥 간단하게 제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네.
1: 세종 송도감의 원료는 솔립인데, 솔립에는 루테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그 모세혈관, 그 다음에 혈압을 안정시켜주는 효능이 있고요. 또 솔립에는 혈당 조절에 필요한 글리코키닌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탄닌, 리모넨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솔립은 우리의 혈관을 깨끗하게 관리해주고, 마지막 네 번째는 솔립은 해독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니코틴 배출을 해주기 때문에
0: 네.
1: 여전히 지금 흡연하시는 분들은 송보감을 더 드셔야 됩니다. 꼭
2: 그렇죠,
1: 드셔야
2: 그렇죠.
1: 됩니다. 그다음에 몸속에 쌓이는 중금속, 우리가 대기오염이나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중금속 쌓이는 것을 이렇게 해독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이 솔립은 혈관 건강에 한한한 아주 중요한 그런 효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 그래서 세종송보감은 혈관 청소부, 혈관 디톡스 네.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2: 그렇죠.
1: 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청소하세요, 디톡스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송보감 뭐 지금 드시는 분들은 뭐 꾸준하게 이렇게 드시면 되고요. 이건 한 박스가 3개월분인데 혹시라도 7월, 8월에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지키기를 원하시면 송보감을 드시면 좋고요. 요거는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돼 있고 한 박스 3개월, 한 박스 380불, 3개월분이 380불이고 제가 조금 이따가 세일 정보도 네. 함께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0: 네.
2: 이 송보감은 딱 섭취하셨을 때 입에서 그 송향이 쫙 나는 게 정말 기분이 확 상쾌해져요.
0: 네. 예로부터 소리 진짜 좋다고 그러잖아요.
2: 그럼요.
0: 네. 이 네. 하절기 혈관 건강을 위해서 세종 송보감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2: 아, 강경을 해주셨는데.
0: 네. 자, 그러면 이제 하절기.
2: 저처럼.
1: 네.
2: 면역, 정말 뭐 무슨 많잖아요.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역들이 많은데 뭐 근력도 있을 수 있고
1: 네. 면역력이 면역력. 떨어지는 이유는 뭐 네. 실내외 온도 차로 냉방병이 올 수도 있고
2: 네.
1: 또 하절기에는 체력 저하나 수면 부족으로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의 면역력은 뭐로 지키면 좋을까? 여러분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우리 후코이단에 대한 문의가 많기 때문에 제가 뭐 후코이단 얘기는 길게 안 하고요. 제가 조금 이따가 세일 정보를 드릴 텐데 우리 훈이 씨는 목이 아프니까 우리 저
0: 네.
1: 미옥 씨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0: 네네.
1: 후코이단의 효능 중에 꼭 기억할 것이 하나가 있다.
0: 네.
1: 제가 강조를 많이 했는데
0: 네.
1: 아포토시스 효과 아마 기억할 겁니다.
0: 네 기억해요. 우리 몸속에 네. 비정상으로 잘못되어 있는 그런 나쁜 네. 세포를 이렇게 자멸하게 하는 거.
2: 오.
1: 네, 맞습니다.
0: 네.
1: 요거는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제가 방송 때 강조를 많이 하죠. 후코이단은 항암 효과, 면역력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바이오텍의 후코이단은 8년 전에 처음 이렇게 출시가 됐는데 사실은 오늘도 아침에 이 동부 시간으로 조금 전에 한국에 제가 여기 지금 카톡을 보고 있어요. 우리 지사에다가 한국 어디라고 후코이단을 보내달라는 분이 벌써 아침에 두 명이 있었어요.
0: 네.
1: 그래서 노봉구의 방학로에 사 신동아 아파트로 보내주세요 하는 분도 계셨고
0: 네.
1: 또 전라북도 정읍시 중앙 1길 이렇게 돼 있는데 전라북도로 후코이단을 보내주세요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최근에 한국으로 많이 보냈는데
0: 네.
1: 면역 기능이 약하신 분들 특히 이 항암 효과를 기대하시는 분들은 이 세종 후코이단을 찾는데 뭐 함량, 순도 이건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원산지가 잘 들으세요. 일본산 바다, 일본 바다에서 채취한 후코이단이 아니고 청정 대서양 지역의 후코이단으로 개발이 돼서 그 원산지에 대한 걱정이 있는 분들 여러분 금세 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세종 후코이단을 상담하면 좋고요. 제가 송보감은 혈관, 후코이단은 면역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첫 번째 세일을 바로 오픈하겠습니다.
0: 네.
1: 첫 번째 세일은 제가 오늘 첫 번째 세일 하는 거 보니까 두 번째 세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세종 송보감은 우리 홈페이지에 두 박스 구입하면 삼박스 프리를 드리는데 그리고 후코이단 세일은 아직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송을 듣는 다섯 분에게 세종 송보감 한 박스만 구입을 하시면 네. 선물로 똑같은 가격에 후코이단 한 박스를 선물로 드립니다.
2: 오.
1: 이세일은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2: 이건 너무
1: 지난
2: 좋아요.
1: 방송 때는 네. 어떤 그 하와이에 사시는 분이 LA에 출장 왔다가 이 방송을 듣고서 그냥 놀래가지고 막 구입을 하시면서
0: 네.
1: 진짜로 후쿠이다를 선물로 주는 거 맞아요?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던데
0: 네.
1: 오늘 구입하시는 분에게 세종 송보감 구입하시면 선물로 면역에 좋은 후코이단 한 박스 그리고 신제품 리포좀 비타민C 한 병도 보너스로 드리는데 전화번호 바로 오픈할게요.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됩니다. 213 우리 LH사입니다. 383-8899 383-889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0: 네, 방송 때 주시는 특별한 세일 정보, 세일 중에 잔여 최고
2: 최고 최고 진짜 최고예요. 네. 너무 좋아요.
0: 미전역은 물론 한국까지 배송해 드립니다. 213-383-8899, 213-383-8899로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2: 네.
1: 한미 역시
2: 네.
1: 시간이 없지만
0: 네.
1: 제가 요즘에 하절기에 그 휴가철을 맞아서
0: 네.
1: 뭐 송보감, 후코이단 문의도 많습니다만 관절보감. 요로 청보감에 대한 문의가 7월달, 8월달 요 하절기를 앞두고 문의가 많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를 타고 여행을 갈 때
0: 네.
1: 저도 얼마 전에 비행기를 타고 어디 출장을 갔다 왔는데
0: 네.
1: 무릎이 아프신 분들, 허리가 아프시고 관절이 아프신 분들이 의자에 앉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십니다. 그렇죠? 그 무릎을 쭉 펴고 계시고 그래서 이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이 정말 이 7월, 8월 달에 힘들어 하시는데 세종 관절보감,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는 제품이 되는데 이 제품은 뭐 식당, 세탁소, 네일샵 이런 육체적인 일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주부님, 또 연세가 높으신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도 드시는데 요거는 보스웰리아, 콜라겐, 식이유황, 상어연골 이런 천연의 성분으로 구성이 돼서 아마 드셨던 분들은 금세 아실 겁니다. 효과를 크게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2개월분이 한 박스에 들어있고 195불이고 그 다음에 여름철에 여행할 때 시간 차를 세워야 됩니다.
0: 네.
1: 소변 문제
2: 방광
1: 건강에 안 좋으시 예, 여름철에 너무 힘들어하세요.
2: 맞아요.
1: 그래서
2: 진짜로, 네.
1: 이 요로 청보감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요로 청보감 얘기도 제가 간단하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0: 네.
1: 이 세종 요로 청보감은 빈뇨증에 좋습니다.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또 여성분들 방광염, 또 요실금, 또 남성분들은 전립선 기능이 약화되면서 이 저 빈뇨증 증세 중에요. 절박성 빈뇨증, 절박성 요실금 이런 말이 있어요.
2: 오.
1: 그만큼
2: 절박한구나.
1: 절박하다는 얘기입니다.
0: 네.
1: 참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신뢰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세종 요로 청보감을 꼭 상담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딴 거 다 빼고 관절보감, 요로 청보감 각각 한 박스 2개월분에 195불인데 요거는 두 번째 세일로 각각 두 박스를 구입하면 한 박스를 더 드리는 2 플러스 1으로 드리는데 가격이 똑같으니까
2: 네.
1: 믹스해서도 오.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2: 오, 그러면은 관절보감이랑 요로 청보감을 믹스해서 두 박스에 한 박스를
0: 네.
2: 가능하신 거네요? 혹시
1: 그래서 관절 비타민... 두 박스에 요로 한 박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 그 네. 반대로 하셔도 되고 여기에도 제가 신제품 리포존 비타민C를 같이 드릴 텐데 제가 전화번호 한 번 더 드립니다. 필요하신 분은 전화를 주세요. 213-383-8899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 네, 사실 관절 건강이나 방광 건강은 여름철 장거리 휴가 갈 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2: 이 걱정에 못 가시는 분이 많아요.
0: 네, 세종 관절보감 그리고 세종 요로청보감 상담 필요하신 분 꼭 상담해 주세요. 213-383-8899 383-8899입니다.
2: 네, 오늘 두 가지 세일 정보를 어마어마하게 주셨는데 대표님 한 번만 간단하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 네.
1: 첫 번째 세일은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바로 그 세일입니다. 기다렸던 분들을 꼭 전화하세요. 다섯 분이고요. 세종 송보감 한 박스 구입하시면 선물로 후코이단 한 박스, 리포존 비타민C 한 병을 드릴 겁니다. 요거는 한국 배송도 가능하니까 전화주시고요. 두 번째, 관절보감, 요로청보감, 먼 여행할 때 꼭 필요하십니다. 요거는 2개월분 한 박스가 195불인데 2+1 믹스해서 구입할 수 있고요. 역시 리포존 비타민C 한 병도 드리는데 사장님 관절보감하고 요로청보감도 한국 배송됩니까? 네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제품은 미국이든 한국이든 배송을 해드리고요. 우리 LA지사는 윌셔 6가 버질길에 있으니까 오실 분도 전화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0: 네, 우리 대표님 오늘도 바쁘시겠어요.
2: 오늘도 여전히 바쁘실 것 같습니다.
0: 자, 마무리
2: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이고요. 우리 모두가 건강했으면 좋겠고 특히 한우 씨
2: 네.
1: 빨리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세종바이오텍 본사대표 데이비서 대표님이셨습니다. 상담 전화번호 213-383-8899 세종바이오텍 화이팅! 감사합니다.
2: 오늘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세요.
2: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오늘이 초복이네요. 초복에는 원래 초복, 중복, 말복이 가장 더운 날이라고
1: 그죠,
0: 해서
1: 1년 중에서.
0: 이열치열 뜨겁게 삼계탕을 먹거라 이런 날이잖아요. 왜요?
1: 저 진짜 진심 놀랐어요.
0: 왜요?
1: 제가 원래 사실 사자성어 탱자그라사대를 이열치열 했다가 바꿨어요. 근데 거기에 끝맛이 딱 그거예요.
0: 삼계탕을 먹거라.
1: 근데 그게 오해예요.
0: 왜요?
1: 사실은 그 뜻은 아니더라고. 근데 뭐
0: 아,
1: 비슷하긴 한데,
0: 네.
1: 그 한약을 위해서 이럴 때 사람이 자꾸 찬걸더 먹으니까
0: 네.
1: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음식을
0: 네.
1: 따뜻한 걸 먹어서
0: 아, 속을 좀
1: 밖에가
0: 데피면.
1: 더운데 안에가 차면은 탈이 날 수밖에 없어서
0: 그쵸.
1: 음양의 조화를 맞춰서 밖에서 이렇게 안에도 우리가 더 따뜻하게 채워줘야
0: 더피해서.
1: 된다라는 그런
0: 아.
1: 의도가 시작했다고 하는데,
0: 네.
1: 저희가 할 수는 모르고 똑같은 걸
0: 그래서
1: 말씀하셔갖고.
0: 아니 어제 그래서 우연히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저녁 약속이 있어서 이만한 양분에 닭한 마리가 나오는데
1: 여기 새로 생긴 데가 있구나.
0: 칼국수도 넣어주고 그리고 뭐 닭죽도 해주고
1: 그거 어딘지
0: 명이
1: 알아요? 맛있어요? 오.
0: 그리고 굴무침이 너무 맛있었어.
1: 아.
0: 제가 좋아하는 아루굴라, 루꼴라 그 채소에다가 굴무침을 해주는데 너무 맛있어서 두개 시켜
1: 그래요?
0: 먹었잖아요.
1: 와우.
0: 오늘 여러분 몸을 보호하는 원기를 보호하는 그런 음식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 들으셨어요? 이 데일라이 세이빙 타임, 일광 절약 시간제 이것을 아예 영구화하는 그런 선샤인 프로텍션 액트를 미 하원에서 통과시켰대요.
1: 근데 그 얘기는 지금 몇 년째 사실.
0: 아니, 그러니까 매번 이거를 시계를 바꾸고 뭐 하고 이러고 번갈았고 그러다 보니 해프닝도 일어나고
1: 엄청
0: 막
1: 많죠.
0: 교회 늦고 한 시간 막. 근데 요즘은 뭐 이제
1: 바이오리듬도 안 맞고.
0: 휴대폰이 있어서 옛날보다는 덜하지만
1: 경제 효과도 없대요,
0: 이게
1: 이제.
0: 이제 상원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그러니까 1년에 두 번씩 생체 리듬을 깨트리면서 시간 바꾸지 말고 아예 그냥 한 시간을 땡겨라 이거예요. 근데 난 이거 반댈세.
1: 아예 땡기자고요?
0: 네, 그런 거예요.
1: 아,
0: 그럴 거
1: 그냥 그것만
0: 없이.
1: 없애자는 게 아니라 또
0: 아니에요.
1: 새로운 말이네?
0: 네.
1: 싫어요.
0: 네. 이거 뭐안
1: 싫어.
0: 되지.
1: 아, 근데 그건
0: 그러면 겨울에 새벽에 애들이 그냥 깜깜할 때 학교 가는 거예요. 아니, 이제는 뭐 AI가 다 해주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막 죽어라고 해야 될게뭐
1: 아니,
0: 있어.
1: 그것도 근데
0: 그냥
1: 그게
0: 느긋느긋하면
1: 그
0: 되지.
1: 말씀하신 경제 효과가 이제는 없어요. 미미하대요. 그두 시간
0: 네.
1: 땡기는 게
0: 네, 나
1: 생각하면서
0: 안
1: 하는
0: 했으면
1: 게.
0: 좋겠어,
1: 그러니까 그냥
0: 그냥.
1: 없애버려,
0: 그냥
1: 예전처럼.
0: 자연적으로.
1: 다른 나라 안 하잖아요.
0: 응. 아니면 시계는 내버려 두고 정일광 절약을 하고 싶다면 여름에만 자,
1: 공공 시스템.
0: 지금부터
1: 뭐 온도를 그때 안
0: 관공서나
1: 된다. 그치,
0: 학교는
1: 그치.
0: 8시, 9시 출근이었으면 8시로 땡긴다. 대신 일찍 1시간 퇴근.
1: 그럼 안 되죠.
0: 왜요?
1: 부모님 입장에 안 돼요, 그러면.
0: 왜요?
1: 그러면 생체 리듬이 더안
0: 더안
1: 맞아요.
0: 맞나?
1: 우리의
0: 아무튼.
1: 출근을 기다리는데 애들 가면 이거 안 돼. 부모 입장에서 또 그건 안 돼.
0: 안 돼요?
1: 네, 그건 안 되고.
0: 아,
1: 저는
0: 뭐
1: 그
0: 어떻게 해야 돼?
1: 에너지 효율성이라면
0: 네.
1: 에너지만 말씀하신 거 관공서 이런 데서 설탄소 모범으로 야, 원래 뜨거운 시간이 이렇게 1시간 우리가 늦게 아니면 온도를 조절하겠다 해서 실질적인 에너지 효율성을 끌어당겨야지
0: 네.
1: 무식하게 시간만 땡겨갖고 될게 아니라는
0: 그러는
1: 거야.
0: 뭐 저기 뭐야 아예 그냥 지금 미국은 대륙이 넓으니까 이스턴 타임, 뭐 센트럴 타임, 마운틴 타임, 우리 패시픽 타임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게 다한 시간씩 옮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1: 근데
0: 빨리.
1: 그것도 심지어 다
0: 근데
1: 하진 않잖아요.
0: 그걸 하는 주가 있고 또안 하는 주가 있어.
1: 그러니까
0: 그러면 또 어떤 주는 시간이 다른
1: 헷갈려.
0: 거야.
1: 맞아요.
0: 그럼 어떻게 되라고?
1: 아, 지금도 그래요.
0: 네.
1: 그러니까 말이 안 돼. 빨리 없애야 돼.
0: 그죠? 안 돼. 근데 왜 하원에서는 이거
1: 왜
0: 통과시켰을까?
1: 미국만 할 거예요? 뭐
0: 그니까 이게
1: 상징성이 있는 거야?
0: 뭐 그니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1: 근데
0: 정말.
1: 저희가 맨날 풀 때도 이게 몇십 년을 사시니까 그냥 그런가 하다 넘어가잖아요.
0: 맨날 헷갈려.
1: 새로 오신
0: 이것도 빨리.
1: 분들은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돼. 진짜 이게 이해가 안 간대요. 이거 몇 이거 왜 하고 있냐고.
0: 그래도요. 이런 시간에 맞춰서 왔다 갔다라도 할수 있고 이렇게 이런 것도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죠. 뭐 이것도 재미지 뭐.
1: 여러분 물한 모금
0: 네.
1: 삼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전 정말 깨달았습니다.
0: 자,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은요.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 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 유스. 정인수 코치와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2: 어머어머 진짜예요? 정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3: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 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2: 풍기 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3: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2: 구치로 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4: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5: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센터 전화번호요
6: 213-381-2424 213-381-2424
7: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8: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박스를 999달러,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오픈 기념 특가.
7: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차.
9: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0: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아우, 오늘 날씨 너무너무 덥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송글송글 맺히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아, 덥다 덥다라는 말이 입버릇처럼 나오는 오늘인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하다. 가만히 떠올려 보면 이토록 뜨거운 여름이기에 얼음 가득한 아메리카노 한 잔의 시원함이 온몸으로 고맙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우연히 만난 빌딩 숲 사이에 한 줄기 바람이 기적처럼 또 달콤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바람 한 줄기에도 아, 감사하다. 이 말 속에 행복이 담겨 있습니다. 덥다고 스트레스 받기보다는요, 이 더위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시원함들, 그 시원함 속에서 저도 여러분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미소짓게 할 작은 감사거리들을 하나씩 찾아보는 것도 이 더위를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싶네요.

네, 칼 더글라스가 불러준 쿵푸 파이팅이었습니다. 긍정의 바람과 에너지가 가득한 음악 여러분들께 띄워드렸어요. 아, 오늘 진짜 덥습니다. 여러분, 아, 수분 보충 충분히 하시고요. 물 수시로 마셔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시원한 물을 그냥 벌컥벌컥 드시는 것보다는 아, 그냥 이렇게 사이사이 목마르지 않게 물을 좀 자주 마셔주는 거 중요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길

0: 반갑습니다. 자,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카카오톡 이 채팅방에도 인사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나 신청곡도 주셨습니다. 80년대 음악 가운데 그룹 카메오의 캔디라는 곡이 생각났어요. 캔디님께 이 곡을 드립니다. 받아주세요. 이렇게 적으셨는데 캔디님 지금 바쁘신가 봐요.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콜 철님께서도 날이 너무 더워서 물속이 그립네요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모티콘을 올려주셨는데 이 물속에서 아이에게 숨 쉬어 숨 쉬어 이런 재미있는 이모티콘 올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저도 물속이 그리워서 첨벙 물속에 손을 넣었네요.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저는 더위 식히러 스파로 이 피서 가려고 합니다. 집은 너무 더워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스파 가신다고요? 네, 냉탕에서 시원하게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열치열입니까? 아하, 감사해요. 자,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말 묘하게 끌리지 않습니까? 그쵸? 예, 여러분들 모두 이 무더위에 몸도 마음도 평안하시고요. 쿨하게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리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3: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4: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5: 너무너무 좋습니다.
6: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4: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4: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 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8: 홈쇼핑 월드 초대박 세일. 콩고물 찹쌀떡 10개 6불99. 쭈꾸미 볶음 6불99. 시원한 동태탕 5불99. 코다리조림 4불99. 대통령상 받은 배추김치, 총각김치, 여수 돌산 갓김치도 9불99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9: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섬유를 원인적으로 해결하는
10: 세종 송보강,
9: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10: 세종

0: 세종송보감
1: 쌩쌩 돌아라 하하
0: 세종송보감이잖아.
2: 그렇습니다. 세종송보감은 천연 솔잎풀 원료로 서울 약사신협에서 연구하고 식약처가 인정한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세종송보감으로 우리의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3: 213-383-8899

0: 하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한인사회의 건강 파트너이자 늘 건강과 솔루션을 제안해 주시는 분이죠. 헬스코리아의 에너자이저 예, 김원정 씨 자리해 주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너무 아름답고
1: 너무 시원하게 입었어요.
0: 아니 근데 너무 잘 어울리시고 너무 시원하고 여기 너무 예뻐요.
1: LA 여기 한인타운은 모르겠는데 저희 동네는 백도더라고요. 백도.
0: 아, 좀 좋아.
1: 이렇게, 너무 더워요.
0: 이렇게 예쁘셔도 되는 겁니다.
1: 아니요.
0: 제가 들어오실 때 그랬잖아요. 오, 오늘 왜 이렇게 예쁘게 하고 오셨어요?
1: 아, 이 옷을 입어서 그런가요? 옷을 아니, 시원하게 입어야겠네요.
0: 그런 네. 그 옷은 아주 김원정 씨처럼 날씬한 사람들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옷입니다.
1: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0: 아니 시원해 보여서 너무 좋아요.
1: 이런 오가는 말에서도 네. 좋은 또
0: 너무,
1: 에너지가
0: 너무
1: 나오니까
0: 예뻐요, 오늘.
1: 건강이 건강 정신 건강 또 몸 건강까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0: 아, 거기다 피부까지 반짝반짝하죠. 오늘 감사합니다. 유난히
1: 헬스코리아와 함께하시면 아하.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수 있어요.
0: 아, 네. 그렇군요. 당장 달려가겠습니다. 네, 아주 기분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
1: 네.
0: 지난번에도 소개를 해주셨지만 네. 그 에브리봇 예, 물걸레 청소기.
1: 제가 그것 때문에 표정이 밝은가 봐요.
0: 아, 그런가요?
1: 에브리봇 그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린 네. 진짜 가사 노동이잖아요.
0: 그럼요.
1: 그 일을 집안일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또 막 그 속 시원할 정도로 하고 나면
0: 네.
1: 물걸레 청소까지 빡빡 닦고 나면
0: 네.
1: 내 몸이 지쳐서 아. 표정까지도 힘들어지고
0: 맞아요.
1: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건강한 기운도 안 나오게 되는데
0: 맞아요. 맞아요.
1: 에브리봇 덕을 보고 있습니다.
0: 아니 더운 날 네. 물걸레로 빡빡 청소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1: 아. 근데 안 하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더 받아요.
0: 아, 그렇죠.
1: 그래서 또 안에서 막 이렇게 막 우라병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힘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0: 네.
1: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시면 됩니다. 이것도 아. 리모컨도 사용하셔도 되고
0: 그렇군요.
1: 버튼만 누르시면 뭐 자동 모드로 에브리봇 기존에 이제 엣지 여러분들이 엣지? 많이
0: 아.
1: 구매를 하셨었는데 이게 이제 최신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이름도 에브리봇 3 스핀 슬림입니다.
0: 3 스핀 슬림.
1: 그러니까 요 이제 물걸레 패드도 두 개에서 세 개가 됐고요.
0: 네.
1: 요 세 개에서도 이제 슬림이라는 거는
0: 네.
1: 높이가 낮아졌다는 얘기예요.
0: 아, 슬림하다는 거죠.
1: 슬림. 슬림하면 뭐 사람도 슬림하면
0: 그쵸.
1: 아유 예쁘네
0: 맞아요,
1: 얘기하지만 맞아요. 디자인도 예쁘지만 성능도 훌륭해요. 정말 이 무게가 그대로 실려서 스핀만으로 강력한 청소가 이루어지지만 이게 슬림하다라는 건 높이가 낮으니까 웬만한 그 밑에 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0: 네네.
1: 침대 밑이나 낮은 뭐 네. 서랍장이나
0: 구석구석 먼지 쌓인 곳
1: 그런 데는 손 놓고 하기도 그렇고
0: 아,
1: 뭐 흰 막대 같은 거로 한 번씩 뭐 한다 그래도 구석구석 잘 안 돼요.
0: 그럼요.
1: 그거 하고 나면 또 막 자세 안 좋아가지고 하고 나서 여기저기 막 쑤시다 이런
0: 네.
1: 얘기 하시는데 그래도 그런 데 먼지들을 한 번씩 청소를 안 하면 미세먼지들도 많기 때문에
0: 그쵸.
1: 호흡기나 또 아이들 키우는 집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0: 아하.
1: 그래서 사실 청소가 기본이잖아요. 또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0: 그쵸.
1: 근데 그 깨끗하게 미세먼지까지 이제 폴폴 날리던 미세먼지까지 싹 다
0: 아.
1: 시원하게 깨끗하게 닦아주는 것이
0: 네.
1: 에브리봇 뚜리스핀 슬림입니다.
0: 이야 벌써 뭐 시원하게 정말 깨끗하게
1: 바람만 보고 있어도
0: 네. 기분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인터뷰하면서 굉장히
1: 네.
0: 반응이 뜨거웠어요.
1: 뜨거웠어요.
0: 그죠?
1: 네.
0: 관심도 굉장히 많았고
1: 네.
0: 우리 주부님들 그리고 남편분들이 또 어이구 우리 아내한테 선물해야 되겠다.
1: 사랑받아야겠다.
0: 이런 분들도 이거 하나 사다 주면 정말 사랑받을 수 있겠다.
1: 뭐
0: 그런 생각
1: 효과,
0: 많이 하셨을
1: 효과가 나는 거죠.
0: 그렇죠.
1: 네.
0: 그렇죠.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1: 그리고 남성분들이 사실
0: 네.
1: 물걸레 청소는 많이 도와주세요. 힘을 줘야 되니까.
0: 그래요?
1: 주말에
0: 아니,
1: 좀 몰아서
0: 남편이?
1: 하기 때문에 안 도와주시나 보다. 어떻게 안 도와주시나 보다. 근데 보통 이제 가정 일을
0: 예.
1: 좀 분담을 하잖아요. 특히 미국
0: 그쵸.
1: 사회는
0: 그럼요.
1: 그러니까 주말에
0: 해야죠.
1: 대청소 몰아서 할 때 뭐 애들한테도 이제 어느 부분 니네 방은 니네가 치워라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같이 할 때 좀 힘든 파트는 남자분한테로 가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물걸레질은 아무래도 힘들어요. 남성분이. 그러다 보니까 뭐 기존에 이런 스핀으로 돼 있어도 스틱과 같이 돼서 자동으로 하는 것들은 있었어요. 아. 그것도 제가 사실 사용을 해봤거든요. 네네, 그것도 네네. 파워는 파워력도 있고 자동으로 모터가 막 돌아가면서 세게 되는데 그 파워에 막 이렇게 끌려다니고 제가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이 네.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 이 스핀만 회전만 자동으로 되지 네. 개를 끌고 여기저기 다녀야 되는 건 이 사람의 몫인 거예요.
0: 그렇죠,
1: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남자분들한테 시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전혀 필요 없이 얘는 혼자서
0: 지가 다 알아요.
1: 구석구석 다니면서
0: 아, 좋네요.
1: 엣지까지 다 깨끗하게. 여기 이제 삼각형 모양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러면서 그 물걸레 패드는 좀 더 크게 이렇게 돌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그랗게 붙지만 그 삼각형에서도 바깥쪽으로 좀 돌출이 되기 때문에 구석구석에 있는 먼지들을 모든 면에 가서 부딪힐 때 네. 걸레가 먼저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구 같은 게 있어도 가서 막 쿵쿵 본체가 부딪히면 상하게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걸레가 먼저 다가가서 그 마주 접하는 그런 부분 구석구석까지도 다 따라서 청소를 해줍니다.
0: 똑똑하네.
1: 자동 모드가 있지만 엣지 모드랑 뭐 스텝 모드 다양한 모드가 있어요. 아. 엣지 모드는 가장자리만 우리가 왜 가장자리 부분이 좀 소홀해요. 근데 저는 자동 모드 해놓고 마지막에 엣지 모드를 한 번 더 누르면 쭉 따라서 그 가장자리 틀을 쫙 한 번 훑어주는 거죠. 얘가.
0: 그 정도로
1: 그것도 시원해요.
0: 이야, 네. 그 정도로 깔끔하게 해주는군요.
1: 그리고 이제 얘가 또 가장 실력 발휘를 하는 곳은 주방바다.
0: 주방바다 얼마나 끈적여요. 요리하다 보면
1: 튀잖아요.
0: 막 튀기도 하지만
1: 기름때
0: 그쵸, 끈적끈적거리기도
1: 네.
0: 하고
1: 네네. 흘리는 게 아무래도 이렇게 맞습니다. 보여요. 예, 여러분들 뭐 소금 같은 거 간하실 때도 그런 것도 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물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쵸. 끈적끈적하고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부엌을 슬리퍼로 이렇게 신고 일회용 같은 걸 이렇게 다녀봐요 일부러. 네. 그러면 에브리봇을 안 쓴 날 한 2, 3일이라도 안 돌리면 수시로 뭐 이렇게 막 떨어진 걸 제가 알고 수시로 닦았다고 네네네. 해도 그 바닥이 새까매지고 더러워지는 게 이제 진때 같은 게 묻는 게 보이거든요.
0: 그렇군요.
1: 근데 에브리봇을 하고 나서 저는 그걸로 한번 테스트를 해봐요. 계속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일부러 꾹꾹꾹꾹 제 발로 막 누르고 다녀보면 네. 묻어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0: 그러면 에브리봇으로 이렇게 청소를 싹 하잖아요.
1: 네.
0: 그러면 습하지는 않습니까?
1: 아니 그거는 이제 예. 여러분들이 물걸레 그 패드가 붙어 있잖아요.
0: 네네네.
1: 그러니까 처음 맨 처음 사용할 때 이제 뭐 사용법은 물론 거기 다 있지만 얘기 드리면은 처음에 물을 적셔서 꼭 짠 상태에서 부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자동 모드를 돌리면 얘가 물 공급량이 이제 3단계로 돼 있기 때문에 물 공급량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 2단계 정도로 나요. 그러면은 그 촉촉함을 유지하면서 계속 얘가 다녀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저희가 이제 걸레도 두 세트를 처음엔 드리니까 마른 걸레를 다시 부착을 해서 좀 세게 그러니까 물을 공급하게끔 여러분들이 맞춰놨을 때는 네. 마른 걸레를 부착을 한 상태에서 그냥 그 상태로 돌아다니게 하세요.
0: 그것도 방법이네요.
1: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스틱으로 할 때도 그 두 네. 가지를 팔잖아요. 웨스를 팔고 또 마른 걸 팔잖아요.
0: 네, 네, 네.
1: 드라이된 상태인 걸 꼭 마지막에 하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데 물만 있기 때문에 뭐 그대로 말라도 상관은 정수기 물 사용하시니까
0: 네.
1: 상관은 없지만 바로 또 막 이렇게 다니면은 내 발자국이 그쵸, 생길 것 그쵸. 같다 이렇게 걱정이 되신다면 그걸로 또 한번
0: 맞아요.
1: 하셔도 좋습니다.
0: 깔끔하신 분들은 아마 네. 예, 마른 걸레질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이 에브리봇 프리스핀 슬림 그렇게 조용하다면서요.
1: 너무 조용해요.
0: 그거 조용한 것 같은 경우는 밤에 이렇게 슬림 모드를 이렇게 따로 눌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1: 아니,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0: 그런 거 전혀 그런 기능 없이 그냥 원래가 그렇게
1: 탑재되어 있는 모터가 예. 43dB입니다. 이 43dB 하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예. 도서관 수준이에요. 도서관에 가서 여러분들 이렇게 재보면 43dB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0: 와.
1: 그만큼 거의 네. 소음이 없기 때문에 아이가 자고 있어도 깨지 않는다라는 거. 근데 애기 키우시는 집들은 무조건 이거 필수라고 얘기를 하세요.
0: 네, 저 아는 사람도 아이 키우는 네. 네. 그 딸한테 선물했다고 하더라고요.
1: 굉장히 가사.
0: 너무 너무 조용하다고 하니까 이제 아이 잘 재우고 나서
1: 또 애들 있을 때는 예. 미세먼지 같은 것도 다 잡아줘야
0: 그렇죠,
1: 되니까.
0: 그렇죠.
1: 요거는 정말 흡입이 아니라 흡착이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바퀴가 전혀 없어요. 뭐 에브리봇 하면은 많이들 아시는데 세계 최초로 바퀴 없는 로봇 물걸레 청소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술력이 대단해요.
0: 네.
1: 10년 동안 네. 연구해온 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바퀴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물걸레가 밀착이 돼서 요 2.1kg인 그 채 그 네. 무게가 그대로 실려서
0: 아하.
1: 그 성인 남성이 꾹꾹 눌러서 시원하게 문지르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0: 아 너무 좋네요.
1: 네.
0: 자 이거 얼마예요?
1: 요 가격 때문에 진짜 네.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요거 진짜 여러분들
0: 아마존보다 더 싸다면서요.
1: 아마존보다도 100불 정도 지금 싼 가격이에요. 똑같은 모델 최신형
0: 착합니다.
1: 모델입니다.
0: 네.
1: 비교해 보셔도 돼요. 정말 매장 가서 저희 제품 딱 찍어서 아마존 딱 찍으면 나오잖아요. 가격 그럼 바로 두 대 사신 분도 있거든요. 선물하신다고. 그러니까 요게 지금 120불 할인된 가격
0: 네.
1: 아마존보다는 100불 할인된 329불
0: 329불 오
1: 그리고
0: 좋습니다.
1: 또 하나의 혜택 요거 네. 아직까지는 지금 갖고 오고 있는데
0: 네.
1: 요것 때문에 또 놓치지 않고 빨리들 선택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기본은 걸레를 6장을 드려요.
0: 네.
1: 한 번 사용하실 때 3장이잖아요. 그러니까 3장이 한 세트 그래서 여분으로 한 세트 더 드리는 게 기본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아마존에서 구매하시면 요 6장이 올 거예요. 그런데 요거 많이 필요해요.
0: 그렇죠. 필요할 것 같아요.
1: 네, 사용하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걸레 바꿔주듯이 한 번씩 바꿔줘야
0: 하니까.
1: 돼요. 근데 요것도 예. 3장에 예. 따로 판매를 합니다. 30불인가 뭐 20불 30불을 해요. 근데 요걸 무려
0: 네?
1: 6장보다도 두 배인 12장을 더 드려요.
0: 와.
1: 12장. 와. 그러니까 예. 지금 총 가는 게 12장이 아니라 18장이 가는 거예요. 아마 한동안
0: 네.
1: 제가 보기에는 뭐 물걸레 살 걱정 전혀 할 필요 없고
0: 걸레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1: 저는 사실 이걸 그냥 사용을 하고 모았다가 네. 그냥 돌려요. 그 세탁기에 그냥 돌려가지고 다시 또 사용하고 하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뭐 두 개 두 개 뭐 사용하시다가 또 새 거 사시고 교체하시고 뭐 이러셔도
0: 네네네.
1: 되고 그거는 뭐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0: 너무 좋네요. 가격도
1: 너무
0: 좋지만
1: 네.
0: 와, 이 서비스로
1: 물걸레가.
0: 이렇게 물걸레, 예, 걸레까지 이렇게 네. 많이 주시니까.
1: 요 걸레도 기존의 에브리봇에서
0: 네.
1: 물걸레 패드가 업그레이드 됐어요.
0: 네,
1: 그래서
0: 네,
1: 요게
0: 네.
1: 파워루프 패드라고
0: 네.
1: 그전에는 이제 분섬사, 극세사 해가지고 분섬사 섬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모든 바닥을 커버한다 그러지만 바닥에 따라서 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는 요거를 7대 3 비율로 황금 비율로 섞어서 하나로 딱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것만으로 뭐 이거 썼다 저거 썴다 할 필요 없이 요 하나의 파워루프 패드로 사용을 하시면
0: 네.
1: 뭐 카페트 있는 데 빼고는 웬만한 바닥은 다 커버한다라는 거. 그게 뭐 타일이 됐든 아니면은 그냥 뭐 마루바닥일 수도 있고
0: 네네네.
1: 우리가 대리석일 수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근데
0: 그렇죠.
1: 그러니까 요런 위에 있는 테이블 같은 경우에도 요걸 돌리더라고요.
0: 진짜요?
1: 좀 큰 테이블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테이블에 돌리면은 얘가 떨어질 위험이 전혀 없으니까 낙하 방지 감지 센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2층에서 사용을 하셔도 감시하면서 거기 뭐 계단 부분에 뭘 막아놓거나
0: 네.
1: 기존에 다른 모델 사용하실 땐 그랬다고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리고 뭐 기존에 어떤 걸 사용하셨는데 우당탕탕 소리가 나더라고요. 2층에서 막아놓는 걸 깜빡해서 그랬더니 이게 막 굴러가지고
0: 어머,
1: 다
0: 어떡해.
1: 분해가 돼 있다고
0: 어떡해.
1: 막 이러는데 에브리봇은 뭐 절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0: 네, 자 에브리봇 스피인 슬림 예. 바퀴가 없어도 물걸레 청소기가 가능하다는 거
1: 네.
0: 완전히 밀착돼서 청소를
1: 회전
0: 해주기
1: 역으로.
0: 때문에 그만큼 깨끗하다는 거
1: 네.
0: 가격이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듭니다. 아마존
1: 네.
0: 가격은 뭐 400불이 넘잖아요. 500불 가까운 가격인데
1: 네.
0: 120불 할인된 가격 329불입니다. 헬스코리아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가격이네요.
1: 거기다 걸레 12장이 너무나 커요.
0: 그러니까.
1: 저는 이건
0: 선물이
1: 놓지
0: 너무
1: 말아야
0: 커.
1: 돼요. 그리고
0: 이거 언제까지예요?
1: 모르겠어요. 이건 진짜 여러분들이 사랑을 너무 많이 해주시다 보니까
0: 네.
1: 지금 저희가 뭐 충분하게 준비했다고 하는데도
0: 네네.
1: 요거 이게 저희가 없으면 못 드리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곳간에서 임신 남다고 뭐가 있을 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없을 때는 아무리 와서
0: 네.
1: 얘기하셔도
0: 네.
1: 드릴 수가 없으니까
0: 네.
1: 지금 프로모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거의 주식 가격인 거니까
0: 그러네요. 출시 행사가. 기념으로
1: 맞아요.
0: 이렇게 서비스를 많이 해주십니다. 기본 물걸레는 6장이라고 하셨어요. 네. 근데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 해서 총 18장, 12장을 들여서 18장 네, 네. 선물로 나간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이번 기회가 좋습니다. 출시 기념이니까 이왕이면 이번 기회를
1: 놓치지 마세요.
0: 놓치지 마세요. 자, 전화번호 소개를 네. 드리겠습니다.
1: 대표번호는 213-385-1005번입니다. 385-1005번인데 매장에 가세요. 매장에 가시면 맞아요. 저희 또 마사지체어 체험도 하실 수 있고 그 체험하시면서 얘가 열일하고 있는 거를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얘가 지나가다니 얼마나 깨끗한지. 저희 예. 매장 바다 워낙 뭐 많은 고객분들도 오시고 그쵸.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니까 네. 항상 뭐 발자국도 있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에브리보 뚜리스핀 슬림이 지금 네. 열일하면서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자, 이 관심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주문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네. 전화로 예. 주문하셔도 저희 네, 무료 배송 네, 네, 다 해드립니다.
0: 213-385-1005번입니다. 무료 배송이 또 너무 무료 배송, 좋아.
1: 무료 배송 이거 커요.
0: 너무 좋아요. 네. 네 맞아.
1: 바로 빠른 주문만 배송, 하시면. 무료 배송.
0: 주문만 하시면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선물도 물걸레 패드도 18장 드린다는 거. 요게 아주 진짜 큰 선물이에요.
1: 네.
0: 에브리버 트리 스핀 슬림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고요. 네. 헬스코리아에는 좋은 아이템들 제품들이 너무 많아서
1: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장 가보셔야 됩니다.
0: 매장에 들러서 네. 뭐 구경하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경하시다 보면 아 이거 우리 집에 진짜 필요한 제품인데 여기 네. 딱 있네.
1: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죠? 또 많은 분들이 네. 아 이거 우리 집에 있잖아. 내가 잘 쓰고 있잖아.
0: 자랑하시는 분들
1: 이것 때문에 건강하잖아 막 이러면서 다른 물건 사러 오신 분들한테 막.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사랑받는 게 이지바이크. 발만 이제 얹어놓으면 자동으로 네, 운동이 네, 되면서 네. 이지바이크가 이제 나온 지가 좀 몇 년 됐어요. 그런데 다시 또 재발견처럼 그만큼 이제 운동의 중요성, 네. 필요성을 많이 느끼시잖아요.
0: 그쵸.
1: 그리고 요즘 날씨 덥고 또 여러 가지로 막 핑계 대시면서 운동 소홀히 하시는 분들 많은데
0: 네.
1: 그러다 보면 또 막 다른 문제점 몸에 이상 신호들이 오잖아요. 네. 특히 이제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 혈당 그쵸. 관리하는
0: 맞아요.
1: 게 쉽지 않다 그러시더라고요.
0: 쉽지 않아요, 진짜.
1: 저는 사실 저같이 이제 그런 부분에 걱정을 안 하고 있으면 그 남의 얘기 같잖아요. 그리고 이제 멀게 느껴지는데 저 같았던 분이 이제 수치가 올라가고 전 단계입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0: 네.
1: 갑자기 이제 이거에 도움이 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하시면서 그 전에 관심 없던 이지바이크, 여주 프리미엄 이런 게 이제 헬스코리아 왔다 갔다 할 때 그냥 흘려봤던 것들이 생각이 나시는 거죠.
0: 그렇죠. 그렇죠.
1: 네. 그래서 수시로 가서 네. 그냥 지금 나한테는 필요가 없더라도 언제든지 알 수 있는 갑자기 그러면은 사람이 이렇게 막막할 때가 있거든요.
0: 네, 네,
1: 근데
0: 네.
1: 이제 정보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바로바로
0: 바로
1: 미루면 안 되거든요. 모든 병은 키우면 그렇죠. 안 됩니다.
0: 맞아요. 네. 뭐 마사지 체어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그쵸. 구성이 돼 있고 준비가 돼 있습니다.
1: 네.
0: 자, 이지바이크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지바이크는 이렇게 집에서 간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1: 네. 그냥 발만 얹으면 네. 자동으로 페달이 돌아가는데 이것도 네, 네. 재미나게 자동 프로그램 30분 동안 천천히 갔다 느리게 갔다 뒤로도 갔다 막 이렇게 안전하고 재밌고
0: 네, 네.
1: 진 신나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좋아하시고
0: 네.
1: 관절에 무리가 안 가게 운동은 하셔야 되는데 또 안 하다가 하면은 이게 걷는 것도 좀 힘드시다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0: 그렇죠.
1: 그럴 때 사용하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하체 근력을 좀 강화시켜 놓은 다음에
0: 네.
1: 그다음에 이제 단계별로 또 하시면 좋으니까 이지바이크는 한 대 들여놓으시면 정말 후회 없고
0: 맞아요.
1: 이지바이크는 가격 너무 착해요.
0: 가격이
1: 너무너무 착한 가격 240. 네. 이건 진짜 그냥 네. 선물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0: 네.
1: 그런 가격입니다.
0: 맞아요.
1: 제품 만나보시면 아실 거예요.
0: 이지바이크.
1: 네.
0: 뭐 아무 때나 운동할 수 있기
1: 네.
0: 때문에 간편하게 발만 얹어놓으면 운동이 되기 때문에 너무
1: 네.
0: 매력 있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지바이크 소개를 해주셨는데 또 마사지 체어도 예 굉장히 많죠. 그라비티 마사지 체어.
1: 그렇죠. 이지바이크 지금
0: 예
1: 그냥 선물로?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
0: 그죠.
1: 그라비티.
0: 그라비티를
1: 그라비티.
0: 마사지 체어로 구입하게 되면
1: 네네.
0: 이지바이크는 그냥 선물로 아직 주시는 거죠.
1: 네.
0: 좋아.
1: 디바도 원적외선 건식반신욕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48개월 무이자 환불 행사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물론 이제 매장 가셔서 받아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나한테 맞는 걸 정확히 찾을 수 있고 또 워런티 풀로 드리는 거 3년인 것도 체크하시고 그러면서 또 다른 다양한 나한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체크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0: 맞아요. 헬스코리아 하면은 이 워런티가 좋다 있는 거 3년 워런티에 또 무료 배송 빠르게 배송해 준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매력이고
1: 그럼요. 그리고 그 배송 리뷰가 너무 좋아요. 저희 직원이 나갑니다.
0: 얼마나
1: 회사 차로 갑니다. 그러니까 친절할 수밖에 없겠죠.
0: 그렇군요.
1: 원하는 위치에 다 세팅까지 해드리니까 자 차별화된 그런 서비스까지 제공이 되는 헬스코리아를 선택하셔야 되는 이유인 거죠.
0: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자, 헬스코리아 매장 소개해 주세요.
1: 네, 저희 한인타운에는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몰, 그 마켓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있고요. 2층은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습니다. 부에나팍은 한남체인 몰, 그러니까 그 빛길에 있는데 한남체인 등지고 오른쪽 바라보시면 코코우도 옆에 있고요. 그리고 가든그로브는 길버 선상, 길버 플라자, 그 인방학관 덕지 바로 옆이니까 가세요. 가시면 여러분의 힐링 타임을 그리고 건강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자, 헬스코리아 매장 가까운 곳으로 가셔서 체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쭉 둘러보시면 아마 눈에 들어오는 게 있을 거예요. 꼭 필요한 제품들 이번 기회에 구입하시면 후회 안 하실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너무 좋은 제품들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요.
1: 네.
0: 좀 아쉬운 점 있으세요? 끝으로 해주신 말씀.
1: 가장 아쉬운 건 아직도 헬스코리아를 모르고 계셨다. 오늘 처음 들었다. 아니면 아직도 헬스코리아 매장을 안 들려보셨다. 아쉽고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건강이 최고잖아요.
0: 그렇죠.
1: 아무리 반복해서 얘기해도 정말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헬스코리아와 가깝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0: 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1: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가십시오. 자, 지금까지 헬스코리아의 에너자이저 김원정 씨가 함께해 주셨습니다.
2: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3: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4: 류마티스 관절염,
5: 어깨와 허리 통증,
4: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5: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4: 진통제 없이
5: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4: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 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 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5: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6: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7: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6: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7: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6: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7: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8: 눈은 밝게,
9: 얼굴은 아름답게,
8: 불란서안경 거만과.
9: 불란서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8: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9: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8: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거만과.
9: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8: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번.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1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공방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디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 띄워드릴게요. 까메오의 캔디. 고맙습니다.

네, 카메오 그룹이 불러준 캔디라는 노래 들어봤습니다. 우리 해피님들 중에 캔디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을 위해서 이 노래를 청해 주셨다고 댓글창에 적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아주 잘 들었습니다. 로레제이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와, 라비님도 들어오셨는데요. 에브리봇 청소기 사셨다고 이렇게 적어 주셨네요. 청소를 잘한다. 잘하다 못해 신발장까지 굳이 들어가서 지가 닿겠다고 낑낑대더라고요. 그렇군요. 에브리봇 너무 좋아요. 청소는 진짜 에브리봇한테 맡기고 저는 다른 일도 하고 시간도 효율적입니다. 소음 1도 없어요. 퇴근하고 집안일하고 주무실 때 틀어놓으면 돌려놓으면 그러니까 청소기를 돌려놓으면 아침에 청소 깨끗합니다. 아주 쾌적하다. 뭐 기분 좋다. 뭐 이런 표현을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예, 헬스코리아의 에브리봇 여러분들 예, 가셔서 예, 구경도 좀 해보시고요. 한번 테스트도 해보시면서 마음에 드시면 뭐 이번 기회에 구입하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물걸레를 뭐총 12장을 더 주신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샌디송이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예. 무더운 날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타임라인 스케치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인물로 제가 이 빌프레도 파레토라는 인물을 꼽아봤어요. 1848년 오늘 이 무더운 날 출생하신 분입니다.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이기도 하고 사회학자인데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파레토 법칙이라는 말 있잖아요. 파레토 법칙. 예, 파레토 법칙 80대 20 법칙을 발견한 인물입니다. 전체 결과의 80%는 전체 원인의 20%에서 일어난다라는 예, 법칙인데 이 현대 비즈니스와 마케팅에서도 핵심 이론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파레토가 어떤 계기로 이 유명한 법칙을 발견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이 파레토가 이 법칙을 처음 발견한 것은 뜻밖에도 그의 정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정원을 가꾸던 그는 문득 완뚜콩 꼬투리들을 관찰하게 되었는데 아주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이 전체 완뚜콩 수확량의 80%가 불과 20%의 우량한 완뚜콩 꼬투리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이 사소한 관찰에 영감을 얻은 파레토는 이 연구 범위를 경제학으로 넓혔대요. 그리고 당시 이탈리아의 토지 소유 현황을 조사했는데 놀랍게도 이탈리아의 전체 인구의 20%가 국가 전체 토지의 80%를 소유하고 있다는 통계를 찾아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불균형의 미학이자 현대 비즈니스의 이 치트키가 된 이 파레토 법칙, 80대 20 법칙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 80대 20이라는 황금 비율은 오늘날 다양한 분야에서 마법처럼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마 직장 생활이나 일상 생활에서 한 번쯤 체감해 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백화점이나 그 쇼핑몰 전체 매출의 80%는 상위 20%의 VIP 고객에게서 나온다. 뭐 매출의 법칙도 있잖아요. 이런 법칙도 있는데 자, 업무에서는 어떤 법칙, 이런 이해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내는 전체 성과의 80%는? 그러니까 집중해서 일한 20%의 시간에서 비롯된다. 이게 바로 업무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법칙으로 보자면은 사용자들이 겪는 이 프로그램 오류의 80%는 상위 20%의 핵심 버그 때문에 발생한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그리고 옷장에 옷이 아무리 많아도 실제로 이 평소에 자주 입는 옷은 전체의 20%에 불과하다. 예, 이 법칙은 우리 여성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모든 일에 힘을 똑같이 그 100% 쏟으면서 지치지 말고 가장 핵심적인 20%를 찾아내 거기에 역량을 집중하라는 효율성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 파레토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는 경제학자뿐만 아니라 날카로운 사회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사회학 분야에서 그는 엘리트 순환론으로 아주 유명한데요. 이 파레토는 사회가 항상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그 엘리트층이 고착화되고 무능해지면 피지배층에서 올라온 새로운 엘리트 세력에 의해 교체된다고 주장을 했죠. 예, 그가 남긴 역사는 엘리트에 예, 그가 남긴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역사는 엘리트의 공동묘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의 명언은 권력의 무상함과 이 사회 변동의 원리를 날카롭게 꿰뚫은 표현으로 자주 인용되기도 합니다. 예, 텃밭의 작은 완두콩에서 시작해서 인간 사회의 거대한 이런 불평등과 권력 구조까지 연구했던 사상가 이 빌프레도 파레토. 마침 그의 생일인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핵심 20%는 뭘까? 또 이렇게 또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네요.

0: 네, 키보이스의 바닷가의 추억이었습니다. 소피아님, 즐겨 입는 옷만 입게 되는 거 맞아요. 이게 파레토 법칙이라고 합니다. 옷장 안에 옷이 80% 중에서 20%만 입는다는 거죠. 저도 완전 공감합니다. 입던 옷만 입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샌디 송님, 오늘 초복이라고 댓글 올려주셨는데 센터에서 삼계탕 줘서 먹고 왔어요. 아, 오늘 초복이군요. 오늘 보양식 먹어야겠는데요. 삼계탕이라도 좀 끓여 먹어야 되지 않을까? 예, 저녁 메뉴로 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피투게더 1부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H마트 행운의 7월 이번 주 특별한 혜택
2: 광천녹차 전장김 선물 세트 국산콩 통째로 검은콩 17곡 두유 돌강미역 생배주스 등 엄선된 상품들로 준비한 한국농협 특판전
1: 7월 30일까지 LA코리아타운 부에나파 다이아몬드바 토렌스 그리고 얼바인 노스파크점에서 만나보세요
2: 폴라포 누가바 바밤바 호두마루 브라보콘까지 무더위를 날려줄 혜택 임계 아이스크림 모음전도 놓치지 마세요
1: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3: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퍼팅은 거리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5: Stop missing easy putts with 108 Golf.
4: 특허받은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
5: 한국 골프연구센터 로봇 테스트로 검증된 정확한 퍼팅.
4: 한국 장인의 수제 제작 프리미엄 퍼터.
5: More confidence, more consistency, better scores. 108 Golf.
4: 지금 108golf.com에서 만나보세요. 108골프닷컴
6: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7: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8: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9: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0: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9: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0: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9: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0: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싸이의 강남 스타일 듣고 계십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1부 살짝 마무리합니다. 저는 2부에 먼저 가서 기다릴게요.

0: 오빤 강남스타일.
1: 1250만불 1250만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5: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4: 네.
5: 수영도?
4: 그럼요.
5: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4: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5: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6: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7: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8: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9: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8: 선택하세요 품질을.
9: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8: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9: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8: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9: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ANJ.
10: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과거는 기억 속에만 존재하고 미래는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기에 이 변화의 순간은 오직 지금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맞는 말이죠. 그러하기에 과거 속에서만 얽매여 있는 것도 오지 않을 미래에만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지금 이 시간을 건조하게 보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흘러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앞으로의 일도 그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러하기에 지금 이 시간에 충실하고 보다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내 삶을 보다 더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과거는 히스토리오, 미래는 미스터리오, 현재는 프레젠트, 선물입니다.

네, Don't Forget to Remember. 비지스 노래 진짜 진짜 오랜만에 들었네요. 왜이 노래가 생각이 났을까요? 듣고 싶었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싶어서 2부 첫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피드백을 이렇게 주셨네요. 맞아요. 현재 이 순간, 현재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죠. 여기에 대한 또 공감도 해주셨고요. 선물 2. 러블리송입니다. 네, 감사해요.

0: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건강한 마음이 밑바탕이 되어야 돈도 벌 수 있고 또 건강한 사랑도 할 수 있고 타인과의 건전한 관계도 맺으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예, 저는 완전 100% 공감합니다. 제일 먼저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건강하고 긍정적인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 저도 마음에 새겨봤습니다. 해피투게더 EV 시간 도움 주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공방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우리 사는 이야기 아마 남가주에서 모르시는 분들 아마 안 계실 겁니다.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아닐까 싶어요. 박형만 회장님 모시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따뜻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나와주세요.
1: 미국에 사는 모든 남성들에게 알립니다.

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2: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3: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4: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3: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3: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6: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7: 홈쇼핑 월드 초대박 세일. 콩고물 찹쌀떡 10개 6불99, 쭈꾸미 볶음 6불99, 시원한 동태탕 5불99, 코다리 조림 4불99, 대통령상 받은 배추김치, 총각김치, 여수 돌산 갓김치도 9불99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8: 홈쇼핑 할

0: 우리 사는 이야기. 자, 오늘 우리 사는 이야기는 1960년대 뜨거운 지하 탄광 속에서 청춘을 바쳤던 이 파덕 광부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성공한 사업가로, 그리고 이제는 고향과 이웃을 보듬는 기부의 대부로 저는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마니코즈 재단의 박형만 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예,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너무 오랜만이세요.
1: 예,
0: 예. 예, 많이 바쁘시죠 요즘도?
1: 뭐 이제 더 바쁜 것 같아요. 어떻게 자꾸 나이가 먹어 들어가니까.
0: 워낙에 활동을 예. 많이 하시니까요. 대외적인 예. 활동도 많이 하시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예. 그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근데 나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
0: 그렇죠. 예. 아, 우리 회장님 하면은 뭐 서독 광부 그 이야기를 뺄 수가 없지요.
1: 그게 뭐 18번지지.
0: 그건. 그러니까 그 젊은 20대에
1: 예.
0: 진짜 그 20대에 어떻게 거기 가실 생각을 하셨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1: 글쎄, 그 당시는 뭐 60년대 네. 초 때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0: 네.
1: 그때는 뭐 어느 곳에도 그렇게 이제 가난에
0: 네.
1: 허덕일 때니까
0: 네, 네.
1: 그래서 그때 이제 그 5.16 그 일어났잖아 그
0: 그렇죠,
1: 대통령이
0: 그렇죠.
1: 그러니까 네. 그런 계기가 그런 데서 이제 출발돼서 그때는 뭐 나 혼자만 가난한 게 아니고 우리 집만 가난한 게 아니고 전부 대한민국이
0: 네.
1: 국민 소득이 뭐 아주
0: 그렇죠.
1: 바닥 있을 때
0: 진짜 예. 우리나라가 예.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때
1: 예. 예.
0: 예. 그때 이제 1964년이죠
1: 예. 그때가. 내가 독일에 간 게 64년
0: 예. 20대 젊은 나이
1: 예.
0: 예. 예. 그때 이제 그 독일 SN지역이라고 들었는데 그 1000m 지하예요.
1: 예, 예, 맞습니다.
0: 예, 예.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도 나왔는데
1: 예, 예, 거기, 보셨구나 그거.
0: 그럼요. 그 예, 영화를 예. 보면서 더 이해하게 됐죠. 그러면서
1: 그랬구나.
0: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 박형만 회장님이 생각이 났다니까요.
1: 아, 그래요?
0: 그럼요.
1: 땡큐.
0: 예, LA에서 그 예. 영화를 예. 봤잖아요.
1: 예, 예.
0: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인터뷰를 한번 한 기억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1: 예.
0: 책도 내셨고
1: 예,
0: 그래서
1: 예.
0: 그 책도 읽었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었죠.
1: 그러시구나.
0: 예, 예. 그럼요. 그 1000m 탄광으로 향하신 그 발걸음.
1: 그럼.
0: 야, 가족을 위해서.
1: 네, 맞습니다.
0: 예.
1: 그 당시
0: 희생하는 마음으로.
1: 네, 이 나이를 통해서
0: 네, 네, 네, 네.
1: 독일의 그 3년 광산 생활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0: 네.
1: 근데 그 내 삶이 그 독일에서 훈련받은 그 3년 동안에
0: 네.
1: 거기서 그 마냥 인생이 좀 이렇게 다짐하고 결정하고
0: 아, 네.
1: 그렇게 이제 목표를 세웠다 이렇게 생각하 지금도 하고 있어요.
0: 그러시군요.
1: 예. 예, 예.
0: 처음에 그 20대니까 탄광에 예. 들어섰을 때 그런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1: 물론이죠.
0: 그쵸?
1: 그때는 뭐 우리 네. 대한민국 그렇게 약소 국가고 어려워도 광부 생활이라는 건
0: 네.
1: 그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인간으로 사람 네. 대우를 못 받을 때야.
0: 아유,
1: 우리
0: 세상에.
1: 그때의 그 생각. 그런데.
0: 예.
1: 그 각오하고서
0: 네.
1: 정말 걸고서 예? 생명을 걸고서 이제 광산에 가보자 해가지고
0: 네.
1: 이제 떠났거든요.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그 당시 가서 그 또 나는 3년 동안을
0: 네.
1: 계약이 그때 3년이야.
0: 3년이군요.
1: 네, 3년. 그러니까 대개는 그 우리 64년에 간 친구 중에서는
0: 네.
1: 한 20% 정도는 중간에 하다 못하 견디지 못하고
0: 네.
1: 귀국하고
0: 그랬을 것 같아요.
1: 예, 뭐 그 예를 들면 뭐 한국의 일류 대학 나온 사람들이
0: 네, 네, 네.
1: 뭐 한 15% 20% 갔으니까
0: 네.
1: 그때는 그러니까
0: 네.
1: 그 뭐 지금 흔히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데 출신들이 105명 중에서 한 20%는 다 그렇게 대학도 존디 나오고 한 친구들이 같이 갔거든.
0: 네.
1: 그러니까 그분들은 원래 엘리트니까 고생을 그 3년을 못 맞추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인내력이 이제 좀 거식하고 그런 것 같아서.
0: 네.
1: 거기서 이제 사람이 된 거야 나도.
0: 대단하세요.
1: 네.
0: 그래서 진짜. 그러니까 독일에서의 그 3년이 회장님의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놨겠어요.
1: 아주 그건 아주 네. 거기서 70-80%를 내가 거기서 사람이 된 거야.
0: 아, 그러시군요.
1: 예, 저도 시골에서는
0: 네.
1: 뭐 가난이고 뭐고 그런 거 생각 안 했을 텐데
0: 네.
1: 독일 가서 그 사람들하고 생활을 해보니까 정말 독일 사람들 부지런하고 검사해요 또. 아. 검사하고 뭐 늘 거기서 배운 그 삶을 통해서 네. 제 지금도 그런 삶이 생각나서 아마 이렇게 지금 오늘날 이런 대우를 받지 않나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해요.
0: 그러시군요. 네. 그럼 미국에는 언제 오신 거예요?
1: 내가 67년도.
0: 67년도요?
1: 64년도 가서 아, 3년 마치고 예. 67년도
0: 바로 오신 거네요.
1: 바로 갔죠. 그때는 영주권도 없이 방문으로 네. 이제 6개월 비자 받고서 네, 온 거예요. 현재 아하. 지금 살고 있는 와이프 손잡고 네. 가놓은 우리 미국 가서 한번 살아보자 해가지고서 네. 그 당시는 네. 청춘이니까
0: 그쵸.
1: 그래가지고서 이제 들어와서 아 지금 속상한 게 네. 지금 7년째 집에 누워있잖아.
0: 우리 사모님이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들었
1: 여기서
0: 들었습니다.
1: 아주 제가 맞습니다. 더 아주 스트레스 받고 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네. 이렇게 이제 해나가는 것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런 것이 오히려 내가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네. 방송에 나와도 겸손해지고 네. 늘 그 만족이라는 게 네. 만족하게 하느님이 그렇게 나누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도
0: 그렇죠.
1: 늘 교회 네. 가서 뭐 찬양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0: 그래서 현재는 뭐 이렇게 존경을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도움을 받고 계시고 회장님을 예. 통해서 또 예. 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1967년도에 미국으로 건너오셔서 이제 열심히 일하셔서 사모님께서 그 당시에 간호사로서 예. 뒷바라지를 굉장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아, 지금 뭐 저렇게 누워있으면 내가 마음속으로 예. 늘 죄책감이 느끼고 아. 너무 그 당시에 너무 내가 응? 가정을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 지금 만나면 집에 들어가면 그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네. 저 사람을 꼭 살려놓아야 저도 오래 살 것 같고 이런 입장이니까 네. 다른 사람들은 박형만이 이제 와이프 저렇게 해서 떠나면은 또 다른 맘 먹고 뭐 이럴 거라고 우리 친구들은 놀기 좋아하니까 그런 얘기 하는데
0: 네, 농담을 하신 거겠죠.
1: 그래, 농담이로 네. 하지만 사실은 이 나이에는 네. 이제 농담도 진담으로 듣게 되고 그래요. 아, 이게
0: 그럼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1: 예, 살아보면 아 저분이 지나가는 소리도 나한테는 진짜
0: 아, 상처가 될 수 있어요.
1: 예, 이게 들어야 될 얘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이제 철이 난 거지. 다시 말하면 born again 이제 네. 저 믿음으로 얘기하면 네. 이제 좀 다시 태어났다 하는 아, 그런 각오로 남은
0: 여생. 겸손하세요. 예. 회장님 진짜 겸손하세요. 아, 뭐, 사실 사모님하고 예. 함께 67년도에 20대 예. 그때도 20대셨잖아요.
1: 그럼요.
0: 그때 이제 미국으로 오셔서 사모님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근면 절약
1: 아, 그
0: 두 분 다 예. 소문이 났더라고요.
1: 사, 우리 사모 내가 같이 지금 60년까지 살고 있는 와이프는
0: 아이들하시고.
1: 그 3년을 안 마치고 2년, 3년 계약인데 2년째 내가 연애하는 바람에 네. 나는 끝나고 아. 계약이 끝나고 그래서 아. 손을 잡고 네. 우리 미국 가자 말이야 해서 아. 더 살아보자 해서 오. 그 당시에 뭐 응? 그 당시에는 네. 뭐 다 결혼기예요 그게 그 청춘들이 갔으니까 그분들도 그 여자 측의 간호원들이 그때 2만 5천 명이 들어가 있었고
0: 네.
1: 우리는 7,800명
0: 네.
1: 그러니까 뭐 한 3대 4대 1이니까
0: 아.
1: 그 광부가 오히려 적으니까
0: 그쵸, 그쵸.
1: 그래서 이제 인기가 있다고 이제 네. 결혼기니까 다들 결혼기였었어 나이가
0: 그래도 사모님이
1: 네.
0: 그 좋은 직업 그 네. 당시에는 간호사 직업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1: 예예 네, 네.
0: 그죠 그 직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장님을 선뜻 따라 나서셨어요.
1: 그 또 그건 또 일화가 있는데.
0: 네네.
1: 하여튼 그 3년 동안 내가 또 가난을 이기겠다 해가지고 광산에서 8시간 일하고 또 나와서 또 다른 가서 이중잡을 했는데
0: 와,
1: 거기서 아주 이름이 났어.
0: 투잡을 뜨셨어요. 네,
1: 두 잡을 해가지고.
0: 네.
1: 그러니까 돈을 두 군데에서 타는 거지.
0: 네,
1: 광산에서 네. 2주에 하나 한 번씩
0: 그 힘든
1: 주는데.
0: 걸 하시고서.
1: 그 이제 그 소문이 아 저기 그 박형만이라는 친구가
0: 네.
1: 이제 간호원 세계에서 네, 네, 네. 말이 나오잖아.
0: 네.
1: 친구들이 놀러 다니니까 거기 네. 한번 어? 그렇게 부지런한 친구인데 돈도 많이 벌었다 말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내 와이프가 박 검사가 네. 욕심이 많고 어. 그렇게 부지런해 그럼 한번 가보자 말이야.
0: 네.
1: 그래가지고 친구하고 방문을 왔더라고.
0: 네, 네.
1: 와서 거기서 그렇게 이제 대화하고 이제 식사 나누고 그랬는데 프로포살은 내가 먼저 한 게 아니라
0: 네.
1: 지금 살고
0: 사모님이.
1: 있는 와이프가
0: 오.
1: 결혼하자고 하고 아주 만나자마자 아. 내 그 갖고 있는 통장
0: 네.
1: 그 이제 거기 매번 통장에 넣잖아요. 독일에서 예, 예, 예, 광산에서 나오면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광산에서 두 번 나오던 보름에 예, 30일에 예. 이제 돈이 두 번 나오는데 내가 두 번씩 넣은 게 아니고 또 이중잡을 해서 거기서 두 번.
0: 오,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 많이 버셨네요.
1: 그러니까
0: 그 당시에, 세상에나.
1: 돈은 많이 벌었지만은 네. 통장의 기록이 그게 생생하잖아.
0: 아, 그렇죠.
1: 그러니까 그걸 딱 보더니 통장 펴달라고 해서 내가 펴줬거든 자랑하느라고
0: 네.
1: 봤더니 거기서 이제 자기 간에는 감동이 있는 거야. 야,
0: 그렇죠. 이런 와, 이 남자랑 결혼하면
1: 예,
0: 내가
1: 괜찮겠구나. 아. 그 이제 욕심 있고 그러니까.
0: 예, 예, 예, 예.
1: 그래가지고 난 연애도 별로 할 시간이 없었어. 아. 이중잡 하니까.
0: 아, 그러시군요.
1: 그래가지고서
0: 아무튼
1: 결혼, 이제 오늘까지 이렇게 같이
0: 결혼
1: 살고.
0: 잘하셨네요. 미국에 오셔서도 그럼, 사모님도 그럼. 열심히 일하셨고 정말 근면하고 예, 예. 검소하게 예. 사시면서 알뜰하게 사시면서 돈을 모아서 지금의 이제 지금 마니코브 재단.
1: 예, 마니코주 재단.
0: 네, 마니코주 재단도
1: 그게 이제 박형만자
0: 예.
1: 만자하고 이스키 이름이 이스키거든 경기지시인데 희자 네. 해가지고 코주 재단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도 가정이 어려웠었어 한국에 있을 때
0: 네.
1: 그래가지고 우리 같이 우리 해서 이제 그늘진들을 보자
0: 네.
1: 우리가 응? 이러 해가지고 이게 이제 합심이 돼가지고 지금 뭐 우리 고향은 금년이 30회 30년째 네. 합니다.
0: 아,
1: 고향의
0: 공주,
1: 그 공주 충남 공주.
0: 공주. 예. 와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러니까 29년 예. 동안 지금 매년 예. 10월이면 고향인 충남 공주를 찾아서 이렇게 취약계층,
1: 예, 예.
0: 또 그 소외 이웃,
1: 예, 그러니까 장애자,
0: 장애인들,
1: 예.
0: 장애우들을 많이 또 돌아보시고 또 도네이션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1: 예, 예, 예.
0: 물론 이곳에서도 마니코주 재단을 통해서
1: 예,
0: 기부 활동 예. 꾸준히 하고 계시고요.
1: 예.
0: 네, 요 마니코주라는 이름이 저는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1: 예,
0: 예 회장님의 이름 만자,
1: 예.
0: 그리고 사모님의 이름
1: 이스키,
0: 숙자,
1: 이스키, 숙키,
0: 예, 예, 그, 아 숙키를 해서,
1: 예, 그러니까 희자,
0: 예.
1: 마니,
0: 마니,
1: 코주,
0: 코주 재단,
1: 파운데이션이에요, 재단을
0: 아,
1: 해서,
0: 좋습니다.
1: 그리고 네. 뭐 이게 방송이니까 좀 듣는 분이 있을 텐데,
0: 네.
1: 이 마니코주 재단은 제가 이제 한국 나이로 90입니다.
0: 네,
1: 근데 얼마나 더 이 세상에 남아 있었겠어요. 내 생애가
0: 네.
1: 뭐 한 10년은 좀 욕심 같으면 더 살아보려고 하는데
0: 네.
1: 내가 끝난 후에도 이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0: 네.
1: 이 마니코주 재단은 아주 영원히
0: 감사합니다.
1: 이렇게 예 해서
0: 네.
1: 오늘 이 금년에 50명이면 내년에 70명
0: 네.
1: 후년에 80명 막 100명 해서 금년에 30회 우리 고향 찾을 때는 이제 한국 돈으로 1억입니다. 1억이면
0: 어허.
1: 100명에 100만 원씩이면 1억이거든.
0: 네.
1: 그래서 그 돈은 이미 송금 해놔가지고
0: 네.
1: 한국에 연락해서 준비 좀 하라고 말이야. 이번에 금년 가을은
0: 대단하세요.
1: 100명을 좀 하자 말이야.
0: 네네네.
1: 그래가지고 지금 고향에서는 야단 났어.
0: 아.
1: 한국 돈으로 그 나누는 걸.
0: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1: 예, 돈 다 시골이니까.
0: 그럼요.
1: 예, 뭐 서울에서는 1억은 뭐 요즘 뭐 네. 보통으로 생각하는데 또 나라가 그 돈을 버는 과정이 무슨 무역이나 뭐 이렇게 쉽게 버는 게 아니고
0: 네.
1: 나는 지금도 뭐 푸른 우리 아파트가 많잖아. 그러니까 뭐 고장 나면 어떤 때는 직접 가서 내가 고치고 또 뭐 홈디포도 물건 살 때도
0: 네, 네.
1: 내가 트럭 타내면서 네. 내가 딜리버리 하고
0: 네.
1: 그러면서
0: 건강
1: 예 그게 건강을 유지하는 것 같아.
0: 끊임없이 그래. 이렇게 움직이시고
1: 예, 예.
0: 활동하시고
1: 계속 움직여야 돼요. 나이가 후반기로 들어가니까
0: 네.
1: 그 다리가 좀 힘이 없어지고
0: 네.
1: 내가 느껴요. 80 넘으니까 이렇게 계단 올라다녀 보면
0: 네.
1: 나는 그 3층에 건물이 몇 개 있는데 그 혹시 수금하러 가든지 가면은 3층 엘리베이터 안 타고 그냥 걸어 올라갑니다.
0: 네, 네, 네.
1: 해서 늘 일반적으로 하루 종일 운동을 이제 이렇게 하면서
0: 네.
1: 몸을 자꾸 재고 있지. 아,
0: 그게 바로 건강 비결이다라고 예, 예, 말씀을 해주시네요.
1: 그런 식으로 좀 내가 몸을 아끼고 예. 좀 살고 그래야죠.
0: 오래 사셔야 됩니다. 오래 건강하게 사야지. 오래 사셔야 됩니다.
1: 좋은 일 하고 더 오래 살아야 돼요.
0: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얼마나 예. 많은 분들이 또 기도를 해주시겠습니까?
1: 그럼요. 그 예, 예. 한국에서 지금 뭐 평균 50명씩 지금 30회면 1,500명인가? 그렇죠?
0: 네, 네.
1: 그런 분들이 지금 고향에 시골 이런 데서 다 박형만이라는 사장이 미국에서 와서 네. 자기한테 도네이션을 하고 그분들이 인사할 때는 그리고 미국 가서 오래 사시고 또 네. 건강하시고 네. 또 만나자고 이렇게 하고서 헤어지거든.
0: 예, 예.
1: 그러니까 그게 영적으로 보면 길을 받는 거야.
0: 그러네요.
1: 남이 자꾸 칭찬해주면 네. 그게 보통 교회 가서 기도만 하는 게 그게 기받는 게 아니고
0: 그렇죠.
1: 그것이 남의 입에 오라서 좋게 칭찬받는 게 그게 사실은 그게 영향권이 있어요.
0: 아.
1: 그래서 뭐 비행기는 내가 에코노미 자주 타고 다니면서 돈도 세이브 해가지고
0: 세상에
1: 예, 한 3,000불 에코노미 타고 가면 한 3,000불 세이브 됩니다.
0: 아.
1: 우리 나이가 많아서 네. 왕복이 1,050불이면 왕복해야 지금도 시니어
0: 네, 네,
1: 디스카운트
0: 네, 네.
1: 근데
0: 네.
1: 그 비즈니스 가면 3,700불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니까 한 2,3,000불을 세이브 해가지고 한국 가면은 네. 남대문 시장 가면은 또 그 있잖아요 그 네. 여기 이렇게 저 차고 나 돈 바꿔주는 사람
0: 아.
1: 시장에서 바꿔서 세 네 사람을 더 주고 오고 막 그랬어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행사를 많이 하니까
0: 네.
1: 내가 남대문 가서 돈 바꾼 것도 많이 차가 있어야 가잖아 그러니까 동행이
0: 그렇죠.
1: 있으니까
0: 그렇죠.
1: 이 사람이 이런 돈을 자기 여비도 아끼면서
0: 아, 좋은 일을
1: 나만 한다. 이제 아. 이게 입에 오르기 시작한 거야.
0: 그렇죠.
1: 그래 재작년에는 한국의 그 KBS에서
0: 네네.
1: 그런 포상을 타고
0: 막 상도 이렇게, 받으셨고
1: 예, 그럼요. 그 훈장 급수도 네. 받고 막 이렇게 했잖아. 그래가지고
0: 그렇죠. 입소문을 타고서
1: 예, 예, 예.
0: 그렇게 된 거죠.
1: 입소문으로.
0: 네.
1: 지금 우리 공주 시민이 한 10만 조금 넘는데 아마 20-30%는 알 거야. 몇천 네. 명. 거기서 몇몇 네. 명은 벌써 10월 달이면 내가 거기 간다는 것도 이렇게
0: 사실 극빈자들한테는 그러면, 굉장히 큰 도움입니다.
1: 예.
0: 예, 수십 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1: 한 해도 거르지 않고
0: 고향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
1: 예.
0: 그게 바로 회장님 가슴 안에
1: 예.
0: 사랑이 있기 때문에
1: 예.
0: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 그런 인내도 예. 여기서 돈 벌면서
0: 네.
1: 남이 노를 때 뭐 안 놀고 막 이렇게 그렇죠. 절제하고 살고 그러니까
0: 네.
1: 그것이 이제 몸에 뭐 백인 거야. 그게 자랑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은 이 미국 생활이 누구나가 아직도 꿈의 나라, 비전의 나라, 잘 살 수 있는 나라야.
0: 네.
1: 돈 벌 수 있는 나라. 열심히만 건강해서 하면은
0: 네.
1: 뭐 이 나라가 아직도 무진장하다고 나는 그 눈 안목이 그렇게 떠 있다고 그래야.
0: 기회가 많은 나라.
1: 네, 기회가 많은 나라요.
0: 말씀이시군요.
1: 여기 이렇게 혼탁해도 아직도 그만
0: 네.
1: 또
0: 예.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1: 예.
0: 남을 도울 때
1: 예.
0: 보약을 먹은 것처럼 기운이 난다.
1: 예, 예,
0: 이런
1: 예.
0: 말씀 종종 하시잖아요.
1: 그러면.
0: 좀 전에도 그런 비슷한 표현을
1: 예, 예,
0: 해주셨는데
1: 예.
0: 아, 정말 그런 세상의 이런 부의 축적보다
1: 예.
0: 베푸는 거. 나눠주는 거, 넉넉한 마음, 또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풍요로움이 왜 더 예,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1: 예.
0: 예, 그리고 실제로 베풀수록 사업이 더 잘 풀렸던 뭐 특별한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1: 예.
0: 여기에 대해서도 예, 좀 거기도, 나눠주세요.
1: 예, 맞습니다. 예. 그 초창기에 우리 고향에 지금 이제 금년에 30회지만 29회를 네. 다 떠냈지만 첫 번에는 한 5-6년 동안 할 때는 이 형만이라는 박형만이라는 사람이 고향에서 볼 때
0: 네.
1: 이제 돈 좀 벌었다고 이제 한국에 와서 무슨 시의원이나
0: 네.
1: 뭐 이런 거를 하려고 제가 이렇게 들랑거린다고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했어.
0: 아, 처음에는.
1: 첫 번에는.
0: 네.
1: 근데 10회, 12회, 15회까지 오니까 이제 이게 생각이 자기 자신들이
0: 바뀌는 거죠.
1: 바뀌더라고.
0: 한결같으시네요.
1: 예, 그러니까 이건 이건 주게 파괴 정신이 있고 저놈이 못 살아보니까 못 사는 사람을 이렇게 찾아다닌다. 뭐 스칼렛십이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줄 많은 사람들.
0: 그렇죠.
1: 그러나 그것은 안 하고 그 로잉캄만 찾거든.
0: 네.
1: 그러니까 벌써 이 사람이 아주 그 그런 면으로 자기 그렇죠. 고생한 게 이제 이렇게 네. 나타난다 해가지고 예. 그분들이 교회 나가는 사람이 있고 아하. 불교 네. 그 충청도 공주가 그 절이 많아요. 네. 동학사, 갑사, 수덕사,
0: 네.
1: 네? 네. 그 마곡사 그 주위에 따해서 우리 부모도 그 당시 나 어렸을 때는 불교 네. 가서 응? 이제 믿고 그랬는데 이제 나는 저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 와가지고
0: 네.
1: 그 고맙게 지금 이제 개신교 해서 이렇게 지금 이제 장로까지 하고 있고 그렇지요.
0: 네.
1: 예.
0: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예, 예. LA 서독 동호회도 활동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예. 서독 동호회 그 인원은 어느 정도 되세요?
1: 지금 우리 초창기에 예. 내가 60년도 들었을 LA 때
0: 예.
1: 그때에 우리 후배들하고 한 백 몇십 명 있었어 여기에.
0: 와.
1: 근데 지금은 한 50, 60명으로 줄었어. 많이 네. 그동안에 떠나고 아. 광산 생활하면 네네. 몸이 망가져요. 이제 이 맞으면 그 탄가루 같은 거 마시고 그러면
0: 그렇죠, 그렇죠.
1: 그 이제 폐에 이제 그런 광산이 끼고 이제 그래 가지고 이제 그래서 지금 내 나이로 사는 사람이 한 20명 정도 다 이제 떠나고
0: 세상
1: 죽고
0: 떠나시고.
1: 예 이래 가지고 했는데 내가 회장이에요 지금 네네. 서독 광부
0: 서독 광부의 예, 회장이시군요.
1: 뭐 방송이니까 그렇지 네. 12월 달에 네. 여기서 아주 정말 언론에 다 알 만큼 네. 큰 이제 우리 유정의 미를 거두겠어 내 나이에
0: 아.
1: 해서 12월 초순경에 좀 그 아.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회장님 12월 초순에 꼭 오세요.
1: 그러면 그 이제 네. 연락을 드릴게.
0: 라디오 서울로 예. 꼭 예. 제 시간에 오셔서 네. 함께 또 나눠주시고
1: 그리고 이제 간호원도 예.
0: 그렇죠,
1: 초청하고
0: 함께 오세요.
1: 예, 함께해서.
0: 그럼요.
1: 그때 이제 한번 초청해 주시면
0: 어우 당연히
1: 예, 이 자리에서 빌려서
0: 약속합니다.
1: 그럼요.
0: 예, 척박한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예, 예. 우리 한번 잘 살아봅시다.
1: 예, 예.
0: 그럼. 이런 일념으로 정말 우리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기적을 일궈내 주시는
1: 예.
0: 주역이시지 않습니까?
1: 예,
0: 우리 박경만 회장님.
1: 예.
0: 자, 이 마니코주 재단에서는 또 올해 또 행사가 있잖아요.
1: 예.
0: 또 예, 돈의 기부 행사가 있는데 언제인지 여쭙겠습니다.
1: 그러니까 금년 6월 14일은 이미 네. 여기 저 노인센터
0: 끝났고요.
1: 거기서 12회째
0: 네.
1: 미국은 12회째를 했고
0: 네.
1: 한국은 만이 29회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10월 21일 날
0: 네.
1: 공주시 공주문화원에서
0: 10월 네.
1: 그때 이제 이렇게 100명 모시고 이제 그걸 행사를 합니다.
0: 아,
1: 그리고
0: 그렇군요.
1: 또 요즘은 그 달러 한 7, 8만 불이면 한 1억 대예요. 옛날은 뭐 몇십 대, 2,200 대 뭐 이렇게 했었지만 지금은 뭐 1,500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0: 네네네.
1: 요즘은요 아주 그 돈 한 미국 돈만 벌어놓으면
0: 네.
1: 아주 여러 가지로 다 보람을 느끼고
0: 달러 강세라
1: 예 강세기 때문에
0: 네네네.
1: 그래서 이제 이미 이제 1억을 한국에 보내놓고
0: 네.
1: 이제 그거 준비하고
0: 감사합니다.
1: 있습니다. 그래서
0: 예 우리 예. 사모님도 예. 빨리 건강이 회복되시길
1: 예,
0: 바라겠습니다.
1: 그게 내가 기도 제목이고
0: 네.
1: 일생에 한번 한 10년만 같이 잘 지내다 이제 우리가 가자 자꾸 달리는데
0: 네.
1: 그게 이제 나이도 80 사모님 내 와이프가 지금 88이거든
0: 네.
1: 근데 아이 귀찮다고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
0: 젊었을 때
1: 예, 젊었을 때 너무 고생해 놓으니까
0: 네.
1: 이제 그런 것이 아주 버거운 것 같아.
0: 네.
1: 그냥 편안히 그냥 누워서 있게 해달라고 해서
0: 네.
1: 그게 속상해요.
0: 아하,
1: 그런 그렇군요. 꿈을 가지고 옛날에는 돈 벌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데 열심히 네. 했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 병 오고서 그런 이제 심리적으로 그런 압박을 받는 것 같아.
0: 아,
1: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0: 네. 네. 빨리 건강이 회복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예, 예,
0: 자, 끝으로 오늘날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
1: 예, 예.
0: 예. 아메리칸 드림은 이제 그 말이 이제는 안 맞는다 이런 말도 있지만 그래도
1: 예.
0: 이 한국과 미국의 한인 청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당부라던가
1: 예.
0: 이민 생활하시는 우리에게 저희들에게 해주시고 싶으신 그런 말씀이 있으시면
1: 예.
0: 하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 말씀 좋은 말씀인데
0: 네.
1: 지금 요즘 미국이 돈 벌기도 힘들고
0: 네.
1: 살기가 어렵다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근데 천만의 말씀이야. 내가 볼 때는 이 나라가 60년도 전에 왔을 때 똑같이 네.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아직도 개척할 수가 있고
0: 네.
1: 아직도 여기에 얼마든지 정착할 수 있는 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 보는 거예요. 미국을 잘못 봐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지하게 넓고
0: 네.
1: 그리고 제 눈으로 볼 때 대개 한국 사람들은 왜 쉽게 요령이 좋으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0: 네.
1: 대개 이렇게 예를 들면 보험 같은 거 이렇게 세일해서 먹고 살고
0: 네.
1: 뭐 부동산에서 이렇게 말로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육체 자기 육체가
0: 네.
1: 같이 움직여줘야 더 그게 나은 것 같아. 그 돈이 더 오래가
0: 예, 예.
1: 쉽게 벌으면 쉽게 간다고.
0: 그렇죠.
1: 그 돈이요. 이 종이돈이잖아.
0: 네.
1: 근데 그 주인이 그 돈이 어디 어떤 사람한테 들어가느냐 버느냐 네. 어떤 네, 사람이 네. 버느냐에 따라서 그 돈이 이게 나는 눈이 있다고 생각이야. 그래서
0: 돈에도 눈이
1: 여기는
0: 있다.
1: 예, 돈에 여기도 여기 있을 때가 아니면은 그냥 스스로 그냥 돈이 나가버려. 쉽게 투자를 한다는 얘기거든.
0: 예.
1: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듣는 사람이 좀 참작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
0: 아, 감사합니다. 내가 볼 때.
1: 예, 예.
0: 그래서. 자, 땀 흘려 일한 만큼 정직하게 거두고
1: 예, 예.
0: 또 그렇게 얻은 것을 아낌없이 베풀며 살아오신
1: 예.
0: 우리 박형마 회장님의 삶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는 정말 따뜻한 그런 교과서라고나 할까요?
1: 예.
0: 예, 그런 교과서가 되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들 가슴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1: 예, 그래요. 하여튼
0: 네.
1: 이 자리가
0: 네.
1: 하여튼 우리 저 고선미 우리 아나운서께서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0: 아, 감사합니다.
1: 또 저 제가 변할 때마다 네. 전화를 드려서
0: 네.
1: 제가 좀 여기 나가고 싶다고 하면 제가
0: 네, 네, 네.
1: 예, 연락을 올릴게.
0: 아유, 감사합니다.
1: 예, 예. 오늘 네. 아주 초청해 주셔서 고맙고
0: 네.
1: 하여튼 남은 여생에 우리 복을 누리는
0: 네.
1: 그러한 우리 예? 일생이 될 수 있도록
0: 네, 회장님
1: 주시고.
0: 존경합니다.
1: 예,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고맙습니다.
0: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사는 이야기 마니코주재단의 박형완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2: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3: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4: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5: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4: 몸속의 열과 맹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5: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 근육단과
4: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5: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6: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7: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6: 장례비는요?
7: 공업묘지랑 다른 장에서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에서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6: 그래서 다들 한국장에서 한국장에서 하는군요.
7: 한국장에서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8: H마트 행운의 7월 이번 주 특별한 혜택
9: 광천 녹차 전장김 선물 세트 국산콩 통째로 검은콩 17곡 두유 돌강미역 생 배주스 등 엄선된 상품들로 준비한 한국농협 특판전
8: 7월 30일까지 LA코리아타운 부에나파 다이아몬드바 토렌스 그리고 얼바인 노스파크점에서 만나보세요.
9: 폴라포 누가바 바밤바 호두마루 브라보콘까지 무더위를 날려줄 혜택 임계 아이스크림 모음전도 놓치지 마세요.
8: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0: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좋은 스코어는 퍼팅에서 결정됩니다.
9: 원호의 골프가 당신의 퍼팅을 바꿔드립니다.
10: 특허 기술,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으로 더욱 정확하게.
9: 한국골프연구센터 인증 프리미엄 퍼터, 원호의 골프.
10: 지금 원호에잇골프.com에서 확인하세요. 원호에잇골프.com.
11: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2: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13: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4: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13: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4: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3: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4: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15: 1250만 불, 1250만 불.
16: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5: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7: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5: 주 7일 24시간.
17: 33782-8600, 33782-8600.
15: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8: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0: 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아,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검안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9: 아이, 손 꽉 잡으라. 알았지?
0: 이 노래를 안 들어볼 수가 없네요.

0: 보지. 내 약속 잘 지켰지.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1: 네, 영화 국제시장에서 황정민 씨의 대사죠. 아버지에 나 이만하면 잘 살았지에. 아직도 그 영화 장면들이 스치면서 예, 가슴이 뭉클해지네요. 예, 국제시장 OST 들어봤습니다. 해피투게더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한국 문학사에서 사랑받는 대표 시인들이 노래한 7월의 뜨겁고 찬란한 여름 시 중에서 이육사님의 청포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네, 내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및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은 한폭 적셔도 좋으련만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징반에 하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네, 이육사 시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청포도. 예, 7월의 뜨거운 햇살 속에서 푸르게 익어가는 청포도를 통해서 정말 평화롭고 풍요로운 조국 광복에 대한 염원과 기다림을 이렇게 선명한 색채로 예,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시가 쓰인 1939년은 일제강점기 말기입니다. 이 민족의 고통이 극에 달했던 암흑기였다고 해요. 이 이육사 시인은 독립운동을 하면서 수없이 감옥에 갇혔던 투사였습니다. 예, 그런 광복에 대한 염원을 담아서 예, 청포도라는 시에 그 의미를 담았습니다.

가장 어둡고 고달픈 현실 속에서도 시인은 7월의 눈부신 청포도를 바라보면서 반드시 평화롭고 아름다운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위대한 희망을 시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 가곡으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테너 임지성입니다. 이육사의 청포도 함께 들을게요.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무더운데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수분 보충 충분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 고선미였습니다.

0: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 선택하세요 품질을,
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1: 타이어.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2: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2: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3: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4: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2: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4: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2: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4: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5: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6: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5: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6: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7: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8: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퍼팅은 거리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특허받은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 한국골프연구센터 로브테스트로 검증된 정확한 퍼팅, 한국장인의 수제 제작 프리미엄 퍼터, 지금 원호에잇골프.com에서 만나보세요. 원호에잇골프.com.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합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기념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을 단돈 10불 96에 만나보세요. 화요일 투고는 2배 큰 사이즈. 목요일 갈비탕과 도가니 투고 주문 시 표고거지 해장국 1+1. 여름 보양식 삼계탕은 14불 99. 올림픽 한남체인 맞은편 송영 통큰 설렁탕 통크게 드립니다. 전품목 완전 반값 세일.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은 물론 쿠션과 방석까지 역대급 반값 특가. 매장은 975 사우스 머몬트 에브뉴 올림픽 식물원 옆입니다. 문의는 213-884-5000. 파격 할인 세일 지금 서두르세요.
7: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여러분들, 아 정말 뜨겁다라는 표현 말고는 더할 나위가 없겠죠. 예상대로 오늘 어마무시 엄청나게 더운 날씨입니다. 어떠십니까? 고생들 많으시죠? 뭐 나른해진다는 말은 새삼스러운 말이 아니고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더더군다나 이 시간 3시쯤 되면 점심 드시고 나서 얼마나들 나른하십니까? 그래도 요사이는 오늘 아마 축구 보신 분들 많죠? 아, 아르헨티나가 또 역전극을 펼쳤습니다. 좀 시원하지 않으십니까? 자, 뭐 나른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일도 안 되고 좋은 일보다 답답한 일이 더 많은 게 오늘 하루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 아 일단 한번 웃어보면 어떨까요? 씩 미소도 짓고 하하하 웃어보기도 하고, 자 웃으면서 한번 오늘 수요일 라디오는 내 친구 웃자 출발할게요.

네, 어떠셨어요? 좀 시원하지 않으십니까? 웃자 웃자 박현호라는 아이돌 출신 그룹의 가수가 함께했습니다. 특히 박현호 씨는 아이돌 출신이었는데 미스터트롯에 나왔다가 또 미스트롯에 출연했던 은가은이라는 가수와 둘이서 사랑의 결실을 맺어서 지난해인가 여러분들의 축복 속에 결혼해서 지금은 벌써 이쁜 딸을 가지고 있는 아주 멋진 부부입니다. 자, 제가 축구 얘기 말씀드렸지만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12시부터 아마 거의 후반전 40분이니까 이번에야말로 영국이 한번 결승에 진출하는구나 싶었던 순간 메시의 매직이 시작됐습니다. 본인이 골을 안 넣고 여러분 텔레비 다 보셨겠지만 중앙으로 올린 패스를 멋진 슛으로 1-1. 자, 이제 정규 시간이 끝나고 9분 동안의 추가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메시가 또 한 번 어시스트해서 헤딩골로, 와, 뭐랄까요, 이번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는 한 게임도 이기면서 승리를 하지 않고 다 지고 있던 경기 8강전이었나요? 두 골이나 뒤지고 있다가 5분 남겨놓고 세 골을 넣었던 그런 기적의 역사를 또 만들어서 과연 이번 일요일날 벌어지는 스페인과의 결승에서 지난 4년 전 카타르 월드컵에 이어서 우승을 거머쥘지. 자, 해설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와 함께 나누는 시원한 음악들 한 잔씩 나누시고 이야기들 나누는 그런 시간 되겠습니다. 자, 어제이죠. 어제 퇴근하고 방송 퇴근하고 우리 라디오 아는 내 친구 이 채팅에서 여러분들이 또 말씀 나누시고 오늘 새벽 6시쯤 보니까 우리 로라님이 굿모닝 그리고 제시카님한테 인사도 드리고 또 우리 제시카님이 굿모닝 해피 수요일 그러면서 방송 시간에는 일하시느라고 짬이 안 나셔서 안타깝지만 그 이후에 이렇게 또 사연들 나누시는 그런 오늘 우리 또 H님이 먼저 들어오셨네요. 내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러고 들어오셨네요. 더우실 텐데 건강 조심히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조금 아까 이 노래 들었던 박현호 씨의 와이프 되시죠? 아름다운 가수 이름이 이쁘잖아요. 은가은 티키타카란 노래 신납니다.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티키타카 은가은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굳이 앞으로 두 사람이 아주 멋지게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나이가 조금 중년 이상이 되면 가장 우리가 민감한 부분이 이제 혈압입니다. 저도 어제 모처럼 만에 한 3, 4개월에 한 번씩 가서 이제 정기 검진 받는데 어제 가서 혈압 재니까 다행히도 괜찮고 몸무게도 괜찮고 뭐 그런 그 결과를 받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점검을 하고 계실

텐데 혈압 수치가 조금 높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물론 요새는 약이 너무 좋아서 약으로 그 조절을 할 수가 있지만 내 식단부터 조금 신경 쓰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 특히 칼륨이 굉장히 우리 몸에 있어서 칼륨이 풍부한 식단 위주로 식단을 조금 변화시키면 고혈압 관리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 조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칼륨이 다양한 식재료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과일에 많이 포함이 된다고 하니까 사실 과일은 우리 일상에서 특히 여름에는 아주 손쉽게 가까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기본적인 거 제일 쉬운 과일 뭘까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바나나가 가장 멀리 알려진 칼륨 공급원이라고 합니다. 중간 크기 바나나 한 개에 무려 422g의 칼륨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니까 엄청나죠? 자, 그런가 하면 바나나에는 또 33g 이상의 식이섬유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또 콜레스테롤 수치, 또 전반적인 대사 건강을 개선해서 심장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아이고, 어마무시하게 쉬운 거죠? 바나나 한 개. 자, 여자들한테 좋다라는 그 과일이죠. 석류. 석류 반 개에 무려 300mg이나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또 주스로 마셔도 반 컵에 250ml 이상 있으니까 한 컵 드시면 500ml입니다. 아유, 어마무시합니다. 자, 키위. 저도 키위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또 키위 주스 많이들 드시잖아요. 아, 600g 이상의 칼륨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한 개. 이것도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아보카도, 특히나 그 샐러드 좋아하시는 분들 아보카도 필수 아니겠습니까? 고소하고 아보카도는 그냥 소금 살짝 찍어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죠. 마지막으로 어나더 쉬운 과일 오렌지. 아, 이 감귤 또 오렌지 어마무시하죠. 엄청나고. 자, 이렇게 몇 가지가 어려운 과일들이 아니니까 아마 특히 여성분들은 이 과일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자, 이 모든 좋은 정보들이 여러분 제가 매일 안내해드리는 저희 라디오서울1650.com으로 들어오시면 쉽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면 저희 라디오서울1650 들어오시기만 하면 맨 상단에는 메디케어와 메디칼에 대한 정보가 쫙 나와있고 그 밑으로 가시면 여러분 관심 있으시는 주가,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8개 주가가 실시간으로 등락폭이 나와있고 그 밑에는 여러분 관심 있는 복권, 파워볼, 슈퍼볼 이 모든 복권들이 실시간으로 당첨 번호가 나와있습니다. 밑으로 가시면 밑단에는 주유가격, 캘리포니아 오늘의 가스비, 또 집이 멋진 분들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또 내 주변에 어디가 저렴하게 내가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정보가 있고, 자, 밑으로 가시면 요새 한국 다녀오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LAX 공항에 출도착 시간이 아주 실시간으로 잘 나와 있고, 중요한 거 밑으로 내려가시면 저희 그 모든 프로그램이 아주 이쁘게 단장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라디오는 내 친구도 이쁘게 단장해 놓아서 클릭만 하시면 저희 프로그램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조금만 내리시면 노란색으로 카카오 채팅 참여란에 클릭만 하시면 저희 식구로 가입이 되셔서 뭐 언제든지 함께 시간 나누는 그런 좋은 시간 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1부 이 시간에는요, 대한민국이 지금 뭐 알다시피 모든 그 트로트 오디션이 많이들 나와서 트로트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자, 그 트로트 가수들이 요즘 앞다투어서 별같이 쏟아지게 새로운 곡들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신곡이라고 하죠. 자, 그 곡 몇 곡 준비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준비한 곡은요, 꽉 낀 청바지 갈아입고 한혜진 씨. 와, 오래간만에 멋진 신곡을 냈네요.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

네, 아이고 참 우리 한혜진 씨그 갈색 쪽 이후로는 조금 신나는 노래를 많이 부르셨는데 이번에 아주 이제 중년이라서 그런 거예요. 제목이 멋있어요. 그저 흘러가네. 이 노래를 듣다 보니까 불현듯 지금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 오늘 날도 무덥고 어쩌면 오늘 아침부터 좀 일이 안 풀리시고 속상해서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겉으론 허허 웃어도 속으로는 항상 일도 생기고 풀어야 될 숙제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아, 얼마 전인가요? 우리 장요셉 단장님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노래 같이 그냥 그저 흘러가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 아닐까 싶네요.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가수는 여러분께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지만 트로트 가수인데 하동근이라는 가수입니다. 아주 제목이 좋아요. 오늘도 웃고 가자. 여러분, 오늘도 웃고 가시죠. 왜? 그저 흘러갈 거니까요. 말 되지 않습니까?

0: 네, 우리 들으셨죠? 오늘도 웃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만산천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2: Korean Air.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3: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2: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3: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2: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3: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glendalekia.com.
4: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5: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6: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7: 꽃게 판매 10만 개 돌파. 온달 23주년 23% 할인 이벤트.
8: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7: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23% 할인.
8: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빈대떡 무료 서비스와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연포 수제비도 사랑받는 메뉴.
7: 예약은 23382-8844, 23382-8844. 팔가와 캔모 코너. 온달 23주년 아구찜 23% 할인 이벤트.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노래는 뭐 여러분 강문경이라는 가수라고 오히려 설명을 해야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강문경을 만들어낸 제작자이면서 회사 대표이면서 가수 우리 서주경 씨. 여러분 뭐 벤치란 노래 또 쓰러집니다 이런 노래로 뭐 이미 알려져 있지만 이제는 제작자로서 더 이름을 널리 알려서 강문경이란 멋진 가수를 우리에게 배출해 주었고 요사이는 제가 이틀 전인가요 서희라라는 여자 가수를 소개해 드렸죠. 지금 제2의 강문경을 꿈꾸면서 열심히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서주경 대표.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 말고도 아주 좋은 노래가 또 있어서 한 번쯤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시간에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이 노래입니다. 한 남자의 여자.

네, 서주경의 노래 함께 했습니다. 이 노래도 좀 많이 히트가 됐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사실 그 제작자 대표자 입장으로서 무명 가수를 이렇게 발굴해서 시간을 들여서 어떤 정상에 오른다는 것이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만 그 가수가 유명해지질 못했을 때 참 굉장히 실망스럽고 금전적으로도 손해가 몸코 이제 연예계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뭐 낙타가 바늘을 뚫고 지나간다는 그런 얘기인데 유사히 또 한국의 라디오에서는 내 인생 오디션이라는 그 프로를 해서 30여 명의 기존에 있던 가수들이 나와서 공연을 하는데 대결을 하고 이제 하고 있는데 공훈이란 가수 여러분 아시죠? 공훈 씨가 나오셔서 하는 말이 자기가 이제 불러주는 데가 별로 없어서 행사가 별로 없어서 우리 H님 꼬꼬닭 삼계탕 먹고 싶다고 그러셨네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노래교실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수들이 별로 그렇게 무대에 쓸 무대가 없으면 전국을 다니면서 노래교실 같은 데서 이제 노래를 많이 하고 자기 PR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길 가면 그 노래교실 회원들이 전부 그 하는 말씀이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도대체 왜 텔레비에 안 나오냐고. 그러면 자기가 뭐 할 말이 없대요. 생각보다 요즘 뭐 무슨 미스터 트롯이다 미스트롯이다 각종 오디션 프로에서 출전을 해서 어떤 상도 받았지만 사실 면목 가수 빼놓고는 그렇게 부각을 나타내지 못해서 얼마 전에 무명전설에서 불타는 트롯맨에서 2등을 했던 우리 신성 씨 또 박민수 씨 이런 이 사람들이 나올 정도로 그만큼 서 있는 무대는 정해져 있고 가수는 많고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사는 것이 가수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공훈 씨도 어쨌든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무대에 많이 설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본 사람이 압니다. 제가 그 마음 좀 압니다. 네, 공훈의 노래 한번 듣겠습니다. 당신의 이름. 아유, 노래는 어마무시하게 잘해요.

0: 어떠셨습니까? 노래 정말 잘하지요. 야, 근데 노래만 잘한다고 인기를 얻는 것도 아니고 히트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정답이 없는 게 또 연예계의 현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3: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2: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3: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4: 무더운 여름 집안까지 시원하게
5: 천연 대나무로 만든 대나무 돗자리, 대나무 문발, 대나무 베개, 그리고 대나무 슬리퍼까지
4: 시원한 촉감에 통풍도 뛰어나 올 여름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드립니다.
5: 대나무 돗자리 24불 99부터, 문발은 16불 99부터, 슬리퍼는 5불 99부터.
4: 올 여름 시원함은 자연에서 찾으세요.
5: 김수전기, 다양한 대나무 여름 용품들로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6: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7: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6: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7: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6: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8: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9: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8: 네.
9: 수영도?
8: 그럼요.
9: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8: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9: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우리 통계님 굿모닝입니다. 지금쯤 통근 버스에 계실 것 같은데 인사들 나누셨고, 이곳 LA는 오늘 아주 그 35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대구도 물론 덥겠죠. 자, 더운데 식욕 떨어지지 마시고 오늘도 출근하셔서 화이팅하고 보람차고 활기찬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일부 시간에 트로트 가수들의 좀 그 잘 알려지지 않은 노래 또 신곡들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 일부의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노래는 그 조명섭이라고, 우리 전통 직김이라고 하죠. 항상 말쑥한 정장에 나비 넥타이를 메고 머리에 반드시 기름을 바르고 우리 50년대 60년대 가요 버전을 거의 비슷하게 본인이 좋아서 불렀던 조명섭 씨가 새로운 노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곡은 또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신곡들 테마의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사람을 아나요.

0: 네, 아주 본인하고 잘 어울리는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 50년대, 60년대 가요를 자기가 요새 다시 불렀던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노래. 참 대단한 친구예요. 우리의 전통 지킴이로서 남자는 조명섭, 또 여자는 또 오빠는 풍각쟁이야의 주인공 우리 신미래 씨. 아, 두 사람 아주 멋진 친구 같아요.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입니다. 경험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기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아,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 그룹이 늘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2: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3: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4: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3: 선택하세요 품질을,
4: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3: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4: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3: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4: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5: 타이어.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6: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6: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5: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7: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8: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7: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8: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7: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8: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 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7: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일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4시쯤 되면 말이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도 사실은 그래요. 보통 제가 아점을 한 뭐 11시, 12시 사이에 먹고 나면은 방송 이때쯤 되면 출출한데, 아마 모든 여러분들도 점심 식사를 보통 12시 전후에서 하신다고 보면 지금쯤 이제 일 마무리 될 시간인데 굉장히 출출할 시간 아닌가요? 기운 조금 내시죠, 우리. 네. 티티마의 프리즘 1부 끝곡으로 들으면서 2부에 뵙겠습니다.

0: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1: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0: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1: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0: 구치로 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2: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3: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4: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3: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5: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6: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박스를 999달러,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오픈 기념 특가.
5: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6: 푸짐한 경품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5: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7: 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8: We will fight.
9: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0: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라드네 친구 2부 첫 곡으로 오래간만에 듣는 목소리였죠. 남궁옥분이란 가수의 나의 사랑 그대 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꽤 더우니까 우리 순철님도 어서 오세요. 에궁 살 수가 없구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인사들 나누셨네요. 자, 남궁옥분 맞습니다. 예, 우리 순철님 더운지 모르시겠다고 우리 H님. 아, 집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나가면 여름이라고. 아, 글은 안 올리시고 방송만 듣고 계시다고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들어주셔서. 자, 2부 역시도 사실 오늘 수요일이면 이제 일주일의 절반을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지금 생각나는 거 뭐 손들어 보세요 하면은 저는 1번이 수박일 것 같아요. 수박 화채, 그 다음에 팥빙수 뭐 이런 순으로 가는데 우리 사랑하는 라디오는 내 친구 가족 여러분들은 지금 생각나는 간식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 4시면 출출할 시간 아니겠습니까? 간단히 마시는 그런 간식들. 아, 자꾸 이런 얘기하니까 저도 출출하기만 합니다. 네, 이용입니다. 바람이려.

네, 이용과 함께한 바람 미려 함께했습니다. 이용 씨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90년대로 기억이 됩니다. 아, 80년대 국풍 80이라는 그 여의도에서 아주 굉장한 그 젊은이들의 축제가 있었었는데 아마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아마 다 90년도 국풍 80이라는 80년대서부터 그런 그 행사에 많이 초청했는데 우리 이용 씨가 거기서 금상을 차지하면서 우리들에게 인기를 얻게 됐던 그런 시절이었죠. 자, 우리 H님 어려서 먹던 수박화채 큰 다라에, 야, 이 다라라는 얘기 오래간만에 들어보네요. 우리가 이렇게 그 큰 통 가지고 다라라고 했죠. 얼음 넣고 설탕 넣고 수박, 그땐 뭐든 다 맛있었다고 하나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사실 냉장고에 얼음이 귀해서 제 기억으로 그 얼음집에 가면 이렇게 사각으로 이렇게 된 얼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빙수집 가면 이렇게 파란 빙수기계에다가 그 얼음을 넣고 탁 찍은 다음에 막 돌려서 갈아서 빙수를 만들어주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시절들이 뭐 굉장히 그리워지기도 하고 그립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은 뭐 워낙 발달해서 얼음도 뭐 가지각색으로 가고 유사히 그 카페 같은데 젊은이들이 가는데 들러보면 빙수도 막 산더미같이 타핑을 얼마나 얹어주는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렇게 하던 시절이었는데 옛날 당시에는 뭐 팥도 집에서 막 만들어서 이렇게 설탕에 재운 데다가 그리고 색소 이렇게 뿌려줍니다. 뭐 빨간색 또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해서 씁쓸하고 달달한 그런 색소 뿌려주던 그런 시절이 많이 생각나는 그런 시절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동그라미라는 그 듀엣 기억하십니까? 예, 같이 있게 해주세요.

0: 네, 같이 있게 해주세요. 아이, 동그라미 참 오래된 그룹이죠. 아이, 알청님, 동그라미 말이 나오니 얼굴 노래가 생각이 난다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잠시 게스트분 모시고 나서 끝자락이라도 꼭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더위에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자, 매주 수요일입니다. 이 시간을 함께 건강상식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성민산삼 한만병원의 우리 서영수 박사님, 오늘 또 멋진 손님분과 오셨어요. 어떤 이야기 나눠주실지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입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 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케이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아주 맛있는 소반식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0: 7개 판매 10만 개 돌파 온달 23주년 23% 할인 이벤트
1: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0: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23% 할인
1: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빈대떡 무료 서비스와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연포 수제비도 사랑받는 메뉴
0: 예약은 23382-8844 23382-8844 팔가와 캔모 코너 온달 23주년 아구찜 23% 할인 이벤트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4: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3: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4: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5: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6: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5: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나와주시는 우리 서영수 박사님 나와 계시고, 여러분 화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주 멋진 분이 나와 계십니다.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우리 박사천님이라고 여러분 여기서 그 연세대학 그 과정 CEO 과정을 2024년도에는 또 대표님도 하시고 그 과정을 마치시고, 또 제가 잠시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서영수 박사님하고 6기에 그 같이 수료한 동기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 인사부터 나눌게요.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박사님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셨어요. 네, 네.
0: 소개 좀, 본인 소개 좀 일단 좀 해주세요. 네, 멋있게. 네.
1: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사천이라고 그러고요. 네, 네. 2019년도에 네. 우리 서 박사님하고 같이 연세대학교 최고 경영자 과정을 네네. 수료를 하고 네. 팬데믹을 맞으면서 서로 좀 못 보다가 2021년도부터 다시 활동을 하면서 같이 이제 알게 많은 시간을 보냈던 그런 관계로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0: 근데 그 저는 그냥 개인적인 얘기인데, 박사천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무협지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무협지에 나오는 그 인물 같아요, 이 성함이. 근데 그 보시기에 제가 볼 때 그 아주 생김새도 멋지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1: 뭐 이름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좀 옛날 얘기로 돌아가서 제가 네네. 이민을 고등학교 2학년 때
0: 일찍 오셨네요.
1: 여기를 왔는데 네네네네. 친구들이 야 너는 비행기 타면 안 되겠다. 저 배 타고 가라 그러더라고.
0: 왜?
1: 너 죽을 사자 하늘 천자 아니야?
0: 야 그거 말이 되네요.
1: 그래서 야 네. 그렇지 않아. 네네. 나는 저기 미친 놈이야.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맨날 하늘만 생각하잖아. 생각 사자에 하늘 천자 우리 할아버님이 박사천으로 저어주셨습니다.
0: 그렇구나. 자 박사님 어떻게 모시고 나오시게 됐어요?
2: 사람들이 왜 억세게 재수 좋은 사나이가 있고
0: 그럼요. 또 억세게 재수 없는
2: 사나이가 있거든요.
0: 네네네.
2: 우리 육기 회장님하고는 네. 조금 친했어요.
0: 아 예.
2: 왜 친했을까요? 그 잘생겼잖아요.
0: 그럼요. 멋지게 생기셨잖아요.
2: 육기 대표도 하시고 네네. 우선 마음이 착해요. 앞에 가서 이렇게 뭐 퍼주기과 네네네. 도와주는 거 네. 그냥 안 도와줘도 되는데 가서 계속 도와주고
0: 예예.
2: 그래서 항상 보기에 참 좋아서 특별히 내가 친하려고 노력을 했죠.
0: 그러셨군요.
2: 예, 아까 이 억세게 재수 좋은 사나이하고 재수 없는 사나이를 했잖아요.
0: 네네.
2: 우리 연세대학교 이 CEO 과정은 네. 골프를 많이 쳐요. 근데 거기 가서 골프를 치러 가서 보면은 의외로 허리 아파가지고 골프 못 치는 친구들이 많아요.
0: 그렇습니까?
2: 그래서 이제 같이 골프를 치면서 네네. 너는 척추관 협착증이 왔으니까 네네. 이 골프 치는 거 보니까 궁둥이가 틀어져 있다. 4번, 5번 요추가 아프면서 이상근 종합증으로 왔으니까 네네. 나한테 오지 않더라도 그 동네 한약방 가가지고 이상근에서 피를 뽑아라. 안 그러면 나한테 와라.
0: 네네네.
2: 근데 이 친구가 끝내 내 말을 안 듣고 서울 가서 수술을 두 번을 했더라고.
0: 진짜로요? 서울 가서 수술하셨다고? 다른 분이? 네. 다른 분이. 예.
2: 근데 요번에 이제 당분간 너무 바빠가지고 네네. 골프 치러 못 갔어요.
0: 네네.
2: 근데 이번에 연세대 총장배. 네. 그건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사회적인 이목도 있고.
0: 예.
2: 그래서 이제 갔어요.
0: 네.
2: 갔는데 그 친구는 역시 쩔뚝거리고 다녀. 그런데 이 육기 회장이 만나서 몇 시에 치세요? 그랬더니 저 못 칩니다.
0: 허리가 안 좋아서.
2: 왜 그래? 그랬더니 허리가 아파가지고 못 치는데. 그 허리 아프면 되게 4번, 5번 요 치지. 그러니까 그렇대요. 근데 네 군데를 가도 수술하라는 말은 안 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프냐 그랬더니 서울 가가지고는 거의 그 너무 아파가지고 기어다니는 수준.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내가 고쳐줄게 이제 월요일부터 와. 그러는데 일주일 있다 왔더라고요. 근데 대개 보면은 안 와, 오지를 않아요. 근데 5년 전에 골프를 같이 쳤는데 그분은 이제 중풍이에요. 근데 같이 골프를 치면서 이거는 이제 이것도 척추관 협착인데 어깨 왼쪽을 못 쓰시더라고. 그리고 한쪽으로만 골프를 쳐요. 근데 잘 쳐요. 그러는데 그 아픈 치료 과정을 쭉 가르쳐 줬어요.
0: 네.
2: 근데 그 후로 몇 번 만나서 내가 오시면은 네. 내가 고칠 수 있는 확률이 7, 80%니까 오세요. 어. 근데 안 믿어요.
0: 어.
2: 그런데 이 회장님은 예. 딱 말을 했는데 예. 왔어요.
0: 예.
2: 그래서 어찌나 반가운지.
0: 예.
2: 그 이제 골프는 치는 게 딱 아픈 데가 정해져 있어요.
0: 어.
2: 한쪽으로 치우쳐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0: 네네.
2: 대개 4번, 5번 요추가 예. 척추관 협착이 되든지 추간판이 돌출이 되든지 그래요.
0: 어.
2: 그리고 팔 보면은 테니스 엘보라고 그러죠.
0: 예.
2: 옛날에는 테니스 엘보밖에 없었는데
0: 예.
2: 지금은 그 반대쪽이 골프 엘보예요.
0: 오, 예.
2: 이게 엄지손가락 앞으로 나란히 하고
0: 네.
2: 엄지손가락 쭉 가서 올라오면서 중간에 팔이 꺾어지는 데 있죠.
0: 네네네.
2: 거기 근육은 테니스 칠 때는 그 근육으로 쳐요.
0: 아.
2: 그 반대쪽에.
0: 반대쪽 밑쪽으로.
2: 그, 예. 그때 예. 쪽은 골프는 그 안쪽으로
0: 아,
2: 치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래서 예, 예.
2: 안쪽이 당겨서 아프면은 골프 엘보인데
0: 네네.
2: 주 삼각이라고 있어요. 거기다 뜸 몇 번 뜸은 나서요.
0: 오.
2: 그래서 내가 이 방송을 하면서
0: 네.
2: 우리 6기생들 오면은
0: 네네.
2: 내가 공짜로 고쳐주겠다고
0: 네네.
2: 하는데 한두 사람 오고 말더라고요.
0: 어.
2: 그런데 이제 요번에 우리 회장님께서
0: 네네.
2: 오셔가지고
0: 어.
2: 그 물어봤더니
0: 네.
2: 아픈 증상을 얘기했는데 대충 들었잖아요.
0: 네네.
2: 네, 이제 그 치료한 것은 나중에 가르쳐 드릴 테니까
0: 네네.
2: 어떻게 아픈 증상을 하면 전부 다 쭉 얘기를 해보세요. 어.
1: 뭐 길은 얘기 짧게 하면은요.
0: 네네.
1: 저도 뭐 계속 평생을 운동을 많이
0: 아,
1: 좋아하고
0: 예.
1: 해서
0: 어,
1: 뭐 자전거도 좀 매니악처럼 좀 많이 탔고
0: 네네.
1: 아마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골프도 항상 15년 동안 골프채 메고 걸어가면서
0: 아, 예, 예.
1: 뭐 어느 코스가 됐건
0: 네네.
1: 걷는 거를 즐기면서 네네. 하다가 네네. 한국에 출장 가서 택시를 타고 그 컨벤션에 도착을 한 게 정확하게 2025년 10월 27일 날
0: 어.
1: 아, 도착을 해서 택시에서 딱 내리는데 허리가 삐끗하더라고요. 그래서
0: 어.
1: 이거 왜 그러지? 그리고서는 바닥에 주저앉아갖고 어. 아파갖고 서 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0: 네.
1: 나중에 이제 MRI 찍고 나왔더니 이제 협착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0: 이제
1: 허리는 안 아프고 이제 다리만 아프니까
0: 네네.
1: 방사통이 있어서
0: 네네.
1: 그래서 뭐 자연 치유를 하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0: 네, 네.
1: 의사들도 보고 했는데
0: 네.
1: 한 2, 3개월 지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세로 주사를 맞고 하니까 좀 나아지더라고요.
0: 예, 예.
1: 나아지는 데까지 한 3개월 정도 걸렸던
0: 예,
1: 것 같아요. 그래서
0: 예, 예.
1: 다시 이제 미국에 와서 한 3주 있다가 이제 미국에 와서 여기서 치료 받고 뭐 카이로프랙터,
0: 네,
1: 뭐
0: 네.
1: 메디컬 닥터 다
0: 예,
1: 가서 했는데
0: 예, 예.
1: 일단은 나아지니까 조금 뭐 괜찮아 갖고 지내다가
0: 네.
1: 올 3월 달 초에
0: 예.
1: 다시 한번 아파지기 시작을 해서
0: 오.
1: 제가 또 3월 말에 한국에 또 출장이 있어서 한국을 나가기 전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0: 예.
1: 총동원을 했죠. 그래서
0: 아, 예, 예.
1: 연세 세브란스 병원의 그 신경외과 의사
0: 네.
1: 그다음에 아주병원의 신경외과 의사 그리고 또 주치의의 또 친구가 압구정동에서 그 이 저기 척추 관련 저기 통증 저기 해준다고 해서 다 가서 봤어요.
0: 어.
1: 봤더니 처음에 MRI 찍었을 때 나왔던 게 좀 오진이 돼서 그게
0: 아.
1: 협착증이 아니고 그 영어로는 이제 디스크 헤르니아라고 해서 그 디스크 탈출증입니다. 그래서
0: 아.
1: 탈출증이 4번하고 5번
0: 예.
1: 그리고 다시 MRI를 찍었는데 세브란스 병원에서 찍었는데. 1번하고 2번 사이에 탈출증이 있었고 4번하고
0: 예,
1: 5번
0: 예.
1: 그래서 두 번의 탈출증이 있어서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0: 네.
1: 뭐 비행기 타러 나갈 때도 윌체어 서비스를 썼고 올 때도 윌체어 서비스에서 여기 4월 17일 날 다시 돌아올 때도
0: 네.
1: 거의 윌체어로 들어와서 회복되는 데까지 아마 한 3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그 어느 닥터도 수술하라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아마 이 부분은 2000년도 그러니까 90년도 말에서 2020년도까지 뭐 대한민국에 잘 아시는 우리들의 병원이라고 주로 척추 관련된 그 질환을
0: 네네.
1: 갖고 있는 분들한테 수술을
0: 네.
1: 거의 진행을 했던 상황에서
0: 네.
1: 20년 후에 나왔던 데이터가 결론적으로는 이런 그 탈출증이나 아니면
0: 네네.
1: 그 협착증 증세 있을 때 수술하는 것보다는 자연 치유가 가장 좋다라는 아마 그런 데이터가 나와서 그런지 네. 거의 뭐 제가 봤던 모든 닥터들은 수술은 다 네. 하지 말라고 이 정도 상태면 네. 하지 말라고 근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도 이제 힘들고 있다가 정확하게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전까지 예. 좋았다가 예. 제가 좀 일이 집안일이 있어갖고 집안일을 하면서 무거운 거를 좀 다시 들지 말아야 되는 예, 것 예. 들면서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너무 힘들고 아픈 상황에서 예. 그때 이제 마침 골프 대회가 있어서 제가 이제 봉사하러 가서 있다가 우리 네. 서 박사님이 이거 안 좋으니까 그러면 자기가 고쳐줄 텐가 오라. 네네. 그래서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있는데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사님은 제가 거의 7년 2019년도부터 네네. 봤지만은 네. 부동산 재벌로 알고 있었지 네. 한의사를 잘하는 거라고 솔직히 예예.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예. 그래서 뭐 그래 아프니까 일단 한 번은 오라고 하시니까 예예. 그래서 가서 일단은 뭐 받아보자 라고 해서 갔어요. 그게 6월 19일 날 네. 제가 이제 가서 첫 치료를 받았는데 첫 치료를 받고 이틀 있다가 또 가서 받고 그냥 주 3일을 연속해서 이제 예, 받기 시작을 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침하고 뜸하고 예. 부항을 뜨는 이제 처음이에요. 예. 침은 많이 맞아봤지만 예, 예. 뜸하고 예. 그 부항을 처음으로 저기 했는데 아마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통증이 거의 1에서 10이면 10을 느낄 정도로 아팠어요. 이틀 동안
0: 심하셨구나.
1: 그래서 거의 48시간 동안을 잠을 못 자고 예, 예. 통증이 와갖고 내가 연락을 했죠. 그래서 네. 너무 아파 죽겠는데 이거 왜 그러냐고 치료받은 다음에 그랬더니 좀 참아보라고. 그래서 그리고서 한 이틀 있다가 이제 몸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을 해서 네. 금요일 날 이제 월요일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너무 통증이 아파서 힘들어서 연락을 드리고 금요일 날 가기 시작하면서 좋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좋아지기 시작한 속도가 지금 이제 딱 3주가 됐는데요. 네네. 지금은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는 제일 심할 때가 9 네. 그리고 통증이 아주 심해 갖고 10으로 갔다고 하면은 지금 한 2 그러니까 지금은 아파도 약을 먹지 않을 정도.
0: 야.
1: 통증약이죠. 예, 물론 예, 예. 그 통증적 약인데 다른 뭐 치료제는 없으니까 어차피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 3개월에 거쳐서 리커버가 돼야 되는 이 자연 치유가 결국 이 한방이라는 어떤 그 네. 우리 서 박사님의 그 처방을 통해서 네, 그 네, 치유를 네. 통해서 2주 만에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는 저도 놀라웠고
0: 엄청나네요.
1: 그래서 네. 진짜 하나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예, 예, 예, 제가 예. 정말 잘했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세대학교 최고경제 과정을 통해서 서 박사님을 만나게 됐고
0: 인연이 된 거.
1: 뭐 그런 여러 가지 경과를 통해서 참 감사한 시간을 같이 한번 잠깐 쉬어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0: 어쨌든 뭐 이거는 축하드려도 될 일이에요. 네. 몸에 난 거니까. 자 박사님 그러면 우리 그 회장님이 어떤 경험으로 만나서 어떻게 치료가 됐는지 간단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 이제 우리 뭐 6기 같이 공부를 했으니까 네네네. 친했고.
0: 네.
2: 근데 아픈 것은 이제 지금 환자 쪽으로 봤을 때는 이건 나는 맨날 하는 일이에요.
0: 아, 그렇죠. 예, 예, 예.
2: 맵을 잘 그리라고 그러잖아요. 네, 맵이 네, 지도예요.
0: 네, 네.
2: 이 병을 치료하든지 변호사가 변론을 하든지 네, 네, 네. 판사가 판결을 내리든지 네, 네. 의사가 치료를 하든지 예. 맵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회장님 내가 맵을 그렸을 때
0: 네.
2: 뻔히 아는 거예요. 이거.
0: 아,
2: 이게 인상근 예, 예. 종합증이라고도 하고
0: 네.
2: 이게 좌골신경통이라고도 하고 고관절이라고도 하고
0: 예, 예.
2: 그다음에 추간판 돌출증이라고 그러는데 얘나 그게 그거예요.
0: 예, 예.
2: 이게 이제 이 회장님은 나이가 좀 젊으시니까
0: 네, 네.
2: 이 사이클 있죠. 자전거
0: 네.
2: 엄청 그냥 그 산에도 올라가고
0: 네, 네.
2: 그 높은 길 올라가는 그것도 예, 하고 예, 예. 골프를 싱글을 치니까 엄청 많이 해야 되고
0: 예, 예.
2: 무리를 한 거예요. 이게 무리를 해서 지금 한가운 지났죠. 그런데 60이 넘어가면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구체에서 피를 걸러야 되는데 그게 망가져요.
0: 예.
2: 그게 망가지면은 네. 이 필터가 망가지니까 구멍이 막혀요. 그러면 피가 걸리지 못하면은 네. 그 피가 굳어서 몸 안으로 돌아다닌다고요. 네, 네. 그럼 결국 신장이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0: 그렇죠.
2: 거기서 요산을 걸리지 못해요. 아. 그 요산이 같이 먼저 막지 못한 피하고 돌아다니다가 네, 네. 어쨌든 삐끗하고 너무 힘든 데에서 네, 달라붙거든요. 네. 그게 어혈이에요.
0: 아 그렇군요.
2: 찐득찐득한 피. 네, 네. 네. 그 어혈이 붙으면은 그 네. 어혈이 고름하고 피하고 중간이에요. 아, 이게 고름도 예. 아니고 피도 아니고 네네. 그게 달라붙어 있으면은 정상 세포는 6개월이 지나면은 올 옛날 세포는 나가고 네. 새로운 세포가 와야 돼요. 그런데 이게 교환이 안 되는 거예요.
0: 예, 예.
2: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의학 용어로 좀비 세포라고 그래요.
0: 네네.
2: 이게 뭐 루자로 시작하는 관절염, 루마티스 관절염, 누게릭티시스,
0: 그렇죠.
2: 루퍼스
0: 네네.
2: 이런 병들은 그리스 말로 물이 흐르다
0: 네.
2: 그런 뜻인데 그거가 흐르지 못하면 아픈 거예요.
0: 네네.
2: 그러면 새로운 피는 갔는데 올드 피가 남아 있으니까 그 세포가 이 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0: 아,
2: 그러니까 그것이 통풍이 되는 거예요.
0: 네,
2: 무지무지하게 아파요.
0: 아, 예, 예.
2: 그게 이틀 동안 막 이 48시간 엉엉 울 정도로 아팠다고 그러잖아요.
0: 예, 예, 그렇죠.
2: 요 산이 달라붙은 거예요.
0: 아,
2: 그러면
0: 그렇군요.
2: 종아리 외측을 그쪽으로 가면 거기서 네. 심장을 이제 쏴 줘야 되거든요.
0: 예, 예.
2: 그래야 정맥피가 올라가는 건데
0: 예, 예, 예.
2: 그게 짜는데 요산이 달라붙어 있으니까 엄청 아픈 거예요.
0: 그렇죠. 아이고 고생
2: 그러면
0: 많이
2: 나는 그걸 쾌재를 불러 낳는구나.
0: 아.
2: 그 왜냐면 몸에서 내가 이제 면역체가 부족했을 때는
0: 그렇죠. 예, 예.
2: 이게 그거가 되는 저
0: 네.
2: 안 되는데
0: 네.
2: 내 몸에 면역체가 생겼잖아요.
0: 네, 네.
2: 병하고 바가지 특징이 싸우는 거예요.
0: 그래서
2: 그걸 싸우고 한 이틀 싸우고 나면은 막힌 데가 뚫려요.
0: 아.
2: 이게 우리가 맨날 쓰는 말 불통, 측통,
0: 네.
2: 통측, 불통 딱 정확한 환자거든요.
0: 네.
2: 그래서 이게 피를 여기 보면은 오늘도 이게 피를 뽑은 거거든요.
0: 아이고 그러셨구나. 예, 예,
2: 여기
0: 예.
2: 보면 허리 여기 이상근이고
0: 예, 예, 예, 예.
2: 여기가 종아리 외측인데
0: 아.
2: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0: 아.
2: 피를 정맥피를 여기서 뽑았죠.
0: 네,
2: 쫙
0: 네,
2: 올라가는
0: 네,
2: 거거든요.
0: 네, 네.
2: 여기서 막혀버리는 거예요.
0: 아,
2: 그러니까 처음에 허리에서 엉덩으로 와가지고 내려와서 예측으로 내려와서 일로
0: 네.
2: 내려와서 발바닥으로 내려가거든요.
0: 아.
2: 우리는 이제 하도 한 15만 명을 보다 보니까
0: 아, 예, 예.
2: 안 봐도 알아요.
0: 예.
2: 그러면 이 환자가 얼마큼 가면 얼마 더 아프고
0: 네.
2: 얼마큼 낫는 게
0: 네.
2: 통계학적으로 나와요.
0: 네.
2: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면은 이 카메라에 나오나 이게?
0: 네.
2: 이런 피가 나오는 거예요.
0: 아,
2: 이게 이거가 예, 통증 물통이
0: 예,
2: 물질이거든요.
0: 예, 예, 예.
2: 이게 이거가 막히면 불통, 측통 바로 통증이하고 뽑아버리면 통측 불통 안 아픈 거예요.
0: 아,
2: 이게 간단한 원리인데
0: 네.
2: 문제는 양방 병원에서 이게 치료 방법이 없어요.
0: 그러니까요.
2: 뽑는
0: 예.
2: 방법을 몰라.
0: 아,
2: 치료 방법은 일침. 침은
0: 네.
2: 깊숙이 들어가요.
0: 네, 네.
2: 경락을 때 가서 경락을 뚫어주면은
0: 네.
2: 뇌에서는 여기에 이물질이 들어온 거예요.
0: 네.
2: 그러니까 백혈구 숫자가 두 배로 늘어나요.
0: 네.
2: 백혈구 가고 나면 적혈구, 혈소판, 혈색소, 혈당이 여기에 두 배로 모여지는 게
0: 네.
2: MRI 이게 잡아요.
0: 아.
2: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0: 예.
2: 그러면 그다음에 그 경락치료는 침이 들어가서 하는데
0: 네.
2: 경근 아픈 통증은 표피에 있거든요.
0: 네네.
2: 거기에다 뜸을 떠요.
0: 아.
2: 뜸을 뜨면 이게 1300도로 지져버리는 거예요. 살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0: 네네.
2: 뇌에서는 큰일 난 거예요.
0: 네네.
2: 거기로 피를 갖다가 40배에서 50배를 보내는데
0: 네.
2: 간에서 해요.
0: 아.
2: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40배, 50배가 그 올드 세포를 죽여버리면은 이 어혈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0: 네.
2: 그리고 모아놓고 그다음에 약을 먹어줘야 돼요.
0: 아.
2: 약은 앞에 가서 싸우면은 침은 딱꿍총 소총을 쏘는데
0: 네네.
2: 이게 뜸은 폭탄 때리는 거예요.
0: 예.
2: 폭탄 총 놓고 폭탄 때리고 나면은 싸우려면은 지원군이 필요해요.
0: 예.
2: 그 이제 뭐 보급병 보급을 해줘야 돼요. 바깥에서 있는 것은 뽑아버리지만은
0: 네.
2: 피를 다루는 장기 심장,
0: 네.
2: 신장 간
0: 네.
2: 이런 또 비장 이런 것들은 피가 안에서 굳어버린 거 있어요. 네네. 그것을 녹이는 약이 산삼 금옥단이에요. 아, 금옥단을 먹이고 그다음에 위장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벽사단을 먹여요. 벽사단, 네. 그래서 이제 일침, 이뜸, 삼약, 네. 사부황 모여놓고 침 놓고 뜸 놓고 그러면 그쪽 백그루가 잔뜩 모여 있어요. 아, 뽑아버리는 거예요. 아, 그 뽑고 나면 바로 시원해요. 예. 일침, 이뜸, 삼약, 사부황, 예. 오지압 내가 자꾸 저 찾으면서 누르죠. 네, 네. 그건 치료하면서 진단하는 거예요.
0: 알겠습니다. 네, 자, 뭐 얘기하신 김에 그 우리 저 그 금옥단하고 네. 프로모션 좀 알려주시죠.
2: 네. 네. 그래서 지금 라디오 들으신 분들은 안 네, 보일 네. 거고, 네, 네. 이게 인터넷 보시는 분들은 네, 네, 네. 이렇게 보는데 네. 이게 쌓여진 게 이게 진짜 순금이에요.
0: 아, 그래, 예, 예.
2: 이게 사양 성분이 공진단에 15배가 들어가 있대요.
0: 아, 예, 예.
2: 그리고 싸진 게 순금이고요. 네. 요 안에 산삼이 들어가는데 천종급이 들어가야 돼요. 아, 한 100년 예. 이상 되는 것들. 예, 예, 예. 그다음에 녹용은 원룡이 들어가야 돼요. 아, 예. 그리고 이제 칼슘하고 철분 덩어리인 네. 숙지향은 9번 찌고 9번 말려요. 그래서 구중구복 해야 되고 네. 여기에 뭐가 또 꼭 들어가야 되냐면은 토백출, 아, 위장병,
0: 아,
2: 그다음에 이제 폐를 도와줘요. 폐모 네네. 이렇게 들어가서 구성된 게 산삼하고 녹용은 첨가되는 약에 따라서 성격이 네, 바뀌어버려요.
0: 네네.
2: 사양 성분을 15배를 넣어버리면 네. 산삼도 녹용도 사양이 돼버려요.
0: 네네.
2: 사양 성분은 몸 안에 들어가면 네. 막힌 데는 다 뚫고 들어가요.
0: 네.
2: 제일 먼저 뇌를 뚫어다요.
0: 알겠습니다.
2: 그러니까 머리 아픈 사람이 안 아프고.
0: 예, 프로모션 좀 알려주세요. 네. 예.
2: 그래서 이게 이제 어깨 손으로만 만들어야 되니까
0: 네네.
2: 10개면 1200불이죠.
0: 네.
2: 그래서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한테만 네. 다섯 사람한테는 600불씩 드려요.
0: 아, 예.
2: 그리고 알겠습니다. 도인도 벽사단도 마찬가지고.
0: 네네. 네.
2: 그 시간이 좀 남았나요?
0: 아,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산삼 얘기도 좀 해주세요. 네.
2: 산삼은 지금 이제 9월달 가야 나오는데 지금 네. 있는 게 재고가 좀 있으니까
0: 아.
2: 3,800불짜리는 1,200불에 한 사람,
0: 네.
2: 5,800불짜리는 1,800불에 한 사람,
0: 아.
2: 8,000불짜리는 3,000불에 한 사람.
0: 아,
2: 그것만
0: 예, 예.
2: 해드릴게요.
0: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213-503-3304 이게 직통번호죠?
2: 네.
0: 예. 네. 이 번호로 지금 방송 끝나시자마자 전화하셔서 여러분이 어떤 좀 통증이나 아픈 게 됐든 고생하지 마시고 좀 우리 박사님하고 좋은 인연이 돼서 좀 우리 박사장님 같이 좀 잘 고치는 그런 좀 뭐라 할까요? 이게 인연이 돼야지 사실 몸이 아프다는 게 저도 그렇고 아마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2년이 돼야지 여기저기 다녀서 안 되는 거 고치면 그거 이상이 없잖아요, 박사님. 네,
2: 그래서 또 운이 더 좋은 분 한 분을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0: 제가 죄송해요. 시간이 안 돼서 안 될 것 같아서.
2: 네,
0: 시간이
2: 1분만.
0: 안 돼서. 예, 예, 예. 1분 하세요, 1분. 네. 예, 예.
2: 그게 이제 조카가
0: 네.
2: 예, 오랫동안을 아파가지고 지금
0: 네.
2: 집행이를 짓고 다니는
0: 네,
2: 28인데
0: 네, 네.
2: 암만 가도 다른 데 가도 안 못 고치는데 삼촌이 걷는다고 그러니까
0: 아.
2: 따라와가지고
0: 아.
2: 지금 한 서너 번 치료했는데 통증 약이 네 가지를 먹는데
0: 네.
2: 두 가지는 벌써 줄었대요.
0: 아.
2: 아픈 정도가 그러니까. 뭐 한 30%는 없어졌고
0: 네.
2: 약을 거의 안 먹어요.
0: 아, 그래서
2: 억세게 재수 좋은 사람 옆에는 더 재수 좋은 사람들이 있더라.
0: 네, 네. 오늘 억세게 재수 좋은 우리 박사천 사장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마무리할 텐데 인사 말씀 한번 주시죠.
1: 네, 예. 뭐 아직까지 뭐 완쾌되진 않았지만은
0: 네네.
1: 이제 뭐 계속해서 치료를
0: 예.
1: 받으면서
0: 네.
1: 다음 기회가 혹시 주어진다고 하면은
0: 예, 예.
1: 이제 완쾌된 상태에서 나와서 한 번 더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0: 꼭 다음에는 완쾌됐다고 나와서 말씀하시면
1: 네,
0: 좋을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만나면서 반갑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도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 아이고,
0: 마지막
2: 예.
0: 말씀 한 마디 해주세요.
2: 네, 우리 저 특히 YG CEO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그냥 반값으로 해드릴게요.
0: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0: 네.
3: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4: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3: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4: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3: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5: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6: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5: 네.
6: 수영도?
5: 그럼요.
6: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5: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6: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7: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8: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9: 타이어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0: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9: 선택하세요 품질을,
10: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9: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0: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9: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0: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통계님, 에어컨 없으면 힘들죠. 아마 세인트님도 들어오셨는데 한국도 아마 아저씨도 에어컨 없이 힘들 거예요. 여기도 에어컨 없이 힘들어요. 여러분 보셨겠지만 사실 스튜디오 안에 작은 에어컨 있습니다. 근데도 제가 이 안경 있는 이쪽에 지금 땀이 이렇게 나고 뒷머리가 땀이 나서 이렇게 작은 부채를 아직도 채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H님, 세인트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라고 이렇게 말씀들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4시 45분 되면 해가 조금은 꺾일 때가 됐어요. 오늘 너무들 많이 애쓰셨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 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아주 맛있는 소반식당인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2: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2: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3: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4: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3: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5: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6: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박스를 999달러,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오픈 기념 특가.
5: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6: 푸짐한 경품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5: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7: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8: We will fight for you.
7: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5: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9: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5: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9: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 중의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5: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9: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5: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9: 213-427-5500, 427-5500.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15일이니까 벌써 7월도 절반이 지나가고 1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이제 정말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엊그제 연초입니다. 여러분들 계획 잘 세우셨습니까? 라는 그런 멘트를 제가 드린 것 같은데 이제 벌써 반이 지나서 근데 한편으로는 뒤집어 보면 와 아직 반이나 남았습니다. 거의 6개월 가까이 남았으니까 올해 마무리 하시는 데는 여러분이 가지신 시간은 충분하신 것 같습니다. 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5시 언저리에 가면 하루 중에서 가장 노곤하고 지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마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5시가 기준이니까 이제 10분밖에 남지 않으셨을 거고 나머지 분들도 거의 하루를 마무리해가는 시간에 여러분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즐겁고 감사하고 오늘도 여러분들 덕분에 또 무사히 하루 즐겁게 보내는 그런 좋은 시간, 좋은 추억, 좋은 기억 만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이제 목요일이니까 내일 지나면 또 이제 제가 항상 주장하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불타는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자, 이글이글 태양도 타는데 불타는 금요일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얼굴이란 노래 준비했어요. 엄마 얼굴, 또 사랑하는 가족들 얼굴 기억하면서 마무리하는 오늘 되시기 바라고 오늘 마무리 잘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1: 우리 모두 잊혀진 얼굴들처럼 모르고 살아가는 남이 되기 싫은 가다.

길을 곧고 산들 무어라나 꽃이 내가 아니듯 내가 꽃이 될 수 없는 지금 물빛 몸매를 감은 한 마리 외로운 낙으로 산들

사랑하기 이전부터 기다림을 배워버린 습성으로 인해 온 밤 내 비가 내리고 이젠 내 얼굴에도 강물이 흐르는데 가슴에 돌단을 쌓고 손은 들던 기억보단 간절한 것을 보고 싶다는 것.

먼지 나는 골목을 돌아서다가 언뜻 만나서 서간 바람처럼 쉽게 헤어져 버린 얼굴이 아닌 다음에 신기루의 이야기도 아니고 하늘을 돌아 떨어진 별의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 모두 잊혀진 얼굴들처럼 모르고 살아가는 남이 되기 싫은 까닭.

0: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1: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구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통 큰 설렁탕으로 가요.
0: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1: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구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0: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1: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2: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3: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4: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3: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4: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3: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4: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3: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5: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6: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6: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5: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7: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8: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7: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봄 파트너 타임 123.
9: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0: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9: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0: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9: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0: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9: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간다.
11: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2: 날씨가 갑자기 많이 더워진다 싶어서 봤더니 초복이군요, 오늘. 오늘 점심 또 저녁으로 삼계탕 찾는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체질에 따라 보양식의 효과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한의학에서는요, 사람의 체질을 소양, 소음, 태음, 태양인으로 구분을 하죠. 예를 들면 소양인은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인 거잖아요. 그래서 유형이면 기운 자체가 찬 성분으로 알려진 돼지고기, 오리고기, 뭐 해삼, 전복 이렇게 열을 식혀주는 음식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몸이 차고 소화 기능이 따라서 약하다는 소음인은 네, 삼계탕처럼 따뜻한 성질의 음식이 효과적이겠죠. 특히 여름철이라고 해도 찬 음식이나 냉방에 오래 노출되면 소화 불량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음인들은 특히 여름철에 먹는 거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태음인은요, 대사 기능이 비교적 느리다고 하죠. 그래서 소고기, 곰탕, 율무같이 담백한 식단과 함께 또 꾸준한 운동이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태양인은 에너지 소모가 많은 사람, 스트레스에 민감한 체질로 구별이 되는데요. 그래서 메밀이나 문어, 포도 같은 찬 성질의 음식과 충분한 수분 섭취가 도움이 된다고 하죠. 네, 사실 한의학에서는 개개인별로 좀 더 유심히 들여다보고 체크해서 세세하게 체질을 나누곤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크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다 보면 자신과 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 보양식이라고 무조건 챙겨 먹는 것보다는 자신의 체질 또 몸 상태에 맞는 식습관을 유지하자라는 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아, 그리고요, 출산 직후같이 체력 회복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요, 사실 체질보다는 회복 상태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뭐 백숙에 문어나 전복을 곁들인 따뜻한 성질의 음식이 기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1: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사랑교회 서사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주하지 아니하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1: 법대로 경계하는 자가 경계하는 자란 말이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그렇죠.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 런던에 올림픽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올림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이 법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법을 어겨야 되겠습니까? 법을 지켜야 상을 딸 수 있는 그 범위 내에 들어가죠. 그죠? 이번에 누군가가 실격했죠. 실격. 어? 처음 시작할 때 잘못했다 이래갖고 실격했잖아. 그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겠지만 면류관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뭐 다 달아난다고 해서 다 상을 받습니까? 법 안에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다 달아난다 할지라도 상을 받는 자는 한 사람밖에 없다 그랬어요. 다 달아나는 거야. 요이 땅, 요이 땅 해갖고 번호 1, 2, 3, 4 뭐 붙여갖고 요이 땅 해갖고 가는데 여기 이제 꼬린선이 있잖아요. 맨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 상을 받겠죠. 근데 그러기 전에 법대로 경계를 해라. 법대로 경계를 해라. 그런 자가 면류관을 받는다. 여러분 천국 가면 면류관이 있죠. 그죠? 면류관 받아 쓰는 자가 있고 면류관 못 받아 쓰는 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면류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법대로 경계하라. 성경에서의 법은 뭡니까? 법.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할지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오로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성경에 있죠.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 남에서 날마다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사람들 죄 짓는 거고 죄 짓는 거. 하나님 그러라 그랬어요 안 그러라 그랬어요. 그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히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어리석다 그러고 자기가 남보다 낫다 그러고 있는 자들 하나님 벌한다 그랬어요. 벌한다. 법대로 경계하라. 법대로. 법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 그랬더니 그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 못 들어간 자들이 왜 우리는 못 들어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고 예언도 하고 그랬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왜 우리를 모른다 하시나이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할지다.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대로 경계하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법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라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을 쫓아 살아라.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면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네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잖아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교회만 있는 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어디 계세요? 내 집안에도 계시고 내 가정에도 계시고 슈퍼마켓에도 계시고 시장에도 있고 다 계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교회만 있는 줄 아나 봐. 교회만 오면 거룩한 척 하고 있어. 근데 집에 가면요 딴짓하고 이웃한테도 가서 딴짓하고 거기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삶이 뭐예요? 바리새인의 삶이지 뭐. 바리새인의 삶. 교회에서 행동하는 거나 집에 가서 행동하는 거나 시장에 가서 행동하는 거나 다 똑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 우리한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어떻게 감당하냐. 교회에서 하는 행동을 바깥에 가서 해라. 이 얘기입니다. 교회에서는 얼마나 거룩한 척 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너무 거룩한 척 하잖아요. 거짓말도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절대로 안 하고 사는 사람처럼 딱 앉아 있잖아요. 근데 집에 가서 다른 데 나가서 하는 행동을 보면 아니더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왜 그렇게 우리가 사는지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영성훈련을 여러분이 오랜 동안 받다 보면은 그게 몸에 배어요. 이제 몸에 배여서 교회에서 하는 행동이나 바깥에 가서 행동하는 행동이나 거의 비슷해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법대로 경계를 해야 면류관을 받는다. 그럼 이 법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법이 뭔가 한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거예요. 법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뜻이면 첫째, 육신으로 사는 삶이 다 사망이다. 사는 삶이 다 사망이라는 것. 우리 저기 로마서 8장 1절 2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로마서 8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택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택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죠. 그래서 죄를 짓지 마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0: 법대로 경주하는 거예요.
1: 죄와 사망의 법을 선택해서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선택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한다는 게 뭡니까? 불법. 이 불법을 행한 자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러네. 불법.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 다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사는, 육신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불법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 영으로 살아라. 영으로. 영에 속한 사람. 영의 음성을 듣고 살고,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13절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고 가레 뒤쪽으로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19절부터 2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읽어드리죠.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의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을 하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그게 불법으로 사는 거예요. 뭐하고 사는 게요? 음행하고 더러운 거, 이게 동성연애가 더러운 게 속하죠. 호색하고, 호색하는 거 알죠? 우상숭배, 돈을 우상숭배하고, 자기를 우상숭배하고, 자녀를 우상숭배하고, 술수, 점치러 다니고,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법대로 경주하라. 법대로 경주하지 아니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못 받아쓴다 그랬어요.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는 게 뭡니까? 육신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두 가지 생각이 있죠. 여러분의 생각 속엔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뭐냐? 항상 이두 가지 생각이 싸우잖아요. 여러분 생각 속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항상 두 가지 생각이 공존을 해요. 첫째,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쵸? 내가 하고 싶다 싶은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되는 게, 그럼 하나님은 뭘 원하시지?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 원하시나? 하나님은 뭘 원하시지? 딱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딱 나와요. 이두 가지 생각이 항상 싸우는 거야, 내 안에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다른 걸 원하시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내 영이 아는 거예요. 그럼 어느 걸 쫓아야 되겠냐 이거예요. 어느 걸 쫓고 살아야 되겠냐. 이게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님이 원하는 걸 쫓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야, 네 권력을 위해서 한 천불 정도 내놔라. 하나님 이거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나는 아유 뭐 나한테 잘해주지도 않는데 저 괜히 해봤자 주기 싫은 거야. 그두 가지 생각이 싸우잖아요. 나는 주기 싫고 하나님은 주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주라면 주는 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하기 싫어도. 아멘. 그리고 잊어버려야 돼.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해놓고 그걸 아깝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뺏어올까 생각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딱 해놓고는 주여, 그건 다 천국에 쌓이는 거야. 보화로. 잊어버려야 돼. 잊어버린다. 그래야 내가 천국에서 찾았을 수 있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뭔지 아주 쉽게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드려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불법을 행하지. 법대로 경주하라 그랬잖아요. 법대로.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물질 생활에 대해서 처음에 다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예,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신 물질을 내 마음대로 쓰지 마라. 이게 두 번째로. 불법으로 행하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쓰지 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써드려라 이 얘기입니다.

0: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에 써드려라. 이게 물질의 바른 청지기를 말하고 있죠. 그죠? 성경에는 물질에 대해서 참 많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물질에 넘어지기 때문에. 성경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죠? 거지 나사로. 부자는 돈이 많아갖고 날마다 그 집안에서 호화로이 연락했다. 잔치도 하고 맛있는 것, 맨날 맛있는 거 해먹는 거야. 옷도 그냥 여름이면 다 이렇게 시원한 거 입고 신발도 다 신고 그냥 호화로이 연락하고 살았어요. 집에 있는 돈 갖고. 근데 거지 나사로는 거지 문 앞에 사는 거지였죠. 그죠? 문 앞에 살았어요. 그래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걸로 배치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쓰레기를 뒤졌는지도 몰라. 그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 아니면 다 먹고 난 상 버리는 상 뛰어들어가서 좀 달라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걸로 먹고 살았으니까. 근데 이 거지는 그 문 앞에 살면서 개가 상처가 나갖고 아팠는 모양이야. 상처가 나고 골 맞는데 개가 와서 핥았다 그랬어요. 고름이 나가지고 핥을 정도로 그렇게 약도 없이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문 바깥에 살았으면 지붕이 있었겠어요? 집이 있었겠어요? 그냥 처마 밑에 이렇게 아마 살았을 것 같아요. 응?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지가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거지 하나 제대로 약 하나 갖다 주지도 않고 그러다가 둘 다 죽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그걸 비유로 들고 있잖아요. 둘 다 죽었는데 어디로 갔냐? 부자는 음부로 갔다. 음부. 음부로 가서 그 불꽃 가운데 고통하고 있고 불꽃 가운데. 그 다음에 거지 나사로는 어디 갔어요? 낙원으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 돼 있어요. 낙원에 아브라함의 품. 응? 부자가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 막 고생하면서 아브라함 보고 그러잖아요. 거지 나사로 보고 그 손가락에 물 좀 찍어갖고 내 입술에도 좀 대달라. 내가 너무 입이 탄다. 입이 탄다. 불꽃 가운데 내가 고생하고 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걸 받았는데 좋은 걸 받았으나 그래 좋은 걸 받았기 때문에 네가 죽어서는 나쁜 데 있다는 거야. 말을 그렇게 하죠. 그죠? 그 다음에 거지 나사로는 그리고 거기하고 여기는 큰 구렁이 있어서 아무도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잖아요. 그런데 부자가 얘기합니다. 제발 거지 나사로, 나사로를 자기 형제들한테 보내라. 다섯 명의 형제가 있는데 다섯 명의 형제한테 보내서 회개해서 제발 여기 좀 안 오게 해달라는 거야. 음부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하냐면은 그들에게는 모세와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있다는 거야. 그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서 그들에게 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안 믿을 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거지는 나사로는 비록 거지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거죠. 그죠? 그런데 부자는 부자로 살면서 하나님을 안 믿은 거야.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한 자는 거지를 이렇게 놔둘 수가 없지. 그러니까 회개 안 하고 하나님 안 믿고 죽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갔고 그 얘기를 주님이 예수님이 하고 있잖아요. 비유로 들고 있잖아요. 네가 부자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부자로 살면서 예수 안 믿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거지로 살면서 예수 믿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 낙원에 간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 때 부자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 비록 나사로는 거지로 이 세상에 살 때 거지로 살았지만 죽어서 낙원에 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돈이 없는 거에 대해서 별로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는 가장 큰 부자야. 왜냐? 죽어서 천국 가니까. 아멘? 어? 죽어서 천국 가니까. 근데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예수 안 믿는다. 그럼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야. 부자하고 영생하고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없어 우리는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을 첫째는 믿어야 되고 하나님 주신 물질로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돼요. 영광 돌려드리기 위한 수단으로 써야 됩니다. 이게 불법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법대로 경주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물질 생활이 안 되면 그 법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외식하는 자의 유리 처해라.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물질 생활이 제대로 안 돼. 어떤 분 보면은 주의 종이 됐는데도 십일조를 안 해. 그 물질 생활이 엉망인 거예요. 법대로 경주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법대로 경주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나 내 몸이나 내 봉사하는 거나 내 시간이나 나 달란트나 나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 주어진 생명의 연한이나 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이 법대로 경주하는 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할지라도 물질관리생활 잘 못하면 외식하는 자의 유리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결코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아예 물질에 대해서 마음 비워야 됩니다. 주시면 왜 주시나. 하나님 도로 갖고 가실 것인데 어디에다 갖다 주라고 주십니까? 어디에 쓸까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첫째는 뭐 육신으로 살지 마라. 그게 이제 불법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물질을 내 마음대로 쓰는 거. 세 번째는요, 법대로 경주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맡겨진 영혼들. 우리에게 아주 가깝게 맡겨진 영혼들, 이웃들이죠. 이 영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한 몸의 지체. 여러분, 지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뇌죠, 브레인.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우리 주인은 예수님이니까, 브레인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눈의 역할을 하는 자도 있고, 코 역할을 하는, 입 역할을 하는 자도 있고, 귀 역할을 하는 자도 있고, 그 다음에 손의 역할을 하는 자도, 엄지 손가락. 이런 지체라는 거는 몸의 일부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다리 역할을 하는 자도 있고, 발가락 역할을 하는 자도 다 역할을 다르게 하고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들, 우리 같이 믿는 자들은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들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헐떡거 하면 안 돼요. 피차 물어 뜯고 하면 서로 망한다 그러죠. 피차 멸망한다 그러죠. 피차 서로 물어 뜯고 하면 똑같이 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 우리가 예수의 피로 형제 자매들로 맺어진, 예수의 피로 맺어졌죠. 우리는 천국 가면 다 형제 자매로 살아요.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다 똑같이 하나님 한 분을, 한 분 아버지를 모시고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편이나 나나 우리 부모나 다 같이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 거예요. 다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지체로 여기라. 지체로 여기라. 내 몸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몸 안에서 몸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발가락이 하나 아파요. 발가락이 하나 아파. 엄지발가락이 골맞어요. 엄지발가락이 골맞는데 전체적으로 걸음을 못 걸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골문 거는 엄지발가락 하나뿐이야. 그런데 걸음을 걸으려는데 이게 너무 아팠고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네. 그리고 빨리 걷지도 못하고 발을 질질 끌고 다니는 거야. 그게 뭡니까? 내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믿는 자들 중에서 불쌍한 형제 자매들이 많아요. 정신적으로 조금 이상한 것 같고. 다른 사람들 다 저 사람 멸시해.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고, 교회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 있어 없어요? 가끔가다 있죠. 응? 그런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가 지금 아픈 거야. 그가 아파. 그 발가락이 하나 아픈 거예요. 그게 발가락이 아프다 그래서 그거를 항생제를 주고 주사를 주고 고쳐야지. 달래서 아프다고 그래서 다 잘라내봐. 엄지 발가락 잘라내고, 아프니까. 눈이 아프니까 눈 하나 파내고, 어? 그 다음에 위가 아프니까 위를 잘라내고, 다 잘라내면 어떻게 될까? 사람이 아니지, 뭐, 그죠? 근데 이 지체라는 개념이 뭐냐면, 그 발가락 하나가 아픈데 내 몸 전체가 아픈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지체예요. 그가 발가락인 것 같아. 근데 그게 골맞어. 아파요. 근데 그가 아프면 내가 아파야 되는 거예요. 전체가. 나도 아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체의 개념이에요. 그가 아픈데 나는 고소해. 아이고 잘 됐다. 어? 이러면 지체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와 나는 따로 노는 거예요. 그가 고통받고 있을 때 내가 아파야 돼요. 아니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모욕을 주고 욕을 하고 나를 갖다 씻고 돌아다니는 그런 형제 자매를 내가 어떻게 사랑을 하냐? 내가 지체로 여깁니까? 그가 지금 아픈 거예요. 그가 아프다니까요. 그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안 아프게 해주신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우리는 그런 자들을 놓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야. 내가 아픈 부위가 있으면 거기다 약을 바르고 좀 쉬어주고 이래야지. 아프다고 해서 그걸 잘라냅니까? 이게 지체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법대로 경주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법대로 경주하라. 밀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밀어내지 마라. 구분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폐부와 심장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또 한 번 회개를 했어요. 오늘 뭘 회개했냐? 우리 이 동생이 아프고 하니까 혹이라도 내가 우리 교회 오는 분들이 좀 제대로 안 된 분들이 좀 많잖아요. 내가 혹시 그분들을 내가 멸시하진 않았나? 내가 혹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덜하진 않았나? 그런 마음을 제가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아닌데 하나님은 그들이 아프면 내가 아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밀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해줘야 돼요. 이게 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법대로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 그랬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가장 작은 자. 여러분에게는 가장 작은 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가장 작은 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바로 나에게 한 거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한 거다 그게. 그래서 우리는 가장 작아 보이는 형제 자매를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나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참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는 게 보면 내가 남보다 훨씬 낫다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비난하고 저 사람은 가까이 하지 못할 사람 딱 못 박아놓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게 작아 보이는 형제 자매 더 문제가 있는 형제 자매들을 더 보살피는 거. 그래서 저는 홈리스 사역하시는 분들을 예사롭게 보지 않습니다. 저도 가끔가다 요 세븐일레븐 앞에 누워있는 홈리스도 보고요. 다 보여요. 있어요 거기. 야, 홈리스 사역하는 사람 저런 사람들만 모아서 사역하는데 참 대단하게 느껴져요. 어떻게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을까. 여러분에게 홈리스 사역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은 사실은 홈리스들이 오질 않아요. 왜? 못 들어오게 하니까. 참 우리 그런 모습들도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그것도 그런 사람 오면 보통 사람들 안 온다. 안 오기 때문에 홈리스들 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습니까? 오면 받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물론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그때에 여러분이 한 모든 게 비춰질 겁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했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저 사람을 멸시했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저 사람을 밀어냈나? 내 마음에서 나는 왜 그 사람을 싫어했나? 이런 게 다 드러난다고요. 그때 가서 여러분 저는 그래요. 영원한 곳에서 후회할 것 같으면 여기서 내가 차라리 피해보는 게 낫다. 그런 생각을 제가 좀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말해서 많이 이익을 보자. 조금 이익 보자. 이 세상에서. 근데 그것이 천국 가서 나에게 영원한 곳에서의 피해를 준다. 거짓말한 게. 저는 차라리 거짓말 안 하고 피해보고 살래요. 왜? 저기 가서 실패하니까. 저기는 영원한 곳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좀 극단적인 얘기를 하나요?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정말 우리 마음의 동기, 그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도 속고 다른 사람들도 속이고, 근데 하나님은 안 속는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모든 지체들 밀어내지 않고 양심의 빛 비춰주심, 성령님이 양심의 빛을 비춰주시잖아요. 그 빛을 비춰주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 양심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잘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리가 나는 양심에 비춰봐서 책망받을 것이 없이 끄리낌이 없다 그랬어요. 끄리낌이 없는 거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모습이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의 모습이죠, 그죠? 내 양심에 그리낌이 없이 사는 거. 어떤 지체를 보거나 불쌍한 자를 보거나 나에게 보내어진 지체들을, 형제 자매들, 이웃들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교회 서사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교회는 216 이스트 31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574-9400, 213지역 574-9400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지저스 힐링 교회 여켈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온유한 사람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2: 예수님은 분명히 당신에게 속한 나라, 즉 예수님께서 이룩하시고자 하시는 나라가 이 땅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성취하려고 하는 그 나라, 구약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잘 되는, 즉 이 땅에서의 나라가 잘 되고 그리고 그 나라가 온 세계를 지배하는, 지금까지는 피지배 나라, 피지배 민족으로서 억압과 이러한 그 속박 가운데에서 그들이 억눌림을 당했는데, 이제 이것이 반전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온 로마 제국을 완전히 뒤덮는 그러한 피지컬한 나라로, 당시에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그것을 굉장히 불안해하고 심지어는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말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고 하면 내가 지금 하늘에 열두 영을 불러서 이 모든 상황을 내가 반전시킬 수 없겠느냐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를 완전히 뒤집는 그 이상의 일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지구라고 하는 세상에, 우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나라를 온전히 다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어떻게 죄악이 이 세상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겠습니까? 인간의 죄악이 이것을 만드는 겁니다. 인간의 불순종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은 그러면은 인간을 포기하셨느냐? 아닙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사람 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하게 됐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또는 등을 돌리고 또는 배도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땅이라고 하면은 먼저 우리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땅이라고 하면은 땅을 얻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할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동산을 생각합니다. 부동산. 집에 대한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그마한 이 땅덩어리에서 살아서 그런지 한이 맺혀 있어요. 그래서 미국과 가장 먼저 이 성공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이에요. 부동산.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부동산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부동산이 많으면은 편리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은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영원하기 때문에 인간이 한번 실패한 그래서 죄로 오염된 이 세상에서 부동산을 하나님께서 줘봤던들 그 부동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더 타락해요. 완전한 세상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타락했는데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믿는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본문은 바로 영원한 천국에서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산상보훈, 예수님의 팔복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고 하니 이 팔복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전체의 빅픽처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천국에 입장할 수 있는 그 티켓은 우리가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가는 것이 전부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은 큰 오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항상 무엇을 같이 곁들여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 바로 천국에서의 영광과 상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가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다 천국을 갈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안 믿습니다. 뭐 그렇게 가지고 천국을 간다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사람들은 비아냥거리면서 주님께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즉 천국에 입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그 티켓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천국은 그것의 티켓을 가지고 있는 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천국에 대한 빅픽처를 온전히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 팔복을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이 천국에 대한 이 홀 픽처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여러분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에 대한 바로 이 동기부여를 거기서 찾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가는 사람이 전체 교인 가운데서 한 80%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천국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은요, 천국에 가면은 거기에서 또 다른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처음에 충격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 심판대에서 많은 사람들의 영광이 바로 하늘의 별처럼,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무수하게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거,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내로다운 시켜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천국에서 어떤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수라고 하는 사실에 너무나도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는 온유함 또는 온유한 자에 대한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는 거니, 보통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타인과 잘 다투지를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온유한 사람은 성품이 나약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우유부단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부탁하는 것을 잘 거절을 못해요. 여러분이 그러한 분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온유한 사람입니다. 성격이 또 수동적이에요. 갈등을 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는 온유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온유한 자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인가 하니, 길들여진 야생마인데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훈련이 돼가지고 아주 군마로 되는 이러한 상태의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그냥 뭐 네네네네네네 하면서 고분고분한 사람이 아니에요. 힘도 있고 야성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온유한 자이고 이러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이 천국에서 무엇을 받는다고요? 땅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땅을 뭐 어떻게 받는다고요? 소유로 받는 것이 아니라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어떠한 사람인고 하니, 이미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은 나는 모든 것에 자족하기를, 만족하기를 자기는 배웠다 그래요. 이러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누리는 삶이에요. 비록 없을지라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이러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영토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 아니, 바로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음, 그 마음의 영토가 바로 천국의 영토만큼 넓어질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즉 길들여진 성품이에요. 야생마처럼 그 이전에는 자기의 화를 가지고, 그 불뚝성질을 가지고 막 이런 저런 일을 하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는데 그것이 완전히 길들여진 사람, 주인이 곧비 하나만 딱 워워하고 움직이면은 완전히 통제되어서 주인의 말대로 움직일 줄 아는 길들여진 야생마와 같은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 상급이 주어진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혈기 부리는 자가 받을 수 있는 땅은 없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 기혈이 있고 저도 그 혈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천국은 혈기 부리는 자는 받을 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의 의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순종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거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중심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저울질하십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혈기가 아무리 올라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통제될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누가 통제를 합니까? 자기 자신이 통제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업은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다 준다, 그게 아니고 누구에게 준다고요? 온유한 사람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가리켜서 천국에서 다스린다 또는 왕노릇한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자, 왕노릇한다, 땅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 땅을 다스리고 그리고 그 땅에서 주인노릇한다. 그 성경은 그거를 단순히 주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왕노릇한다. 왕은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와 같은 그러한 지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영광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상상만 해보십시다. 얼마나 익사이링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한다, 열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 어떤 사람은 다섯 고을, 어떤 사람은 두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시편 37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에서의 땅의 개념은 어떻습니까? 피지컬한 이 세상에서 땅 따먹기의 그 개념으로 구약의 성도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을 만드신 그분, 천국을 위하여서 우리가 거처할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서 지금 가서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라고 할 때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이 말씀을 확대 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 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왕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즉 그런 그 통치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 보면은 참으로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함께 왕노릇 한다는 겁니다. 계시록 5장 10절에서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기에서의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이 아니에요. 또 계시록 22장 5절에서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하십시다.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예, 여러분이 바로 그 왕노릇 하는 그 장본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왕노릇을 한다고 하니까 다스린다고 하는 이 표현의 이면에는 반드시 무엇이 들어있는 거니? 다스림을 받는다고 하는 피지배 계급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다스린다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되려면은 그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상이 분명한 것은 마귀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천국에 마귀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괴롭혔다 해갖고 천국에 가가지고 요 놈들 한번 맛 좀 봐라, 세상에서 나를 그렇게 못 살게 괴롭혔지 해서 왕이 돼가지고 마귀를 괴롭히고 날마다 억압하고, 분명히 그런 픽처는 아닐 겁니다. 맞죠? 그러면은 누구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일까?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즉 천사를 다스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천사는요 우리보다 계급이 높은, 능력도 많은 그러한 존재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맞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천사를 조징한다는 거예요. 판단하는 그러한 지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러느냐?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입니다. 이기는 자예요. 그리고 끝까지 주님께서 맡겨준 조그마한 사명들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니. 할렐루야. 누구를 다스리는 거 아니? 만국, 열방과 그리고 열방의 그 세계를 다스리는 이러한 권세를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 거 아니? 바로 마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잘난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죠? 자랑할 것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목회자보다 여러분이 훨씬 세상에서는 뛰어난 분들이라고 하는 거 제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자랑할 것도 많고 혈기도 그냥 넘치고 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자그마한 일에, 보잘것없는 그 일에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듯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 되는 단계로 들어가는 시작입니다. 이것이 없이는요 천국은 예수님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에는 멉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할렐루야. 그 사람의 그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두 고울, 어떤 사람은 다섯 고울, 어떤 사람은 열 고울을 차지하는 그러한 영광의 크기와 그리고 직임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천국에서 다스린다 그리고 그 밑에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천국에 대한 환상이 깨어진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서 다스린다고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억압과 그리고 부조화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눌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unfair한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이 다스림과 즉 갑과 을 사이에 얼마나 존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에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천국에서 그런 일이 없으면은 다스린다고 하는 그것이나 뭐 이 세상에서 적당하게 신앙생활해서 천국만 입성해갖고 다스림을 받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천국에서는 이 세상처럼 수직적인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광을 즉 다스림을 받는 그 직임과 그리고 그러한 영광의 상급 그 면류관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도 그냥 차이가 아니에요.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과 같이 이러한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순종한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은 천국에서 다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어떻게 하면은 뭐 좀 더 잘 되는 나 입 간지러워서 저는 그런 얘기 못합니다. 오직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이 땅이 아니에요. 물론 저도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원하고 지금보다 더 재정적으로도 풍성한 부자가 되기를 원하여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천국과 연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불 가운데에서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존재가 된다고 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건강하고 부와 귀를 누린다고 할지언정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왕 노릇하며 다스리며 이러한 직임과 그리고 이러한 영광을 여러분이 다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이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다고 하는 사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곧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기의 아들을 죄로 말미암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 육신의 죄를 짊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선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자그마한 충성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놓치는 분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이 말씀이 이제 잠자는 여러분의 심령을 깨우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팬데믹이 지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이전보다 몇십 퍼센트가 넘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십니다. 아, 교회 좋아. 그러나 교회에 가서 나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내 마음이 가난하기를 원하는데 교회에 가서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너무 상해.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나 혼자 늘 주님의 기름 부으심만 사모하고 은혜만 사모하고. 여러분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을 얻는 사람의 캐러고리 속에 그런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가 온유하게 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훈련이 필요한데 훈련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말 안 듣는 사람 밤중에 도깨비 방망이로 두들겨 패가지고 훈련시켰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훈련을 어떻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말 안 들으니까 가다가 심리도 못 가서 타이어 펑크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훈련시킨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온유한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부딪힘을 통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나오지 않고서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성격이 온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온순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성경이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 이제 아셨죠? 온유하게 되려면요 반드시 와서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단련시키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아팠을 때에, 감옥가 있을 때에, 내가 병들었을 때에, 헐벗었을 때에, 굶주렸을 때에 나를 돕지 않았다, 그때에 한편에 있는 사람은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모두는 정말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러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에서 열방을 다스리고 또 왕 노릇하는 이러한, 그러나 섬기는 나라죠. 억압이 없는 나라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상급을 마련하신 그분께서 선악간에 행한 모든 것 순종한 그대로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 그러한 영광과 왕노릇의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전국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의 영원한 삶도 더욱더 빛나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지저스 힐링교회 역혈빈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균형 잡힌 교회 지저스 힐링교회는 장로교 협동교단이며 애나하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 30분과 11시에 드려지며 치유 집회는 매주 화요일 LA, 목요일 애나하임 두 곳에서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신적인 문제, 중독, 그리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 믿음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치유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지저스 힐링 교회를 검색하셔서 치유의 간증과 사례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714-749-8476 213-436-6217 213-436-621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LA 소망 선교교회 김영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4: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참된 행복의 삶을 살게 된 사역의 삶을 살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라는 삶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120세를 살고 그의 인생은 정확히 40년씩 3등분으로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40년은 애굽의 왕자로서 썸바디의 삶을 살았다 그랬죠. 대단한 삶을 살았죠. 애굽의 왕자였다는 것은 뭐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최고의 공부를 하고 최고의 환경 속에서 살아갔던 그런 40년 썸바디의 삶이었는데 그 뒤에 40년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광야에서 목자로 노바디의 삶, 가장 하찮은 가장 낮은 천한 삶을 살았던 그런 모세. 근데 오늘 본문에는 썸바디에서 노바디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가스바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때가 어떤 때냐 하면 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치더니라는 뜻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한 번, 두 번 가끔 이렇게 친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반복적으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까? 양떼를 그렇게 열심히 쳤다는 거예요. 그것도 장인의 양떼를 40년을 쳤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군소리 없이 정말 열심히 반복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보통 장인이 모세에게 그랬을 거예요. 너 이제부터 내 양떼 좀 쳐라. 그러면 만약 저 같으면 장인어른 저 그거 못합니다. 저 왕자였어요. 왕자. 왜 그럴 수밖에 없냐 하면 애굽 사람들은 양떼를 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6장 34절을 볼까요? 창세기 46장 34절 나같이 시작.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니 네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 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오늘 이 말씀 지금 창세기 46장은 요셉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부르고 그 아버지에게 바로에게 인사를 시킬 때 부탁한 말이에요. 목축을 친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그러면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어떻게 여겨요? 가증히 여깁니다. 그럼 이 가증히 여기다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혐오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가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애굽의 일반 사람들도 목축이라고 하면 혐오스럽게 여기고 가장 싫어하는데 애굽의 왕자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본문을 보니까 모세는 그거를 40년간 묵묵히 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 가증히 여기는 것을 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일을 시킬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과 일을 시킬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은 일만 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살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 내가 가장 가증히 여기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일을 시킬 때가 있고,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게 할 때도 있고, 모세에게만 있는 것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낮아졌냐를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너가 정말 이 일까지 할 수 있을 만큼 낮아졌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그 일을 40년간 묵묵히 했다는 거예요.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테스트에 모세가 합격을 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또 교회 속에서, 사역 속에서 내가 그동안 가증히 여겼던 거 할 수도 있어요. 그 일이든 사람이든 모세와 같이 묵묵히 충성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누가복음 16장 10절 보십시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무나 우리가 많이 외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큰 거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지극히 작은 것을 맡긴다는, 이 지극히 작은 것이 뭐예요?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들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힘들어하는 것,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맡겨본다는 것, 그것조차도 감사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지극히 큰 것을 맡긴다는 것.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모세도 그랬습니다. 40년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시 왕이 되기 전에 어땠습니까? 광해에서 양떼를 목숨을 고치는, 곰이나 사자가 양떼를 쫓아갈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달려들어서 그 양떼를 지켜내는 그러한 일을 충실히 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왕의 자리를 맡기셨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가 형제들에게 팔려가서 보디발의 그 집안의 집사가 되어서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래? 어떻게 형제가 나를 팔 수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안 막아줄 수 있어? 그러지 아니하고 아무 말 없이 충성을 다했더니 온 나라를 맡기시지 않습니까? 난 우리 모두가 그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큰 거 하고 싶어해요. 그러나 지극히 작은 거, 남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거, 그러나 그걸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맡기신다. 오늘 그렇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던 모세에게 놀랍게도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합격했다는 거예요. 합격하고 찾아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다 같이 시작.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은지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가 나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찾아올 때 오늘 보니까 어디에서 찾아오시는가, 어디에서 나타나시는가 봤더니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도시면 우리 생각에 임하신다면 백향목과 같은 크고 놀라운 종려나무 같은 웅장한 그런 나무, 화려한 나무에 임하지 않으시고 떨기나무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떨기나무는 그 광에 가장 보잘것없는 하찮은 무가치한 나무가 떨기나무예요. 가시 덤불과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하찮게 여기는 게 떨기나무인데 거기에 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떨기나무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찮았습니까? 얼마나 보잘것없었습니까? 400년간 노예로 살았어요. 날마다 간독자들의 책질에 맞아가면서 벽돌을 굽고 흙을 이기는, 또 그들이 얼마나 하찮고 보잘것없었습니까? 그 당시에 이 백성들이 아이를 낳았습니까?

폭력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바로의 폭력이 있어도 그 백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백성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백성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불꽃 가운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불이 약해서도 아니고 떨기나무가 강해서도 아니에요.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놀라운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불꽃 같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아니, 지금 당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떠한 사람은 건강에 불이 붙은 사람, 질병에 불이 붙었어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경제적인 불이 붙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에 불이 붙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에 불이 붙은 사람이 있어요. 인간으로 판단을 볼 땐 끝난 것 같아요. 곧 무너질 것 같아요.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불꽃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끝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강해서도 아니고 불이 약해서도 아니에요.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지난 삶을 돌아보면 불타 없어질 만한 그런 위기의 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뒤돌아보세요.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에베네셀의 은혜가 여러분 앞으로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보니까 놀랍더래. 어떻게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안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신기해서 지금 모세가 그 떨기나무를 보러 가는 거예요. 가고 있더니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모세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돌이켜 오시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고 새로 부르십니다. 이제 새로운 사역일, 새로운 삶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근데 가장 먼저 할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쓰임받고 부름받고 하나님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 너의 무엇을 벗으라? 신을 벗어야 된다. 왜 신을 벗어야 될까요? 신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가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더러운 것을 얘기합니다. 신은 온데 막 다니잖아요. 더러운 것이 많이 묻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땐 신을 벗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이 있다면 깨끗해야 됩니다. 성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에요. 뭐 금그릇, 은그릇 다 필요 없어요. 다이아몬드 그릇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성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으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의 과거를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성공의 삶도 잊어버리고 실패의 삶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과거의 성공 때문에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 내가 왕년에 예전에 만날 때마다 그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 반대예요. 과거의 실패 때문에 앞으로 못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아픔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또 신발을 벗는 것은 종의 모습이에요. 주인이 왔을 때 종들이 하는 모습이에요. 너의 주인을 바꿔야 돼. 이제부터 너가 너의 삶의 주인이었다면 하나님 만나는 순간 주인을 바꾸라는 것이고, 신발을 벗으라는 얘기는 또 무엇입니까? 새 신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신을 신켜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신을 벗으라, 내려놓으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겠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은 무엇입니까? 7절 8절도 읽어볼게요. 7절 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하고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거리 이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0: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 놔노라. 8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내가 내려가서 8절에 내가 7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보고 듣고 알고 8절에다 보면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그 애굽의 손에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건져내고 마지막에는 데려가라 하노라. 여섯 개의 단어. 내가 보고 듣고 알고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어 데려갈 것이다. 이 여섯 개 단어의 주체가 누굽니까?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듣고 보고 아니니까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데려갈 거야. 그런데 내가 한다고 하시고는 9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제 가라. 하나님께서 자기가 다 하신다 그래놓고선 9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네가 가라는 거예요. 네가 가는데 어디에 가라? 10절에 보면 바로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분명히 하나님이 다 한다고 해서 할렐루야 했더니 하나님 모세에게 이제 네가 가라는 거예요. 그럼 바로에게 가라는 건 뭡니까? 죽으란 얘기죠. 차라리 죽으라 그러세요. 바로에 가서 이 모세가 그 바로와 싸워서 어떻게 200만 명을 구원했습니까? 이건 인간의 상식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모세도 똑같았어요. 우리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가증한 일을 40년 동안 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가고 비참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가증한 일만 40년 동안 하는 동안 한 번도 나타나시지 않더니 40년 만에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에게 가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죠. 오늘 모세가 그 말씀 듣고 뭐랍니까?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 내 자신을 살펴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똑같은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무슨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우리가 쓰임을 받습니다. 나를 돌아보면 우리는 다 똑같은 얘기. 내가 누구에게? 내가 누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누구에게 이 사역을 하고 내가 누구에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습니까? 우리는 다 똑같아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이 말밖에 나올 게 없어요. 내가 누구에게 뭘 합니까? 근데 하나님 그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의 대답이 멋있습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할 수 있어.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저는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반드시란다. 이게 힘과 위로를 주더라고. 네가 잘할 때만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순종할 때만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성공할 때만 너와 함께 할 게 아니라 반드시 함께 할 거야. 반드시는 처음부터 끝까지고 기필코고 틀림없이고 영원히 함께 한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쁠 때만 순종할 때만 성공할 때만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할 수 없어. 너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거야.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어린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너가 남자와 관계를 안 가져도 아이를 낳을 수 있어. 근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많은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야. 그랬더니 이 마리아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내가 누구에게 나 같은 어린 소녀가 남자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습니까? 근데 천사가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장 35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마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라. 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소녀 마리아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 하나님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니까 가능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에 여러분 소망을 붙잡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말도 모세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데 이 말도 우리에게 잘 위로가 안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더라도 우리는 늘 걱정, 염려, 근심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오늘 모세에게는 말씀하실 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런데도 모세가 아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여러분 내가 반드시 함께 한다고 그 말씀이 위로가 안 되는 이유는 당신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당신이 나와 함께 하기만 하면 바로도 이기고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느냐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시길래 도대체 당신이 함께 하기만 하면 어떤 불꽃과 같은 염려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타나셨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난 스스로 있다는 거예요. 자존하시다는 거. 이 말씀은 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 어떠한 나라 민족과 어떠한 세력과 힘의 영향도 받지 않는 것이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나야.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 어떤 걸로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도 정의할 수 없는 문제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가 가능하다는 거야. 어떤 불꽃 가운데서 너 사라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아. 그리고 내가 맡겨진 일을 너 감당할 수 있어.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를 정의하시고 한 가지 더 15절에 또 자기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5절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밝히셨어요. 야, 내 이름이 여호와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인데 하나님 곧 무슨 뜻이냐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수백 년 전에 이미 죽은 선조예요. 조상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그 얘기를 했어요. 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 약속했던 걸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야. 나는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야. 나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야. 네가 내 말을 믿기만 하면 내가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믿으면 넌 증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12절에 아까 보면 후반절에 네가 내 말을 믿고 가면 정말 출애굽이 일어나서 200만 명 이 산에 와서 날 예배하고 섬기게 될 거예요. 그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는 믿음으로 순종한 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순종하면 증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가지, 나의 이름이 두 가지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너랑 한 약속 꼭 지킬 거야. 내가 너와 반드시 하겠다는 그 약속을 내가 지킬 거야. 하나님 그 약속 어떻게 지켰습니까? 모세와 함께 하셔서 출애굽을 일으키시고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그 약속 때문에 예수님이 임마누엘 오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럼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불꽃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잠언 18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0절 다 같이. 이름을 경과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간절함.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견고한 망, 무너지지 않는 망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의 이름이, 어떤 나라의 이름이 이렇게 견고한 이름이 있습니까? 세상에 모든 나라가 다 무너졌고 어떤 사람도 다 죽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변치 않는, 무너지지 않는 망대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 이름으로 달려오라는 거예요. 너 어떤 힘든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불꽃과 고난 가운데 있으면 나한테 달려오라는 거예요. 달려오는 게 뭡니까? 내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언약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줄 믿고 감사해. 그럼 네가 안전함을 얻게 될 거야.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포기하고 왜 낙심하고 왜 자살합니까? 끝까지 붙잡을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돈도 붙잡아보고 사람도 붙잡아보고 그 어떤 것도 붙잡아봤는데 영원한 거 흔들리지 않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부를 이름이 없어서 그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영원히 붙잡을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 이름 붙잡고 우리가 설령 어떠한 불 속에 있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불꽃 가운데 계신 하나님 붙잡고 그 약속 붙잡고 여러분 달려가십시오. 망대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이름의 망대로 달려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신을 씻겨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모세는 그 약속을 80세에 붙잡았습니다. 80세지만 그 약속을 붙잡고 일어났듯이 어느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 말씀 붙잡고 모세처럼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LA 소망선교교회 김영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LA 소망선교교회는 3511 웨스트 올림픽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323-233-9191, 323지역 233-91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UBM Church 이명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비나스, 의로운 분노, 열정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여러분 안에 발라크와 발람이 없나요?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만 발견하고 끝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제 아는 것보다 더 못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발라크와 발람을 발견했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내 안에 있는 피나스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럼 발라크와 발람만 있어요? 피나스는 없나요? 있어요. 근데 그 피나스를 찾아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요. 활성화라는 말 아시죠? 그걸 활성화시켜야 돼요. 더 시켜야 돼요. 어떻게? 발라크와 발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죽여야 되고요. 죽일수록 뭐가 올라와요? 피나스가 올라오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발라크는 두려워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의 저 강함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저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방의 주술사인 발람을 불러들여요. 그래서 그로하여금 저주하게 해요. 근데 발람이 저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허락하지 않아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발람은 그걸 안다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자기는 그냥 죽는다라는 걸 알아요. 나귀 사건부터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저주하지 않아요. 그런데 알잖아. 뭘 알아요? 이 발람이 아주 영적인 존재라는 거 얘기했죠. 아주 영적인 존재라니까요. 잠자면서도 다 하나님하고 얘기한대요. 무의식 가운데에서도 있대요. 다 읽으셨죠? 주중에. 근데요, 알아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멸망한다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하게 하면 하나님의 뜻 알아요 몰라요 발람이?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가지고 꾀를 내는 거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하게 해요? 죄짓게 하는 거죠.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다? 음행이다. 그것은 뭐다? 우상숭배다. 그건 우상숭배고요. 그 일을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오늘 피나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의분인 거예요. 그죠? 의로운 분노. 사실요 지금 피나스가 모세의 가장 큰 리더 모세에게 가서 저기 아론에게 가서 저기 제가 저들을요 창으로 그냥 팍 찍어 죽일까요? 라고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물어야 돼요 안 물어야 돼요? 원래는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살인죄잖아요. 그죠? 잘못하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그 남자 이름이 뭐죠? 시므리잖아요. 시므리는 어느 지파다? 시므온 지파의 족장이에요. 족장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본인이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 볼게요. 11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여 엘라살의 아들인 비나스가 그들 가운데 나를 위해서 여기에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질투, 그 하나님의 질투로 내가 질투해서 그들을 한창에 그냥 확 죽여버린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났더니 그 다음에 12절과 13절에 어떤 하나님의 어떤 언약을 주세요? 화평, 샬롬. 샬롬의 언약을 주신대요. 자, 13절은 뭐예요? 영존하는, 영원한 너의 밑에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었으니 너 자손을 위해 속죄했다. 너 13절 너의 뒤를 이을 그의 씨 너 뒤에 그 자손들이 영원히 제사장이 될 거다 라는 약속을 해주세요. 자, 오늘은요 자, 화평의 언약과 영원한 제사장의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 누구? 비느하스와 그의 자손들에게만 국한되어져 있을까? 우리에게도 있을까? 우리도 그 언약을 받았다. 왜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아가 있어요. 우리 안에 또 어떤 성향이 있어요? 비느하스와 같은 의분, 하나님의 그 질투하심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 잘못된 거 성경에 위반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막 열받지 않으십니까? 요즘 말로 막 뚜껑 열린다 막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아니 동성 결혼을 하는데 막 목사가 주례를 해. 미쳤지?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막 그런 교단 있어. 아 나는 교단 나오면 뭐 이제 뭐 저기 뭐지 이제 목사님들 같은 경우 교단 나오면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재산이니 뭐니 건물이니 다 교단에다가 주고 나와야 돼. 빈털터리로 빈손으로 나와야 돼. 그렇다고 나는 이 건물 지켜야 되니까 그냥 그런 교단인 줄 알고 그냥 거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나오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들 많으세요. 오, 저 큰 교회 와 진짜 존경.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질투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해요. 그러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계획하시는 것 뜻하시는 것 모르세요? 뭔지? 성경 읽으세요. 성경에 다 나와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12절에 말씀하신 화평 샬롬 샬롬의 언약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샬롬의 언약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어요? 아멘. 아멘 소리가 작아서 자꾸. 네. 자 볼게요. 샬롬은요. 9절 아까 9절 안 읽었어요. 9절에 이 그 죽은 사람들 숫자가 나와요. 24,000. 재앙으로 죽었다. 연병으로 죽었다 그렇게요. 연병으로 죽었다. 죄송해요. 연병. 전염병이에요. 그걸 앞에 전자를 쓰면 조금 나아지죠. 전염병. 전염병으로 죽었다. 아, 히브리어는 마게파예요. 예. 지금 전염병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전염병 연병 24,000명이 죽었는데 계속 비느하스가 이거 안 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계속 죽어나간다니까요. 계속 죽어나간다고요. 그거를 멈추게 한 자가 바로 지금 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비느하스예요. 사람은요 너무 계속 얘기하고 있었어요. 사람은요 뭘로 되어져 있어요? 영, 혼, 육으로 되어져 있어요. 죽는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래요. 뭐와 뭐가 분리되면 죽음이에요? 네, 영과 육이 영혼과 육이 분리가 되면 죽음이에요. 영과 혼이, 혼은 어느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영과 혼은. 오, 혼은 내 영역인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는요, 하나님의 영역이기도 하고 나의 영역이기도 해요. 그렇죠? 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나의 육은요, 이 땅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자, 죽는다라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죠? 왜? 영과 중간, 혼은 중간이니까 우리 이거 싹 빼고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영과 혼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아니요, 죄송해요. 영과 육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살아 계십니까? 살아 계시니까 여기 앉아 계시죠. 저를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죽은 사람은 저를 못 쳐다본다니까요. 근데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영의 육이 영의 지배를 받고 그것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살아계시는 거죠. 아멘이시죠? 살았다 하나 죽은 자는 여기 안 계세요. 아멘. 아멘. 네. 우리가요, 사는 거는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대로 내 육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빛으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십니다. 아멘. 그 빛 가운데에서 사는 자가 사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에게 빛을 비추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육의 빛도 빛이거든요. 막 빛 한다니까요. 나에게도 빛이 있어. 왜냐면요, 나의 의가 있잖아요. 그것도 빛이에요. 하나님의 의 있죠. 그게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나의 의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빛이라니까요. 어둠의 빛이에요. 그거는요, 그것으로 사는 자는 죽은 자다라 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여기 지금 오늘 샬롬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샬롬, 평강. 유대인들은 이 평강을,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평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음의 천사로부터의 자유함이다. 다시 얘기할까요? 죽음의 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가 죽을 것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막 걱정하고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있어요. 제일 두려운 게 죽음이거든요. 물질 없어지는 거 뭐 괜찮아요. 또 사업하다가 망하는 거 뭐 괜찮아요. 좀 아픈 거 괜찮고요. 자녀들이 좀 저기 뭐 잘 안 되는 것도 괜찮아요. 죽는 게 제일 무서워요. 모든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그 모든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거 하나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뭐와 뭐의 분리예요. 영과 육의 분리란 말이에요. 우리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분리되어져서 볼 수 없어서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거 별거 아니에요. 나 자신의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평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죽음으로부터의, 그 죽음의 천사로부터, 그 죽음으로부터의 자유함, 그것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샬롬 옆에 샬롬 해주세요. 샬롬, 샬롬, 샬롬, 샬롬이 임할지어다. 샬롬, 샬롬.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샬롬 샬롬 하잖아요. 그거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그거 선포해요. 그냥 많이 마음 편히 육신이 편하게 지내세요, 그게 샬롬이 아니라니까요. 샬롬 샬롬, 그럼 마음이 편해지는 거 샬롬 샬롬. 거기에서 한 차원 더 죽음의 천사로부터,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샬롬이에요. 오늘 샬롬의 언약을 비느하스에게 줬어요. 하나님께서 그 비느하스에게 주신 그 샬롬의 언약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언약하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마지막 때에 지금 아까 전염병 얘기했죠. 염병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때에 가장 큰 그 저 증상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근데 병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아니면 새롭게 생겼어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전염병, 뭐 새로운 바이러스가 어쩌고저쩌고 막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있었어요. 이전부터 있었어요. 이게 우리 이렇게 가장 최근에 제일 저기 했던 게 코로나예요. 그죠? 우리가 기억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근데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코로나 걸린 분이 딱 왔어. 모르고 왔어. 근데 어떤 분은 저만큼 떨어져 있었는데도 걸려. 근데 바로 옆에 앉아서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도 안 걸려. 안 걸렸어.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면역체계. 면역체계라니까요. 그분 옆에 있었던 분, 이분은 면역이, 면역력이라고 그러죠? 면역체계가 아주 강했어요. 저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저분은 약했어요. 그래서 걸렸어요. 자, 병이라고 하는 게요, 육신의 병, 지금 코로나 육신의 병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병이 없을까요? 영적인 면역체계가 없을까요? 있어요. 영적으로 옆에서 엄청난 병이 걸려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면역체계가 강건한 사람은 그 옆에 가서 쓸고 닦고 빨아주고 진짜 울어주고 껴안고 있어도 절대 그 병 걸리지 않아요. 죽을 병임에도 불구하고 걸리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오, 저 사람 병 걸렸대. 어, 도망가자 도망가자. 어, 가까이 가지 말자. 그런 사람 병 걸려요. 걸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면역체계예요. 지금 2만 4천 명이 25장 9절에 보면 20만 4천 명이 죽었다. 비누하스가 그걸 막아섰다. 육신의 병을, 죽음을 막아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거 육신의 질병을 막아선 게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온 인류를 십자가에서 막아서신 거예요. 면역체계예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속자. 그러면요, 병 걸리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영과 육이 분리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빛 비추어짐으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영원히 살 수 있다고요. 우리는요, 망하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영원히 사는 존재들이라니까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불멸이라는 거 있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와 상관이 있다 없다? 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불멸이다. 이거 선포하셔야 돼요. 그냥 예수님 이렇게만 대답하지 마세요. 나하고 관계 없으면 어떡해요? 나하고 관계 있어야죠. 나는 그거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번 피나스에서 평화의 언약이에요. 할 얘기 너무 많은데요. 이거 얘기하다가 이거 막 하다가 저 혼자 막 흥분했어요. 아, 이거 오늘은 이번에는 이거다 이거. 그렇죠? 우리 코라우 지나왔어요. 그렇죠? 광야. 광야가 정말 아름답고 쉬기 좋고 이렇게 정말 휴양지 같은가요? 아니잖아요. 광야는요, 우리를 아주 그냥 못살게 군다니까요. 뜨거운 태양과 벌레가 얼마나 많아요. 저 벌레 너무 싫어하고. 악한 영이 얼마나 많은지요. 독충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게 바로 광야라고요. 지금 우리의 삶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를 왜 그 이집트 땅에서 여기를 데리고 나왔냐. 지금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길 지나지 않으면 어딜 갈 수가 없어요? 약속의 땅을 갈 수가 없어요. 그거 지나가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 독충이 있고 이 악한 영이 득식을한 이 땅을 살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그곳을 가기 위해서예요. 지금 훈련의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려우시죠? 네, 인정해야죠. 어려워요. 이거 인정 안 하면 안 돼요. 또 인정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것을 내 삶 가운데에 훈련의 시간으로 받는다. 내가 이것을 잘 견디고 이것을 이겨나갈 때 주님은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네, 조금 전에 코라우 지나왔어요. 무리바도 지나왔어요. 그죠? 무리바 사건도 다 지나오고, 아우, 막 열 정탐꾼도 있었어요. 막 40년 뭐 이렇게 돈다. 뭐 난리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 금방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끄트머리예요. 예. 네.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이, 그 약속의 땅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그곳에 와 있어요. 마지막 그 지점에 와 있어요. 38년을 지나왔어요.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피나스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가장 음행, 가장 악한 죄, 우상숭배. 음행은 우상숭배예요. 육신의 최고족,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게 우상숭배의 극치를 이룬다고요. 그걸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 먹는 거 가지고도 아우 진짜 갖고 있는 거 먹는 거 가지고 뭐 맹맹한 이 맛나냐 뭐 고기도 없다 뭐 부추도 없다 별의별 예를 진짜 지사하게. 근데 막판에 이 음행 우상 숭배까지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우상 숭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다루셔야 돼요. 이거 드러내놓고 다루셔야 돼요. 조용히 하나님 이거 만져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골방에 들어가셔서요 이거 확 다 뒤집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창으로 뚫어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야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어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 아말렉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진멸해라 그러잖아요. 주님 나에게 아말렉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른다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뭐 있잖아요. something 요것을 구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주님 구하세요? 아멘.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주님이 주시는 그 안전, 그거 구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 주님은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만 구해라 그래요. 나만 바라봐라. 바라보는데 저 주머니에 뭐가 있을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뭔가 주머니에서 나올 것 같아. 뭔가 안주머니에서 나올 것 같아. 우리도 처음에는요 받기를 원한다니까요. 애들 우리 애들 다 키워봤잖아요. 처음에 애들 다 줄 생각 안 해요. 받을 생각하지. 내가 10개 줘놓고 할머니 그거 하나만 그러면 이래요. 받는 것만 안다니까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애가 크고 성숙해지면 성장해 가면 아 나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주는 존재다. 나도 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 주는 거 몰라요? 그러면 가리키잖아요. 아이들이 가리키거든요. 너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래야지. 그거 가리키잖아요. 자녀들에게 안 가리키십니까?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배워야 돼요. 받는 것도 배우지만 주는 것도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도 배우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도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제 나만 바라봐라. 내가 무엇인가 나한테서 나올 정말 그거 있잖아요. 황금알 낳는 거위 뭐 이런 거 있죠. 우리 주님이 황금알 낳는 거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주님만 바라봐요. 그럴 때 아멘 할렐루야 뭐 뒤에 계산하지 마세요. 단순 심플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만 엎드리면 됩니다. 오늘 피나스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나스가 내 질투함으로 저가 질투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소멸시키는 것을 멈추게 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 그 얘기. 저와 여러분들 뒤에 뭐 인구조사도 있고 딸들도 있고 너무 많은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진짜 붙들어야 할 게 무엇인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뭔가 썸띵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할 때, 정말 이웃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 성도 간의 사랑 많잖아요. 섬기는 거 많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 내가 줬으니 받는다. 이거 아니고요. 준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얼마나 좋아요. 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하나님 앞에 복받은 거라니까요. 주님이 복받는 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라고요. 그 부분이라고요. 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비나스의 가문을 통해서 이 쫙 제사장 이거 표 나옵니다. 제가 그거까지 준비 못했는데 우리가 우리 역시 혈통적 제사장이 아니라 영적 제사장으로 우리 역시 그 계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네. 제사장은요 비나스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민족을 섬겼듯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뭐 얘기하면 되게 이렇게 막 프라우드하고 좋잖아요. 제일 열심으로 섬겨야 되고 제일 먼저 이렇게 질책 받아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아시죠? 네. 저기 인구 조사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저기 뭐지 요 밑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말씀이 있는데요. 혹시 네, 없죠. 요거 주보에 보시면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화평 이 나오거든요. 평 샬롬. 네, 이걸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에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원수 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과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시며 또 십자가로 그 원수 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피나스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것을 수호하기 위한 어떤 패션 열정으로 그 저기 시므리와 고스비를 찔러 죽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화평의 제물로 둘을 하나가 되어 우리 둘이 하나를 죽여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살리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그 관문, 바로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인구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일어나, 인구조사를 했더니 몇 명일까요? 우리 처음에 첫 번째 1차 때, 우리 혹시 기억하세요? 인구조사에 60만 3,550명. 우와, 우와. 자, 이번에 2차 때, 60만, 네, 맞습니다. 60만, 60만, 얼마가 나올까요? 1,730명. 3,500에서 1,700이니까 줄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세 발의 피죠. 거의 같은 숫자가 지금 유지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온 출애굽 한 그 인원 그대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자, 그리고요. 슬로보앗의 딸이 나옵니다. 슬로보앗. 아들이 없자. 자. 이게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요. 뭐냐면 영적인 땅은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땅 맞죠? 그런데 영적인 것으로 영적인 유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딸이라고 영적인 유업을 받지 말아라?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들고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왔을 때 모세가 누구에게 물어요?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께 물으니까 맞다 그 말이. 그들에게도 땅을 주어라 라고 하잖아요. 영적인 유업도 유업을 그들에게도 주어라. 자, 이방인들에게도 그 유업이 갑니까 안 갑니까? 자,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모든 공동 상속자이다.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요? 혈통적입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상속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인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 왜 슬로보앗의 딸 이야기를 여기서 굳이 이렇게 했을까? 바로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은 알고 이전 현재 앞으로 올 세대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앞으로 있을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유업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민수기 27장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딱 나옵니다. 이제 안수할 거예요. 이렇게 딱 안수할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딱 어디죠? 어느 산이죠? 느보산에 올라가가지고 딱 봐라 저 땅을 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네. 반석 두 번 친 거 그거 너 잘못했어. 그래서 못 가. 말은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근데 그거 그렇게 할 거 알으셨어요? 모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모세는 그 자리에서 모세의 사명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 다음 세대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예슈아예요. 그 다음 세대를 일으킬 자가 필요한 거예요. 1세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세대 1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 1세대 그 위에 부모님 세대 또 1세대 그럼 그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대 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안수했듯이 또 누가 누구에게 안수해요? 또 누가? 아, 우리 예수님이요 성령이 오실 거라고 예언하시죠. 그죠? 당신은 가시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돼요? 그 다음에 재림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요. 세대에 육으로 보는 그 세대도 이렇게 이어지지만 영적인 세대도 계속 이어져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볼게요. 뭐였죠? 모에드. 아이고야 이거 28장 29장 두 장에 걸쳐서 나와요. 상번제 안식일 유월절. 자, 유월절은 뭐예요? 예수님의 속죄 어린 양 나오죠. 무교절은요, 예수님의 그 죄 없음. 그 다음에 또 초실절, 초실절은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그 다음 오순절은 성령의 강림하심.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그 다음에 저 유월절, 오순절 했죠? 오순절 다음 나팔절. 나팔절은 뭐예요? 주님이 오실 때 나팔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대속죄일 얘기해 보세요. 저 나팔 불렸잖아요. 예수님의 그 대속의 날, 그 날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가장 기대가 되어지는 초막절. 초막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날, 주님의 신부로 우리가 그 장막에 들어가는 그 날. 절기, 모에드는요, 그냥 구약에 나와 있는 공부하기 좀 어려운 그런 절기가 절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생애와 예수님의 성품과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절기 왜 복잡하게 그거 하냐고, 절기 다 끝났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게 바로 절기예요. 시간들,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잖아요. 여러분들 25시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23시간 갖고 계신 분 계세요? 모두 24시간이에요, 그죠? 근데 이 시간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 절기는요, 우리가 시간을, 주어진 시간을 사용할 때 얼마만큼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그 구별되어진 시간들을 살아가느냐, 그 법을 또 우리에게 소소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유월절이 없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상번제와 안식일이 없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24시간 시간 안에 이 절기가 매일매일 속해져 있습니다. 그 24시간 안에 그 이 절기들을 살아낼 때 허투루 보내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가리키고 절기를 배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나스가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읽으시면서 매 주간 너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번 피나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개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1: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야만이 주인이신 교회,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있는 교회 UBM 철치 이명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성경통독 오전 11시, 목요예배는 오후 7시, 오렌지 카운티 통일광장 기도, 이스라엘과 열방 기도가 있으며 토요일 오전 10시 샤밧 예배 있습니다. 151 이스트 컴먼 월스 에비뉴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714-336-8995, 714지역 336-8995번으로 연락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이란 전쟁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을 조작하고 종전 협상을 방해하려는 이스라엘 정부 내 일부 세력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의 오수연입니다. 네, 바로 이 주장은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하는 얘기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벤스 부통령이 최근에 유명 팟캐스터 조 로건과 약 3시간 동안 진행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정부 내에 이 전쟁을 무기한 지속시키기 위해 미국 여론을 조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정부 내 일부 세력이 이란 종전협상을 무산시키려는 조직적인 영향력 행사 캠페인을 벌였다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MOU 협상단 미국 대표팀을 이끌었던 자신에 대한 안 좋은 여론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 여론을 조작하는 게 바로 이스라엘 내부라는 것입니다. 네, 온라인 인플루언서들에게 어느 정도 돈을 지급하고 지금 온라인 몰이를 하고 있다. 여론 몰이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최근에 미국과 이란이 연일 무력 충돌을 이어가면서 휴전체제가 흔들리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벤스 부통령은 앞으로 상황은 매우 복잡해질 것이며 계속 협상이 진전됐다가 다시 후퇴하는 일이 반복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네, 한편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잠재적 후계자가 될 것이다 라고 평가받는 벤스 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에 서서히 표면화되고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 갈등이 점차 격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해석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 역시도 최근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이 미국의 대이란 협상을 위태롭게 했다라고 자주 비판에 나선 바 있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콕 집어서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 최근에 미국과 이란의 재격돌로 인해서 호르무즈 해협이 거의 꽁꽁 묶인 상태입니다. 저도 거의 매일 이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소개해 드리는 것 같은데요. 사실 미국이 호위를 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글로벌 해운사들은 미국의 이 같은 호르무즈 해협 호위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예 해협 통과를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받던 오만 연안을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것조차 어려워진 것으로 해운사들은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최근 이란 혁명수비대가 아랍에미레이트 초대형 원유 운반선 두 척을 공격한 사건이 특히 업계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겠죠. 또 지난 7일 이후에만 오만 해역에서 미국 지원 항로와 관련된 선박 5척이 더 공격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들 선박이 모두 미국의 호위 체계를 이용하고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란이 오만 측 항로를 지나는 선박을 계속 공격할 수 있다는 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선박 운항 유지 방안이 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임을 의미한다. 이렇게 관계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사들 속속 해협 통과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고요. 한 해운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현재 상황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승무원 안전과 악화하는 안보 상황을 고려해서 회사 차원에서 호르무즈 해협 운항을 아예 중단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해운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되지 않았으며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선사들이 불안과 혼란을 더 느끼는 것 같다. 각 선사가 자체적으로 위험을 평가해야 하는데 현재 상황은 분명 안전하지 않다. 그러면 왜 계속 열려있다고 말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갈피를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미국 재계에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죠. 바로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회장입니다. 어제 인터뷰를 통해서 한화가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에 자리 잡은 것은 과거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을 현실로 만들 사례다. 이곳에서 민주주의의 병기창이 다시 불타오르고 있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 일대에 2,4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최대 금융사가 한화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단순한 기업 활동을 넘어 국가 안보를 지키는 핵심 산업으로 공식 인정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런 점에서 아주 주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JP모건은 이번에 투입되는 2,400만 달러 가운데 1,800만 달러는 대출과 투자로 또 나머지 600만 달러는 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해당 자금은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 내에 있는 로즈 인더스트리가 추진 중인 잠수함 제조시설 건설과 해양 관련 중소기업 대출 확대 또 지역 공급망 생태계 조성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네, 한화는 최근 미국 조선 시장에 5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요, 인력 확보와 공급망 재건의 속도를 내고 있죠. 이런 가운데 월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한화의 사례를 미국 조선업 부활의 상징으로 내세운 것은 이 필라델피아 조선 생태계가 미국의 안보 전략에서 아주 필수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월가 또 금융권이 보증한다 이런 신호로도 풀이될 수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이 심화되면서 미국 내에서는 무엇보다도 방위산업과 조선업 같은 핵심 제조시설을 자국 내에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의 다이먼 회장 인터뷰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미국 영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고액 보증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력이 부족한 외국인의 미국 이민을 아예 차단하겠다는 이런 의도로 읽힙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국무부가 경제적 능력이 제한된 외국인의 미국 이민을 제한하고 또 미국으로 이주하는 모든 이민자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규제 정책의 일환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소수 국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일부 국무부 관계자들은 보증금조로 10만 달러를 생각하고 있다면서 보증금은 신청자의 개별 사례에 따라 이보다 많거나 적을 수도 있다 이런 설명을 붙였습니다. 한편 이 신청자가 낸 보증금은 미국 시민권 취득 이후에나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주권자가 돼서 미국에 정착하더라도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면 이 보증금이 담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은요, 이민 비자가 주로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형제, 자매 등 가족 초청에 사용된다면서 통상은 연간 약 50만 건의 이민 비자를 발급해왔는데 올해는 그 수가 많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정부가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해도 당장 10만 달러에 달하는 거금을 감당할 여력이 있는 외국인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짚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취업비자 그리고 이민비자 모든 문을 줄이면서 결국 미국에서 그동안 미국인들이 감당하지 않았던 일들을 많은 외국인들이 해왔는데 그럼 이 직업은 어떻게 되나 걱정이 되는데요. 결국은 이 자리를 미국인들이 메꾸게 되는 것인가요? 현재 미국의 Z세대 사이에서는요, 대학 진학 대신에 전기나 배관, 용접 같은 기술직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네요. 뉴욕타임즈는 치솟는 대학 등록금과 또 AI 시대의 고용 불안 등이 맞물리면서 젊은 층이 직업 학교와 기술 교육 과정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공립 2년제 학교 학생 수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약 20% 증가하고 있고요. 견습 과정에서 사립 직업 학교 등록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기술직을 선택하는 배경 가운데 대학 등록금 부담도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립대 기준 4년제 대학 교육의 평균 비용이 현재 약 20만 달러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게 두 배 뛴 가격이라고 합니다. 반면 사립직업학교는 대부분 총비용이 2만 5천 달러 미만이라고 하네요.

도 결국 학교를 그만두고 전기기술재의 길을 택했다고 합니다. 현재 국제전기노동조합 정회원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 노동조합 소속 전기기술재의 평균 연봉은 역시 9만 달러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자, 전문가들은 기술직을 둘러싼 사회적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대중문화 속 기술직 종사자는 마치 지적 능력이 부족한, 그래서 몸으로 뭔가를 떼어야 되는 사람처럼 묘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고정관념이 앞으로 인력난이 예상되는 분야에 젊은이들이 진출하는 것을 막고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자, 이런 흐름은요, 그런데 미국에서만이 아닙니다. 일본에서도요, 또 AI 확산으로 역시 사무직 일자리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전통적으로 안정 직군으로 여겨졌던 화이트 칼라 대신에 건설이나 제조 같은 블루 칼라 직종을 선택하는 청년이 요즘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블루 칼라 직종의 임금 상승도 역시 인기 요인으로 꼽히고 있고요. 현재 유럽을 덮친 폭염으로 인해서 식문화까지 변화될지 모르겠습니다. 파스타와 피자 등의 핵심 재료 가운데 하나죠. 파마산 치즈로 알려진 파르미자노 레자노 치즈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병충해도 많고 가뭄도 커지면서 세계 농축산업 전반에 비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네, 이 팔마잔 치즈의 핵심 원료는 네, 역시 우유죠. 이 치즈는 에밀리아 로마니아 주를 비롯해서 단 5개 지역에서만 생산이 된다고 하는데요. 젖소에게도 이 지역에서 생산된 풀과 건초를 먹여야 이 팔만 치즈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역환경청에 따르면 지난달이 2003년 이후 두 번째로 더운 6월로 기록이 됐습니다. 여기에 폭염과 강수 부족이 이어지면서 소에게 먹일 건초 생산에 차질이 생긴 것이죠. 비가 오지 않으면 풀이 자라지 않고 건초를 생산할 수 없고 결국 치즈 생산에 필요한 우유도 확보하기 어려운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기온이 100도를 넘으면 젖소의 사료 섭취량이 많이 줄어든다고 하네요. 따라서 우유 생산량도 최대 10%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생산 비용마저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치즈 저장 창고를 운영한다는 한 관계자는 폭염이 절정이던 시기에 하루 전력 사용량이 평소보다 약 30%가 늘었는데 냉방비, 원유 생산비가 이렇게 동시에 뛰면서 업계에서는 우리가 이 치즈를 먹는 마지막 세대가 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같은 심각한 폭염은 결국 월드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뭐 경기장이 더운 것도 그렇지만은요,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현재 캐나다 전역에서 800건이 넘는 산불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이로 인한 연기가 캐나다 전역은 물론이고 미국으로까지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 유해 연기가 이미 국경을 넘어서 미 북동부에 유입이 됐고 결국 이번 주 일요일 뉴저지주에서 열리게 될 결승전에서 영향을 분명히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확하게는 캐나다 전역에서 무려 835건의 산불이 발생했고요. 이 가운데 112건은 아예 당국의 진화 능력을 벗어난 통제 불능 상태라고 합니다. 그냥 탈 때까지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 산불은 매니토바, 온타리오 등 중부 지역에 집중돼 있는데 현재까지 소실된 면적이 190만 헥타르에 달합니다. 네, 전국적인 이상 고온 현상으로 캐나다도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같이 산불 확산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온타리오주 북서부에서 발생한 산불 연기가 대도시로 대량 유입이 됐고 토론토의 대기질은 급격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토론토 공기의 건강 지수는 최고 위험 수준인 10 이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이것은요, 항상 세계 최악의 공기 질이라는 인도보다도 더 나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하고요. 현재 토론토 시내는 사실 하늘이 황갈색으로 이미 변해 있다고 합니다. 도심 스카이라인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야가 악화된 상태고요. 이 대기 오염 수치가 급등하자 토론토 시는 시내 광장에서 예정돼 있던 월드컵 야외 시청 행사마저 전면 취소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렸듯 중서부 그리고 북동부까지 미국 내에 연기가 유입된 상태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렇게 미국으로 유입된 유해 연무가 이번 주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예보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일요일 뉴저지주 야외 경기장에서 8만 명이 관람할 것으로 예상되는 월드컵 결승전에 분명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해볼 수 있습니다.

0: 기후 변화로 인해서 한국도 마찬가지죠. 이제 장마가 아니라 우기가 더 맞을 정도로 더 길어진 그리고 끊임없이 내리는 그런 비로 인해서 경기장을 지을 때는 이제 돔으로 지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높은데요. 미국도 그런 것 같고 전 세계적으로 돔 형태의 경기장이 필수가 되는 게 아닌가 기후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이번 일요일 뉴저지주 경기장은 야외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경기장이 좀 바뀌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네, 어쨌든 뭐이 결승전 경기장과 상관없이 누가 결승전을 치를 것인가는 확실하게 정해졌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와서 소개합니다.
1: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2: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3: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후의 스토리 뉴스도 최고.
4: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1: 정말? 어떤 건데?
4: 용자나라, 킬코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1: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5: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6: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7: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8: 모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9: 아니, 갑자기 웬 청산별곡이야?
10: 청산까지 갈 필요 있나? 여기 다래가 있는데.
9: 어머나, 이게 그 화제의 새로 다래야? 디자인 진짜 예쁘다.
10: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맛도 엄청 화사해.
9: 우와, 진짜 소주 특유의 알코올 향이 거의 안 느껴지는데?
10: 제로 슈거니까 깔끔하게 상큼한 딱 12도의 마법이지.
9: 이거 한 잔이면 여기가 바로 청산이네.
10: 지금껏 보지 못한 달콤함의 진수,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11: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12: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11: 213-388-5600. 213-388-5600.
12: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11: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12: 융자나라 좋은 나라.
11: 융자라면 콜미.
12: 213-388-5600. 213-388-5600.
13: 융자 나왔어요.
14: 우와, 빠르네.
15: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16: 스메키 한의원의 강원장입니다. 뻣뻣한 근육의 경직과 경련,
17: 다리에 힘이 없어 걷기 힘든 증상,
16: 자주 넘어지는 두려운 증상,
17: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발성 장애,
16: 음식을 못 삼키는 삼킴의 장애,
17: 못 참는 소변 장애,
16: 빙빙 도는 이석증,
17: 소리 나는 이명증과 안 들리는 청력 저하,
16: 어려운 병만 전문 취급하는 스메키 한의원 213-388-5300 388-5300번입니다.

0: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시간은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급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백화점 서독안경,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그리고 미주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입니다. 네, 어제 준결승전 경기 결과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아르헨티나가 2-1로 잉글랜드를 꺾고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잉글랜드가 먼저 선제골을 넣었습니다만 마지막 그 7분 사이에 나온 두 골을 모두 메시가 도와주면서 골로 연결을 시켰고요. 이로써 메시는 월드컵 역사상 최다 도움 기록까지 경신합니다. 팀을 다시 한번 결승으로 이끈 메시. 그리고 메시 외에도 정말 많은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열심히 뛰더군요. 정말 죽기 살기로 뛰는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스크린을 통해서도 말이죠. 네, 아르헨티나가 또 한 번 역전승을 거두면서, 글쎄요, 지난 대회에 우승을 했으니까 월드컵 2연패가 달성이 될지, 아니면 이번 대회에서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준 스페인이 통산 두 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지, 이제 전 세계 이목은 뉴저지 오는 일요일에 펼쳐지는 결승전으로 벌써 얼마가 있습니다. 최선의 수비는 결국 공격이다라는 말 있지 않나요? 잉글랜드의 토마스 투헬 감독은 선제골 이후에 이 수비 블록을 너무 깊게 내리면서 지키는 축구를 시도하는 게 눈에 많이 보였고요. 결국 경기 종료 5분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에 대한 비판도 또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나저나 정말 잉글랜드에서 별 문제가 없어야 될 텐데 하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잉글랜드 대표팀 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영국 내 가정폭력 사건이 급증한다는 통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가정폭력 발생률이 평소보다 평균 26% 증가하는데, 특히 패배하는 날에는 증가폭이 38%까지 커진다라고 영국 왕립검찰청이 보도자료를 인용해서 얘기했습니다. 축구 자체가 가정폭력을 유발하는 원인은 아니겠죠. 하지만 뭐 음주를 좀 하면서 축구를 볼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정말 들어갈 뻔했는데 그걸 못 넣고 극심한 어떤 감정 변화,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이런 것들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실제로 BBC에 따르면은요, 월드컵이 열린 지난 한 달 동안 영국 내 일부 지역에서는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평소보다 약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사실 축구를 둘러싼 폭력, 비단 잉글랜드나 그 가정 내부에만 국한되는 일은 아닐 겁니다. 지난 10일만 해도요, 모로코가 8강에서 프랑스에 패한 뒤에 모로코 팬으로 추정되는 한 무리가 영국 런던 거리를 점거하고 난동까지 부렸었습니다. 당시 4명이 체포되기도 했고요. 또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우승을 차지했을 당시에도 사실은 프랑스 전역에서 대규모 폭력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겼는데도 말이죠. 당시 파리와 인근 지역에서만 600여 명, 프랑스 전역에서는 780여 명이 체포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어제 경기와 관련해서 이 뉴스가 있습니다. 네, 아르헨티나 선수 일부가 FIFA가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정치적 의사표현 논란에 휘말린 것입니다. 사실 스페인과의 결승전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선수들의 징계가 있을까, 또 있다면 시점이나 수위가 어떻게 될까,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어제 월드컵 준결승전 종료 직후 발생했는데요. 기쁨에 취해서 환호하는 과정에서 몇몇 선수들이 일반 관중석의 아르헨티나 팬들로부터 한 현수막을 건네받습니다. 그리고 그 현수막을 그라운드에서 넓게 펴들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전 세계로 다 송출이 됐고요.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스페인어로 말비나스는 아르헨티나 영토,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자, 말비나스 하면은 영국령 포클랜드 제도의 아르헨티나식 명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르헨티나 본토 동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척박한 섬들인데요. 지난 1982년에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영국이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하기 위해 실효 지배 중이었던 이곳인데요. 이에 대해서 아르헨티나가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무력 침공까지 감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포클랜드 전쟁이라는 이름이 네,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어쩌면 이 두 나라가 뭐 축구 대표팀은 물론이지만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서 항상 맞붙으면 뭔가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라이벌 느낌이 진하게 나는 게 바로 이 원인으로부터 비롯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역사적 맥락 속에 터져나온 아르헨티나 선수들의 돌발 행동, 즉각 국제적인 논란으로 번졌고요. FIFA가 특히나 그라운드에서 행해지는 정치적인, 종교적인 메시지에 대해서 단호히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대응이 있을지 주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상황이 어딘지 모르게 조금 기시감이 있지 않으십니까? 네, 14년 전인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한국 선수단이 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현수막을 들어서 카메라에 그대로 잡혔었습니다. 네, 바로 그때 그 현수막 해프닝과 이렇게 겹쳐지면서 기시감이 드실 겁니다. 당시에도 감독은 홍명보 감독이었고요. 한국이 일본을 2대0으로 꺾고 동메달을 목에 건 직후에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정말 한국 축구 역사상 첫 올림픽 메달권 입상의 기쁨에 취해 있었던 상황에서 당시 미드필더 박종우 선수가 관중석에서 넘겨받은 독도는 우리 땅 이 종이 플라카드를 그라운드에서 들어올린 게 전 세계 카메라에 포착이 됐었습니다. 네, FIFA 못지않게 IOC 역시 이런 정치적인 또 종교적인 메시지는 금하고 있죠. 당시 IOC는 즉각 대응합니다. 박종우 선수를 메달 수여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도 진상조사를 거쳐서 3,500 스위스 프랑, 그러니까 당시 돈으로 약 410만 원에 달하는 벌금, A매치 두 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메달도 수개월이 흐른 뒤에야 우여곡절 끝에 전달을 받을 수 있었고요. 자, 그런데 지난번과 이번은 또 많이 다른 게 그때는 모든 경기가 끝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상황은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결승전을 남겨두고 있다는 점 더욱 관심을 모으게 됩니다. 주요 외신들은 아르헨티나 선수들의 현수막 세러머니가 FIFA의 강력한 제재를 불러올 것이다 라고 일제히 보도하면서도요. 만약에 정말 신속하게 대응할 경우에는 아르헨티나 입장에서 주축 선수 여러 명을 배제한 채 결승전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아르헨티나 측에서는 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모든 스포츠가 변수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정말 이번 결승전은 생각지도 못한 그런데 아주 큰 변수가 벌써부터 생긴 셈입니다.
2: 일본 교토의 한 식당이 외국어 메뉴판과 일본어 메뉴판에 서로 다른 가격을 표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에서 외국인 차별, 외국인 바가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논란은 구독자 무려 60만 명 이상을 보유한 한국인 유튜버 최모 씨가 교토의 한 초밥집을 방문한 영상을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최 씨 일행이 건네받은 영어 메뉴판에는 참치 초밥 3조각 가격이 1980엔, 달러로 약 13달러로 적혀 있었습니다. 요즘 일본에서 초밥이 이 정도로 비쌀 일은 없다라는 생각에 가격이 의아했던 최 씨는 일본어 메뉴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종업원은 일본어를 할 줄 아느냐? 일본어를 읽을 줄은 아느냐? 라고 되물은 뒤에 한참 만에 일본어 메뉴판을 갖다 줬습니다. 충격적인 건 그 일본어 메뉴판에는 해당 메뉴가 영어 메뉴판보다 턱없이 낮게 기재되어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이 영상이 SNS를 통해서 확산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외국인에게만 몰래 바가지를 씌우는 것이다 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은 요금을 차등화하는 이중 가격제를 대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인데요. 한 유명 국립공원 입장료는 거주자에게는 1000엔, 비거주자에게는 2,500엔을 받는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이 거주자, 비거주자라는 표현으로 외국인 차별 논란을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군이 닷새 연속 이란의 군사시설을 공격했습니다. 그동안 야간에 주로 공습을 해오던 과는 달리 이번에는 대낮에 타격을 감행했습니다. 대이란 군사작전을 수행 중인 중부사령부는 어제 SNS에 이란을 겨냥한 공습을 단행했다. 작전은 오전에 이번에 이루어졌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약 90분간 이어진 작전에서 이란의 해안 방어체계 및 순항미사일 발사시설을 표적으로 정밀유도 무기를 투하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령부는 이번 타격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민간 상선을 위협해온 이란의 공격 수행 능력이 한층 더 약화되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이란의 군사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공습을 한 건 지난 11일부터 닷새 연속입니다. 한편 미군 중부사령부는 미군의 대이란 해상 봉쇄를 뚫으려던 두 척의 상선을 회항시켰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지난 14일 오후 4시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이란 항구를 오가려는 모든 선박의 통항을 다시 봉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란의 자금줄을 옥죄는다라는 방침입니다.
1: 오늘도 그 누구보다 이른 아침을 맞고 계신 여러분, 스트레칭 잊지 않으셨죠? 아직 안 하셨다면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자, 먼저 팔 위로 쭉 뻗어서 기지개 한번 하시고요. 목 운동부터 두 손은 서로 엇갈리게 가슴 언저리에 올려놓고 목 아래로 살짝 숙였다가 뒤로 천천히 젖힙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한 5초만 정지해 볼게요. 허리 운동해 볼게요. 허리에 손 얹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먼저 돌려볼까요? 왼쪽으로 되돌릴게요. 천천히 가능하면 큰 원을 그려주세요. 이번엔 발뒤꿈치 살짝 들어볼게요. 들 수 있는 데까지만. 그리고 잠깐 계세요. 옆구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리고 다시 발뒤꿈치 올려주세요. 앞에 지지하게 있으면 손으로 잡고 이 동작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쭉 올려주세요. 발뒤꿈치 쭉. 허벅지나 종아리에 힘이 실리는 느낌이 들면 잘하시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기원합니다.

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1: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2: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1: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213-388-7979, 213-388-7979.
1: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1250만불, 1250만불.
4: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주 7일 24시간,
5: 323-782-8600, 323-782-8600.
3: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무더운 여름 집안까지 시원하게
7: 천연 대나무로 만든 대나무 돗자리, 대나무 문발, 대나무 베개, 그리고 대나무 슬리퍼까지
6: 시원한 촉감에 통풍도 뛰어나 올 여름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드립니다.
7: 대나무 돗자리 24불 99부터, 문발은 16불 99부터, 슬리퍼는 5불 99부터.
6: 올 여름 시원함은 자연에서 찾으세요.
7: 김수전기, 다양한 대나무 여름 용품들로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8: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9: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8: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9: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8: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0: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입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연 2.75%로 0.25%포인트 인상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긴축 전환입니다. 반도체 업황 호조로 경제 성장세가 뚜렷한 데다 물가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이죠. 지난 14일에 발표한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에서 올해 실제 국내 총생산, 즉 GDP 성장률 전망치를 3%로 제시했습니다. 한은의 5월 전망치 2.6%보다 0.4%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올해 1, 2월에는 2%에서 3월에는 2.2, 2.6 이렇게 점차 높아지더니 6월에는 3.2까지 올라갔습니다. 목표 수준 2%를 훌쩍 웃도는 3%대를 기록했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원달러 환율은 최근에 소폭 하락하긴 했는데요. 여전히 1480원대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제주 한림 해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이 치명률이 높다는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다는 소식입니다. 뭐 제주도로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이곳에서도 바다와 가까이 또 바다 찾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차원에서 좀 알아두면 좋을 정보일 것 같아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6일인데요. 한림 해안에서 채취한 해수에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확인됐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도내 환자 발생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하는데 비브리오 폐혈증이 무서운 것이 치명률이 약 50%에 이르는 감염병입니다. 해수와 갯벌, 어패류 등 연안 해양 환경에 서식하는 세균에 의해서 감염이 됩니다. 즉 오염된 어패류를 날로 먹거나 충분히 익히지 않고 섭취했을 때 또 상처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과 접촉했을 때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이 비브리오 폐혈증은 해수 온도가 화씨로 한 80도 정도 이상부터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뭐 4월에서 6월에 첫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8월에서 10월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 주요 증상은 급성 발열, 오한, 복통, 구토, 설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치명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50%에 달하는 만큼 어떤 증상이 있다면 빠른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우리도 네, 여름이니까 특히 좀 조심해야 되겠죠. 어패류는 꼭 흐르는 물에 씻고 85도 이상에서 완전히 익혀 먹고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과 접촉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뭐 수영을 했다 하면은 꼭 깔끔하게 물과 꼭 비누로 깨끗하게 씻어줘야 된다는 것. 또 바닷물 어패류가 다른 식재료와 닿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패류 취급했던 장갑, 칼, 도마 등은 꼭 소독할 것도 권장되고 있습니다. 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네, 지난해 10월 김건희 특검에 의해 기소된 지 약 9개월 만인데요. 이렇게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권 의원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던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사업을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과 식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돈은 받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앞서 1, 2심은 윤 전 본부장 진술과 다이어리 메모 등을 종합할 때 금품 전달 사실이 인정된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항소심 재판부는 종교단체가 국가 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치 자금이 제공돼 종교분리 원칙을 훼손했다 이렇게 보고요. 1심과 같은 징역 2년,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죠. 또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 동안은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함께 제한돼서 출마는 물론 투표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명의 곧 의원직을 상실할 의원 얘기입니다. 최영중 청주시 의원이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혐의로 경찰 수사가 시작이 됐고요. 그런데 이후에 출석을 미루거나 휴대전화 제출 요구도 응하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고소장이 4개월 전에 접수가 됐는데요. 이제야 강제 수사에 나서는 경찰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사이에 증거 확보가 지연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고소당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조사 일정을 차일피 미뤘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중순에서야 첫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때 그렇습니다. 6.3 지방선거 청주시의원 출마를 준비하던 중이었고요. 그래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런 출마 사실도 숨기고 직업은 회사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6.3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청주시의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입니다. 한편 범죄와 관련해서 피해 중학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하지 않으면서 자꾸 미루면서 사설업체에 포렌식 작업을 맡긴 뒤 제출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 피해 학생에게 나체 사진 촬영을 요구한 정황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증거들이 그 휴대전화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찰필 미루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렇게 사태가 확산되자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최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오는 20일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제명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이 의원직을 상실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요즘은 보양식이라는 말로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몇 년 전만 해도 복날하면 자연스럽게 보신탕 이렇게 떠올리면서 이렇게 직접 얘기하고 또 보신탕을 먹어야 제대로 보양이 되지 않은 그런 인식이 있었던 거 사실입니다. 자, 초복을 맞은 한국 한창 바쁠 점심시간에 한 보신탕집은요. 손님 한 팀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10년째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 가게 주인 A씨는 예전 같으면 뭐 초복 4, 5일 전부터 테이블 14개가 꽉 찼고 알바생이 필요할 정도로 바빴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장사가 아예 안 됩니다라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복날 보신탕은 아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올해를 끝으로요. 개의 식용 목적,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024년 2월 6일에 제정이 됐고요. 3년간의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7일부터는 개고기 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식당, 건강원, 농가 모두 포함되고요. 그래서 유예 기간 동안 전업을 하거나 폐업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꼭 이행해야 됩니다. 복날에 찾는 음식이기 때문에 내년 초복에는 그러니까 아예 찾을 수가 없게 되고 올해 초복이 마지막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것이죠. 자, 현재 강원도 사육농가 대부분이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요. 지난 5월 말 기준이긴 합니다만 도내 사육농가 87 가운데 64곳이 폐업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전업, 폐업 업장에 대한 지원을 진행하고는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업주나 농장 입장에서는 지원금은 늘려달라는 얘기고 정부에서는 결정된 지원 규모라 확대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좀 더 선별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 개고기 얘기하니까 예전에 프랑스 여배우였던가요? 브리짓 바르도 그 여성이 한국의 개고기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비아냥거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한번 이목을 끌었던 적이 있죠. 하지만 요즘은 네. 좋은 한국 음식으로 세계 이목을 끌고 있는 정말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보신탕 문화 조금 더 일찌감치 역사 속으로 퇴장시켰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1: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1: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 네.
11: 수영도?
1: 그럼요.
11: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1: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2: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3: 동포사회 건강생활의 동반자 제1약국
14: 제1약국이 3154 웨스트 올림픽 전 신세계의 자리로 이전했습니다.
13: 제1약국은 특별히 당뇨병 교육을 규칙적으로 하며
14: 멀리 계신 분들을 위한 교육 웹사이트 jaysdrug.com을 운영 중입니다.
13: 혈당 검사계 혈압계를 세일하는 제1약국은 323-731-4696 올림픽과 호바트에 있습니다.
14: 당뇨 교육은 웹사이트 jaysdrug.com.
15: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16: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7: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6: 선택하세요 품질을,
17: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6: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대 세일합니다.
17: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6: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7: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오수이가 출몰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을 찾았다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존재와 마주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그려집니다. 한편 개봉 이후 평가는 갈리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관객들은 압도적인 영상미와 규모감 있는 연출을 장점으로 꼽습니다. 반면 일부 관객들은 이 같은 화려한 볼거리에 비해 서사가 듬성해서 전개 방식에 대한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추격자, 황해, 곡성 등을 연출한 나홍진 감독이 약 10년 만에 선보이는 신작 호프는 황정민을 비롯한 초호화 캐스트 그리고 마이클 패스벤더 등의 헐리우드 배우들의 참여도 큰 볼거리입니다. 올해 1,700만 명의 관객을 돌파한 왕가 사는 남자에 이어서 한국 영화 흥행 흐름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0: 있습니다. 이곳 미국에서도 오는 9월 초쯤에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 기생충의 북미 배급을 맡았던 네온이 맡으면서 꽤 규모 있게 개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계 소식 한 가지 더 전해드립니다. 중국의 배우 겸 감독인 주성치가 연출한 영화 소림축구의 후속격인 쿵푸 여자축구에 한국 여자축구팀을 비하하는 듯한 장면이 담겨 논란입니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지난 11일 개봉한 쿵푸 여자축구는 현재 월드컵 분위기와 맞물려 개봉하면서 흥행 중에 있습니다. 개봉 4일 만에 누적 박스오피스 6억 위안 약 1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 영화는 2001년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전역에서 큰 인기를 끈 주성치의 대표작 소림축구를 잇는 후속작 성격의 작품입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약체의 여자축구팀 아미파가 무술과 축구를 결합한 플레이로 기적을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그린 코미디 영화입니다. 그런데 영화에는 한국 여자축구팀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장면이 여러 등장합니다. 먼저 한국팀 이름이 국내 유명 여자대학교인 이화여대를 연상케 하는 이화여자축구팀인데 선수들은 서클 렌즈를 끼고 화장에 집중하는 선수들로 묘사됩니다. 이 팀은 승리를 위해 온갖 비겁한 수를 서슴지 않는 반칙축구로 합니다. 발을 걸고 상대를 때린 뒤 과장된 액션으로 경고나 퇴장을 유도하는 식입니다. 작품이 B급 감성을 표방했다고 하더라도 이 어눌한 한국말로 심판 도와주세요 라는 대사 등 역시 한국 내 관객의 불쾌감을 살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지에서는 작품성에 대한 평가가 영화 흥행과는 달리 엇갈리고 있습니다. 중국 영화 평점 사이트에서는 10점 만점에 6.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성치 특유의 무협과 코미디 감성을 잘 살렸다는 호평도 있지만 이야기 전개가 진부하고 특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한국에서 삼성, 현대, SK 등 주요 기업 대표들과 치맥 회동을 가진 데 이어서 일본에서는 반도체 원자재 관계자들과 함께 꼬치구이와 함께 간파이를 외쳤습니다. 젠슨 황 CEO는 도쿄에서 열린 엔비디아와 일본 세가와의 파트너십 3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한 뒤에 일본 반도체 소재 기업 간부들과 만찬을 가졌습니다. 일본 회사원들이 즐겨 찾는 간다역 인근 꼬치구이집에 도착한 황 CEO는 관계자들과 간파이를 외치면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황 CEO는 일본의 세가 사장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엔비디아는 없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세가는 1990년대 전 세계 게임기를 장악하던 유명 게임기 회사입니다. 물론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엔비디아 창업 초기 엔비디아는 이 세가에 공급하기 위해서 개발을 한 첫 부품이 있었는데 그 부품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세가 측은 그런데 황 CEO에게 기회를 주었던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당시 엔비디아는 이 자금 고갈로 인해서 회사가 문을 닫기까지 단 30일밖에 남지 않은 파산 일보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젠슨 황은 직접 일본으로 날아가 당시 이 세가의 사장을 만나 세가가 줄 계약금을 투자금으로 전환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계약금과 투자금 어떻게 다르냐? 투자금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은 가져갈 수 있지만 만일 그 투자가 실패했더라도 원금은 달라고 할 권리는 없는 그런 것이 다르죠. 세가 측은 그런데 젠슨 황의 잠재력을 믿고 결국 5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에너지 가격 하락에 힘입어서 도매 물가가 전월 대비 하락했습니다. 노동부 노동통계국은 지난달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즉 PPI가 전월 대비 0.3% 하락했다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도매 물가로도 불리우는 이 생산자 물가지수는 일정한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재 가격에 반영된다라는 점에서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로 받아들여집니다. 즉 조만간 최종 소비자 물가 지수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는 전달 대비 즉 5월에 비해서 6월의 물가 지수를 말하는 것인지 1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크게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물가 지수를 1년 전인 작년 6월과 비교해보면 5.5%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여전히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이 다시 무력 공방을 재개함에 따라서 국제 유가가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른 물가 관련 불확실성은 다시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0: 7월 16일 오늘은 플로리다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세턴 5호 로켓이 아폴로 11호를 싣고 하늘로 올랐습니다. 100만 명 가까운 인파가 그 발사를 지켜봤고요. 나흘 뒤에 인류가 최초로 달을 밟았습니다. 모닝 리포트 이 시간은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로 만나보세요. 99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백화점 서독안경,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미주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체 제공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행의 오수연이었습니다.
2: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3: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2: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3: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4: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5: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6: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7: 바디샵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8: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7: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 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8: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
9: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10: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9: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10: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9: 구치로 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요.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대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7월 16일 목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이 이란 남부 연안을 넘어 수도 테헤란 외곽과 내륙 깊숙한 곳까지 공습 범위를 전격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해상 봉쇄망을 뚫으려던 유조선을 무력화하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에 맞서 이란도 미군이 주둔 중인 주변국 기지를 겨냥해 보복 공습을 단행하고 영내 모든 인프라를 초토화하겠다며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이란 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각 새벽 이란 중서부 로레스탄주 호라마바드시, 마르카지주 혼다부시, 북부 샘난주 등 내륙 곳곳에서 여러 차례 강력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이들 도시는 이란의 주요 탄도미사일 생산 및 우주 프로그램 시설이 밀집한 곳입니다. 현지 관리들은 미군의 공격을 폭발음의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샘난주 관계자는 공항이 미국의 공격을 받았다라고 확인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수도 테헤란 외곽과 남동쪽의 파르친에서도 방공망이 가동됐습니다. 파르친은 이란의 미사일 개발 생산은 물론 핵시설이 존재하는 것으로 의심받는 핵심 군사 요충지입니다. 다만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파르친이 공격받지 않았고 방공망 가동은 대비태세 점검 차원이라고 설명합니다.

0: 하게 됐습니다. 그간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 부근의 이란 남부, 남서부 해안을 공격했지만 오늘 새벽 이란 내륙까지 공습 범위를 확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군은 공습과 더불어 해상 봉쇄망도 쪼였습니다. 페르시아만 내 이란의 주요 원유 수출 터미널이 있는 하르그 섬으로 향하던 퀴라소 선적의 유조선 벨마호를 향해 발포했습니다. 군용기는 벨마호가 경고를 무시하고 항해를 강행하자 선박 굴뚝에 미사일을 발사해 기동을 완전히 무력화했습니다. 미국의 전방위 압박에 이란은 즉각적인 군사 보복과 초강경 경고로 응수했습니다. 미군이 주도하고 있는 바레인, 요르단, 쿠웨이트를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이란의 공격 대상 국가들은 아직 사상자 등 피해 발생 여부를 확인치 않고 있습니다. 또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구 에르비를 겨냥한 야간 드론 공격도 이어졌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알리 알 자이드 이라크 총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란군은 자국의 교량과 발전소를 타격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경고와 관련해 중동 내 모든 인프라를 공격하겠다라고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격화하면서 미군이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칫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실제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도 우세합니다. YTN입니다.
1: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상황실에 참모들을 소집했습니다. 벤스 부통령과 루비오 국무장관, 헤그세스 국방장관, 여기다 댄켄 합참의장까지 모두 불렀습니다. 회의에선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범위를 확장해 대규모 공세를 펴는 방안이 보고됐습니다. 특히 이란에 지상군을 투입하는 것도 다시 논의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상군을 투입해 호르무즈 인근의 섬들을 점령하는 방안도 검토됐다고 전했습니다. 당장 이란의 원유 수출 기지인 하르그 섬 작전 가능성도 거론됐습니다. 이란의 급소로 불리는 하르그 섬은 이란 원유 수출의 90%를 담당하는 핵심 시설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하르그 섬 점령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매번 군사시설 폭격에만 그쳤습니다. 자칫 미군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보니 지상군 투입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합니다.
2: They want to settle so badly. They don't like what we're doing. And they do want to settle. We'll find out whether or not we settle with them or we just finish it off.
1: 이른바 곡괭이 산 주변의 지하 핵시설을 타격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가 실제 전쟁을 확대하기보다는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의도로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전쟁을 빨리 끝내려 조바심을 보일수록 이란에 더 끌려다닐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0: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갈등 속에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미국 국방부 장관이 대이란 군사작전에 대해 논의했다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실이 밝혔습니다. 장관실에 따르면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전화로 접촉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카츠 장관에게 미군의 이란 내 군사활동에 대한 최신 상황을 설명했고 양측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카츠 장관은 시리아, 가자지구, 레바논 등지에서 이스라엘이 전개 중인 군사작전 상황에 대해서도 헤그세스 장관에게 브리핑했다고 장관실은 설명했습니다. 카츠 장관은 우리는 단 한 번도 미국의 이스라엘 국경지대에서 우리를 대신해 군사적 행동에 나서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며 우리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 국민을 방어하는 데 전념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수가 생겼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란이 억류하고 있던 미국인을 전격 석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선의에 감사한다 라면서 이례적으로 화해의 손짓을 보냈는데요. 무력 시위가 이어지는 이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나온 이번 유화 조치가 양국의 대화 재개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5일 이란에 억류돼 있던 미국 시민이 무사히 이란을 벗어났다며 이란의 선의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해외 억류 미국인 구출에 각별한 소명의식을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 조치는 최대의 외교적 선물로 평가됩니다. 풀려난 인물은 미 재무부의 승인을 받고 빈곤 아동 구호단체를 운영해온 미국 이란 이중국적자 대나 카랄입니다. 간첩 행위 혐의로 1년 반 넘게 이란 정보보안부의 심문을 받다가 최근 심장마비까지 발생하자 막후 협상 끝에 전격 출국 허가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석방은 미국이 이란 남부를 연일 폭격해 300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양국 대치가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동결자금 해제 같은 경제적 실리를 노렸던 인질 석방과는 차원이 다른 전면전 방지용 출구 전략이라고 분석합니다. 카라리가 자칫 이란 당국 통제하에 숨질 경우 걷잡을 수 없는 보복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 안보 리스크를 서둘러 피했다는 겁니다. 미사일이 오가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스위스나 오만 등을 통한 양국 간 막후 소통 채널이 굳건히 작동하고 있음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부모를 뵙기 위해 이란을 찾았다 붙잡힌 언론인 레자 발리자데 등 최소 6명의 미국인이 여전히 억류돼 있습니다. 생존을 택한 이란의 이번 유화 조치가 남은 영유자 문제 해결과 일촉즉발의 중동 위기를 가라앉힐 협상 테이블 마련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4: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5: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6: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7: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6: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0: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0: 2주 유일 골프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학생들의 체류기간 앞으로 4년으로 제한됩니다. 국토안보부가 F1 유학생 비자를 소지한 외국 학생들이 미국에 4년만 머무르도록 하는 최종 규정을 방금 전에 발표했습니다. 4년이 지난 후에는 국토안보부의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전에는 학생 비자를 소지한 경우 정규과정 학업을 마칠 때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규정 변경으로 학생 비자 프로그램과 관련한 국가안보상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변경된 규정이 시행되면 한국을 비롯해 각지에서 미국 유학을 계획하거나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연방이민세관단속국 요원이 연루된 총격 사건으로 논란이 커진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일시 중단했던 차량 검문 단속을 재개하는 한편 체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바디캠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단속 방식 일부를 손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일시 중단됐던 ICE의 차량 검문 단속을 즉시 재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최근 텍사스와 메인주에서 ICE 요원이 연루된 총격 사건이 잇따르자 현장 안전 점검을 이유로 차량 검문을 잠정 중단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강하고 단호하며 현명해야 한다며 ICE의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범죄 대응 수단 가운데 하나인 차량 단속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차량 검문을 포기하는 순간 범죄자들의 손에 놀아나게 될 것이라며 급진 좌파 민주당은 그런 상황을 원하겠지만 내 행정부에서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ICE 요원들에게 현장으로 돌아가 중요한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차량 검문은 불체자와 범죄 전력 있는 이민자를 신속 확인할 수 있는 ICE의 핵심 단속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 지시는 총격 사건 이후 안전 문제로 단속이 위축되는 것을 막고 기존의 강경 이민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 등록국 DMV가 이미 운전면허를 취득한 운전자 약 1만 1,000명에게 필기시험 재응시를 요구한 사태와 관련해서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시험 결과 패턴이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제기됐던 DMV 내부 시스템 오류나 인공지능 관련 문제가 아니라 응시자들의 시험 과정에서 발생한 이상 징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 DMV는 이번 재시험 통보 사태와 관련해 내부 기술 오류 및 인공지능 개입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DMV 대변인은 이번 시험 결과 이상 징후는 DMV 내부 기술적 문제나 AI 때문이 아니라 응시자들과 관련된 문제다라고만 밝혔습니다. 사우스 LA의 한 주택가 주민들이 인근 노숙자 텐트촌으로 인해서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며 당국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60가와 버몬트 에비뉴 인근의 한 골목길로 현재 이곳은 노숙자들이 버린 거대한 쓰레기 더미와 매트리스, 가구 등이 뒤엉켜 난장판이 된 상태입니다. 인근에 사는 한 주민은 쓰레기 더미 때문에 쥐와 해충이 들끓고 있으며 이 동물들이 집 안까지 흘러들어오고 있다며 보건 위생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게다가 이 길 바로 건너편에는 중학교가 위치해 있어 매일 이 길을 지나는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 환경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인근 상인들 역시 상가 주변에 버려지는 쓰레기와 빈번하게 발생하는 CCTV 파손 등 기물 파손 범죄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시청 청소 인력이 가끔 나와 골목을 치우긴 하지만 불과 하루 이틀만 지나면 노숙자들이 다시 쓰레기를 들고 와 원래대로 도루묵이 된다며 시 당국의 행정이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 지역구인 커렌프레이스 사무실 측은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직접적인 민원을 접수하지 못해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얘기는 다르죠. 311로 전화하라고 그랬다가 이제는 지역구 시의원은 난 몰랐다고 했다가 도대체 행정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고 불만을 털어내고 있습니다. 시의원 씨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당 골목길에 대한 전면적인 대청소를 실시할

0: 하겠다고 발표는 한편 유사 불편을 겪는 주민들은 311 또는 해당 지역 시의원 의원실로 직접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캐런베스 LA 시장실이 한인타운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소통에 나섭니다. 캐런베스 시장실은 어제 저녁 올림픽 경찰서 커뮤니티 룸에서 실시된 올림픽 블루버드와 먼로 스트리트 일대 인사이드 세이프 오퍼레이션 결과를 설명하고 향후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주민 커뮤니티 미팅을 개최했습니다. 설명회에는 한인을 비롯한 인근 주민 약 50여 명이 참석해 지역의 대표적인 민원으로 꼽혀온 노숙자 문제와 오퍼레이션 이후 변화, 재발 방지 대책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주민들은 노숙인 지원 정책의 지속성과 함께 정비된 지역에 다시 텐트촌이 형성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LA 국제공항의 핵심 교통 개선 사업 무인 전철 오토메티브 피플 무버 피플 무버 이렇게 짧게 불리고 있죠. 이 건설 시공사가 공사 지연 책임이 LA 공항 공사에 있다며 LA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무인 전철 사업을 맡은 통합 익스프레스 솔루션 컨소시엄은 최근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LA 시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하고 LA 공항공사가 공사 지연 관련 사실을 숨긴 채 책임을 시공사 측에 돌리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사 측은 LA 공항이 설계 변경으로 공사 범위를 확대하고 공사 진행을 어렵게 하는 장애물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연 원인을 공개하지 않고 시공사에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LA 국제공항 무인 전철은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이 보상 문제, 공사 일정 갈등으로 개통이 계속 늦춰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와중에 월드컵은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 천문학적인 수억 달러의 돈을 투입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국제 대회가 많이 열리기 때문에 2024년 정도에 만들어 놓고 충분히 활용을 한 뒤에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 세계 월드컵 팬들을 맡겠다. 포부를 밝혔는데 2024년에 개통하겠다고 했던 게 지금 2026년입니다. 월드컵은 일요일에 끝납니다. 한인은행들의 부실 대출이 비상입니다. 남가주에 본점을 둔 뱅크 오브 호프, 한미은행, PCB은행, 그리고 오픈뱅크, CBB뱅크, US 메트로은행 등 6개 한인은행들의 부실 대출이 올 1.4분기에 3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0.4%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감독국인 연방예금보험공사에 보고된 한인은행 올 1.4분기 영업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남가주 6개 한인은행들의 총 부실 규모는 3억 3,337만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한인은행들의 부실률이 연방주금융당국이 주시하는 2%대를 넘어서면서 부실대출 관리가 발등의 불로 부상했습니다. 대출 중 수익이 없는 무수익 대출 2억 4,424만 달러를 차지해 부실대출로 분류되는 30일 이상 연체 대출 3개 부분 중 73.3%로 가장 많고 이어서 한 달에서 세 달 이 연체가 7,849만 달러, 세 달 이상 연체는 1,064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더해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 손실 처리한 대출도 1,400여만 달러 규모에 달해서 전년 동기 942만 달러에 비해서 49.3%가 급증했습니다. 부실 대출 현황을 은행별로 보면 CBB은행이 가장 높고 이어서 오픈뱅크, US 메트로은행, 뱅크 오브 호프, 한미은행, PCB뱅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한인은행 부실 대출 급증은 최근 상업용 부동산 경기 침체를 반영하듯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이 급증한 것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피스 건물과 쇼핑몰 등은 경기 침체로 공실률이 급증하면서 많은 소유주들이 재융자 만기를 앞두고 페이먼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일하이츠의 물류창고 화재 이후 발생한 악취와 관련해 현지 대기 질 조사 결과 부패한 음식물에서 나오는 화학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UCLA 필딩 공중보건대학원 연구팀은 최근 보일하이츠의 리니지 물류창고 주변에서 공기 샘플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해온 악취 성분이 부패한 음식물 물질과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비록 검출된 화학물의 농도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인근 주민들에게 심한 불쾌감과 두통, 호흡기 자극을 유발하기에는 충분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한 주민은 참기 힘든 썩은 냄새와 함께 기침이 너무 멈추지 않고 있다라고 고통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화재 현장 주변은 심한 악취뿐만이 아니라 파리와 쥐떼까지 들끓고 있어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지도자들과 주민들은 임시 거처 마련을 위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빈 뉴슨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전면적인 강제 대피령을 내려달라고 강력 촉구하고 있습니다. UCLA 연구팀 역시 임시 이주 지원을 포함해 주민들에게 깨끗한 공기를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주지사 사무실 측은 현지 당국의 복구 작업을 돕기 위해 신속하게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LAC가 주도해 현장 수습과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웨스트 할리우드 지역엔 물난리가 난 상태입니다.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오늘 새벽 웨스트 할리우드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대형 상수도관이 파열돼 주변 일대가 물바다로 변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늘 새벽 3시쯤 할로웨이 드라이브와 선셋 블러바드 인근에서 상수도관이 터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특히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는 성인 가슴 높이까지 물이 차오르면서 차량들이 지붕만 남긴 채 완전히 침수됐습니다. 뿜어져 나온 물은 수블록 떨어진 산타모니카 블러바드의 메트로 버스 차고지까지 흘러내려 가 피해를 키웠습니다. 사고가 난 지역은 여러 수도 회사의 관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곳이어서 차단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LA 카운티 소방 관계자는 수도관을 한 번에 잠글 수 있는 마스터 스위치가 없다 보니 3개 수도 회사가 합동으로 정확한 파열 지점을 찾아내 조금씩 차단하는 수밖에 없다며 복구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수해를 입은 주민들은 새벽 시간에 굉음과 함께 밀려든 거센 물살에 놀라 대피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현지 경찰은 대량의 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주변 도로의 지반이 침하하거나 붕괴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정확한 파열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주민과 운전자들에게 사고 현장 주변으로의 접근을 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어제 오후 남가주 지역에서 절도 및 경찰관 폭행 혐의를 받는 용의자들이 경찰과 아찔한 추격전을 벌인 끝에 검거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에 따르면 검은색 BMW 차량을 탄 용의자들은 경찰의 추격을 피해 도심 일반 도로를 넘나들며 위험천만한 도주극을 벌였습니다. 도주 차량은 오후 5시 반쯤 와츠 지역의 107번가와 센트럴 에비뉴 인근 갓길에 차를 멈춰 세웠으며 대기 중이던 경찰에 의해 운전자와 동승자 등 남성 2명이 차례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도주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의네카 지역에서 무장 괴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불법 도박장을 적발하고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어젯밤 9시 40분쯤 세티코이 스트리트와 위네카 에비뉴 인근에 총기를 소지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대치 과정에서 무장 괴한뿐만 아니라 비밀리에 운영되던 불법 도박장까지 함께 찾아내 현장을 급습했습니다. 이번 단속으로 현장에서 최소 1명 이상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도박장 규모와 가담자들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을 통제하고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짜 경찰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남성이 진짜 경찰의 눈에 띄어 덜미를 잡혔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지난 6일 밤 10시쯤 캘리포니아 센트럴 밸리의 99번 주도로에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셰리프국의 순찰차로 위장한 차량을 적발하고 운전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공사 구간을 순찰 중이던 CHP 대원은 갓길과 도로 사이에 걸쳐 정차해 있는 흑백 도색의 가짜 순찰차를 발견했습니다. 조사하기 위해 접근하자 차량이 그대로 도주하기 시작했고 경찰은 추격 끝에 요세미티 에비뉴 진출로에서 차량을 멈춰 세웠습니다. 운전자는 케빈 마이클 실바라는 이름의 남성으로 확인됐으며 조사 결과 이 차량은 셰리프국의 정식 수인을 받지 않은 가짜 순찰차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실바를 불법 경찰차 운행 및 음주운전 혐의로 즉각 체포했습니다. 당국은 이 남성이 차량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또 실제 순찰차와 비슷하게 개조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한 운전자가 주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시리프국은 올해 35살인 리버사이드 주민 다비드 위트먼을 뺑소니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위트먼은 지난 화요일 오후 5시쯤 애플밸리 로드 인근의 한 주택으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돌진해 건물을 파손한 뒤 차를 버려두고 도보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리프국은 즉시 수색에 나섰으며 경찰 항공대의 공중 지원을 받아 범행 현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교차로 인근에서 위트먼을 찾아내 검거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빅베어댐 인근의 교량 구조물에서 1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시리프국은 지난 화요일 밤 11시쯤 빅베어댐 인근 18번 고속도로 교량 아래로 18세 여성이 추락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빅베어 주민인 이사벨라 파뉴엘레는 당시 친구들과 함께 다리 아래쪽에 있다가 교량을 받치고 있는 지지 구조물 꼭대기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가파른 경사면을 따라 내려가 둑 아래에 쓰러진 파뉴엘레를 발견하고 즉시 응급조치를 취했으나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사망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당국은 현재까지 이번 사고의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교량은 아찔한 높이에도 불구하고 평소 지역 청소년들이 자주 모이는 단골 아지트였던 것으로 알려져 주변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오렌지 카운티 남부 지역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수만 가구의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전력 회사인 샌디에이고 가스 앤 일렉트릭은 밤 8시 50분쯤부터 정전이 시작돼 한때 데나 포인트와 라구나 안니겔, 생클레멘티, 세난다 피스트라노 등 주요 지역의 22,500여 가구의 전력 공급이 끊겼다고 밝혔습니다. 전력 당국이 긴급 복구 작업에 나서면서 밤 10시 45분쯤 약 3,200가구의 전력이 먼저 공급됐으며 오늘 새벽 1시쯤에는 모든 지역의 전력 공급이 정상화됐습니다. 전력회사는 현재 정확한 정전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상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궁금한 게 있으세요? 라디오 서울 AI 챗봇 나서에게 물어보세요. 라디오 서울 1650.com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공동 제공입니다. 보도국입니다.
0: LA 한인상공회의소가 옥스퍼드 팔레스 호텔에서 지난 14일 정기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사회에서 단독 후보로 출마한 이형승 이사가 50대 이사장으로 무투표 당선되면서 광문철 회장과 함께 1년간 상의를 이끌게 됐습니다. 재외동포청은 미국 등 전 세계 55개국 재외동포청년 285명이 모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교류하는 2026 차세대 동포 모국 초청 청년 1차 연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차세대 동포 청년들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키우고 세계 각국의 동포 청년과 교류하며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돕는 연수로 20일까지 한국 시간 20일까지 한국의 역사, 문화, 산업 현장을 찾아 모국의 과거와 현재를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이 코스코 매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거 뭐 뭐니뭐니 해도 핫도그 세트죠. 아이 그걸 뭘 먹어라고 하는데 또 그냥 가기 또 애매해요. 저렴하기 때문이죠. 가격으로 승부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코스코의 신 메뉴가 도착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는 아직 오지 않고 SNS를 통해서 많이 화제가 됐던 새 메뉴인데요. 코스코 일부 매장에 치킨 텐더 공식 출시됐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올 봄부터 판매를 시작했지만 캘리포니아에 이 치킨 텐더가 도입된 것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에 출시된 코스코 치킨 텐더는 튀기지 않고 오븐에 구워낸 닭가슴살 스트립 5조각과 허니머스터드 소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인기 메뉴인 피자 한 조각 그리고 1달러 50센트짜리 핫도그 세트보다 양이 푸짐한 게 특징인데 그만큼 가격도 좀 있죠. 6달러 99센트로 책정이 됐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이번 코스코의 치킨 텐더 신메뉴를 반기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3: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5: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4: 선택하세요 품질을,
5: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4: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5: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4: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5: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6: 타이어.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5: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6: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5: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6: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7: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8: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7: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8: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검찰 보완 수사권을 일부 유지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확산하자 강경파 의원들이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1: 국회 토론회장에 유력 당권주자 정청래 전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의지가 없다는 유시민 작가 발언은 말을 아낀 대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기치로 내건 논의의 장으로 달려간 겁니다. 정 전 대표는 검찰개혁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다음 총선도 대선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 검찰이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하면서 휘둘렀던 사건에 대한 암장, 조작, 왜곡, 그것이 경찰의 그것보다 저는 10배, 100배 훨씬 더 크다.
1: 지원 사격에 나선 다른 의원들의 목소리에도 더 힘이 실렸습니다.
3: 고쳤을 수 없는 검찰에게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 이거 언론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1: 억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해 일부 보완수사권은 남겨두자 당내 신중론이 확산하자 힘을 합쳐 방어전에 나선 셈입니다. 강성 지지층도 이른바 좌표찍기로 화력을 보태며 당내 갈등은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5: 국민과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저도 방향을 바꿨다가 우리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못 살겠습니다. 전화 문자폭탄에.
1: 국민의힘은 틈새를 파고들며 이 대통령까지 정조준했습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은 보안수사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애매한 태도를 보일수록 유시민 작가의 말처럼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1: 국민의힘은 보안수사권 유지를 담은 대안 입법으로 맞불도 놓은 상태입니다. 폐지 법안을 심사 중인 국회 법사위는 다음 주 민주당 내 일부 존치안과 국민의힘 안건까지 병합해 심사에 들어갑니다.
7: 민주당은 세간의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다며 뒤늦게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수기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야당 반발에다 당권 경쟁과 맞물린 여당 내 파열음까지 더해지면서
8: 돼 있다. 그러면 그리고 왜곡돼 있다. 이제.
9: 당권 주자들도 대부분 유 작가 발언이 지나치고 부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10: 유 작가께서 말씀하신 것이 꼭 다 맞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지금은 왜 그러셨을까?
11: 충정은 이해하겠으나 그것을 저렇게 저주와 악담식으로 표현한 것은 좀 맞지 않는 게 아니냐.
12: 무조건 모든 것을 선악으로 구분해내려는 것이 오히려 더 필패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9: 그러나 정청래 전 대표 반응은 조금 달랐습니다. 구체적인 언급 없이 이런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2: 기자님 머릿속 생각으로 쓰세요. 제가 계속 노코멘트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9: 당 안팎에선 유 작가 발언의 시점과 배경을 두고도 여러 해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일종의 당권 경쟁 참전으로 보는 시각이 대표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특정인 발언에 대해 별도 입장을 갖거나 대응하지 않는다면서도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핵심 가치는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7: 더불어민주당 주요 당권주자 4인방은 모두 첫날부터 당대표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당권 레이스가 공식 시작된 가운데 유시민 작가 발언의 파장으로 노선 대결도 더욱 가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0: 통일교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YTN입니다.
13: 대법원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겁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권 의원은 그동안 이번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거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이 있다며 공소기각이나 무죄가 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14: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정치 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합니다.
13: 그러나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권 의원의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5선인 권 의원은 직을 잃게 됐습니다. 형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뒤에도 10년 동안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제한됩니다. 권 의원은 선고 직후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대해 아쉬움을 감출 수 없지만 사법부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 의원에게 돈을 건넨 윤영호 전 본부장은 이미 지난 9일 대법원 선고가 진행돼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0: 경찰이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체육단체 업무를 방해하거나 경찰을 조롱한 혐의를 받는 시위 참가자들에 대해 잇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기계실 출입문을 무단으로 파손하고 그리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 피해자들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YTN입니다.
15: 한 여성이 성조기를 치마처럼 두른 채 문 앞을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지난달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체육단체들의 진입을 끝까지 막아선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입니다. 경찰이 체육단체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16: 참정권 보장 주장하시는데 체육단체 일할 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7: 예로 들어가시죠. 지금도 본인 행위 중단하다는 것입니다.
15: 앞서 A씨는 지난 10일 경찰 조사에서 법원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증거 보전 결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해 체육단체 진입을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김모 경장을 가로막고 중국 경찰이라 조롱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3명과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 소지품을 불법 수색한 30대 남성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지난 7일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기계실 출입문을 무단으로 파손하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1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잠실 개표소 시위가 한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은 앞으로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18: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0: 아이슬란드
1: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0: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1: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0: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1: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0: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2: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3: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4: 엄마 집밥이 최고지.
3: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4: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3: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4: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5: 밥 한 그릇 더요.
6: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5: 웨스턴 도마칼국수.
6: 도마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5: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6: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7: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센터 전화번호요.
6: 213-381-2424 213-381-2424
8: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9: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박스를 999달러,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오픈 기념 특가.
8: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9: 푸짐한 경품 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8: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밤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이 있습니다. 오늘 밤 대국민 연설에서 중국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4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중국의 미국 선거 개입 역량에 관한 민감한 정보 기밀 해제를 고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후 6시로 예정된 연설에서 외세의 선거 개입을 허용할 수 있는 미국 투표 체계의 취약점을 설명하면서 그동안 수집, 분석한 관련 기밀 정보를 직접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기밀은 중국이 지난 2020년 미국 대선을 방해할 의도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된 내용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소식통들은 이 정보가 중국이 실제 표를 조작하거나 선거 결과를 바꿨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지난 2020년 대선이 조작됐으며 외국 세력이 표를 뒤바꾸는 데 관여했다는 음모론을 지속해서 주장해 왔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의 해군력 증강을 위한 한국과 조선 협력을 거론하면서 미국 밖에서 군함을 구매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는 언급을 했습니다. G7 정상회의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군함 열척을 빠르게 건조해줄 수 있는지 문의했던 것과 맞물려 한미 조선 협력에 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자체적 조치에 나설 가능성에 관심이 쏠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군력 증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아마 한국과 다른 지역에서 오는 기업들 몇몇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선박 건조에 있어 협력하고 있다며 지역 밖에서 만들어진 일부 선박도 구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해군은 함정이 많이 필요하다며 우리 함정들은 노후화하고 있고 우리는 속 알려졌습니다. 무역 대표부 내에서는 중국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침묵하는 문화가 형성돼 있다라고 블룸버그는 전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불만과 좌절감이 표출되고 있지만 미중 간의 무역

0: 전쟁이 재개되는 것을 우려해 중국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을 꺼리는 친문 문화가 무역 대표분에 형성됐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런 지적에 대해서 희토류 수출 통제는 국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며 오히려 미국이 중국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등 무역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가 개발 중인 5세대 전투기 칸에 미국산 엔진을 도입하는 방안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튀르키예 일간지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제네럴 일렉트릭이 생산하는 F-110 엔진을 칸 전투기용으로 수출하는 계획을 의회에 통보했으며 어제 의회 검토 기한에 이의 제기 없이 종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F-110 엔진의 튀르키예 판매를 위한 핵심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그 사이 미국 의원 9명이 튀르키예에 대한 특정 군사 장비와 용역 등 판매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공동 결의안을 냈지만 이 결의안은 하원이나 상원에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의 공영방송 BBC를 상대로 낸 소송에 미국 정부가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말 트럼프 대통령은 1.6 의회 폭동에 대한 BBC 다큐멘터리가 왜곡, 편집돼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면서 BBC를 상대로 총 100억 달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플로리다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법원에 제출된 문건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법원에 이 소송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BBC가 미국의 공공기관을 포함한 여러 곳에 문서 제출을 48차례 요청했다며 이를 미국 정부 개입의 근거로 제시한 것입니다. BBC는 이해상충이 명확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 능력으로 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정부기관은 그의 지시에 따라 결정을 내리게 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을 새긴 1달러짜리 금빛 동전이 나옵니다.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은 새로 발행되는 1달러 동전의 이미지를 어제 공개했습니다. 앞면에는 트럼프 대통령 얼굴이 들어가고 주변을 둘러 자유라는 뜻의 영어 단어 리버티 그리고 미국의 건국 연도가 새겨져 있습니다. 뒷면에는 흰 머리수리 이 문양이 들어가고 뭐 대머리 독수리, 흰머리 독수리 이렇게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건국 250주년을 기념한 100달러 지폐에도 자신의 서명을 넣기도 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 속에 캐나다 전역에서 지금 800건이 넘는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캐나다 동부 쪽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물론 북동부까지 거대한 연기 장막에 현재 갇혀 있는데 이번 주 일요일 뉴저지에서 월드컵 결승전이 열려요. 당장 이번 주말에 열리는 월드컵 결승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소파이 스테디움으로 오는 건 어떨까요? 와이텐입니다.
1: 사방이 시뻘건 불길로 가득 찬 선로위. 열차가 거대한 화염 속을 뚫고 지나갑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발생한 통제 불능의 산불 현장입니다. 현재 캐나다 전역에서 타오르고 있는 산불은 무려 830여 건. 이 가운데 110여 건은 손을 쓸 수 없는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이미 소실된 면적만 190만 헥타르, 서울 면적의 30배가 넘습니다. 거대한 연기 장막이 대도시를 덮치면서 토론토의 대기질 지수는 최고 위험 수준인 10 이상까지 치솟았습니다. 한때 인도 델리를 제치고 대기오염 세계 1위라는 최악의 오명까지 썼습니다.
2: My eyes are burning, my lungs are burning. I've got a splitting headache. It's brutal.
1: 연기는 국경을 넘어 미국 미시간과 위스콘신, 뉴욕 등 북동부 전역을 삼켰습니다. 하늘은 온통 황갈색으로 변했습니다.
3: This is kind of like the earth smoking a cigarette and we're getting the secondhand smoke from it. Those particles are going to contain a whole sort of soup of different chemicals and compounds.
1: 더 큰 문제는 19일입니다. 뉴저지주 야외 경기장에서 8만 명 규모의 월드컵 결승전과 5만 명 규모의 뉴욕 센트럴 파크 야외 관람 행사를 앞두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0: 7월 16일 목요일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닝뉴스는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당신과 PCB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든든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하워드 킴 공동 제공입니다.

0: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의 원장 진수림입니다. 천식은 불면증, 어지러움증, 이명, 불임, 두통, 중풍, 과민성 비염, 위장장애와 함께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 중 하나입니다. 천식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기관지에 만성 염증 상태가 계속되고 기관지 점막의 부종이 더 심해집니다. 상피세포가 노출되고 혈관에 우열이 생기며 기도에서는 저항력이 높아져 폐 흉곽이 팽창되고 폐활량은 감소됩니다. 처음의 병은 기도에서 시작되었지만 만성 폐질환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우심실 심장 비대도 올 수 있습니다. 좌심실 심장의 부전 증상도 천식과 유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심장 검사 역시 확실하게 하여 스크리닝을 해내야 합니다. 종양이나 후두 부종으로 인한 상기도 폐쇄, 기관지 협착, 폐기종 등의 검사도 받음으로써 천식인지 다른 질병은 없는지 정확히 진단하고 스크리닝하여야 낭비 없는 올바른 치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양방의 치료약들은 교감신경자극제 혹은 당질코디코이드, 즉 알부테론이나 터부탈린 같은 흡입제가 있는데 이것은 교감신경자극제로서 일시적으로 기도를 열어줍니다. 그러나 입이 마르고 구토, 현기증 등 후유증이 있고 장기간 복용 시 더 이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들도 사용되는데 혈압과 혈당이 오르고 장기간 복용 시 위궤양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천식 환자들은 알레르기성 비염과 마찬가지로 불리한 음식들은 피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위산이 더 역류를 하기 때문에 천식 환자는 밤에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천식을 치료할 때는 천식을 얼마 동안 앓으셨는지 그동안 어떤 양약을 복용하셨는지에 따라서 천식이 심하고 오래된 환자분은 처음 치료를 시작할 때는 양방과 한방 치료를 병량할 수도 있습니다. 만성 기침은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입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의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0: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2: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3: We will fight for you.
2: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4: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5: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4: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5: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4: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5: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4: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5: 213-427-5500, 427-5500.
6: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7: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구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6: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7: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구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6: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7: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3: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8: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9: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8: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9: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8: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9: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8: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10: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11: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0: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1: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10: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12: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3: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1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5: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7월 16일 목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이 이란 남부 연안을 넘어 수도 테헤란 외곽과 내륙 깊숙한 곳까지 공습 범위를 전격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해상 봉쇄망을 뚫으려던 유조선도 무력화하면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서 이란도 미군이 주둔 중인 주변국 기지를 겨냥해 보복 공습을 단행하고 영내 모든 인프라를 초토화하겠다며 강력 경고장을 내렸습니다. 오늘 새벽 이란 통신에 따르면 이란의 중서부 지역 내륙 곳곳에서 여러 차례 강력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이들 도시는 이란의 주요 탄도미사일 생산 및 우주 프로그램 시설이 밀집한 곳입니다. 현지 관리들은 미군의 공격을 폭발음의 원인으로 지목했고 한 관계자는 샘난주 공항이 미국의 공격을 받았다라고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파르친에서도 방공망이 가동됐는데 이곳은 미사일 개발, 생산은 물론 핵시설이 존재하는 것으로 의심받는 핵심 군사 요충지입니다. 다만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공격받지 않았고 방공망 가동은 대비태세 점검이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란 매체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 부근의 이란 남부, 남서부 해안을 공격했지만 오늘 새벽 이란 내륙까지 공습 범위를 확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군은 공습과 더불어 해상 봉쇄망도 조였습니다. 미군은 페르시아만 내 이란의 주요 원유 수출 터미널이 있는 하르그 섬으로 향하던 큐라소 선적의 유조선 벨마호를 향해 발포했습니다. 군용기는 미 군용기는 벨마호가 경고를 무시하고 항해를 강행하자 선박 굴뚝에 미사일을 발사해 기동을 완전히 무력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전방위 압박에 이란은 즉각적인 군사 보복 초강경 경고로 응수했습니다. 이란은 미군이 주도하고 있는 바레인, 요르단, 쿠웨이트를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이란의 공격 대상 국가들은 아직 사상자 등 피해 발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구 에르비를 겨냥한 야간 드론 공격도 있었습니다.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알리 알자이드 이라크 총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란군은 자국의 교량과 발전소를 타격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경고와 관련해 중동 내 모든 인프라를 공격하겠다라고 맞불을 놓은 상태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격화하면서 미군이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칫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실제 실행에 옮기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관측이 우세한데, 실제 실행에 옮겨지면 전쟁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16: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상황실에 참모들을 소집했습니다. 벤스 부통령과 루비오 국무장관, 헤그세스 국방장관, 여기다 댄 케인 합참의장까지 모두 불렀습니다. 회의에선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범위를 확장해 대규모 공세를 펴는 방안이 보고됐습니다. 특히 이란에 지상군을 투입하는 것도 다시 논의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상군을 투입해 호르무즈 인근의 섬들을 점령하는 방안도 검토됐다고 전했습니다. 당장 이란의 원유 수출 기지인 하르그섬 작전 가능성도 거론됐습니다. 이란의 급소로 불리는 하르그섬은 이란 원유 수출의 90%를 담당하는 핵심 시설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하르그섬 점령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매번 군사시설 폭격에만 그쳤습니다. 자칫 미군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보니 지상군 투입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합니다.
17: They want to settle so badly. They don't like what we're doing. And they do want to settle. We'll find out whether or not we settle with them or we just finish it off.
16: 이른바 곡괭이 산 주변의 지하 핵시설을 타격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가 실제 전쟁을 확대하기보다는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의도로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전쟁을 빨리 끝내려 조바심을 보일수록 이란에 더 끌려다닐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15: 호르무즈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갈등 속에 미국과 이란이 무력 충돌이 이렇게 격화되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미 국방부 장관이 대이란 군사작전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실이 밝혔습니다. 장관실에 따르면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전화로 접촉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카츠 장관에게 미군의 이란 내 군사활동에 대한 최신 상황을 설명했으며 양측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아울러 카츠 장관은 시리아, 가자지구, 레바논 등지에서 이스라엘이 전개 중인 군사작전 상황에 대해서도 헤그세스 장관에게 브리핑했다라고 장관실은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격화되는 가운데 지금 변수가 생겼습니다. 평화로 갈 수 있는 변수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란이 억류 중이던 미국인을 전격 석방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선의에 감사한다라면서 이례적으로 화해의 손짓을 보냈는데요. 무력 시위가 이어지는 이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나온 이번 유화 조치가 양국의 대화 재개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1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5일 이란에 억류돼 있던 미국 시민이 무사히 이란을 벗어났다며 이란의 선의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해외 억류 미국인 구출에 각별한 소명의식을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 조치는 최대의 외교적 선물로 평가됩니다. 풀려난 인물은 미 재무부의 승인을 받고 빈곤 아동 구호단체를 운영해온 미국 이란 이중 국적자 데나 카랄입니다. 간첩 행위 혐의로 1년 반 넘게 이란 정보보안부의 심문을 받다가 최근 심장마비까지 발생하자 막후 협상 끝에 전격 출국 허가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석방은 미국이 이란 남부를 연일 폭격해 300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양국 대치가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동결자금 해제 같은 경제적 실리를 노렸던 인질 석방과는 차원이 다른 전면전 방지용 출구 전략이라고 분석합니다. 카라리가 자칫 이란 당국 통제하에 숨질 경우 걷잡을 수 없는 보복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 안보 리스크를 서둘러 피했다는 겁니다. 미사일이 오가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스위스나 오만 등을 통한 양국 간 막후 소통 채널이 굳건히 작동하고 있음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부모를 뵙기 위해 이란을 찾았다 붙잡힌 언론인 레자 발리자데 등 최소 6명의 미국인이 여전히 억류돼 있습니다. 생존을 택한 이란의 이번 유화 조치가 남은 억류자 문제 해결과 일촉즉발의 중동 위기를 가라앉힐 협상 테이블 마련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15: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9: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2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1: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22: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23: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4: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3: 선택하세요.

한답니다. 미국에서 학위 취득을 염두에 두고 진로를 계획했던 학생들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교환 방문도 4년까지만 가능해지고 특파원 비자 역시 240일마다 연장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오늘 이 유학생 비자를 소지한 유학생들이 미국의 최장 4년까지만 머무르도록 하는 최종 규정을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이전에는 학생 비자를 소지한 경우 정규과정 학업을 마칠 때까지 자동 연장 과정을 거쳐 미국에 사실상 무기한 체류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체류 기간이 고정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4년이 지난 후에도 체류가 필요하다면 국토안보부의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학업과 관련된 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할 경우 연장이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학생 비자와 교환 방문 비자 등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이들이 급증하면서 이들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국토안보부의 역량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경된 규정이 시행되면 한국을 비롯해 각지에서 미국 유학을 계획하거나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큽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전 세계에서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하려는 유학생 규모가 약 120만 명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들이 당장 이번 규정 변화에 따른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J비자를 소지한 교환 방문자도 체류 기간이 4년으로 제한됩니다. 또 I비자로 오는 외국 언론사의 특파원은 240일 체류가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240일씩 연장해야 합니다. 240일은 뭘까요? 8개월씩인데 6개월도 아니고 8개월. 다만 중국 국적의 언론인은 90일 단위 3개월로 가능합니다. 국토안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정을 공개하고 의견을 지난해부터 수렴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최종 규정이 오늘 나와 관보에 게재된 것으로 60일 뒤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0일 뒤면 9월 중순인데요. 학생 비자 소지자의 경우 당장 9월 새 학기부터 새 규정이 적용되는 셈입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 단속의 연장선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 추방 작전을 펼치는 한편 전문직 비자에 10만 달러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합법적 경로로 미국에 체류하는 이들을 상대로도 문턱을 높이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최근 연방이민세관단속국 아이스 요원이 연루된 총격 사건으로 논란이 커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시 중단했던 차량 검문 단속을 재개하는 한편 체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바디캠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단속 방식 일부를 트럼프 행정부가 손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시 중단됐던 아이스의 차량 검문 단속을 즉시 재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강하고 단호하며 현명해야 한다며 아이스의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범죄 대응 수단 가운데 하나인 차량 단속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차량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계속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었죠. 때문에 이 일시 차량 검문 단속이 중단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개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차량 검문을 포기하는 순간 범죄자들 손에 놀아나게 될 것이라며 급진 좌파 민주당은 그런 상황을 원하겠지만 내 행정부에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스 요원들에게 현장에 돌아가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라고 당문했습니다. 또 바디캠과 관련해서는 국토안보부는 앞으로 전국의 아이스 체포팀마다 최소 한 명 이상 바디캠을 착용한 요원이 포함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현장 법집행 요원에게 바디캠을 보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발생한 총격 사건 당시 현장 요원들이 바디캠을 착용하지 않아 대응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 등록국이 운전면허를 이미 취득한 운전자 약 11,000명에게 필기시험 재응시를 요구한 사태와 관련해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시험 결과 패턴이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제기됐던 DMV 내부 시스템 오류나 인공지능 관련 문제가 아니라 응시자들의 시험 과정에서 발생한 이상 징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DMV 측은 일부 응시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시험 절차를 우회하려 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패턴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는 이
조사 기법의 기밀성과 시험 절차의 신뢰성을 유지한다는 이유로

0: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사우스 LA 한 주택가 주민들이 인근 노숙자 텐트촌으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곳은 60가와 벌몬 에비뉴의 한 골목길로 이곳은 현재 노숙자들이 버린 거대한 쓰레기 더미와 매트리스, 가구 등이 뒤엉켜 난장판이 된 상태입니다. 현장 바로 옆에 사는 한 주민은 쓰레기 때문에 쥐와 해충이 들끓고 있으며 이 동물들이 집까지 들어오고 있다라며 보건위생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게다가 골목 바로 건너편에 중학교가 위치해 있어 매일 이 길을 지나는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 환경도 위협받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근 상인들 역시 상가 주변에 버려지는 쓰레기와 빈번하게 발생하는 CCTV 파손 등 기물 파손 범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은 시청 청소 인력이 가끔 나와 골목을 치우긴 하지만 하루 이틀만 지나면 다시 노숙자들이 쓰레기를 들고 와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다며 시 당국의 행정이 실효성이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당 지역구의 커렌프레이스 시의원 사무실은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직접 민원을 접수하지 못해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주민들은 답답한 노릇이죠. 매번 시 당국에 신고하고 청소해달라고 민원을 넣고 그랬는데 정작 시의원실은 몰랐다. 답답한 노릇입니다. 시의원실은 월요일까지 해당 골목길에 대한 전면적인 대청소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유사 불편을 겪는 주민들은 3일이나 의원실에 해당 의원실에 직접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캐런베스 LA 시장실이 한인타운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소통에 나섭니다. 캐런베스 시장실은 어제 저녁 올림픽 경찰서에서 실시된 인사이드 세이프 오퍼레이션 결과를 설명하고 향후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주민 커뮤니티 미팅을 개최했습니다. 주민들은 노숙자 지원 정책의 지속성과 함께 정비된 지역에 다시 텐트촌이 형성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인은행들의 부실 대출이 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남가주에 본점을 둔 한인 6개 은행들의 부실 대출이 올 1사분기에 3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일부 한인은행들의 부실률이 연방주금융당국이 주시하는 2%대를 넘어서면서 부실 대출 관리가 발등의 불로 부상했습니다. 부실 대출 현황을 은행별로 보면 CBB은행이 2.72%로 가장 높고 이어 오픈뱅크, US메트로은행, 뱅크오브오프, 한미은행, PCB은행 순이었습니다. 역수로 볼 때는 뱅크오브오프가 1억 6,919만 달러, 오픈뱅크가 5천만여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한인은행 부실 대출 급증은 최근 상업용 부동산 경기 침체를 반영하듯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부실이 급증한 것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낮아진 대출 대비 건물 가치로 인해서 재융자를 받으려면 추가로 자금을 투입해야 하지만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일부 건물주들은 건물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한인은행 관계자는 금액이 큰 부동산이나 건축 론의 경우 일부만 나빠져도 부실 대출 비율이 껑충 뛸 수 있어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은행 관계자들은 최근 부실 대출 악화도 문제지만 향후 경기가 더 악화할 것에 대비해 대출 리스크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뉴저지주 소식인데요. 2년 전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했다가 뉴저지 포트르 경찰의 충격으로 억울하게 숨진 한인 여성 빅토리아 리 씨 유족이 포트리 타운 정부와 경찰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씨의 유족은 고인이 세상을 떠난 지 두 해가 되는 날 보름을 앞둔 14일 포트리 타운 정부와 총격을 가한 토니 피켄스 주니어 경관을 비롯한 현장 출동 경관 5명을 상대로 연방법 및 헌법 위반 혐의로 뉴저지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7월 뉴저지주 대배심의 해당 경관 불기소 결정 이후 유족 측이 제기한 본격적인 법적 대응으로 답보 상태에 있던 사건의 진상규명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일하이츠 냉동창고 화재 이후 발생한 악취와 관련해 현지 대기질 조사 결과 부패한 음식물에서 나오는 화학성분이 검출됐습니다. UCLA 필딩 공중보건대학원 연구팀은 최근 보일하이츠 리니지 물류창고 주변에서 공기 샘플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해온 악취 성분이 부패한 음식물 물질과 일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비록 검출된 화학물 농도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준은 아니지만 인근 주민들에게 심한 불쾌감과 두통, 호흡기 자극을 유발하기에는 충분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화재 현장 주변은 심한 이와 같은 악취뿐만이 아니라 파리떼, 쥐떼 들끓고 있어서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지도자들과 주민들은 임시 거처 마련을 위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케빈 뉴슨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전면적인 강제 대피령을 내려달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밖에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오늘 새벽 웨스트 할리우드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대형 상수도관이 파열돼 주변 일대가 물바다로 변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늘 새벽 3시쯤 할로웨이 드라이브와 선셋 블루바드 인근에서 상수도관이 터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특히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는 성인 가슴 높이까지 물이 차오르면서 차량들이 지붕만 남긴 채 완전히 침수됐습니다. 뿜어져 나온 물은 수블록 떨어진 산타모니카 블루바드의 메트로 버스 차고지까지 흘러내려 다 피해를 키웠습니다. 사고가 난 지역은 여러 수도 회사의 관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곳이어서 차단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LA 카운티 소방 관계자는 수도관을 한 번에 잠글 수 있는 마스터 스위치가 없다 보니 3개 수도 회사가 합동으로 정확한 파열 지점을 찾아내 조금씩 차단하는 수밖에 없다며 복구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0: 자, 이거 웨스트 할리우드의 물 범람 이 소식 몇 가지 업데이트를 해드리자면요. 지금 이 지역에서 교통사고도 계속 빈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량 추돌 사고가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추돌, 충돌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또 물이 범람하면서 하수도가 어디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두 남성이 싱크홀에 빠지는 그런 사고도 지금 현재 발생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이어갑니다.
1: 갑작스러운 수해를 입은 주민들은 새벽 시간에 굉음과 함께 밀려든 거센 물살에 놀라 대피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현지 경찰은 대량의 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주변 도로의 지반이 침하하거나 붕괴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정확한 파열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주민과 운전자들에게 사고 현장 주변으로의 접근을 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어제 오후 남가주 지역에서 절도 및 경찰관 폭행 혐의를 받는 용의자들이 경찰과 아찔한 추격전을 벌인 끝에 검거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에 따르면 검은색 BMW 차량을 탄 용의자들은 경찰의 추격을 피해 도심 일반 도로를 넘나들며 위험천만한 도주극을 벌였습니다. 도주 차량은 오후 5시 반쯤 와츠 지역의 107번가와 센트럴 에비뉴 인근 갓길에 차를 멈춰 세웠으며 대기 중이던 경찰에 의해 운전자와 동승자 등 남성 2명이 차례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도주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의네카 지역에서 무장 괴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불법 도박장을 적발하고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어젯밤 9시 40분쯤 세티코이 스트리트와 위네카 에비뉴 인근에 총기를 소지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대치 과정에서 무장 괴한뿐만 아니라 비밀리에 운영되던 불법 도박장까지 함께 찾아내 현장을 급습했습니다. 이번 단속으로 현장에서 최소 1명 이상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도박장 규모와 가담자들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을 통제하고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짜 경찰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남성이 진짜 경찰의 눈에 띄어 덜미를 잡혔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지난 6일 밤 10시쯤 캘리포니아 센트럴 밸리의 99번 주도로에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셰리프국의 순찰차로 위장한 차량을 적발하고 운전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공사 구간을 순찰 중이던 CHP 대원은 갓길과 도로 사이에 걸쳐 정차해 있는 흑백 도색의 가짜 순찰차를 발견했습니다. 조사하기 위해 접근하자 차량이 그대로 도주하기 시작했고 경찰은 추격 끝에 요세미티 에비뉴 진출로에서 차량을 멈춰 세웠습니다. 운전자는 케빈 마이클 실바라는 이름의 남성으로 확인됐으며 조사 결과 이 차량은 셰리프국의 정식 승인을 받지 않은 가짜 순찰차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실바를 불법 경찰차 운행 및 음주운전 혐의로 즉각 체포했습니다. 당국은 이 남성이 차량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또 실제 순찰차와 비슷하게 개조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한 운전자가 주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셰리프국은 올해 35살인 리버사이드 주민 다비드 위트먼을 뺑소니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위트먼은 지난 화요일 오후 5시쯤 애플밸리 로드 인근의 한 주택으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돌진해 건물을 파손한 뒤 차를 버려두고 도보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셰리프국은 즉시 수색에 나섰으며 경찰 항공대의 공중 지원을 받아 범행 현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교차로 인근에서 위트먼을 찾아내 검거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빅베어댐 인근의 교량 구조물에서 1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화요일 밤 11시쯤 빅베어댐 인근 18번 고속도로 교량 아래로 18세 여성이 추락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빅베어 주민인 이사벨라 파뉴엘레는 당시 친구들과 함께 다리 아래쪽에 있다가 교량을 받치고 있는 지지 구조물 꼭대기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가파른 경사면을 따라 내려가 둑 아래에 쓰러진 파뉴엘레를 발견하고 즉시 응급조치를 취했으나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사망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당국은 현재까지 이번 사고의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교량은 아찔한 높이에도 불구하고 평소 지역 청소년들이 자주 모이는 단골 아지트였던 것으로 알려져 주변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오렌지 카운티 남부 지역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수만 가구의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전력 회사인 샌디에이고 가스 앤 일렉트릭은 밤 8시 50분쯤부터 정전이 시작돼 한때 데나 포인트와 라구나 안니겔, 생클레멘티, 세난다 피스트라노 등 주요 지역의 2만 2,500여 가구의 전력 공급이 끊겼다고 밝혔습니다. 전력 당국이 긴급 복구 작업에 나서면서 밤 10시 45분쯤 약 3,200가구의 전력이 먼저 공급됐으며 오늘 새벽 1시쯤에는 모든 지역의 전력 공급이 정상화됐습니다. 전력회사는 현재 정확한 정전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상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궁금한 게 있으세요? 라디오 서울 AI 챗봇 나서에게 물어보세요. 라디오 서울 1650.com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공동 제공입니다. 보도국입니다.
0: 메뉴 하나 출시됐다고 이렇게 화제가 될 일인가 싶기도 한데 코스코라 가는 건 것 같습니다. 코스코의 새로운 메뉴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코스코 매장 푸드코트의 새 메뉴 치킨 텐더가 공식 출시됐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내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올 봄부터 판매를 시작했지만 캘리포니아에 이번에 도입이 된 것입니다. 이번에 출시된 치킨 텐더는 튀기지 않고 오븐에 구워낸 닭가슴살 스트립 5조각 그리고 허니머스터드 소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인기 메뉴인 피자 한 조각이나 $1.5짜리 1달러 50센트짜리 핫도그 세트보다 양이 푸짐합니다. 대신 비싸죠. $6 99센트로 책정됐는데 네, 치킨 스트립 5조각 치킨 텐더가 $6 99센트 다른 프랜차이즈 식당에 비하면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입니다. 이번 코스코의 신 메뉴를 반기는 글들로 지금 네트워크 SNS는 코스코 글들로 쏟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이번 치킨 텐더는 그동안 소비자들 사이에서 호불호가 크게 갈리면서 아쉬운 평가를 받았던 기존 메뉴 칼조네를 대체해 전격 도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상륙한 이번 신 메뉴가 가성비를 무기로 코스코 푸드코트의 새로운 강자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코스코에서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햄버거를 출시했다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었죠. 근데 슬그머니 사라졌는데 네, 이번에는 좀 오래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3: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4: 엄마 집밥이 최고지.
3: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4: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3: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4: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3: 밥 한 그릇 더요.
5: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3: 웨스턴 도마 칼국수.
5: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3: 우리 엄마 최고. 투고디죠?
5: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6: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에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센터 전화번호요.
5: 213-381-2424 213-381-2424.
7: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8: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끼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박스를 999달러,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오픈 기념 특가.
7: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8: 푸짐한 경품 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7: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9: 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0: We will fight for you.
9: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6월 소매 판매가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상무부는 6월 소매 판매가 7,686억 달러로 전월 대비 0.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증가율 전망치와 부합하는 수준입니다. 개솔린 가격 하락이 지표 전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아마존 프라임데이 등 할인 행사로 온라인 쇼핑 매출이 1.9% 늘었고 월드컵 영향으로 레스토랑과 바 매출도 0.3% 증가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8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8천 건이 감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도 밑돌았습니다. 실업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20만 건대 초반에서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AI 열풍에 힘입어 나스닥에서 27% 급등했던 SK하이닉스 미국 주식 예탁증서 ADR의 주가가 9% 어제 급락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캐비넷 의장은 AI 투자는 일시적인 물가 상승 요인일 뿐이며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지는 연준에 달렸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화이트입니다.
1: 전날 27% 급등했던 SK하이닉스 ADR 주가는 9% 하락하며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전날 미국 ADR 가격이 한국 서울 증시의 본주 가격보다 50% 넘게 비싸지는 비정상적인 ADR 프리미엄이 발생했습니다. 또 세계 최대의 반도체 장비 업체인 네덜란드 ASML이 기대 이상의 2분기 실적을 발표하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주가가 급락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SK하이닉스 ADR에 대한 뜨거운 관심의 배경이 된 인공지능 AI 투자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고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언급했습니다. 워시 의장은 미 상원 청문회에서 AI 투자가 향후 12개월간 물가 지표를 끌어올릴 것이냐고 묻는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초래할지는 연준에 달렸다며 공급 확대가 뒤따를 것인 만큼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including in and around AI and the immense demand for AI-related equipment and software that was is now called AI investment will soon just be called investment.
1: 연준은 7월 경기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을 통해 AI 관련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로 미국의 제조업과 건설 활동이 증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미국 13개 주에서 전기요금 부담이 향후 3년 동안 9조 4천억 원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뉴욕주는 대형 데이터 센터 건설을 유예하는 정책을 도입하며 제동을 걸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 의사를 피력하는 등 AI 데이터 센터는 이제 경제 분야를 넘어 정치적 사안이 돼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0: 지금 오늘도 SK하이닉스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주요 인사들이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해서 엇갈린 발언을 내놨습니다. 향후 기준금리 조정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이 달랐습니다. 리사 쿡 연준 이사는 AI 산업의 성장과 최근 공급 충격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가중돼 인플레이션 위험이 노동시장 약화 위험보다 더 커졌다면서 조만간 디플레이션 조짐이 보이지 않으면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쿡 이사는 인플레이션과 고용 사이의 위험 균형이 1년 전과는 달라졌다라고 지적했습니다. 1년 전에는 노동시장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지금은 거의 모든 지표가 노동시장이 안정돼 있음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연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고무적이지만 그렇다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까지 나타난 고물가는 향후 인플레이션을 더욱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잘 나가는 회사 있죠? 네. 제이미 다이먼 CEO가 이끄는 JP모건이 테슬라, 메타 플랫폼 등 대형 기술주가 포진한 1조 달러 클럽에 합류할 채비를 갖추겠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이정표를 넘어서면 투자자들의 기대치도 한층 높아져 향후 실적에 대한 부담도 커질 전망입니다. JP모건은 2분기 순이익이 21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1%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행 사상 최대 분기 이익으로 인수 합병 등 투자은행과 트레이딩 부문 수입이 크게 늘어난 덕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JP모건 주가는 오랫동안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다이먼 회장 덕에 얹어지는 이른바 제이미 프리미엄을 누려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투자의 스승으로 불리는 워렌 버핏, 버크셔스웨이 이사회 의장이 구글 운영사 알파벳에 대한 투자를 자신이 직접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신과 그레가벨 버크셔 최고 경영자는 서류 합의하지 않은 결정은 내리지 않는다며 이처럼 말했습니다. 과거 알파벳이 체급이 크지 않았던 시절 이 기업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실수를 저질렀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유로 브라질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무역 대표부는 성명을 통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결과 브라질의 정책이 불합리하고 미국의 차별적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무역 대표부는 브라질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과 관련해 디지털 상거래와 관세, 지식재산권, 에탄올 시장 접근권 등이 문제라고 제시했습니다. 브라질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는 오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커피와 쇠고기, 일부 에탄올 제품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캘리포니아주가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테네시 주정부가 본사 이전을 요청하는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스튜어트 맥케터 테네시 부지사는 데이비드 앨리슨 파라마운트 CEO에게 캘리포니아에서 테네시로 스튜디오 본사 이전을 권유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서한을 통해 재정 규율과 낮은 세금, 예측할 수 있는 거버넌스, 정부가 민간 부문 성장의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언급하면서 테네시를 선택한 기업은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 그 이상을 만나게 된다며 기업이 성공하기를 돕기 위해 헌신하는 줄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대형 영화 제작 배급 기업인 파라마운트 스튜디오의 본사를 캘리포니아에서 테네시로 옮기라는 적극적인 제안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파라마운트 측은 구체적인 답변은 피한 상태입니다. 테네시는 앨리슨 CEO, 파라마운트 CEO가 10년 넘게 거주한 지역으로 그의 가족과도 인연이 깊은 곳입니다. 현재 파라마운트는 영화계 중심지인 LA 할리우드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뭐 한인타운에서 가깝죠. 하지만 캘리포니아는 줄곧 파라마운트의 워너브라더스 인수합병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고 최근에는 반독점을 위반했다며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불합리한 대우받지 말고 테네시로 와라! 라는 게 테네시 주정부의 러브콜이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차기 수장 후보자가 과학을 강조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백신 회의론에 거리를 둘 것을 시사했습니다. LA타임즈는 에리카 슈워츠 CDC 국장 지명자가 상원 보건, 교육, 노동, 연금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절대로 과학을 배신하지 않겠다며 명확하고 정직하며 증거에 기반한 공중보건 지침을 제공하겠다라고 약속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슈워츠 후보자는 브라운대 학부와 의대를 졸업했고 미 해군 군의관을 지냈습니다. 해안경비대 예방의학 책임자와 최고 의료 책임자를 역임하면서 군부대의 천연두, 탄저균 백신 접종, HIV, 인플루엔자 팬데믹 정책을 입안했던 인물입니다. 2021년 군에서 퇴역했고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부의무 총감을 맡았던 바 있습니다. 염소 세 마리,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직 낭만 있네. 네. 염소 세 마리와 함께 미국을 횡단하고 있는 한 남성이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에 도착했습니다. 페어팩스 서클 인근 도로변에 염소들을 묶어놓고 쉬는 모습을 주민들이 촬영해 언론에 공개한 것입니다. 미네소타 출신인 제이컵 헐리데이는 지난해 7월 워싱턴주 타코마에서 출발해 꼬박 1년을 염소 3마리와 함께 걸어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에 도착한 것입니다. 워싱턴주에서 워싱턴 DC까지 3,000마일에 달하는 이 대장정의 마지막 목적지 연방의사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의사당 계단에서 존 레논의 이매진을 부르면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겠다. 그게 그의 목표입니다. 3,000마일을 걷고 있는 이 남성과 염소를 사진 찍은 주민들, 오래간만에 미소 짓게 하는 풍경이다 라고 반기고 있는 중입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3: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4: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3: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4: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3: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4: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3: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4: 213-427-5500, 427-5500.
5: 여보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6: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구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5: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6: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구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5: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6: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7: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스포츠 소식 전해드려야죠. 어제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 간의 준결승전이 있었습니다. 어제 경기 전까지만 해도 아르헨티나 이번 월드컵에서 퇴출시켜야 된다라는 청원 서명서에 거의 천만 명이 서명을 했어요. 편파 판정 때문이었죠. 그런데 어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메시가 왜 메시인지 정확히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이게 감독의 지략이죠. 메시의 수비수가 몰릴 거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원을 맡겼던 메시에게 오른쪽으로 빼놨어요. 어제 메시는 골을 기록하지 못했지만 오른쪽에서 두 골을 모두 만들어내는 기적 같은 역전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와이튼입니다.
8: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가 축구 종가 잉글랜드도 넘어섰습니다. 잉글랜드는 후반 10분 앤서니 고든이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공격적으로 선수를 교체하며 파상 공세를 펼쳤고 잉글랜드는 픽포드 골키퍼의 선방으로 버텼습니다. 잉글랜드는 메시의 슈팅은 한계로 막았지만 그의 발끝에서 시작되는 공격은 막지 못했습니다. 후반 40분 메시는 잉글랜드 선수들이 자신에게 몰리자 빈 공간에 있던 엔소 페르난데스에게 공을 내줬고 페르난데스는 강력한 중거리 슛으로 동점골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 메시가 이번에는 오른발 택배 크로스로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의 헤더 역전골을 돕습니다. 주로스는 왼발이 아니라 오른발로 올려준 크로스였습니다. 잉글랜드는 선제골을 넣은 뒤 수비 라인을 뒤로 내렸지만 결과적으로 패착이 됐습니다.
9: This is way bigger than anything. Beating England in the semi-finals is a dream come true.
8: 걸어 다니다가도 결정적일 때 스피드를 내고 슈팅할 때와 패스할 때, 드리블할 때를 선택하는 판단력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축구 천재 메시. 음바페와 함께 8골로 득점 공동 1위인 메시는 월드컵 최초로 득점상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결승은 스페인 대 아르헨티나, 3, 4위전은 잉글랜드와 프랑스가 대결합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0: 예전에 메시가 20살일 때 바르셀로나 유망주로 평가를 받았었죠. 그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19년 전이네요. 지금 메시가 39이니까. 네. 당시 바르셀로나 유망주였던 메시는 스페인 지역 신문과 유니세프가 공동 주최한 자선 달력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선 달력 촬영 행사에 참석해서 갓난아기를 욕조에서 씻겨주는 그런 모습을 촬영을 했습니다. 메시가 이 갓난아기를 이렇게 욕조에서 막 씻겨주는 그런 사진을 19년 전에 바르셀로나 유망주로 사진을 찍었는데 그 갓난아기가요 라민 야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라민 야말 지금 스페인을 결승까지 이끌었던 새로운 차세대 축구스타로 평가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스페인의 초신성 바로 그 라민 야말이 19년 전 메시가 목욕시켜줬던 그 아기로 나타났습니다. 19년 전 이 사진을 찍었던 사진 기자는 메시가 한 20살 정도였는데 촬영장에 있는 욕조에 물이 채워져 있었고 그 안에는 아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안아야 아기를 안아야 할지도 몰랐던 메시 아마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라말은 바르셀로나 유소년팀을 거쳐서 메시의 후계자라고 불리면서 지난해 등번호 10번의 새 주인공 됐습니다. 자, 메시 황제의 대관식이냐 아니면 새로운 시대 야말의 시대의 개막이냐. 영화 같은 이 두 사람의 만남 결국 월드컵 결승 무대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결승전은 뉴저지에서 열립니다. 뉴저지에서 열리는데 기록적인 폭염 속에 캐나다 전역에서 800건이 넘는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캐나다는 물론 지금 미 동부 지역까지 연기 장막에 갇힌 상태입니다. 때문에 이번 주말에 열릴 월드컵 결승전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LA로 어떨까요? Y10입니다.
10: 사방이 시뻘건 불길로 가득 찬 선로 위 열차가 거대한 화염 속을 뚫고 지나갑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발생한 통제 불능의 산불 현장입니다. 현재 캐나다 전역에서 타오르고 있는 산불은 무려 830여 건. 이 가운데 110여 건은 손을 쓸 수 없는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이미 소실된 면적만 190만 헥타르, 서울 면적의 30배가 넘습니다. 거대한 연기 장막이 대도시를 덮치면서 토론토의 대기질 지수는 최고 위험 수준인 10 이상까지 치솟았습니다. 한때 인도 델리를 제치고 대기오염 세계 1위라는 최악의 오명까지 썼습니다.
11: My eyes are burning, my lungs are burning, I've got a splitting headache. It's brutal.
10: 연기는 국경을 넘어 미국 미시간과 위스콘신, 뉴욕 등 북동부 전역을 삼켰습니다. 하늘은 온통 황갈색으로 변했습니다.
12: This is kind of like the earth smoking a cigarette and we're getting the secondhand smoke from it. Those particles are going to contain a whole sort of soup of different chemicals and compounds.
10: 더 큰 문제는 19일입니다. 뉴저지주 야외 경기장에서 8만 명 규모의 월드컵 결승전과 5만 명 규모의 뉴욕 센트럴 파크 야외 관람 행사를 앞두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0: 자, 오늘까지만 참으십시오. 오늘 LA 지역의 낮 최고 기온 89도, 오렌지 카운티 92도, 벨리 지역 95도로 지금 예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뭐 5도에서 10도까지 뚝 떨어지니까 오늘만 조금 참고 견디십시오. 2026년 7월 16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천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1: 남들이 지금은 집 살 때가 아니라고 말할 때 진짜 기회가 찾아옵니다. 빠른 정보가 곧 당신의 자산이 됩니다. 지난해에만 무려 624명이 샬롬센터를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셨습니다. 이번 샬롬센터 내 집 마련 정보 박람회에서 저소득 프로그램 16만 1000불에 위시 그랜트 3만 불을 더해 최대 23만 불까지 다운 페이먼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물론 첫 주택 구입자에게 3만 5천 불을 지원하는 그린라인 홈 프로그램과 은행 제공 무료 그랜트 정보를 드립니다. 역발상의 지혜로 내 집 마련에 도전할 기회. 7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 LA 미주평안교회에서 열리는 주택박람회 예약은 213-380-3700 www.shalomcenter.net입니다.
0: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톤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스탠톤 아울렛에서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박스를 999달러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삼성 비스포크 포도어 대형 냉장고 3,499달러짜리를 오픈 특가 1,877달러, 김체, 풀무원, 김치 냉장고를 오픈 기념 특가로 세일합니다.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 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하며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에게 푸짐한 경품잔치의 티켓을 드립니다.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1: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셔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한국 양복 반값 세일, 한벌 159불, 1399불짜리 마크 발렌테노 양복 반값 세일, 한벌 799불,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그 외 모든 양복 하나 사면 하나 공짜,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29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0: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음 한의원의 고기현 원장님은 중국 북경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북경동진문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중의사입니다. 나우만 의원은 침, 부항, 추나, 괄사, 골타요법 및 근육관절 교정을 통해 구조적 이상을 제거하여 만성통증은 물론 내과 및 신경계 질환을 치료합니다. 주요 진료 과목으로는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를
2: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0: 라디오 서울 아니었습니다.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활어로 간다.
0: 갓 잡은 활어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0: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0: 323-731-3030.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활어. 제주 활어로 간다.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2: 이북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틱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3: 뉴서울 호텔의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4: LA 피라모닉의 지원으로 구스타보 두다멜과 로스앤젤레스 피라모닉은 8월 20일 헐리우드홀에서 열리는 구스타보 기념 공연의 첫 번째 공연을 시작합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베토벤의 감동적인 교향곡 9번, 특히 자유, 평화, 그리고 화합을 노래한 환희의 송가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카데미상 수상 작곡가 마이클 지아키노의 세계 초연 작품으로 공연의 막을 올립니다. 티켓은 헐리우드홀.com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할리우드볼, Forever Summer.
5: 미국에 사는 모든 남성들에게 알려줘.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한동안 중단됐던 차량 단속을 다시 시작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민 단속 요원들의 일반 차량 단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강하고 단호하고 현명해야 하며 ICE의 가장 강력한 범죄 대응 수단인 차량 단속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차량 단속을 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범죄자들의 손에 놀아나게 될 것이다 라며, 멍청한 급진 좌파 민주당원은 이렇게 되는 걸 보고 싶겠지만 내 임기 중에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요, ICE 요원들을 상대로 다시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의 매우 중요한 임무를 즉각 수행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이스는 최근 불법 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이민자들이 잇따라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차량 단속을 대부분 중단시킨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다시 시작하라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민 단속 요원들의 차량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은 뭐가 있는지를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ICE의 차량 단속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합리적인 의심, reasonable suspicion이 있을 때 어떤 차량이라도 단속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ICE 요원이 차량을 멈춰 세우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에 불법 이민자가 타고 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야 한다라고 매뉴얼에는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단순히 탑승자의 인종이나 외모만으로는 단속 근거가 될 수 없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라고 쓰여져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판단 자체를 ICE 요원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 주관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내 차량을 단속하는 겁니까? 지금 나를 차별하는 것입니까? 라고 따지기는 너무 애매모호하다라는 것입니다. ICE 요원이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받았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단속 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질문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차량이 정지를 하게 되면 요원은 탑승자에게 이민 신분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차량 내부 수색은 요원에게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매뉴얼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그런데 상당한 근거라는 매우 주관적인 매뉴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관적인 근거가 없이도 마구 단속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검문소 100마일 인근 지역입니다. 국경에서 100마일 이내 지역에서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도 모든 차량을 멈추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티화나로 넘어가는 그 국경과 샌디에고의 경우에는 뭐 당연히 100마일 이내이기 때문에 샌디에고 같은 곳에서는 결국 이 같은 마구잡이 단속을 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국경 검문소에서 LA 한인타운까지의 거리는 약 134마일이니까 다행히 한인타운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애매한 게요, 이게 오렌지 카운티입니다. 국경 지역과, 즉 티화나로 넘어가는 그 국경 지역과 오렌지 카운티 플러튼과의 거리는 약 105마일입니다. 좀 길게 본다면 한 115마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마일 이내라고 뭐 요원들이 주장한다고 해도 딱히 반박하기 어려운 좀 애매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더 애매한 건 어바인입니다. 국경에서 어바인까지의 거리는 95마일입니다. 결국 다시 말해서 오렌지 카운티나 그 아래쪽의 도시에서는 소위 이 마구잡이 검문을 해도 딱히 뭐라 할 수 없는 좀 애매한 100마일 이내 지역에 해당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일반 시민들이 알아야 할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찰의 단속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히 그 ICE의 단속을 받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선 신분증 및 서류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운전면허증과 차량 등록증은 요청 시에 제시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민 신분과 관련된 질문에는 답할 의무는 사실은 없습니다. 단 영주권 등 합법적인 이민 서류를 내가 그 당시에 소지하고 있다면 굳이 안 보여줄 필요는 없죠. 합법적인 서류를 보여주는 것은 상황을 빨리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수색 거부 권리입니다. 차량 내부 수색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면 명확하게 의사를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색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I do not consent to this search라고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consent라는 것이 뭐 동의하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때문에 I don't consent to this search라고 하면 이 수색에 나는 거부한다라는 의견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묵비권 행사입니다. 미국 내 모든 사람은 신분과 관계없이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민 신분이나 출신 국가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 체포나 구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변호사가 오기 전까지 혹시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좀 더 나은 상황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능한 경우에 현장 상황을 자신의 셀폰으로 촬영하는 등 이 기록을 남기되 요원의 공무 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끝으로 향후 전망입니다. 아이스의 강력한 단속 기조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아이스의 권한과 예산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은 정치공학적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이란 전쟁의 이 지지부진한 마무리와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 등 국내 여론이 별로 좋지 않음에 따라서 정치권 차원, 즉 정권 차원에서는 어떻게든지 토종 지지자, 마가 세력, 소위 집도끼를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 때문에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메뉴인 불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직장 등 특정 장소를 쳐들어가서 시행하는 단속은 뭐 물론 여전히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거리에서의 차량 단속이 더욱 급증할 전망입니다. 거리에서 차량 단속하는 장면은 여론을 다잡기 위한 소위 쇼업 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1: A new escalation in the fighting with Iran this morning as well. CENTCOM launched a daytime wave of strikes against Iran just over 2 hours ago, wrapping things up.
0: 자, 미국이 5개월째 이어진 이란과의 전쟁을 결정지을 소위 결정적 한방의 카드로 지상군 투입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상군 투입은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전면전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전 세계가 지금 이 문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 상황실에서 참모들로부터 지상군 투입 작전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악시오스는 이틀 전에 열린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이 현재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국한된 군사작전의 범위를 확장해서 지상군을 투입한 대규모 공세 방안은 어떤지를 논의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언급했습니다마는 지상전을 투입한다라는 것은 몇 가지 측면에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전쟁 상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지상군 투입을 할 경우에 우려되는 점과 또 반대로 기대되는 점,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려되는 점인데요. 첫 번째는 미군의 희생자가 본격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문제입니다. 미국 지상군은 이란의 지형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반면에 자국의 지형 지물을 확실하게 이용할 이란군은 미군을 직접 살상하거나 또는 포로로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내의 여론은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자칫 전쟁의 실패뿐만이 아니라 정권의 실패로도 직결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려되는 점은 확전의 굴레입니다. 일단 지상군이 투입되면 군사적인 임무가 확대되고 또 지상군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병력 파견이 반복되면서 결국 장기적인 수렁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그런 최악의 상황,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 사례 등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봐왔습니다. 우려되는 또 하나는 경제적인 파장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걸프 지역의 석유시설을 공격할 경우에 국제유가 급등과 글로벌 경제 위기가 초래될 것이다 라는 점은 명약관화합니다. 경제적으로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군 투입을 검토하는 이유가 역시 없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럼 지상군 투입으로 기대하는 점도 이번에는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군력의 한계를 보완한다라는 분명한 군사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란의 지하 깊은 곳에 있는 시설들은 비행기의 공습만으로는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이번 전쟁을 통해서 또 한 번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특정 지역에 정예 부대를,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이를 직접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고려해 볼 만합니다. 자, 기대되는 점 두 번째는 외교적 협상력의 강화입니다. 소위 레버리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지렛대라는 표현이죠. 이란의 주요 석유 수출 기지인 카르그 섬이나 핵시설 관련 거점을 물리적으로 직접 장악함으로써

0: 칼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지상군을 투입할 경우에 언론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르그 섬입니다. 이곳은 소위 이란의 급소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북서쪽으로 480km 떨어진 쭉 이란 쪽으로 들어가 있는 이 작은 섬. 특히 그런데 이란 해안에서, 이란 본토의 해안에서는 2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작은 섬의 터미널을 통해서 이란 석유의 무려 90%가 수출됩니다. 그러니 미국 입장에서는 이 작은 섬을 점령하고 싶다라는 그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도 이 하르그 섬 점령 가능성을 여러 차례 시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번에 이란을 공격하면서 이란의 군사시설은 강하게 폭격했지만 석유 관련 시설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국제 유가 불안을 자극하는 것은 물론 석유 관련 시설을 폭격해버리면 전후에 복구하는 데에도 상당히 어렵고 그 기간 동안에 국제 유가가 상당히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르그 섬을 아예 지상군이 들어가서 폭격이 아니라 그저 점령을 해버린다라면 그런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여전히 문제는 어느 곳이든 지상군을 투입할 경우에는 미국도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작전이 실패하거나 작전 과정에서 미군 사상자가 예상외로 많이 나오는 소위 최악의 상황은 누구도 원치 않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번 전쟁을 시작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죠. 어떠한 경우에도 지상군 투입은 없을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군인 보낸, 즉 미군의 아들과 딸들을 보낸 미국 내의 많은 부모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런 말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또 여론을 위해서라도 그런 말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상군 투입을 결정하는 순간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자기 말을 뒤집는 셈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절대 쉬운 결정은 아닐 것입니다.
1: 중국의 배우 겸 감독인 주성치가 연출한 영화 소림축구의 후속격인 쿵푸 여자축구에 한국 여자축구팀을 비하하는 듯한 장면이 담겨 논란입니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지난 11일 개봉한 쿵푸 여자축구는 현재 월드컵 분위기와 맞물려 개봉하면서 흥행 중에 있습니다. 개봉 4일 만에 누적 박스오피스 6억 위안 약 1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 영화는 2001년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전역에서 큰 인기를 끈 주성치의 대표작 소림축구를 잇는 후속작 성격의 작품입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약체의 여자 축구팀 아미파가 무술과 축구를 결합한 플레이로 기적을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그린 코미디 영화입니다. 그런데 영화에는 한국 여자 축구팀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장면이 여러 등장합니다. 먼저 한국팀 이름이 국내 유명 여자대학교인 이화여대를 연상케 하는 이화여자축구팀인데 선수들은 서클 렌즈를 끼고 화장에 집중하는 선수들로 묘사됩니다. 이 팀은 승리를 위해 온갖 비겁한 수를 서슴지 않는 반칙축구로 합니다. 발을 걸고 상대를 때린 뒤 과장된 액션으로 경고나 퇴장을 유도하는 식입니다. 작품이 B급 감성을 표방했다고 하더라도 이 어눌한 한국말로 심판 도와주세요 라는 대사 등 역시 한국 내 관객의 불쾌감을 살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지에서는 작품성에 대한 평가가 영화 흥행과는 달리 엇갈리고 있습니다. 중국 영화 평점 사이트에서는 10점 만점에 6.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성치 특유의 무협과 코미디 감성을 잘 살렸다는 호평도 있지만 이야기 전개가 진부하고 특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2: LA 피라모닉의 지원으로 구스타보 두다멜과 로스앤젤레스 피라모닉은 8월 20일 헐리우드홀에서 열리는 구스타보 기념 공연의 첫 번째 공연을 시작합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베토벤의 감동적인 교향곡 9번, 특히 자유, 평화, 그리고 화합을 노래한 환희의 송가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카데미상 수상 작곡가 마이클 지아키노의 세계 초연 작품으로 공연의 막을 올립니다. 티켓은 헐리우드홀.com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할리우드볼, Forever Summer.
3: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0: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겟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겟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겟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겟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2: Air.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3: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다리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4: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5: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구 프렌드 보험.
4: 명불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직접 만든 믿을 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6: 네,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다시 시작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런 가운데 어제 그나마 좀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볼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란이 억류 중이던 미국인을 전격 석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의 선의에 감사한다라면서 이례적으로 화해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좋은 기폭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자, 무력 시위가 계속 이어지는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나온 이번 유화 조치. 양국의 대화 재개로 이어질 수 있을지 상당히 주목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YTN의 보도로 전해드립니다.
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5일 이란에 억류돼 있던 미국 시민이 무사히 이란을 벗어났다며 이란의 선의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해외 억류 미국인 구출에 각별한 소명의식을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 조치는 최대의 외교적 선물로 평가됩니다. 풀려난 인물은 미 재무부의 승인을 받고 빈곤 아동 구호단체를 운영해온 미국 이란 이중 국적자 데나 카랄입니다. 간첩 행위 혐의로 1년 반 넘게 이란 정보보안부의 신문을 받다가 최근 심장마비까지 발생하자 막후 협상 끝에 전격 출국 허가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석방은 미국이 이란 남부를 연일 폭격해 300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양국 대치가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동결자금 해제 같은 경제적 실리를 노렸던 인질 석방과는 차원이 다른 전면전 방지용 출구 전략이라고 분석합니다. 카라리가 자칫 이란 당국 통제하에 숨질 경우 걷잡을 수 없는 보복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 안보 리스크를 서둘러 피했다는 겁니다. 미사일이 오가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스위스나 오만 등을 통한 양국 간 막후 소통 채널이 굳건히 작동하고 있음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부모를 뵙기 위해 이란을 찾았다 붙잡힌 언론인 레자 발리자데 등 최소 6명의 미국인이 여전히 억류돼 있습니다. 생존을 택한 이란의 이번 유화 조치가 남은 억류자 문제 해결과 일촉즉발의 중동 위기를 가라앉힐 협상 테이블 마련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이어서 must read.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한인은행들의 부실 대출이 비상입니다. 남가주에 본점을 둔 뱅크 오브 호프, 한미은행, PCB은행, 오픈뱅크, CBB은행, US 메트로은행 등 6개 한인은행들의 이 부실 대출이 올 1분기에 3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4%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일부 한인은행들의 부실률이 연방과 주금융당국이 주시하는 2%대를 넘어서면서 부실대출 관리가 발등에 불로 부상했다라는 평가입니다. 대출 중에 수익이 없는 무수익 대출이 2억 4,424만 달러를 차지해서 부실대출로 분류되는 30일 이상 연체대출 3개 부문 가운데 73%로 가장 많고 이어서 30일 이상 89일 사이의 연체가 7,849만 달러, 90일 이상 연체는 1,064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서 손실 처리된 대출도 1,406만 달러 규모로 전년 동기에 942만 달러에 비해서 49%가 급증했습니다. 부실대출 현황을 은행별로 보면 CBB은행이 2.72%로 가장 높고 이어서 오픈뱅크 2.64%, US 메트로은행 2.27%, 뱅크오브호프 1.15%, 한미은행 0.39%, PCB은행 0.33% 순위입니다. 액수로 볼 때는 뱅크오브호프가 1억 6,900만 달러, 오픈뱅크 5,935만 달러, CBB은행 3,997만 달러, US 메트로은행 2,963만 달러, 한미은행 2,569만 달러, 그리고 PCB은행 956만 달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한인은행 부실 대출 급증은 최근 상업용 부동산 경기 침체를 반영하듯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부실이 급증한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피스 건물과 쇼핑몰 등은 경기 침체로 공실률이 급증하면서 많은 소유주들이 재융자 만기를 앞두고 페이먼트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낮아진 대출 대비 건물 가치 LTV로 인해서 재융자를 받으려면 추가로 자금을 투입해야 하지만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일부 건물주들은 건물을 아예 포기하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LA 국제공항의 핵심 교통개선 사업인 무인전철 피플무버의 건설 시공사가 공사 지연의 책임이 LA 공항공사에 있다라며 LA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사에 박차를 가해서 서둘러 개통해도 시원찮은 마당에 시공사와 운영사 간의 소송이 진행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LAX 무인전철 사업을 맡은 시공사는 최근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시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하고 LA공항공사가 공사 지연 관련 사실을 숨긴 채 책임을 무조건 시공사 측에 돌리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시공사 측은 LA공항공사가 설계 변경으로 인해 공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 공사 진행을 어렵게 하는 장애물을 만들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연 원인을 공개하지 않고 시공사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 LA공항의 무인전철은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이 같은 갈등으로 인해서 공사가 진전을 보이기는커녕 개통이 계속 늦춰지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다시 급등하고 연준 인사에 매파적인 발언도 나오면서 이달 말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가 아니라 오히려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50%까지 올라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오는 28일과 29일 열리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은 거의 동전 던지기 수준인 50%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염소 3마리와 함께 미국을 횡단하고 있는 한 남성이 최근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에 도착해서 큰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29번과 50번 국도가 만나는 페어팩스 서클 인근 이 도로변에 염소를 묶어놓고 쉬고 있는 모습을 주민들이 촬영해서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미네소타 출신으로 올해 45살인 제이콥 할러데이는 지난해 7월 워싱턴주 타코마에서 출발해서 꼬박 1년을 걸어서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에 도착한 것입니다. 워싱턴주에서 워싱턴 DC까지 이 3,000마일에 달하는 대장정의 마지막 목적지인 연방의사당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는 의사당 계단에서 존 레논의 이매진을 부르면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최종 목표다라고 말했습니다.
남가주 소강대학교 동문회는 지난 4일 헐리우드볼에서 독립기념일 피크닉 행사를 열고 동문과 가족 등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침묵을 다졌습니다. 참석자들은 도시락과 와인을 함께 나누며 공연을 즐겼고 비치보이스의 창단 멤버인 마이클 러브의 무대와 독립 250주년 기념 불꽃놀이를 감상했습니다. 김흥화 무용단이 지난달 27일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린 한 알래스카 친선 축제에서 한국 전통무용 공연을 선보여서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부슬부슬 비가 내린 가운데 길놀이를 시작으로 화관무, 진도북춤, 장고춤, 살풀이, 부채춤 등을 펼치면서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어제 LA 지역 폭염이 절정에 이르면서 해안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가 어제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밸리 지역은 대부분 100도 이상, 특히 우드랜드 힐스는 최고 110도까지 올랐습니다. 한인타운 등 일부 지역에서는 습도가 높아져서 체감 더위가 더 심했습니다. 온도는 어제보다는 조금 떨어지겠습니다만은 LA는 90도, 오렌지 카운티는 88도에 여전히 높은 낮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80도대 중후반에 더운 날씨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어제 보양식 드셨습니까? 사실 날씨가 갑자기 더우니까요. 입맛 자체가 없어지죠. 그래도 뭔가 또 해줘야 되는 주부들 입장에서는 불 앞에서 오래 있는 것도 고역입니다. 자, 이럴 때 뭔가 한것 같은, 하지만 장시간 불 앞에 서 있지 않아도 되는 뭔가가 없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 채소를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루골라. 네, 한국에서는 루꼴라라고 해서 저는 처음엔 다른 채소인 줄 알았는데요. 이탈리안 음식이 한국에 들어가면서 이탈리아어 그대로 루꼴라라고 하고 미국식으로는 아루골라. 이게요, 호주나 영국 같은 영연방 국가에서는 라켓이로 불린다고 합니다. 재밌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아루골라. 아주 쌉싸름한 풍미가 괜찮은데요. 요거 하나 넣었을 뿐인데 맛도 달라지고 비주얼 완성 면에서는 압도적이죠. 선명한 초록빛 색감은 벌써 입맛을 다시게 만듭니다. 사실 이미 샐러드용으로 많이 활용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걸 좀더 다양하게 활용해 보자고요. 루꼴라 오일 파스타. 담백한 오일 소스에 루꼴라의 쌉싸름한 맛이 더해져서 느끼함은 줄이고 뒷맛은 깔끔합니다. 뭐니뭐니 해도 샌드위치에서는 루꼴라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큽니다. 그냥 늘 먹던 햄치즈 샌드위치가 이 루꼴라 한 줌이 더해지면서 꽤 고급스러운 맛으로 변신합니다. 마요네즈나 버터처럼 좀 진한 소스의 무게감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너무 더워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 오늘 저녁엔 그냥 마트에 산 냉동 피자나 먹어 하면서도 약간 죄의식을 덜수 있는 방법. 네, 이 아루골라를 위에다 한가득 올리는 겁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에 곁들일 때참 좋다니까 부침개, 루꼴라를 아예 전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기본적인 부침개 위에 루꼴라를 얹어서 내놓는 식당들이 꽤 많다고 하네요. 네, 제가 어느 순간부터 루꼴라라고 하고 있죠. 아루골라 같은 채소입니다. 맛이나 비주얼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양한 영양 성분이 있어서 좀 챙겨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비타민 많이 있고요. 칼슘, 칼륨, 베타카로틴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네, 그동안 단순한 장식용 채소로만 쓰셨다면 아루골라, 루꼴라 이제 다양한 요리에 활용해 보세요.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3: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2: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3: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릿 서비스 지원.
2: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3: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랜데일기아.com.
4: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5: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6: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7: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6: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8: 213-383-3838 213-383-3838
9: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밀시어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10: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9: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0: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벌 799불.
9: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00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10: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 업투 75% 세일.
9: 7월 25일에 문을 닫는 3100일쇼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10: 윌셔와 웨스트 모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
8: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1: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구 프렌드보험.
0: 명불허전 진흥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2: 네, 군인들의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검사를 하겠다라는 국방장관님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국방부는 30세 이상의 군인들을 대상으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피트 헤그사스 국방장관은 앞으로 미군은 연례적인 건강평가를 받는 동안 테스토스테론 검사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면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라며 최대치의 역량으로 작전에 임할 수 있도록 적절한 테스토스테론을 유지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남성 호르몬 즉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게 나온 군인은 치료를 권고받게 됩니다. 권고를 받을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대체요법을 받을지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는데 그 대체요법이란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은 사람에게 주사를 통해서 호르몬을 보충해서 호르몬 수치를 정상 범위로 올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헤기사스 장관은 우리는 이런 건강 문제를 조기에 해결해서 장병들을 최상의 상태로 근무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헤기사스 장관은 그러나 치료가 필요한 테스토스테론의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수치 이상은 괜찮고 어떤 수치 이하는 주사를 맞아라 라고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더불어 여성 장병들에게 적용되는 그러면 별도의 다른 기준이 있는지 이 부분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조금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 테스토스테론은 사춘기까지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람에 따라서 10대 후반이나 아니면 20대 초반에 정점을 찍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완만하게 감소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검사하겠다라고 밝힌 올해 46살의 피트 헤그세 국방장관 본인도 뭐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자 여하튼 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은 30대가 되면 호르몬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물론 그렇다고 급격히 떨어지는 그런 시기는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30대 중반을 기점으로 해서 매년 약 1% 내지 2%씩 서서히 감소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테스토스테론은 20대 초반의 남성은 500에서 600 사이로 보시면 되겠고요. 30대 초반은 350에서 450 사이, 그리고 40대 초반의 경우에는 300에서 400 사이를 적정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이 생각하고 있는 장병들의 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과연 이 중 몇 살의 나이에 맞추고 싶어 하는 건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자, 이어서 지구 종말과도 같은 캐나다의 황갈색 하늘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캐나다 전역에서 현재 800건이 넘는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한 연기가 캐나다뿐만이 아니라 미국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양국 대도시 대기질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캐나다 전역에는 무려 835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 112건은 당국의 진화 능력을 벗어난 소위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산불은 캐나다의 온타리오주를 비롯해 매니토바 등 중부와 동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소실된 면적은 190만 헥타르에 달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전국적인 이상 고온 현상이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 온타리오주 북서부에서 발생한 산불 연기가 대도시로 대량 유입되면서 토론토의 대기 질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토론토 공기의 건강 지수는 최고 위험 수준인 10 이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도의 뉴델리보다도 더 나쁜 상황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토론토 시내에서는 연기로 인해 하늘이 완전히 황갈색으로 변해버렸고 도심 스카이라인은 아예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시야가 악화됐습니다. 대기 오염 수치가 급등하자 토론토시는 시내 광장에서 예정되어 있던 모든 야외 행사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이 유해한 연기는 국경을 넘어서 그런데 미국의 중서부와 북동부까지 유입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미국으로 유입된 유해 연무가 이번 주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예보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이곳 미국으로 유입된 오염된 공기는 뉴욕과 워싱턴 DC는 물론입니다만은 미시간주와 위스콘신주, 메인주, 매사추세츠주 등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 지역의 하늘도 완전히 황갈색, 누런색과 벌건색이 함께 합쳐진 황갈색으로 완전히 변했다라는 보고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도 대기질이 세계에서 지금 다섯 번째로 높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뉴욕시는 주민들에게 대기질 경보를 발령하고 야외활동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는 일요일 뉴욕 인근 뉴저지주 야외 경기장에서 무려 8만 명이 관람할 것으로 예상되는 월드컵 결승전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월드컵 결승전을 앞두고 이같이 대기질이 최악의 상태로 변해버려서 현재에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추린 주연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AI 해킹 대비를 위한 체질 개선을 내세우면서 고위 임원들을 무더기로 경질하는 등이 대규모 조직 개편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5개월간 기업 부사장 CVP급 임원 가운데 최소 9명을 내보냈습니다. CVP는 한국의 직급 체계에서 본다면 상무급에 해당하는 임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AI 보안 제품을 개발하는 팀을 확대하고 전통적인 보안 부문은 축소하는 등 조직에 큰 변화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안부서 약 만 명 가운데 수백 명의 일반 직원을 정리 해고했고 고위급 임원 9명을 추가적으로 내보냈습니다. 세계 주요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호감도가 트럼프 대통령보다 오히려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가 발표한 국가 지도자에 대한 평가에서 전체 36개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22곳에서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미국이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확산됐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는 또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졌기 때문인 것 같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국가에 대한 호감도, 즉그 국가의 지도자에 대한 호감도 외에 국가에 대한 호감도 조사도 있었는데 조사 대상 36개 국가 가운데 25곳에서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미국보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미국보다 중국을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한 국가를 보면 대표적으로 캐나다를 비롯해 멕시코, 프랑스, 독일, 영국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이 대부분 포함됐습니다. 반면에 중국보다 미국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 나라는 한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계 나라를 비롯해 폴란드, 필리핀, 이스라엘 딱 6개 국가에 그쳤습니다.

0: 네, 한국 축구계 소식 한 가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차기 선거에서 사실상 직선 제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을 했습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선거인단은 기존보다 41배가 늘어난 선거인단 수가 41배가 늘어난 무려 9만 2천여 명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현안인 이 대한축구협회 회장 이 선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1: 지난 2월 총회에서 의결이 보류된 대한체육회장 선거인단 확대안, 5달 동안 공청회와 설명회 등으로 의견을 수렴한 대한체육회가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선거인단은 기존의 추첨을 통한 2,244명에서 9만 2천여 명으로 41배 늘어납니다. 임원과 심판, 지도자는 등록인 모두, 선수는 전국체전 출전 등의 자격 요건을 둬서 사실상의 직선제입니다. 대한체육회는 임시대회원 총회에서 일단 정관 개정을 의결하고 개선안은 추후 이사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2: 앞으로 현장이 중심이 될 수 있는 더욱더 공정하고 투명하고 그리고 다양성을 갖춘 그런 체육계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1: 대한체육회는 개정안의 큰 틀에 맞춰 현안인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냅니다. 이번 달말 이사회를 열어 100명에서 300명으로 되어 있는 종목단체장 선거인단 규정을 폐지하고 60일인 보궐선거 기한도 최대 8개월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2: 저희 대한체육회 기준으로 가이드를 삼으면 충분히 현장에 설득력 있는 어떤 그런 선거인단을 받고 선거를 할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이에 따라 대한축구협회도 달라진 상위단체 규정에 맞게 정관과 회장선거관리 규정을 개정해서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내부 반발이 뒤따를지는 지켜볼 대목입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3: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4: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5: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4: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5: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4: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수 코치. 714-742-485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0: 213-383-8899 213-383-8899
1: 부당 찜뜸의 명가 김영석 찜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찜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2: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1: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3: 제인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4: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3: 장례비는요?
4: 공원묘지랑 다른 장에서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에서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3: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4: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5: 2026년 루트 66 개통 100주년을 맞아 아주투어가 특별히 기획한 미 대륙횡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산타모니카에서 시카고, 나이아가라와 뉴욕, 워싱턴 DC까지 역사를 따라 맞따라 100년에 단 한 번뿐인 기회 아주투어의 루트 66 대륙횡단으로 인생 최고의 버킷리스트를 완성하십시오.
6: 당신의 행복한 여행 아주투어가 책임지겠습니다.
7: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8: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구 프렌드보험.
7: 명불허전 진흥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9: 일본 교토의 한 식당이 외국어 메뉴판과 일본어 메뉴판에 서로 다른 가격을 표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에서 외국인 차별, 외국인 바가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논란은 구독자 무려 60만 명 이상을 보유한 한국인 유튜버 최모 씨가 교토의 한 초밥집을 방문한 영상을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최 씨 일행이 건네받은 영어 메뉴판에는 참치초밥 3조각 가격이 1980엔, 달러로 약 13달러로 적혀 있었습니다. 요즘 일본에서 초밥이 이 정도로 비쌀 일은 없다라는 생각에 가격이 의아했던 최 씨는 일본어 메뉴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종업원은 일본어를 할 줄 아느냐? 일본어를 읽을 줄은 아느냐? 라고 되물은 뒤에 한참 만에 일본어 메뉴판을 갖다 줬습니다. 충격적인 건 그 일본어 메뉴판에는 해당 메뉴가 영어 메뉴판보다 턱없이 낮게 기재되어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이 영상이 SNS를 통해서 확산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외국인에게만 몰래 바가지를 씌우는 것이다 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은 요금을 차등화하는 이중가격제를 대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인데요. 한 유명 국립공원 입장료는 거주자에게는 1000엔, 비거주자에게는 2,500엔을 받는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이 거주자, 비거주자라는 표현으로 외국인 차별 논란을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군이 닷새 연속 이란의 군사시설을 공격했습니다. 그동안 야간에 주로 공습을 해오던 과는 달리 이번에는 대낮에 타격을 감행했습니다. 대이란 군사작전을 수행 중인 중부사령부는 어제 SNS에 이란을 겨냥한 공습을 단행했다. 작전은 오전에 이번에 이루어졌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약 90분간 이어진 작전에서 이란의 해안 방어체계 및 순항미사일 발사시설을 표적으로 정밀유도 무기를 투하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령부는 이번 타격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민간 상선을 위협해온 이란의 공격 수행 능력이 한층 더 약화되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이란의 군사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공습을 한 건 지난 11일부터 닷새 연속입니다. 한편 미군 중부사령부는 미군의 대이란 해상 봉쇄를 뚫으려던 두 척의 상선을 회항시켰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지난 14일 오후 4시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이란 항구를 오가려는 모든 선박의 통항을 다시 봉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란의 자금줄을 옥죄한다라는 방침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한국에서 삼성, 현대, SK 등 주요 기업 대표들과 치맥 회동을 가진 데 이어서 일본에서는 반도체 원자재 관계자들과 함께 꼬치구이와 함께 간파이를 외쳤습니다. 젠슨 황 CEO는 도쿄에서 열린 엔비디아와 일본 세가와의 파트너십 3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한 뒤에 일본 반도체 소재 기업 간부들과 만찬을 가졌습니다. 일본 회사원들이 즐겨 찾는 간다역 인근 꼬치구이집에 도착한 황 CEO는 관계자들과 간파이를 외치면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황 CEO는 일본의 세가 사장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엔비디아는 없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세가는 1990년대 전 세계 게임기를 장악하던 유명 게임기 회사입니다. 물론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엔비디아 창업 초기 엔비디아는 이 세가에 공급하기 위해서 개발을 한 첫 부품이 있었는데 그 부품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세가 측은 그런데 황 CEO에게 기회를 주었던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당시 엔비디아는 이 자금 고갈로 인해서 회사가 문을 닫기까지 단 30일밖에 남지 않은 파산일보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젠슨 황은 직접 일본으로 날아가 당시 이 세가의 사장을 만나 세가가 줄 계약금을 투자금으로 전환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계약금과 투자금 어떻게 다르냐? 투자금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은 가져갈 수 있지만 만일 그 투자가 실패했더라도 원금은 달라고 할 권리는 없는 그런 것이 다르죠. 세가 측은 그런데 젠슨 황의 잠재력을 믿고 결국 5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에너지 가격 하락에 힘입어서 도매 물가가 전월 대비 하락했습니다. 노동부 노동통계국은 지난달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즉 PPI가 전월 대비 0.3% 하락했다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도매 물가로도 불리우는 이 생산자 물가지수는 일정한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재 가격에 반영된다라는 점에서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로 받아들여집니다. 즉 조만간 최종 소비자 물가 지수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는 전달 대비 즉 5월에 비해서 6월의 물가 지수를 말하는 것인지 1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크게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물가 지수를 1년 전인 작년 6월과 비교해보면 5.5%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여전히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이 다시 무력 공방을 재개함에 따라서 국제 유가가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른 물가 관련 불확실성은 다시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10: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1: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10: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1: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12: 99세까지 팔팔하게
13: H마트 행운의 7월 이번 주 특별한 혜택
14: 광천녹차 전장김 선물세트 국산콩 통째로 검은콩 17곡 두유 돌강미역 생배주스 등 엄선된 상품들로 준비한 한국농협 특판전
13: 7월 30일까지 LA코리아타운 부에나파 다이아몬드바 토렌스 그리고 얼바인 노스파크점에서 만나보세요.
14: 폴라포 누가바 바밤바 호두마루 브라보콘까지 무더위를 날려줄 혜택 임계 아이스크림 모음전도 놓치지 마세요.
13: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5: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6: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7: 입학 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18: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19: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20: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21: 건강하세요.
19: 센터 메디컬 그룹.
22: 남가주 최고의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제 카카오톡으로 더 빠르게 만나보세요.
23: 라디오 서울 뉴스 카톡 채널 론칭 기념 스타벅스 커피 500잔을 쏩니다.
22: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라디오 서울 뉴스를 검색해 채널을 추가하시면 선착순 500분께 스타벅스 오블 기프트 카드를 드립니다.
23: 지금 바로 카톡 친구 등록하고 시원한 커피 받아가세요. 가입하고 일주일만 함께해 주시면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 잔 쫙 쏩니다.
22: 선착순 500명 한정, 마감되면 종료됩니다.
23: 이 이벤트는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거망가가 단독 후원합니다.
22: 자세한 내용은 라디오 서울 1650.com에서 확인하세요.
24: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25: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24: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25: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26: 네,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봉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탱자 한미옥 인사 올립니다. 우리 탱자 여러분 더위 잘 이기시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웃어줄 사람이 있는 것이고요. 돈보다 소중한 것은 사람이고 성공보다 값진 것은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무엇을 이루었냐 보다 누구와 함께 걸어왔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무슨 아유 말이 그렇지 일단 성공하고 봐야지 하는 마음이지만요. 그래도 인생을 살아본 분들이 인생 끝에서는 결국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벌써?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아니 후딱 이렇게 시간이 가서요. 일주일이 그렇게 빨리 흘러가는 거는 아유 나이 들었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오늘 기분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0: 지구촌의 소소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모닝 브라우징 시간. 아침에 눈을 떴을 때요, 아이고 삭신이야 하면서 몸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지는 날 있으시죠? 나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나 보다 하고 서글퍼지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오늘 아침 아주 우아하고 아름답게 젊어지는 비결이 하나 배달됐습니다. 힘든 근력 운동이나 쓴 약을 먹지 않고도 우리 몸을 3살이나 젊게 만드는 방법, 뭘까요? 바로 문화생활이라고 합니다. 최근 아주 흥미로운 의학 연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요. 50세 이상 성인 약 1,900명을 대상으로 혈압, 콜레스테롤, 악력, 걷는 속도까지 우리 몸의 10가지 건강 지표를 측정해서 진짜 신체 나이를 계산해 봤대요. 그런데 미술관이나 영화관 혹은 공연장을 몇 달에 한 번씩이라도 꾸준히 찾으면 문화생활을 즐긴 그런 분들이요.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신체 나이가 평균 3년이나 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마음만 젊어지는 게 아니라 혈압도 내려가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지면서 진짜 몸이 젊어진 거죠. 비결이 뭘까 하고 연구진이 분석해봤더니 미술관에 가기 위해 예쁘게 옷차려 입고 밖으로 나가는 것, 그리고 전시관을 천천히 걸으면서 작품을 감상하는 것, 그리고 좋은 공연을 보고 사람들과 모여 앉아서 감동을 나누는 그런 모든 과정이 우리 뇌와 몸을 자극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효과가 무려 규칙적인 신체 운동을 하는 것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하네요. 아우 다리도 아픈데 무슨 미술관이야, 아우 영화관, 아우 귀찮아 이러면서 집에서 리모컨만 붙잡고 계셨다면 이번 주말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나들이 계획 한번 세워보시면 어떨까요? 좋은 전시도 보고 또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커피 한 잔도 하면서 루이지애나주의 한 시골 마을에서 그야말로 기적같은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파이퍼본드라는 이름의 전력 장비 제조회사가 글로벌 대기업에 무려 17억 달러에 매각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 회사의 사장님 그레이엄 워커 씨가 매각 조건으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전체 매각 대금의 15%, 그러니까 2억 4천만 달러를 우리 전 직원 540명에게 보너스로 나눠주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기자가 왜 하필 15%냐라고 묻자 아유 10%는 너무 적잖아요. 이 공장의 평범한 직원들은 한 사람당 평균 44만 달러 라는 기적같은 보너스를 품에 안게 됐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편지를 열어보고 어? 아 이거 장난 아니야? 결국은 눈물을 흘리고요. 65세가 넘은 고령의 장기 근속자들은 그 자리에서 든든하게 은퇴 선물을 받은 거죠. 내가 일군 성공이 결코 나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매일 땀을 흘려준 우리 직원들 덕분이란 거 어? 잊지 않겠어요. 이게 진짜 리더의 품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주변 소중한 사람들과 따뜻함을 나누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아침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거나 혹은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길가에 떨어진 쓰레기를 슬쩍 주워 담는다거나 뒤따라오는 분을 위해서 잠시 문을 잡아주는 그런 사소한 행동들 말이죠. 이런 행동을 하고 나면 왠지 모르게 온종일 마음이 따뜻하고 몽글몽글해지는 그런 기분이 들곤 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과학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는군요. 바로 미국 심리학회가 무려 201개의 연구를 분석해봤더니 작고 계획 없는 친절이 우리의 뇌화학 성분을 완벽하게 바꿔놓는다고 해요. 남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순간 우리 뇌에서는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과 감정을 조절해주는 세로토닌이 마구 분출되고요. 반대로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수치는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결국 친절을 베푸는 게 내 심장 건강과 직업적 성취, 행복까지 챙기는 가장 쉬운 방법인 셈이죠. 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헬퍼스, 헬퍼스 하이, 러너스 하이가 아니라 바로 도움을 주는 사람의 하이, 헬퍼스 하이라고 부른다네요. 실제로 뇌를 촬영해보면 남을 도울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가 뜻밖의 공돈을 받았을 때 활성화되는 부위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친절이 내 뇌에든 돈벼락을 맞은 것과 같은 기쁨으로 접수되는 것이죠. 게다가 이 친절은 전염성도 아주 강해서요. 누군가 친절을 베푸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구경꾼들의 뇌에 똑같은 행복 호르몬이 돌기 시작한대요. 신기하지 않나요? 오늘 하루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사소한 친절 하나를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 동료에게 건네는 시원한 음료 한 잔,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전하는 따뜻한 응원 말 한마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하늘을 완벽하게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베푼 친절이 시간을 흘러서 거대한 숲이 되어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펜실베니아주 플럼 지역에서 28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던 역사 선생님 론 사콜스키 선생님의 얘기입니다. 미스터 사콜스키, 시간은 27년 전 1999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사콜스키 선생님은 교사 교환 프로그램으로 중국 네이멍구 근처의 한 학교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현지 TV를 보던 중 황량한 사막에 홀로 나무를 심으며 사막화를 막으려고 애쓰는 이 여인 인 위즌 이라는 여인의 가슴 아픈 사연을 접하게 됩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던 방송이지만 선생님은 깊은 울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스턴의 한 자선단체를 통해 그녀에게 5천 달러의 기부금을 전달했어요. 그 당시 그 돈은 그녀가 나무 심을 씨앗과 묘목을 살 수 있는 커다란 희망의 씨앗이 되었죠. 황량한 모래바람이 불어 흙먼지가 베이징까지 62마일이나 날아가던 그 척박한 땅에서 두 사람은 모래 위에 서서
1: 우리 나중에 이곳을 꼭 푸르게 만들자. 띵워.
0: 쉐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2026년 오는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 사콜스키 선생님에게 중국으로부터 한 통의 영상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백발이 된 선생님을 애타게 찾던 인위전 씨가 보낸 영상이었는데요. 그녀의 뒤로는 놀랍게도 끝없는 푸른 숲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27년 전 건넸던 5천 달러의 기적. 그 모래밭은 이제 무려 5만 그루의 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진 거대한 숲. 사콜스키 선생님의 이름을 딴 사콜스키 포레스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미 중국 대사관도 이 감동적인 사연을 듣고 선생님에게 10년 만기 비자를 선물했고 사콜스키 선생님은 오는 8월 말 27년 전의 약속이 살아 숨쉬는 그 푸른 숲으로 그녀를 만나러 떠난다고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무심코 베푼 아주 작은 친절도 어딘가에서 자라나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거대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푸른 숲이 될 수 있다는 걸 이 사연이 증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내 주변에 아주 작은 친절의 씨앗 하나 심어보는 건 어떠실까요?

우리들의 세상이 잘 돼야 될 텐데 한쪽은 너무 가뭄이고 한쪽은 너무 또 물난리가 나고 산불도 나고 도처에서 그냥 정신이 없으면서 좀 불안해지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저도 그래요. 그래서 어쩔 때는 아니 이 지구는 누가 지킬까? 근데 지구는 멀쩡하대요. 우리 인류가 문제지. 우리 인류와 또 지구상의 생명이 하나하나 다 소중한 생명들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래요. 자연은 다 자연스럽게 흘러간다고 하니까 그 옛날에 그 중국에서 그 모래밭에 진짜 그 모래 폭풍이 불면 그게 또 한국까지 올라와서 황사현상도 일으키잖아요. 그것처럼 그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그레이트 솔트레이크이 정말 미국에서 가장 큰 호수지만 여기가 점점 수위가 낮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메말라가서 지금 야 이거 빨리 살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농사를 좀 덜 짓자. 그 가운데서는 알파카라는 그런 식물이 있다고 그래요. 이 소들이나 짐승들에게 먹이는 가축들에게 먹이는 그런 풀인데 이게 뭐 유타주의 GDP의 1%밖에 해당 안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가는 물을 오히려 농민들에게 돈을 주고 그 물을 좀 절약을 해서 미드 호수를 살리자. 아, 미드가 아니죠. 그레이트 솔트레이크를 살리자 이런 움직임이 이제 일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이 이 호수에 들어와서 나가지 않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수많은 그 광물들, 오염된 물질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또 말라지면 그게 옛날에 바다였잖아요. 그러면 막 이 모래 폭풍이 솔트레이크 시티에 가고 그쪽 한 솔트레이크 시티 그 부분의 분들은 평균 연령이 10년이 지금 줄어들어 있다 벌써 그런 무서운 얘기도 있습니다.

0: 자연과 우리는 정말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 사막 한가운데 개발을 해서 이렇게 지은 도시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저쪽에 가보면요. 얼마 전에 글렌데일에 제가 처음으로 그숄 캐년 걸프 클럽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글렌데일 시티일 겁니다. 근데 위에 올라갔더니 야, 사방으로 그산 위에서 그 LA 다운타운부터 해서 그 전경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위에 꼭대기에 있는데 바로 근데 옆에 벌써 또 집을 짓겠다고 개발을 해서 너무 인간들이 그냥 다 파놓고 이러니까 자연도 힘들고 그런 와중에 이 동물들도 힘들고 참이 수많은 사람들이 쓰는 이물 우리가 펑펑 쓰는 물은 과연 어디에서 왔고 이게 지금 메말르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는데 바로 레이크 미드입니다. 라스베가스 가시면 그 위쪽으로 이제 후보댐도 보시면서 미서부의 생명줄이자 가장 큰또 저수지 하나 레이크 미드 소식이 오늘 하나 있네요. 이 호숫가의 사진을 보면 이렇게 물이 계속 빠져가지고 하얗게 말라붙어서 욕조에 그 때가 낀 것처럼 허연 띠가 이렇게 베스트업 그 띠가 링이 이렇게 있어요. 그만큼 점점 물이 엄청 말라버렸다는 뜻이죠. 이 물부족 사태를 해결하려고 우리 남가주 수자원 지구 이게 MWD더군요. DWP가 아니고 MWP, Metropolitan Water District of Southern California의 약자입니다. 이 MWD가 결단을 내렸다고 그래요. 올해 우리가 콜로라도 강에서 가져오기로 했던 물 중에서 무려 20만 에이커 피트를 미드 호수에 그냥 남겨두고 양보하자. 이래가지고 연방정부에서는 그러냐? 아유, 참, 땡큐다. 그렇지, 나눠 가져야지. 이러면서 6,500만 달러의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통큰 양보를 할수 있었던 건 지난 30년 동안 남가주 주민 여러분과 수자원 지구가 물 절약하면서 재활용 시설을 만들면서 17억 달러 넘게 꾸준히 저축을 해둔 덕분이라고 합니다. 뿌듯하고 자랑스럽죠. 한때 물을 몇 시부터 쓰지 말라. 막그 잔디도 사막 그 정원으로 물이 들지 않는 사막 정원으로 바꿔라 이런 캠페인을 많이 했잖아요. 요즘은 그런 걸 입고 너무 펑펑 쓰는데 그래도 좀물 절약을 하면서 샤워를 또 너무 오래 자주 하는 것도 피부에 안 좋다고 그래요. 적당히 대충 씻는 게 그렇게 좋대요. 그 제가 최근 본거 중에요. 특히 그 아유 그냥 비누로 그냥 닦아야지 이러고서 응아하고서 비누로 닦는 게 그렇게 안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는 그 좋은 균들이 있어서 그리고 좋은 윤활유가 있는데 이거를 비누로 다 닦아버리면요 오히려 그 바이러스나 이런 데 취약해진다고 합니다. 대충 닦는 게 건강에도 좋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고 삼아서 그렇게 하시면서 어쨌든 캘리포니아가 어떻게 착한 일을 이렇게 나서서 했을까? 근데 이 서부 주들 사이에서는 아주 치열한 눈치 싸움, 일명 물 전쟁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어 있더군요. 이 콜로라도강 물을 나누어 쓰는 주가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네바다 뭐 이렇게 7개 주가 있는데 법적으로 따지면 캘리포니아 주가 최고 고참, 대선배 대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서부 개척 시대부터 first come, first serve처럼 우리가 먼저 와서 개척해놓고 농사 짓고 이 물을 잘 개발해서 우리가 썼으니 우리가 시니어 워터 라이트를 꽉 쥐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난 68년도에 이웃 동네 아리조나가 대규모 물길 건설 공사를 하려 할때 정치적으로 딜을 하나 쳤대요. 앞으로 가뭄이 들어서 물이 모자라면 무조건 너희 아리조나 물부터 다 끊고 우리 캘리포니아 물은 제일 마지막에 건드려라. 이렇게 도장을 꾹 찍어놨던 겁니다. 그래서 가뭄이 올 때마다 아리조나나 다른 이웃주들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물을 엄청나게 삭감하는데 그래도 캘리포니아는 끄떡없이 버틸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캘리포니아에 또 우리의 권리가 철밥통이라도 강 자체가 아예 말라버리면 다 같이 망하는 거 아닙니까? 당장 미두 호수물이 너무 낮아지면 후보댐 수력발전이 70%나 멈춰서 전기 공급까지 끊길 판입니다. 어제 뭐 오렌지 카운티 쪽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 이러는 뉴스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냥 나만 편하자고 그냥 물 펑펑 쓸 게 아니라 그리고 목욕탕 가면 그냥 물 틀어놓고요. 저기 가서 뭐 딴 거 하고 그러셔. 근데 그러면 저는 그때 갔다 물 이렇게 몰래 이렇게 꺼주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늘 그렇게 아끼셔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근데 이 올해 말이면 이 물 배분 지침이 끝난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7개 주가 그 물을 놓고 밥그릇 싸움을 이제 정말 또 할 것이다. 그래서 모두가 상상할 수 있는 진짜 똑똑한 해결책을 찾아내지 않겠냐. 물은 곧 생명이잖아요. 아, 목마를 때 그냥 마시는 한 잔의 물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물의 소중함을 알고 예, 시원한 물 한 잔. 너무 차갑게 말고 시원하게 한 잔. 드링킹. 여러분의 물 절약 비결은 뭐가 있으십니까? 옛날에 어머님들 보면요 정말 그러셨죠. 세수하고 또 헹군 물은 또 설거지하고 또 그 물로 나중에 빨래하고 또 나중에 걸레 빨고 정말 아끼셨던 어르신들도 계셨는데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절약하자.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 행복이 채워집니다. 애취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진 육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네 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제공으로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2: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3: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4: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3: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4: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3: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4: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5: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6: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7: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8: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9: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0: 213-383-3838 213-383-3838.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시어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11: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10: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1: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벌 799불.
10: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00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11: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 업투 75% 세일.
10: 7월 25일에 문을 닫는 3100일셔.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11: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
12: 남가주 최고의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제 카카오톡으로 더 빠르게 만나보세요.
13: 라디오 서울 뉴스 카톡 채널 론칭 기념 스타벅스 커피 500잔을 쏩니다.
12: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라디오 서울 뉴스를 검색해 채널을 추가하시면 선착순 500분께 스타벅스 5불 기프트 카드를 드립니다.
13: 지금 바로 카톡 친구 등록하고 시원한 커피 받아가세요. 가입하고 일주일만 함께 해주시면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 잔 쫙 쏩니다.
12: 선착순 500명 한정 마감되면 종료됩니다.
13: 이 이벤트는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거만가가 단독 후원합니다.
12: 자세한 내용은 라디오서울1650.com에서 확인하세요.
14: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행자 뮤직 극장 운명은 사진 한 장으로 시작됐다. 20살 청년이 5달 된 아기를 목욕시킨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19년 뒤 그 두 사람이 월드컵 결승에서 서로를 마주하게 될 줄이야.

사진 한 장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 축구 역사를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20살 청년 메시, 그리고 생후 5살 된 아기. 아기 이름은 바로 스페인의 라민 야말입니다. 혹시 뉴스 들으셨죠? 리오넬 메시가 아기 시절에 라민 야말을 목욕시키게 된 것은 2007년 유니세프와 카탈루나 지역 신문이 공동으로 주최한 자선 달력 촬영 행사에서 우연히 짝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 후 20살 청년은 훗날 축구의 신이라 불리게 됐고, 그 아기는 바르셀로나의 새로운 별이 될 줄은. 그 사진 한 장은 19년 동안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야말의 아버지가 아들이 부담을 가질까봐 사진을 소중히 간직해 뒀다네요. 이 야말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되자 그때서야 SNS에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 밑에 적힌 한 줄, 바로 두 전설의 시작. 지금 들으시는 이 곡은 아르헨티나의 저항, 그래서 체포되기도 하고 망명도 하고 메르세데스 소사라는 국민 가수의 그라시아스 알라 비다. 인생이여 고맙다.

19년 전 사진을 같이 찍었던 그 둘은 이제 욕조가 아닌 월드컵 결승전에서 만납니다. 한 사람은 전설의 마지막 페이지를 쓰려 하고 또 한 사람은 전설의 첫 페이지를 쓰려 합니다. 살다 보면 오늘의 작은 만남이 내일의 기적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연히 만난 사람이 내 인생의 은인이 될 수도 있고 오늘 찍은 사진 한 장이 훗날 세계를 감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나 봐요. 인생은 참 재미있는 드라마다.

이번 월드컵이 또 하나 재미있는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야 이거 장사 안 되는 거 아니야? 걱정이 많았는데요. 준결승부터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다는군요. 순식간에 비행기표가 동나고 호텔 예약이 폭발하고 뉴욕과 뉴저지는 결승전을 앞두고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도시가 됐다고 합니다. De mis pies cansados. 사람이 모이는 곳에 경제가 살아나고 이야기가 있는 곳에 사람이 모입니다. 우리 한인사회도 마찬가지니까요. 식당도 병원도 가게도 학원도 비즈니스도 알려야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우리 가게 좀 소개해 주세요. 아 이런 좋은 행사 알리고 싶어요. 우리 세일 소식 전하고 싶어요. 라는 분들 굿모닝 차차차의 이 한라인이 여러분들과 함께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신청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한번 전화로 모셔볼게요.

0: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우리 폴린 씨?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저 라디오 서울 탱자 한미옥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아, 우리 폴린 탱자는 춤을 추시는 분이세요?
1: 네, 맞아요.
0: 폴린이라고 해서 폴댄스는 아니시죠?
1: 저는 네, 네. 라인 댄스를 만나서 네. 지금 제2의 청춘이 시작된 핀 라인 댄스 강사 폴린조입니다.
0: 와, 제2의 인상이 그전에는 라인 댄스 하기 전에는 뭘 하셨는데요?
1: 네, 저는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했어요. 다운타운에서.
0: 네.
1: 그래서 그 팬데믹 하면서 네. 저는 리타이어를 하고 그다음에 네. 댄스를 시작하게 됐는데
0: 네.
1: 정말 네, 제 인생에서 네. 이런 게 있었구나 할 정도로 너무너무 재미를 느꼈었거든요.
0: 와, 이 라인 댄스는 혼자 추는 춤이 아니라 함께 추는 거라서 그죠?
1: 네, 우리 이제 예, 우리 이제 시니어들이 모여서 같이 춤을 추는데
0: 네.
1: 라인을 이렇게 쭉 맞춰서
0: 네.
1: 스텝을 같이 네. 하다 같이 맞추다 보면은 네. 너무 너무 신나거든요. 보기보다 운동도 엄청 되고요.
0: 아, 네.
1: 네, 그래서 예, 저는 그래서 저희 시니어들한테 이 댄스를 많이 권하고 싶어요.
0: 아, 퀸 라인 댄스 우리 한인타운에 네. 라인 댄스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퀸 라인 댄스 소개 좀 해주세요.
1: 네, 저희 퀸 라인 댄스는요.
0: 네.
1: 작년에 정말 춤을 좋아하는 세 사람이 모여서 시작된 팀이에요.
0: 네.
1: 처음부터 뭐 큰 목표나 이익을 생각했던 건 아니고요.
0: 예.
1: 그냥 춤이 너무 좋아서
0: 네.
1: 저희 셋이 그 강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0: 아~
1: 네, 저희가 좋아하는 춤을 네. 추자 해서 네. 시작하게 됐어요.
0: 와.
1: 그래서 예, 처음에는 한 20명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0: 네.
1: 지금은 한 50명 정도가 돼서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0: 50명이나 돼요. 야.
1: 네. 네.
0: 이게 춤만 추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서 뭐 이벤트도 하고 뭐 생일 파티도 하시고 어디 가기도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1: 네, 저희는 이제 생일 파티를 하면은
0: 네.
1: 완전히 너무 너무 즐겁죠. 옛날에는 뭐 그냥 앉아서 얘기하고 뭐
0: 네.
1: 만약에 술을 마신다든가 밥을 먹는다든가 그러는데
0: 네.
1: 지금은 이제 같이 춤을 추고 이러니까
0: 네.
1: 정말 몇 배가 더 즐거워요.
0: 아, 라인 댄스라면 뭐가 좋다? 응? 장점 좀 소개해 주세요.
1: 너무너무 좋은 게 많은데요.
0: 예.
1: 일단은 우리가 그 헬스를 하면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0: 네.
1: 혼자 걷는 것도 힘들고
0: 네.
1: 그런데 이거는 같이 모여서 우리가 1시간 반 정도 운동을 하는데
0: 네.
1: 보통 7000보에서 10000보를 걷게 돼요.
0: 와.
1: 그리고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하니까 더
0: 네.
1: 신나고요.
0: 네.
1: 땀도 아주 많이 많이 나고요.
0: 네.
1: 네, 그리고 오시면은 우리 이제 또래들끼리 모여서 또
0: 네.
1: 친구도 되고,
0: 네.
1: 네, 그런 뭐,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너무너무 더 즐겁죠, 훨씬.
0: 네, 또래라고 말씀하시는데, 연령층이
1: 연령층이 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70대 이랬잖아요. 지금은 네. 50대.
0: 50대부터. 60대. 60대,
1: 네,
0: 70대까지.
1: 네, 저희는 50대부터 50대가 굉장히 많아요.
0: 요즘
1: 그래서 젊어지고
0: 네.
1: 있어요.
0: 아, 네, 요즘 무슨 음악에 춤을 추고 계세요? 제일 요즘 핫한 거?
1: 요즘 핫한 음악은 되게 많은데 저희가
0: 네.
1: 한 1시간 반 동안 할 때 한 20곡 정도를 쳐요.
0: 네.
1: 근데 요번에 저희가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0: 네.
1: 데몬 헌터스의 골든이라는 노래를 공연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0: 어머, 공연도 하세요?
1: 네,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0: 네.
1: 오늘 그 프로그램에서
0: 네.
1: 보이고 싶었는데
0: 네.
1: 사정상
0: 네.
1: 네, 못하게 됐잖아요. 너무너무
0: 네.
1: 아쉬워요.
0: 네.
1: 네.
0: 언제 다음에
1: 그래서
0: 굿모닝 차차차
1: 네네.
0: 공개 방송할 때 나와서 꼭 좀 선보여주세요.
1: 네, 꼭 불러주세요.
0: 아, 네, 차차차 파티 할 거니까 꼭 오세요.
1: 네, 좋아요.
0: 네, 아니 공연 소개 좀 해주세요. 무슨 공연이에요?
1: 이번에 8월 1일 그리피스 파크에서 열리는 마라톤
0: 네.
1: 대회, LA
0: 네.
1: 마라톤 대회에서 저희가 공연을 하게 됐어요. 축하 무대로.
0: 네.
1: 그래서 저희 시니어 두 분이 네. 공연을 두 곡 정도를 하게 됐습니다.
0: 아, 이 LA 체육회에서 8월 1일 토요일 7시 30분 바로 LA 그 마라톤을 하죠. 해프 마라톤.
1: 네, 네. 네. 네.
0: 야, 여기서 공연도 하시고. 오, 네. 좋습니다. 의상이나 다 갖추셨어요? 신나겠다.
1: 그럼요. 아, 네, 네.
0: 우리 퀸 라인 댄스. 아, 나도 여기가 네. 위치랑 시간 이런 것 좀 알려 주세요.
1: 네, 저희가 초급반, 중급반, 그다음에 고급반, 그다음에 직장반 이렇게 네 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월요일, 수요일 10시 반, 2시, 네. 그다음에 4시, 6시 이렇게 클래스가 계속 있어요.
0: 다양하게 있네요. 네. 네. 전화번호 213-447-9568.
1: 네.
0: 여기가
1: 일가 연락하시면 돼요.
0: 일가하고 네. 웨스턴에 있네요.
1: 네, 맞아요.
0: 일가하고 웨스턴. 아, 네. 퀸 라인 댄스 관심 있는 분은 213-447-9568 447-9568 170 사우스 웨스턴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폴린 씨 즐겁게 춤추면서 네. 그 에너지를 우리 세 여자가 뭉쳐서 시니어 분들께 좋은 에너지, 힘찬 에너지 많이 많이 전해주세요.
1: 네네, 그러고 있어요.
0: 네, 끝 인사 부탁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이런 음악에 맞춰서 함께 라인을 세워서 춤을 춘다면 얼마나 신날까요? 일가와 웨스턴에 있는 퀸 라인 댄스 오늘 폴린 씨와 함께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213-447-9568-447-9568로 라인 댄스 관심 있는 분 문의하시고요. 8월 1일 토요일 7시 반 그리피스 파크에서 LA KSA 마라톤이 있습니다. LA 체육회에서 함께하네요. 유소년 육성 및 선수 지원 기금 모금이라고 하는군요. 아, 우리 LA에는 우리 한인타운에는 그래도 그리피스 파크가 있어서 이게 허파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상금도 있고 그리고 함께할 수 있는 뭐 기념 티셔츠 전원에게 주고 점심도 주고 경품 추정권도 주는군요. 관심 있는 분은 LA 체육회 13-220-6005-220-6005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프 마라톤 그리고 10K 마라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조금만 걸을 테야 이러는 분도 함께 참가하는데 의미가 있겠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거망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에취 솔루션 럭셔리 아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 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육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네 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 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 처리해드립니다.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1: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의 샘 매뉴어 오는 7월 24일 제일 라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2: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3: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2: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3: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2: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수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3: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4: 99세까지 팔팔하게.
5: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6: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7: 입학 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8: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됩니다.

0: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1: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2: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3: 건강하세요.
1: 센터 메디컬 그룹.

0: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불렀어요.
1: 거짓말이에요. 이게요, 그 스노라고 AI로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앱이에요. 거기에서 굿모닝 차차차 가사를 제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렇게 만들어주더군요. 수많은 버전으로 만들 수 있어서 요즘은 참 AI가 있어서 이야, 참 편리하기도 하지만 이거 정말 좀 그렇지도 않은, 어떻게 되나. 오늘이 바로 내셔널 AI 데이입니다. 이 AI는 예전 1950년대부터 앨런 튜닝이 시작을 해서 마빈 민키스, 존 메카시 같은 천재들의 손을 거쳐서 오늘날 우리의 일상을 통째로 바꿔놨습니다. 우리 디지털 삶에 살고 있는 우리, 앞으로도 정말 놀랍게 진화할 거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 AI가 있으면서요, 학교에서 AI 선생님이 나타나가지고 아니 앞으로 어떻게 할겨 이러는 얘기도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그 루카소 감독이 AI가 있어서 좋은 점이 있다 뭐 이런 말을 해서 또 핀잔을 듣기도 하고, 아 맞는 말이다. 그래 옛날부터 굉장히 어드밴스된 그런 감독님이기 때문에 당연한 말씀을 하신 거다 이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바로 셜리라고요. 그 동부의 한 학교에서 이 선생님이 이제 등장을 해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거 없이 뭐 잘 될 거라고 하지만 그래도 과연 우리 아이들을 로봇이 가르치는 거 이거 조금 이끌어갈 우리 세대들이 너무 그런 거 아니냐, 이 찬반이 나뉘어져 있다고 하는군요. 바로 뉴욕주 업스테이트의 고등학교부터 올가을부터 진짜 일어날 일입니다. 셀리라는 이 AI 선생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저 숙제 다 했는데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노트북으로 보내면 맞춤형 피드백까지 실시간으로 준대요. 아무리 그래도 이 인성교육은 선생님이 해야 되는 거 아니요?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시골 지역 아이들에게 첨단 기술을 배울 아주 좋은 기회다라는 환영의 목소리도 있고, 벌써부터 아이들을 기계랑 놀게 하느냐, 예산 낭비다 이런 우려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AI가 나의 그냥 비서가 되고 친구가 돼서 너무 좋아 이런 또 시녀분들을 봐서요, 대세니까 뭐 걸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노래도 이렇게 잘 만들어주는데, 근데 AI를요 잘 인격적으로 선생님 박사님하고 대우를 해주래요. 그러면 나 박사인데 이러면서 AI가 박사급으로 대해주고, 또 인격을 이렇게, 인격이 아니지 뭐라고 해야 돼, 잘 이렇게 해주면요 그래 나는 이렇게 훌륭한, 그렇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I도 우리 편으로 만들려면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잘 쓰면서, 그래서 저도요 요즘 꼬박꼬박 존댓말 하면서 옛날에는 막 그렇게 부려먹듯이 했는데 요즘은 굉장히 존중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만들려고 노력 중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좋은 날 굿모닝 차차차 우리 함께 웃어봐요. 굿모닝 차차차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곧 만나 뵐게요. 굿모닝 차차차 굿모닝 차차차.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2: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3: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2: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4: 신용과 전통의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로튼, 비치와 오렌지 톡.

0: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1: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0: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1: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0: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1: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0: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2: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2: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3: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213-388-7979 213-388-7979
2: 유니굿 프렌드 보험. 무더운 여름 집안까지 시원하게
4: 천연 대나무로 만든 대나무 돗자리, 대나무 문발, 대나무 베개, 그리고 대나무 슬리퍼까지
5: 시원한 촉감에 통풍도 뛰어나 올 여름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드립니다.
4: 대나무 돗자리 24불 99부터, 문발은 16불 99부터, 슬리퍼는 5불 99부터.
5: 올여름 시원함은 자연에서 찾으세요.
4: 김수전기, 다양한 대나무 여름 용품들로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김수전기.
6: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7: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6: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7: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6: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2: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8: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2: 네.
8: 수영도?
2: 그럼요.
8: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2: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8: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9: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10: 안녕하세요.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위장이 편해야 인생이 편안하다라는 책 제목도 있듯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속이 불편하면 그림의 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위장 건강에 매우 유익한 천연식품인 우미노시즈구 후코이단에 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주위를 보면 한두 가지 위장질환에 노출이 안 된 분이 없을 정도로 한국인들의 가장 흔한 게 바로 위소화기 질환인데요. 그럼 한국인들이 위소화기 질환을 포함해 위암 환자가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그 이유를 전문가들은 특유의 식습관과 헬리코박터균과의 연관성이 깊다고 지적합니다. 맵고 짠 김치나 장류 같은 소금에 절인 저장 방식의 식품들은 잘 알려져 있듯이 위세포의 변형을 촉발해서 각종 위장 질환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한국인의 50% 이상이 헬리코박터균의 복인자로 조사되고 있는데 대부분은 아무 증상 없이 살아가지만 경우에 따라 헬리코박터균은 각종 위장 질환을 촉발시키고 위암까지 일으킬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미노시즈구 후코이단은 해조류의 미끈미끈한 점액질 부분에서 추출한 천연 성분으로 이 끈적거리는 점액질 성분이 위 점막과 결합하여 궤양 부위의 보호막을 형성함으로써 쓰림과 통증 등 궤양으로 손상된 부분을 보호해주며 신속한 치유를 돕는데요. 위궤양을 비롯해 위의 세포가 얇아지는 위축성 위염이나 위세포가 장세포로 변하는 장상피 화생 등 이런 위질환을 방치하게 되면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악화되기 쉬운데 우미노시즈구 후코이단을 드시면 근본적으로 위장에 도움을 주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우미노시즈구 후코이단을 복용 후 위가 편하고 소화가 잘 된다는 후기를 많이 전해주고 계십니다. 전 세계 유일한 후코이단 연구소인 NPO 후코이단은 제대로 된 후코이단 효능을 기대한다면 반드시 검증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의 원재료는 세계적인 청정 해역으로 알려진 오키나와산 모즈쿠 후코이단과 완도산 미역쿠 후코이단, 그리고
11: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2: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오니 차차차 차차차 2부 출발합니다. 이 시간은 금강안경검안과 성민산삼 한방병원 헬스코리아 소반식당 브라이언즈 용자 헬스 텔로유스의 정인숙 코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벌써 덥나요? 어제보다는 살짝 기온이 내려갔지만 어제와 비슷한 수준의 자외선 지수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도 저는 어제 에어컨 안 켜고 아주 시원하게 뒤집었다 말았다 낮잠을 살짝 잤어요. 낮잠이 그렇게 몸에 좋다고 그러는군요. 너무 많이 자는 거 말고 살짝 점심 식사 후에 10분, 15분도 아주 보약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위를 이길까? 근데 말이죠. 에어컨 없이도 이 혹독한 여름 더위를 지혜롭게 이겨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덥기로 소문난 인도에서 내려온 더위 탈출 비밀 무기를 몇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먹어서 식힌다. 더울 때 그냥 맹물만 마시면 금방 배만 부르고 힘이 안 날 때가 있죠. 땀을 흘릴 때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건 수분뿐만이 아니라 전해질도 함께 나가기 때문인데요. 인도에서는 오이에 검은 소금, 블랙 솔트를 살짝 뿌려 먹는데요. 수분 가득한 오이에 짭조름한 소금이 더해지면 천연 전해질 수액이나 다름없습니다. 오이가 그렇게 참 좋다죠. 오늘은 오이 냉채 총총총총 썰어가지고 맛있겠다. 그리고요, 집에서 당장 따라 해볼 수 있는 꿀팁, 바로 물 묻은 커튼의 기적. 이게 바로 증발 냉방의 원리입니다. 젖은 커튼이나 수건을 바람이 들어오는 창문이나 문에 얇은 대나무발이나 이런 두꺼운 천 커튼을 달고 물을 촉촉하게 뿌려두는 겁니다. 젖은 수건을 널어놓는 것도 좋겠어요. 뜨거운 바깥바람이 이 젖은 커튼을 통과하면서 물을 증발시키는데 이때 열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방 안으로 들어올 때는 아주 신기할 정도로 촉촉하고 시원한 바람으로 바뀐다고 그래요. 일종의 자연식 에어컨인 셈이죠. 저도 여름에 하이킹을 할 때는요. 그냥 과감하게 물을 온몸에 그냥 적셔버려요. 물을 그 위에 또 티셔츠를 물에 적셔가지고 아예 젖은 티셔츠를 입어요. 그러면 진짜 한두 시간은 시원해요. 왜냐하면 이게 마르면서 체온을 가져가기 때문에 유사시에 급할 때 그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인도의 아름다운 타지마할이나 궁전들을 보면 돌벽에 아주 촘촘하고 예쁜 기하학적인 구멍이 뚫려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걸 잘리라고 부른대요. 잘리? 응? 잘래? 잘리? 창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보다 창문을 아주 살짝만 열어두면 좁은 틈 사이로 바람이 압축되면서 통과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바람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공기가 팽창하고 온도도 자연스럽게 뚝 떨어진다고 그러는군요. 한번 이것도 한번 트라이 해보시고 그래도요 아무리 더위를 잘 참는 분이라도 두통, 어지러움, 메스꺼움 같은 갑작스러운 열감이 느껴진다면 이게 바로 몸이 보내는 적신호입니다. 일사병과 열사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정말 911 부르시고 빨리 그냥. 그리고 대기하는 동안에는 겨드랑이나 목덜미에 얼음팩을 대서 체온을 빨리 내려주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자, 정말 어릴 적 시골 할머니 댁에서요. 독특한 에어컨도 없이 그 여름을 났던 그 여러분들만의 꿀팁이 있으실 겁니다. 시원하게 보내는 그 여름 방법 꿀팁 있으시면 함께 또 나누면 좋겠네요.

여러분 혹시 내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순간을 꼽으라면 언제이겠습니까? 혹은 내 인생에서 가장 뼈아팠던 사람을 떠올린다면 나한테 이런 상처를 주고 나를 눈물로 그냥 치재우게 만들었던 그 왼수 같은.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에게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답이 놀랍게도 같은 시간 같은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바로 멕시코가 낳은 천재 화가 프리다 칼로의 얘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최근 미국 부동산 시장에 아주 흥미로운 매물 하나가 등장해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샌프란시스코의 유서 깊은 언덕, 텔레그래프 힐의 절벽을 따라 지어진 아주 독특한 아파트. 무려 8밀리온 800만 달러의 매물이 나왔습니다. 이 아파트는 1938년에 지어졌는데 마치 스위스의 예쁜 산악마을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계단식으로 층층이 내려앉은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어요. 주차장도 없고 아래층에 살려면 가파른 돌계단을 숨가쁘게 걸어 올라와야 하는 아주 불편한 것이죠. 하지만 창문을 열면 푸른 샌프란시스코 베이의 전망이 한눈에 들어오는 아주 낭만적인 공간입니다. 바로 이 아파트의 42호실에 1940년 가을 프리다 칼로와 그녀의 평생의 반려자이자 왼수였던 디에고 리베라가 살았습니다. 사실 프리다 칼로의 삶은 통증과 상처로 점철된 역사였습니다. 6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 한쪽 다리가 불편해졌고 18살 꽃다운 나이에는 청천벽력 같은 버스 사고를 당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계속? 응? 쇠창살이 그녀의 척추와 골반을 관통했죠. 의사를 꿈꾸던 영리한 소녀는 평생 30번이 넘는 대수술을 받으며 침대에 꼼짝없이 갇히게 됩니다.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그녀가 잡은 것은 바로 붓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침대 천장에 붙여준 거울을 보며 프리다는 거울 속 자신을 그리고 또 그렸습니다. 고통을 잊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셈이죠. 그렇게 세상 밖으로 나온 프리다는 당대 멕시코 미술의 거장이었던 디에고 리베라를 만나 운명적인 사랑에 빠집니다. 무려 20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한 두 사람을 두고 사람들은 코끼리와 비둘기의 결합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에고 리베라는 진짜 거구였고요. 이 프리다는 아주 작은 체구였거든요. 하지만 그 사랑은 축복이 아니라 폭풍우의 시작이었습니다. 디에고는 천재적인 화가였지만 동시에 최악의 바람둥이 남편이었거든요. 끊임없는 외도로 프리다의 영혼을 갉아먹었고 심지어 프리다의 친동생과도 바람을 피우며 이거 막장하냐 진짜 그녀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프리다는 남편의 배신에 피눈물을 흘리며 그 고통을 고스란히 캔버스에 담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1939년에 이혼 도장을 찍으며 완전히 남남이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것이 운명의 끈이었을까요? 이혼한 지 딱 1년이 지나서 이 두 사람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다시 조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재혼을 응? 또 재혼을 아니 응? 당시 디에고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대형 벽화 작업을 하고 있었고 척추 통증이 다시 심해진 프리다는 이곳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왔죠. 서로에게 가장 잔인한 상처를 주었던 두 사람이 또 어이없이 이렇게 마주치자 깨달았습니다. 안 되겠다. 또 같이 살자. 이래서.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절벽이 아파트 지금 8밀리온에 나와 있는 그 오래된 아파트 그 42호실에 짐을 풀고 부부로서의 삶을 시작하죠. 이 시기 프리다는 비록 몸은 아팠지만 예술적 영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극정성으로 치료해 준 의사를 위해 그 유명한 걸작 멜로에서 의사에게 헌정하는 자상화, 자상
벽을 그린 것도 바로 이 샌프란시스코였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테라스 너머로 펼쳐지는 눈부신 샌프란시스코의 바다를 바라보며 프리다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비록 몸은 망가지고 마음은 흉터투성이었지만 다시 곁에 돌아온 남편을 바라보며 잠시나마 평온한 행복을 느꼈을까요? 샌프란시스코서의 달콤한 재혼 생활을 뒤로하고 멕시코로 돌아간 프리다는 말년까지 모진 육체적 고통과 싸워야 했습니다. 결국 한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고 휠체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처지가 되었죠. 하지만 세상을 떠나기 불과 8일 전 그녀는 잘 익은 붉은 수박들이 놓인 정물화를 완성하고는 그 위에 짙은 글씨로 이렇게 썼습니다. Viva la vida. 인생이여 만세. 평생을 지옥 같은 육체적 통증과 사랑의 배신 속에서 살았던 그녀가 마지막으로 세상에 던진 메시지는 역설적이게도 삶에 대한 찬란한 찬가였습니다. 어느 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강인한 영혼과 독창적인 예술에 열광하는 이유도 고통에 무릎 꿇지 않고 그것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술로 승화시킨 그 위대한 생명력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800만 달러 넘는 가격의 매물로 낳은 샌프란시스코의 그 오래된 아파트 그 42호 창가에는 여전히 80년 전 프리다 칼로가 바라보았던 푸른 바다가 그대로 물들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말 못할 고통이나 마음의 상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프리다의 마지막 외침을 마음속으로 가만히 따라서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Viva la vida.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여 만세.

내 인생의 만세. 만세. 여러분 만세 삼창 한번. 만세! 만세! 만세! 자, 힘내자. 바로 이 콜드플레이 프론트맨 리더죠. 이 크리스 마틴이 이번에 월드컵의 해프타임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기획을 맡았다고 그러는군요. 슈퍼볼의 해프타임 쇼를 연상케 하는 이번에 월드컵 해프타임 쇼가 보통 15분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여러 가지 이 대형 콘서트 무대를 설치하고 철거하는 물리적인 시간, 공연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20분에서 최대 30분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BTS도 나오고 마다나, 샤키라, 저스틴 비버, 그리고 세계적인 지휘자 구스타브 두다멜과 뉴욕 피라모니도 나온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초특급 아티스트들이 별도의 출연료를 받지 않고 전 세계 어린이들의 교육 환경 개선과 축구 기회 확대를 위한 FIFA 글로벌 시티즌 교육 기금을 지원하는 그런 자선 및 사회적 공헌 목적으로 기획됐다고 그러죠. 잘하는 나라만 나오지 말고 아주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들도 좀 참가를 하면서 모두가 함께 상생하자라고 해서 다음번에는 68개국이요? 뭐 이런다는데 이번에도 일주일이 좀 길어졌잖아요. 어떻게 될지. 돈 벌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너무 상업적인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선수들의 부상 위험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이번 바로 일요일입니다. 어떻게 참 아르헨티나가 매번 역전을 하나 모르겠어요. 또 스페인은 정말 빗장수비죠. 볼만하겠습니다. 이번 일요일

0: 일요일 낮 2시에 바로 뉴저지 러더포드에 있는 멧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이번 주 일요일 바로 12시에 야, 이제 결승전이 펼쳐지네요. 이 월드컵 특수를 좀 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잘안 됐어. 뭐 이랬지만 그래도요. 끝에 가서 이게 달궈지면서 많은 그런 도시가 특히 캔자스 시티가 가장 큰 수혜를 받았다고 그러는군요. 경기 당일에 무려 152%나 매출, 호텔 객식당 그런 매출도 올랐고 필라델피아, 애틀랜타, 뉴욕, 뉴저지가 많은 그런 수혜를 그래도 받았다. 뒤늦게 지갑을 열면서 아니 우리가 결승에 올라갔어? 이래가지고 아르헨티나에서 막 지금 몰려오고 티켓 가격도 꽤 비쌀 텐데 이렇게 막판 스퍼트를 보여주는 독특한 양상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아, 이번에 또 뉴욕 뉴저지 뭐 역대급으로 폭발을 할것 같네요. 아르헨티나와 스페인의 결승. 자, 아르헨티나도요. 옛날에 정말 죽을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개혁을 했는데 우리 붉은 악마, 우리 한국 팀도 축구 개혁 위원회도 생겼으니까 4년 후에 또 8년 후에를 지켜보면서 대한민국 자자자작작 힘을 내봐야 되겠어요.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 하십니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에취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숙 코치와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2: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3: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2: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3: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2: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3: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glendalekia.com.
4: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5: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6: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보야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7: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8: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7: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8: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7: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74-484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9: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0: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9: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0: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11: 99세까지 팔팔하게

0: 굿모닝 차차차. 아리따운 게스트가 오셨습니다. 홈쇼핑 월드 김미경 실장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점점 더 이뻐지시고 방송도 점점 너무 잘하셔서 아우 매력적이십니다.
1: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요즘은 홈쇼핑 월드 바쁘죠?
1: 아우, 저희가 또 한인 네. 경제를 살리느라고 힘쓰느라고 아주 네. 바쁘고 있습니다.
0: 어머, 예. 그래서 오늘 홈쇼핑 월드 한인타운 경제 살리기 창고 대방출 세일 제2탄. 야, 정말 건질 게 너무 많아요. 전 사랑해요, 홈쇼핑 월드.
1: 신토브리 제품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0: 그렇죠. 네. 그리고 한국의 지자체에서 많이 후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네. 좋은 제품들이 아주 저렴하게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 예, 저희 뒤에도 보이잖아요.
0: 네, 지금. 오늘 갖고 오신 게 뭐예요?
2: 한끼 뚝딱 노른지도 네. 있고 맛있는 고구마죽도 있고 단호박죽도 있고 네. 팥죽도 있고
0: 네.
2: 남원 추원탕도 전라도에서 다 왔습니다.
0: 한끼 식사를 정말 아. 건강하게 맛있게 할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네. 요즘은 1인 가구도 많으시잖아요.
1: 저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저녁에 저희가 항상 걱정되잖아요.
0: 네.
1: 근데 제거 저희가 하나 딱 들고 가가지고 집에서 딱 전자레인지 데우거나 그냥 빨리 네. 맛있게 간편하게
0: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다 있어.
1: 예, 예.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0: 빨리 달려가봐요. 예, 예. 홈쇼핑 월드
2: 신토브리 인기 상품 창고 대발출 세일. 대통령 상 받은 명품 배추김치 1kg, 총각김치 1kg, 여수 돌산 갈김치 1kg가 있거든요. 해썹 인증도 네. 받았고 미국 시작청 인증, 한랄 네. 인증까지 두루 섭렵한.
0: 어머나, 대통령 상 받아 그 김치가.
1: 예. 이게 저희가 딱 10일에서 14일 정도만 판매를 해요.
0: 네.
1: 왜냐 김치는 익는 게 있잖아요. 뭐 더 팔고 싶어도 팔 네. 수가 없기 때문에
0: 네.
1: 이 김치가 16불 99가 9불 99입니다.
0: 9불 99.
1: 예, 예.
0: 먹어본 사람 알아요. 얼마나 맛있는지.
1: 맛있는지 먹어보시고 말씀하시면 돼요.
0: 진짜 저도 행복했어요. 예. 김치 먹는 동안.
1: 네. 예. 또 구수한 한 끼 뚝딱 누룽지 150g이 있거든요.
0: 네.
1: 이거 숭늉으로도 드실 수 있고
0: 네.
1: 바삭바삭한 과자로도 드실 수 있습니다. 김제평야에서 난 쌀을
0: 네.
1: 바싹 가마솥에 구워서 만든 네. 건데 이게 4불 99가 2불 99입니다.
0: 아, 너무 좋다. 누룽지가 그렇게 몸이 좋대잖아요.
1: 네. 그리고 제가 기다리던 낙지젓이 드디어 왔어요.
0: 나 이거 사러 가야 돼. 진짜 네. 떨어졌어요.
1: 자해식품 녹차 낙지젓 250g하고 네. 창란젓 250g이 들어왔거든요.
0: 네.
1: 이거 누룽지 끓여서 그냥 위에다 얹어 드시면 돼요.
0: 너무 맛있어.
1: 14불 99가 9불 99입니다. 몇 개월 만에 입고된지
0: 진짜 기다렸어요. 낙지젓. 예.
1: 그다음에 이제 또 여름이 오면 저희가 보양식을 찾게 되잖아요.
0: 네.
1: 추어탕의 원조 남원 미꾸리 추어탕이 왔습니다. 400g이고
0: 네.
1: 여기다가 그냥 드셔도 되고 뭐 들깨가루 첨가하셔도 되고
0: 네.
1: 국내산 미꾸리 또 국내산 시래기까지 들어있는
0: 네.
1: 한여름 보양식입니다. 이게 9불 99가 5불 99에 드리고 있습니다.
0: 어머, 이거는 꼭 사네. 미꾸리예요? 미꾸리.
1: 예, 예, 미꾸리. 미꾸리라고 해요.
0: 귀엽다. 미꾸리.
1: 예, 예. 또 군산 허우당
0: 네.
1: 우리 아시잖아요.
0: 네.
1: 국내 최대 수산물 가공업체.
0: 네.
1: 허우당 시래기 순살 코다리 조림 300g이거든요.
0: 네.
1: 저는 코다리도 좋아하고 시래기도 너무 좋아해요.
0: 저도요. 우리 네. 입맛이 비슷한가 봐요.
1: 맛있는데 이것도 렌즈에 한 7분 돌려서 드시면 되는데
0: 네.
1: 제가 이거 사장님한테 한번 돌려서 드린 적 있어요.
0: 네.
1: 네. 오, 맛있다 그러시더라고. 예, 예. 8불 99가 4불 99입니다.
0: 이것도 사야지.
1: 또 네. 군산 화우단 고사리
0: 네.
1: 해물 육개장이 있거든요.
0: 네.
1: 700g이 들어있어서 양이 작은 분은 3분까지 드실 수 있고
0: 네.
1: 좀 양이 많으신 분 2분까지 드실 수 있으세요.
0: 와.
1: 국물이 너무 시원해요. 그 해물 네. 특유의 우리가 느끼는 시원함 있잖아요.
0: 네.
1: 이거를 그대로 느끼실 수 있거든요.
0: 네.
1: 근데 이게 12불 99가 6불 99에 드리고 있습니다.
0: 오, 가격 너무 좋아.
1: 또 군산 화우당에서
0: 네.
1: 갑오징어 볶음 낙지볶음 300g이 왔거든요.
0: 네.
1: 저 이거 해가지고
0: 네.
1: 한 번은 밥에 먹고 한 번은 소면 네. 끓여가지고
0: 네.
1: 먹었거든요. 양념이 따로 있어요.
0: 네.
1: 그리고 원물 뭐 갑오징어 네. 따로 들어있고 낙지봉도 따로 있는데
0: 네.
1: 그걸 삭삭삭 해서 볶아서 같이 드시면 되는데
0: 네.
1: 12불 99가 6불 99입니다.
0: 가격도 너무 착하다.
1: 제가 좋아하는 또 떡 친구들이 왔습니다.
0: 떡 친구들.
1: 너무 맛있어요.
0: 떡순이들 다 네. 드셔야 돼요.
2: 이게 수제떡인데 네. 콩고물 찹쌀떡, 검정깨 두텹떡, 검정깨 인절미, 생모시 두텹떡 400g씩인데 네. 그냥 말만 들어도 네. 그 품격이 느껴지죠. 네.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던 네. 생신상에 올랐던 그런 떡들이야. 품격 있는 떡인데 네. 10개가 네. 개별 포장이 돼 있어요. 아~ 그리고 네. 그냥 저희가 그냥 상태 그냥 상온 상태에다가 한 네. 2시간만 놔두시면 그냥 바로 드실 수 있습니다.
0: 어, 너무 좋아.
2: 예.
0: 이게 9불99가 6불99.
2: 6불99.
0: 아, 699네.
2: 네. 또
1: 고춧가루가 왔어요.
0: 어, 고춧가루 떨어졌는데. 어,
2: 손님분들이 고춧가루 네. 찾으시는 분들이 네. 너무 많으셨거든요.
0: 네.
2: 여기에 있는 고춧가루랑 저희가 퀄리티가 다르다고들 많이 말씀해 아, 주셨는데
0: 네.
2: 대풍년 명품 고춧가루 500g 순한 맛이에요.
0: 네.
2: 이게 29불 99가 네. 16불 99입니다.
0: 오, 가격 너무 좋네요. 16불 99에 예, 500g이나.
2: 예, 당연히 국내산 100%고
0: 네.
2: 이게 분쇄가 12단계를 걸친다고 하더라고요.
0: 네.
2: 그러니까 농업인들한테 네. 그 계약 잡이를 해가지고 좋은 고추만 선별을 해서 아. 12단계 분쇄를 거쳐서 네. 또 금속까지 싹 제거하고 네. 자외선 살균도 거치고 마지막으로 엑스레이 이물질 최종 검사까지 맞춰가지고 나오는 게
0: 네.
2: 명품 고춧가루, 대풍년 아. 고춧가루입니다.
0: 오, 이거 진짜 살겠다.
2: 가격도 너무 착하죠.
0: 그러네요.
2: 16불 99입니다.
0: 99? 오, 좋아 좋아.
2: 어, 저도 지금 목이 좀 칼칼할 때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오전하고 오후하고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잖아요.
0: 그렇기도 하고 요즘 약간 공기가 오염됐어.
2: 많이 오염된 것 네. 같죠. 이럴 때 쓰시라고 저희가 유니비 프로폴리스 스프레이를 준비했습니다.
0: 어, 네.
2: 네. 이게 별명이 천연 항생제잖아요.
0: 네.
2: 30ml인데 그러니까 목 아프실 때 칙칙 뿌리시고 네. 목에 설염이 있을 때 칙칙 뿌리시면 되고
0: 네.
2: 네, 이게 반값 세일을 하고 있어요.
0: 오.
2: 12불, 19불 99가 9불 99.
0: 아, 프로폴리스 아. 진짜 이 예. 기적 같은 벌들의 우리 훈이 씨가 지금 편도염으로 아, 오늘 다시 이거, 못 나왔어요. 어제 나왔다가 맞아. 지금 목이 너무 아파서 말을 못 한다는데 아, 우리
2: 이거 뿌리셨어야 되는데
0: 하나 사 드려야 되겠다.
2: 어, 그러니까요. 어,
0: 프로폴리스 예. 스프레이 반값이래요. 9불 99. 홈쇼핑 또, 월드입니다.
2: 또 저희 남자분들이 기다리셨던
0: 뭐요?
2: 어, 민물 장어 맞습니다.
0: 아, 왜 남자들은 장어를 좋아할까? 그것도 뭐 꼬리를 먹어야 된다나 뭐 쪽으로
2: 자연산 네. 풍천 민물 장어구이 네. 180g인데 아우 맛도 고추장, 간장, 네. 복분자 이렇게 세 가지나 있어요.
0: 복분자 맛도 있어요?
2: 왜냐하면 아. 고창이 유명한 게 복분자잖아요.
0: 네.
2: 이 고창에서 나는 건데 네. 이 강물하고 바닷물이 만나는 그 민물.
0: 네.
2: 거기서 사는 거라서 이 민물 장어는 그 바다 장어랑 완전 또 다른 거 아시죠?
0: 아, 네.
2: 고소하고 기름지고 너무 맛있어요.
0: 어, 아니 장어도 장어지만 복분자도 뭐 아. 대단한 그 정력 네. 음식 뭐 그러잖아요.
2: 예, 예, 예.
0: 장어랑 복분자랑 만나면 최고의 조합이죠. 이것도 예, 예. 반값 세일이네요.
2: 예.
0: 39불 99가 19불 99.
2: 19불 99.
0: 아. 19불 99.
2: 네, 네. 몸보시 마시기 바랍니다.
0: 네, 예. 네, 네.
2: 또 저희 엔칸토 보리차 검정콩차, 헛개수, 옥수수, 수염차, 현미, 누룽지, 액상, 진액이 왔거든요.
0: 네.
2: 이게 480mg이나 돼요.
0: 네.
2: 이것도 반값 세일인데 네. 49불 99가 24불 99입니다. 이거 어떻게 드시면 되냐면
0: 네.
2: 어, 예를 들어서 보리차를 드시고 싶으면
0: 네.
2: 예, 이거 액상진액 딱 한 스푼만 넣어서 500ml 물에 네. 넣어서 드시면 천연 보리차가 되네요.
0: 오, 옥수수 수염차도 있고.
2: 예, 저는 이제 검정 콩차를 먹게 되는 좋겠다. 게 네. 머리 때문에 요즘 머리가 많이 빠지고 있어서 제가 좀 걱정이에요. 예,
0: 검정 콩이 네. 머리 색깔도 검게 유지해진다고 뭐. 예,
2: 블랙푸드잖아요.
0: 네네.
2: 예, 그거 오. 드시면 되고. 어, 저희 이제 먹거리가 끝났고
0: 네.
2: 이제는 홈쇼핑 월드 초대박 상품 세일이 있습니다.
0: 네.
2: 어, 영신 건강 탱탱 비톡스.
0: 네.
2: 이거 한번 써보시는 분이 있어도 한번
1: 더 써보시고 두 번 써보시고 계속 쓰게 되시는 거거든요.
0: 이게 그냥 얼굴에 그냥 바르면 그냥 탱탱해지면서 디톡스를 네. 해주는 거예요.
1: 왜냐하면 저는 이 제품 몰랐는데 네. 손님들이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막 네. 이거 찾으시는 거예요. 그 피톡스 어디 갔어? 피톡스 막 그래서
0: 써보시니까 아는 거지.
1: 이거 하면 얼굴이 쫙 펴진대요. 그래서 제가 네. 왜 그럴까 봤더니 네. 뉴질랜드산 봉독하고 마누카 꿀이 들어있었어요.
0: 네.
1: 그래서 천연 보톡스 역할을 하는 거예요.
0: 네.
1: 네. 가격이 129불이 75불 하거든요.
0: 오.
1: 구매 시 사은품은 탱탱 비톡스 한 개 더 드립니다.
0: 말도 안 돼.
1: 거기다가 네. 과일 모이스처 크렌징 4개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0: 어머나 진짜 초대박 사은품 세일이네요. 네. 야.
1: 거기다가 이제 네. 나는 더 젊어지고 싶다. 더 네. 탱탱해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신건강 탱탱 비톡스 플래티넘이 있거든요.
0: 아, 업그레이드 된.
1: 네, 플러스 알파라고 할 수 있죠.
0: 여기 뭐가 더 들어갔을까?
1: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성분이 더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 좋은 게. 와. 169불을 95불에 드리고 있습니다.
0: 네.
1: 뭐 사은품은 우리 탱탱 비톡스 플래티넘 하나 더 드리고요. 드리고. 과일 모이스처 클렌징 4개 무료로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0: 오, 너무 좋아요.
1: 또 금산 홍삼. 금산에 홍삼이 왔잖아요.
0: 네.
1: 홍삼의 고장 금산에서 금산 군수님이 추천하는 육령근 금산 홍삼 농축액 240g인데 네. 이게 4병이 세트예요.
0: 네.
1: 이게 세일에 세일을 거듭해서 189불이 64불 50전입니다. 와. 반값 세일이에요.
0: 아, 진짜.
1: 뭐 그렇다고 네. 그 효과가 줄어들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0: 네.
1: 가격도 너무 좋은데 사은품도 신전 떡볶이 1kg 한 팩 드리고 과일 모이스처 클렌징은 이제 무려 4개나 드려요.
0: 야. 금산
1: 팍팍 쏩니다, 저희가.
0: 금산 네. 홍삼 유명하잖아요.
1: 맞아요. 또 네. 6년금 홍삼정 엘브리온 스틱이 있거든요.
0: 네.
1: 이게 1개월분인데 천지인 동원에서 나온 제품이에요.
0: 네.
1: 99불 99불을 1 플러스 3 결국은 4개를 가져가시게 되거든요.
0: 네, 네.
1: 4개월 치세요. 네. 4개월치를 그러니까 스틱으로 드시면 되는 거예요.
0: 네.
1: 사은품은 신정 떡볶이 1kg하고 네. 과일 모이스처 클렌저 4개를 4개.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0: 어머 너무 좋다.
1: 또 우리 무릎 아프신 우리 손님들
0: 네.
1: 관절 특효 기적의 호관절 60호가 네. 있거든요. 이게 2개월 치잖아요.
0: 네.
1: 2개월 치면 2개월 드시고 저희가 또 하나 더 드리잖아요. 그것도 네. 가격이 149불에.
0: 네.
1: 와. 사은품은 와. 또 신전 떡볶이.
0: 아.
1: 또 과일 모이스처 클렌저 4개 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0: 네. 정말 초대박 사은품 세일이네요.
1: 또
0: 네.
1: 단백질의 보고 헬스랜드 미국산 알부닌 120 캡슐이 있거든요.
0: 네.
1: 이게 무려 4개월분이에요. 하루에 하나씩 드시면.
0: 네.
1: 이것도 120불인데 세일에서 80불이고 한 병 구매 시에는 사은품이 대박난 치명 골드. 이게 세일가가 79불인데 그거 네. 무료로 드리고.
0: 어머.
1: 왜? 두 병 구매 시에는 대박남 친형 골드 드리고
0: 네?
1: 거기다가 정준호의 모닝 화이트 두 박스를 무료로 드립니다.
0: 아, 모닝 파이팅.
1: 이게 네. 특허가 출연된 발효 헛개나무여서 뭐 꼭 술 드시고 드시는 게 아니에요.
0: 네.
1: 강한 건강 때문에 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저희 현대인이 피곤한 이유가
0: 맞아요.
1: 간이 해독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이게 드셔보면
0: 네.
1: 맛있어요.
0: 간이 필요하면 그냥 욱 하면서 승질내고
1: 맞아요. 그리고 얼굴에 막 얼굴이 푸르딩딩하고
0: 네.
1: 아시잖아요.
0: 아, 예. 이거 너무 좋다. 굿모닝 네. 정준호의 모닝 파이팅도 두 박스를 무료로 드리는
1: 예.
0: 대박난 치명 골드도 한 박스도 드리고 바로 헬스랜드의 미국산 알부민 120불 120 캡슐 4개월치를 이렇게 사시면 이런 선물도 예. 주시는 초대박 세일이네요. 예.
1: 저희가 이것만 또 팔면 저희 홈쇼핑 월드가 아니잖아요.
0: 네.
1: 매일 사러 오시는
0: 네.
1: 최고의 군산 영인 바이오 간장게장 900g.
0: 네.
1: 900g. 저희가 그냥 드리기로 했어요. 그냥,
0: 그냥
1: 32불에 네. 1 플러스 1.
0: 32불에 1 플러스 1.
1: 그다음에 신전 떡볶이 1kg인데 이거 떡볶이가
0: 네.
1: 이거로 떡볶이만 해드시는 게 아니에요. 닭볶음탕 네. 하실 때도 드시고 불고기 네. 하실 때도 넣으시고
0: 네.
1: 그냥 저희가 네. 탄수화물 필요할 때 다 넣으시면 돼요.
0: 조금씩?
1: 근데 진짜 맛있어요. 거기다가
2: 과일 모이스처 클렌징 두 개를 무료로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0: 어머, 간장게장이 네. 세상에 어떻게 두 개에 30입을 거기다가 떡볶이 떡 1kg 한 팩에다가 모이스처 네. 클렌징까지 두 개를 무료로 주는 진짜 이거는 대방출 세일이네요.
2: 또 서목태 생식을 32불에 드리고 있어요. 이게 거의 마지막 세일이거든요.
0: 원래 69불이었는데 네,
2: 32불에 가져가시고 네. 기적의 마유크림 제주도 특산품이잖아요. 네. 이것도 제주도 마유비누도 드리고 마유크림도 하나 더 드려요. 네. 거기다 과일 모이스처 클렌징 두 개 무료로니까 꼭 가져가시고 네. 요즘에 대박난 상품이 덴타르트 분말 치약이거든요.
0: 아, 치약 진짜 네. 잘 관리해야 되는데.
2: 잇몸 치약, 이치 치약 저희가 파는 게 있는데 이건 다시잖아요. 11불 네. 9구인데 이치 치약에다가 이 분말 치약을 조금 넣어서 쓰시면 되는데 네. 잇몸 사이에 낀 단백질을 다 제거해서 치석, 치태까지 다 제거해 주셔서요. 근데 이게 34불 99가 24불 네. 99에 들고 있습니다. 뭐 거기다가 경추 꿀잠 경추 베개, 그래핀 네. 베개도 있고 이것도 39불 99고
0: 네.
2: 어우, 화장품도 있잖아요. 저희 코리아나 네. 화장품, 독특 자작문화무 화장품
0: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세일하네요.
2: 세탁부터 너무 네. 많거든요.
0: 네.
2: 오셔서 구경하시고 네. 에어컨 시원하게 나오시니까 아 여기가 바로 네. 스몰 한국이구나.
0: 아, 아 너무 고마워. 헬스코리아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아니 아. 홈쇼핑 월드 없었어. 나 지금 시간이 없어. 아니 괜찮아.
2: 괜찮습니다.
0: 지난번에 네. 헬스코리아 할 때는 제가 홈쇼핑 월드라고 그랬거든요.
2: 공평하시네. 밸런스 맞추려고 하신 거죠?
0: 막 하다 보니까 아니 그래도 이건 짚고 넘어가야 돼. 네. 군산 화우당의 아구찜 조림이 8불 99, 14불 99였는데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홈쇼핑 월드 그 백명란젓도 19불 99. 전복 톱밥, 톱밥
2: 너무
0: 이것도
2: 맛있어요.
0: 5불 99.
2: 5불. 그다음에 매생이 버섯주까지 있거든요.
0: 네.
2: 매생이도 몸에 좋고 버섯도 몸에 좋고 이것도 네. 5불 9불밖에 안 하니까 네. 꼭 오셔서
0: 네.
2: 아, 다 쇼핑에 가세요. 그리고 저녁 밥상 그냥 대강 네. 드시고 라면 그런 거 뜨르르 드시 말고 네. 가격도 비싸거든요.
0: 네.
2: 저희 오셔서 구경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사 가세요.
0: 아, 너무 좋습니다.
2: 네.
0: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황태채.
2: 네.
0: 대관령에서 손질한 황태채도 양이 많은데 799밖에 안 해요. 바로 네. 홈쇼핑 월드입니다. 전화번호 부에나팍은 바로 비치와 멜번 9 벤쿠버 홉 몰 안에 있습니다. 714-522-2494고요. LA는 팔가와 세라노에 있죠.
2: 예.
0: 213-380-3330-213-380-3330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홈쇼핑 월드의 우리 김미경 실장님이었습니다. 실장님 가시기 전에 상큼하게 인사 좀 해주세요. 가세요.
2: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0: 네, 감사합니다.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 하십니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 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숙 코치와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4: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5: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6: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7: 건강하세요.
5: 센터 메디컬 그룹.
8: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9: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8: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9: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10: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0: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1: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2: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1: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213-388-7979, 213-388-7999.
1: 유니굿 프렌드 보험,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 계시죠? 아, 뭐 우리는 어쩜 이렇게 똑똑해. 그런 기특한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시나요? 우리 점돌이도 얼마나 똑똑한지. 트윈키라는 두 살짜리 포메리안이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주인의 팔을 가장 빠르게 10번 뛰어넘기 단 7.48초 만에 번개처럼 주인의 팔 사이를 드나들면서요. 당당히 세계 기록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트윈키는 원래 유명인사라고 그래요.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 아메리카가 탤런트에서 골든 버저를 받으면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런 핵심 멤버라네요. 폴댄스, 어제 그 어느 장례식에서 나이트클럽 주인이었던 그 부부 장례식에 폴댄스를 하는 독특한 장면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집에서 취미생활 하시는 분 뭐 폴을 설치해서 하는 거 바로 집에서 홈트레이닝을 하다가 세상에 바로 폴댄스를 연습하다가 집에다 진짜 폴댄스를 놓고요. 천정에 고정되어 있던 그 폴이 갑자기 느슨해지면서 픽 쓰러지면서 하필이면 그 스프링클러를 강탈했어요. 그래서 아래층까지 순식간에 물바다가 돼서 진짜 힘든 일이 있었다라는 일이 있네요. 집에서 뭘 연습을 해도 잘 봐서 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갑자기 누군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하고 물어보면 바로 대답이 나오시나요? 우리는 저녁 메뉴나 이번 주말 계획은 척척 잘 고르면서 내 인생의 다음 페이지가 어떤 모습일지 물어보면 왠지 머릿속이 흐려질 때가 많죠. 매일 주어지는 역할과 할 일들을 바쁘게 해내다 보면 정작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이 큰 그림을 놓치기 쉽거든요. 오늘 아침엔 우리 마음의 안개를 거두고 기분 좋은 에너지를 채워줄 심리학 처방전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긍정 심리학에서 아주 사랑받는 연습인데요. 이게 BPS예요. BTS가 아니고 BPS. Best Possible Self. 우리말로 풀면 내가 바라는 최고의 나를 상상하는 시간입니다. 첫째, 5년 뒤 모든 일이 기적처럼 잘 풀린 날을 상상해보세요. 시간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딱 5년 뒤 오늘 내 일과 건강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모든 것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풀렸다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아우 내 처지 무슨 하는 마음속은 잠깐 꺼두시고 상상하는 데는 돈 안 들거든요. 제한도 없대요. 이 상상이 아주 중요한 기적처럼 그렇게 작용한다네요. 둘째,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그리셔야 됩니다. 막연하게 돈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산다 이게 아니고요. 5년 뒤 어느 목요일 아침 내가 어떤 표정으로 일어나서 누구와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아주 성명하게 상상을 하라는 겁니다. 셋째, 결과가 아니라 내 태도가 오늘로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멋진 자리에 오른 나는 당장 오늘 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멋진 내가 가진 여유로움, 경청하는 태도, 따뜻한 말 한마디는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연습해 볼 수 있잖아요. 연습하는데 뭐 돈 들겠어요? 해보는 거지 뭐. 다 게임이다 하고 생각하고

우리 뇌는요, 가만히 놔두면 자꾸 걱정거리나 두려움을 먼저 찾아내도록 설계되어 있대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잘 풀린 내 모습, 긍정적인 미래, 자꾸 상상해주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해요. 그래야 마음의 근육이 튼튼해지거든요. 몸의 근육만 신경 쓸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근육까지. 하루 딱 5분만 시간 내서 5년 뒤 멋지게 웃고 있을 나를 마음껏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기분 좋은 상상이 결국 여러분을 진짜 그곳으로 데려다 줄 나침판이 되어 줄 겁니다. 믿습니까? 믿는 대로 될지어다. 오늘도 굿모닝 차차차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일 다시 만나 뵐게요. 지금까지 탱자한미역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0: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김수정기.
2: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3: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2: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3: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2: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4: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5: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4: 네.
5: 수영도?
4: 그럼요.
5: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4: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5: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6: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7: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8: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9: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8: 선택하세요 품질을,
9: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8: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9: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8: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9: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8: 타이어.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9: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8: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9: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10: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1: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2: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1: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2: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3: 유튜브 강병선TV 생활침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해 올림픽 갤러리아여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의 강병선 원장입니다.
14: 오늘도 집적고 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60도의 피부에 화상을 입히려면 분명히 강화도의 양질의 좋은 쑥을 골라야 됩니다. 그러나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강화쑥이라는 그러한 브랜드는 실제로 강화의 부드러운 3년 이상 냄새나지 않는 쑥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본딩으로 딱딱하게 기계로 나오기 때문에 온도가 200대에서 250도까지 나오는 고열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뜸쑥 하면 잘못된 그러한 250도의 고열 때문에 화상을 입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담배 필터 같은 뜸은 저희들이 뜨는 뜸이 아닙니다. 혹시 담배 같은 뜸을 뜰 때는 냄새가 고약하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아야 되고 그러한 뜸은 빨리 5분의 1 정도가 타면 빨리 떼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 고열이 접착제가 붙어있는 은박지까지 전달이 되면 정말로 화상이 심각하게 얻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쓰는 좋은 뜸쑥은 3년 이상 묵은 쑥으로 다망색을 내면서 촉감이 부드럽고 섬유가 가늘고 고우며 잔물이 없는 잘 건조되어서 냄새가 없습니다. 이러한 쑥일수록 연소 속도도 빨라서 바로 60도에서 온화한 자극만 주고 꺼집니다. 그러나 담배 필터 같은 그러한 나쁜 뜸쑥은 어두운 잿빛으로 탁하고 냄새가 나며 윤기가 없습니다. 이러한 채취한 지 얼마 안 된 쑥으로 여러분들 본딩을 해서 딱딱하게 하기 때문에 200도가 넘기 때문에 그 200도 넘는 뜸쑥은 붙이자마자 바로 떼야 됩니다. 안 그러면 냄새도 심하지만 바로 250도 정도의 고열이 밑에 접착되는 부분에 은박지까지 전달이 되면 굉장히 심각한 화상으로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뜸쑥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이 무국보양뜸이 오해를 많이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뜸의 재료는 분명히 강화도에서 나오는 특히 중국에는 없는 우리나라 강화뜸쑥 3년 이상 된 다망색의 냄새 없는 그러한 부드러운 쑥뜸으로 써야 됩니다. 그러한 부드러운 쑥뜸을 조금 올려놓고 스티로폼 같은 것으로 이쑤시개처럼 가늘게 말아서 조그맣게 띄어서 쓰면 60도 화상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로 다시 이어지겠습니다.
15: 지금까지 유튜브 강병선TV 생활침뜸 따라하기 강병선침뜸병원 강병선 원장이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213-385-7979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침뜸병원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16: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7: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18: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9: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 등록국 차량 국가 운전면허 필기 시험 재응시를 요구한 사태의 배경을 공식 설명했습니다. 차량국는 성명을 통해 이번 재시험 통보가 내부 시스템 오류나 인공지능 개입 때문이 아니라 일부 응시자가 시험 절차를 우회하려 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상 징후 패턴이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이상 징후로 분류됐는지는 조사기법의 기밀 유지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차량국는 통지서를 받은 모든 운전자가 부정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일부 사례는 이미 지역검찰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문제는 선정 기준이 공개되지 않은 채 재시험 불합격 시 면허가 즉시 취소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위티어 차량국에서 합격했던 한 여성은 재시험 통보를 받고 플러튼 차량국에서 다시 시험을 치렀지만 불합격해 현장에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남편은 감독관이 아내 바로 뒤에서 계속 지켜보는 바람에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본인은 자신의 이름이나 이민자 신분이 선정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우려했습니다. 재시험에 합격한 운전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크라멘토의 한 응시자는 시험을 빨리 끝낸 것이 이상 징후로 분류된 것 같다며 기준 재검토를 촉구했고 또 다른 합격자는 시험 당시 착용했던 스마트워치나 소지한 태블릿이 영향을 미쳤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차량국가 응시자에게 보다 구체적인 안내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0: 연방인인세관단속국, 이민세관단속국가 총격사건 이후 잠정 중단했던 차량 검문 단속을 재개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루소셜을 통해 이민세관단속국에 차량 검문을 즉시 재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토안보부 국토안보부는 최근 텍사스와 메인주에서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이 연루된 총격사건이 잇따르자 현장 안전점검을 이유로 차량 검문을 일시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이틀 전 메인주 비드퍼드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민세관 단속국과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차량 검문을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콜롬비아 국적의 26세 남성이 총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차량 검문을 포기하는 순간 범죄자들의 손에 놀아나게 된다며 강경 이민단속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민단속 총괄 책임자 톰 호머는 차량 검문 중단이 정책 변경이 아닌 일시적 안전 점검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차량 검문 재개와 함께 투명성 강화 조치도 내놓았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전국의 이민세관 단속국 체포팀마다 최소 1명 이상 보디캠을 착용한 요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현장 요원에게 보디캠을 보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총격사건 당시 현장 요원들이 보디캠을 착용하지 않아 대응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캐런베스 LA 시장실이 올림픽 블루바드와 멀로 스트리트 일대 노숙인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설명회는 이틀 전 올림픽 경찰서 커뮤니티룸에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2일 실시된 인사이드 세이프 오퍼레이션의 결과와 향후 관리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인사이드 세이프 오퍼레이션은 노숙인 텐트촌을 정비하고 당사자들에게 주거와 서비스를 연결하는 시 차원의 프로그램입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인근 주민 약 50명이 참석했습니다. 주민들은 정비된 지역에 텐트촌이 다시 형성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노숙인 지원 정책의 지속성도 함께 요구됐습니다. 오퍼레이션 이후 현장이 얼마나 유지되느냐가 이번 설명회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베스 시장실은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들이 7년 만에 연방위의 청문회에 출석해 신변 위협이 급증했다며 경호 예산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과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이 연방상하원 예산소위원회 청문회에 나란히 출석했습니다. 두 대법관은 대법관을 향한 폭력과 협박 위협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베럿 대법관은 몇 년 전 방탄조끼를 착용해야 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당시 12살이던 아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케이건 대법관은 대법관을 겨냥한 위협이 지난해보다 38%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요청한 내년도 예산은 2억 2,8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10% 증가한 규모입니다. 증가분 가운데 가장 큰 항목은 대법관 개인 경호입니다. 예산안에는 대법관 자택에 대한 24시간 경호와 대법관 1명당 경호 인력 6명을 추가 배치하는 비용이 포함됐습니다.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대법관 업무를 보호하기 위한 개발자 충원과 법원 방문객 검색 강화 예산도 함께 담겼습니다. 대법관 신변 보호가 더 이상 상징적 조치가 아닌 실질적 예산 문제로 의회 앞에 놓이게 됐습니다.
1: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21: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1: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1: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0: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2: LA 국제공항 무인전철 사업을 맡은 시공사 컨소시엄 LINXS가 LA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INXS는 최근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공사 지연의 책임이 공항 운영기관인 LA공항공사 LAWA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LAWA가 설계 변경으로 공사 범위를 늘리고 공사 진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지연 원인을 공개하지 않은 채 책임을 시공사 측에 떠넘기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LAX 무인전철은 공항과 주변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 사업으로 당초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됐습니다. 그러나 LINXS와 LAWA 사이의 보상 문제와 공사 일정 갈등이 반복되면서 개통이 계속 미뤄졌습니다. 이번 소송은 두 기관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진 것으로 사업 완공 시점은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LAX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당분간 무인전철 없이 기존 교통편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주 포트리에서 2년 전 경찰 총격으로 숨진 빅토리아 이 씨의 유족이 포트리 타운 정부와 현장 출동 경관 5명을 상대로 뉴저지 연방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씨는 2024년 7월 27일 밤 조울증 치료를 위해 오빠가 구급차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함께 출동했고 현장 도착 2분 만에 총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경찰은 문을 부수고 진입한 지 단 3초 만에 총을 발사했습니다. 당시 이 씨의 칼을 쥔 손은 어머니가 붙잡아 통제하고 있었고 다른 손에는 플라스틱 물병만 들려 있었습니다. 유족 측은 73쪽 분량의 소장에서 총 14개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영장 없는 강제주거침입과 살상무기 사용 사전 모의가 연방법과 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핵심 주장입니다. 아울러 신체 응급에는 구급대를 보내면서 정신건강 위기에는 무장경찰만 파견한 포트리 타운 정부의 운영 방침도 차별이라고 원고 측은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대배심이 해당 경관을 불기소한 이후 유족이 제기한 본격적인 법적 대응입니다. 유족 측은 실질적 손해배상과 함께 경관 개개인을 대상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0: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이틀 전 대규모 데이터센터 신축을 1년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50MW 이상 전력을 사용하는 신규 데이터센터가 대상이며 미국주 정부 가운데 이런 조치를 내린 것은 뉴욕주가 처음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초대형 데이터센터가 전력망에 부담을 주고 공공요금 인상과 천연자원 고갈을 초래하고 있다며 행동에 나설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환경보호국은 유예 기간 동안 신규 대형 데이터센터 허가를 중단하고 전력망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포괄적인 평가서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주 정부는 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건설 중단 조치를 해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대형 데이터 센터에 제공되던 판매세 면제 혜택을 폐지하는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데이터 센터 운영업체 디지털 리얼티는 이번 조치가 투자를 뉴욕 밖으로 밀어낼 가능성이 크다며 즉각 반발했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오라클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로이터 입소스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인 3명 중 1명만이 데이터 센터의 빠른 건설 속도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는 미국에서 주거용 전기요금이 8번째로 비싼 지역으로 이번 결정이 다른 주로 확산될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2: 오렌지 카운티 플러턴에서 흉기를 든 남성이 스모크숍에 난입해 경찰과 장시간 대치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플러턴 경찰국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화요일 오전 10시 30분께 오렌지 소프 에비뉴와 하버 블러바드 인근 로데오 스모크숍에서 벌어졌습니다. 41세 마이클 블랙이 업소에 들어온 뒤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혼자 근무하던 여성 직원은 매장을 빠져나와 즉시 911에 신고했으며 인근 업소 직원은 해당 직원이 매우 겁에 질린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블랙은 흉기를 자신의 목에 대고 경찰의 지시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치가 이어지는 동안 블랙은 창문에 스프레이 페인트를 칠하고 냉장고와 상품 진열대를 넘어뜨리는 등 업소 내부를 훼손했습니다. 일부 시설에 불을 지르려 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대치 상황이 지속되는 동안 인근 지역을 한때 통제했습니다.
3: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4: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5: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4: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3: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6: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7: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8: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7: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9: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0: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213-387-5000.
1: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2: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1: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2: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3: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4: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6: Air.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7: 너무너무 좋습니다.
8: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6: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6: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안녕하세요, 김재현입니다.
11: LA에서 진짜 우리가 사는 이야기 궁금하시죠? 재현이와 지수가 들려드립니다. 토요일마다 함께 나누는 우리가 사는 LA 이야기. 한타 음식과 요즘 유행 구경거리와 스포츠 연애와 K컬처,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경향까지, 거기에 우리만의 솔직한 개인 수다까지 더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6시 라디오 서울 AM 1650에서 함께하세요.
10: 재현이와 지수의 토요일 토크쇼 LA 사는 이야기 본방사수 하시거나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에서 다시 듣기 해주세요.
11: 남가주에 본점을 둔 뱅크 오브 오프와 한미은행 등 6개 은행의 부실 대출 규모가 올해 1, 4분기에 3억 3,30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부실 대출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자조차 들어오지 않는 무수익 대출로 2억 4,4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 손실로 처리한 대출도 1,400만 달러를 넘어 전년 동기 대비 거의 50% 급증했습니다. 은행별 부실률을 보면 CBB은행이 2.7%로 가장 높았고 오픈뱅크와 US메트로 은행도 당국이 주시하는 2%선을 넘어섰습니다. 부실 급증의 배경에는 상업용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있습니다. 오피스 빌딩과 쇼핑몰의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재용자 만기를 앞두고 페이먼트를 내지 못하는 건물주들이 늘고 있습니다. 건물 가치가 떨어져 재용자를 받으려면 추가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데 자금난을 버티지 못하고 건물을 포기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고액 대출 고객의 파산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비해 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신규 대출보다 기존 자산을 지키는 보수적 운용이 우선이라는 것이 은행 관계자들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연방노동부가 어제 발표한 6월 생산자물가 지수가 전달보다 0.3% 하락했습니다. 생산자물가가 전달 대비 내려간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10달 만입니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하면 5.5% 높아 상승세 자체가 꺾인 것은 아닙니다. 생산자물가는 공장과 도매 단계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소비자물가보다 앞서 움직이는 선행지표로 받아들여집니다. 생산자 단계의 가격이 내려가면 일정 시차를 두고 마트와 식당 등 최종 소비 단계 가격에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인플레이션 둔화 여부를 판단할 때 이 지표를 주요 근거 중 하나로 활용합니다. 이번 하락이 일시적 현상인지 추세적 둔화의 시작인지는 이달 말 발표될 소비자물가지수를 통해 보다 분명해질 전망입니다. 전년 대비 상승률이 여전히

0: 전이 5%를 웃돌고 있어 물가 압력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이른 상황입니다. 올여름 미국 전역의 전기요금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무더위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에 더해 인공지능 붐으로 폭증한 데이터 센터 수요까지 겹치면서 전기요금 부담이 유례없는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이미 가장 높은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남가주 지역도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인상이 예상됩니다. 독립전력시장 감시기관인 모니터링 애널리틱스는 인공지능 인프라 증설이 본격화한 2024년 이후 데이터센터로 인해 소비자들이 떠안은 누적 전력 비용이 29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지난달 열린 전력용량 경매 한 번만으로도 63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는 추산도 나왔습니다. 이 경매 결과는 앞으로 약 3년에 걸쳐 동부와 중부 13개 주 소비자들의 요금 고지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미 최대 전력망 운영사인 PJM은 데이터 센터의 막대한 전력 소비 때문에 수요가 신규 발전 설비의 공급 증가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어제 주 저녁에 데이터 센터 신규 건설을 1년간 금지하는 유예 조처를 발표하고 에너지 사용량과 환경 영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 비용이 전기요금이라는 형태로 일반 가정에 전가되고 있다는 논란은 미 전역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어제 올해 이 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3% 성장에 그쳐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1분기 성장률 5%보다 0.7%포인트 낮아진 수치이며 시장 전망치 4.5%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수출은 호조를 보였습니다. 지난달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7% 늘었는데 반도체 수요 확대와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에 앞서 제품을 서둘러 선적하려는 움직임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그러나 수출 호조가 경제 전반의 회복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투자와 소비 모두 살아나지 못하는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경제는 수출이 버티는 동안 내수가 발목을 잡는 이중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중국 정부가 내세운 연간 성장 목표 달성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0: 이 방송은 교통안전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미국 내 각종 스포츠 연예 뉴스를 정리해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2: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가 어제 애틀랜타에서 열린 이번 북중미 월드컵 준결승에서 잉글랜드를 2대1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전반을 0대0으로 마친 아르헨티나는 후반 들어 잉글랜드에 먼저 실점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후반 41번째 분에 엔소 페르난데스가 강력한 중거리 슛으로 동점을 만들었고 추가 시간에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헤더로 역전골을 터뜨렸습니다. 두 골 모두 리오넬 메시가 어시스트했습니다. 39세의 메시는 이번 대회 토너먼트 4경기 모두를 역전이나 연장으로 끌어낸 아르헨티나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반면 잉글랜드는 마지막 5분을 버티지 못하고 탈락했습니다. 66년 전 자국에서 열린 대회 이후 단 한 번도 월드컵 결승 무대를 밟지 못한 잉글랜드의 긴 기다림은 이번에도 이어졌습니다. 결승 상대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은 전날 프랑스를 2대0으로 완파하고 결승에 먼저 올랐습니다. 결승전은 20일 정오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아르헨티나가 스페인을 꺾으면 2022년 카타르 대회에 이어 두 대회 연속 우승이자 통산 네 번째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올해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은 타격전 대신 투수들의 압도적인 지배로 막을 내렸습니다. 아메리칸 리그 올스타 팀이 어제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시티즌스 뱅크파크에서 열린 올스타전에서 내셔널리그를 4대0으로 꺾었습니다. 아메리칸 리그 투수진은 선발 딜런 시즈부터 마무리 브라이언 베이커까지 11명이 릴레이로 등판해 올스타전 역대 한 경기 최다 탈삼진 기록인 15개를 잡아냈습니다. 내셔널리그 타선에 허용한 안타는 단 3개였고 양팀 합산 삼진은 27개에 달했습니다. 승부는 1회 초에 갈렸습니다. 휴스턴의 요르단 알바레스가 안타로 출루한 뒤 볼넷 2개로 만루가 채워졌고 뉴욕 양키스의 코디 벨린저가 내셔널리그 선발 크리스토퍼 산체스를 상대로 주자 두 명을 불러들이는 적시타를 터뜨렸습니다. 이후 벤 라이스의 중전 적시타까지 더해져 아메리칸 리그는 3대0으로 달아났고 8회 초 미겔 바르가스의 솔로 홈런으로 한 점을 추가해 최종 4대0 승리를 완성했습니다. 올스타전 최우수 선수는 결승타를 때린 벨린저에게 돌아갔으며 이는 그의 개인 첫 올스타전 MVP 수상입니다. 한편 내셔널리그는 지난 시즌 리그 최우수 선수 오타니 쇼헤이가 무릎 부상으로 결장했고 아메리칸 리그 역시 에런 저지가 갈비뼈 미세골절로 출전하지 못해 두 팀 모두 핵심 전력 없이 경기를 치렀습니다. 아메리칸 리그는 이번 승리로 13년 만에 올스타전 무실점 완봉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FC 소속 손흥민 선수가 두 달여 만에 팀 훈련에 복귀했습니다. 구단은 어제 공식 SNS에 훈련 영상과 사진을 올리며 소니가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난 5월 대표팀에 합류한 뒤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했지만 조별리그에서 탈락했고 한국에서 휴식을 취한 뒤 LA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손흥민 선수는 4번 연속 출전한 월드컵 가운데 처음으로 골과 도움을 모두 기록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반면 올 시즌 MLS 전반기에는 13경기에서 도움 9개로 리그 1위를 기록했지만 골은 단 한 골도 넣지 못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내일 LA 갤럭시와의 MLS 최대 라이벌전에 첫 출전할 예정입니다. 이후 23일 솔트레이크 원정과 26일 캔자스시티와의 홈경기도 잇따라 예정돼 있습니다. 오는 29일에는 팬투표로 MLS 올스타에 선정된 리오넬 메시 선수와 토마스 뮬러 선수 등과 함께 멕시코 리가 MX 올스타와 맞대결을 펼칩니다. 월드컵에서 풀지 못한 득점 갈증을 MLS 무대에서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이후 대한축구협회 쇄신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강일 전라북도 축구협회장이 오늘 KBS 인터뷰에서 축구혁신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서 회장은 박지성과 이영표가 뭘 한다고 혁신위원회를 하느냐며 비판만 하지 말고 직접 협회장 선거에 출마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혁신위가 추진 중인 직선제 전환에 반대하며 정관대로 60일 안에 간선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은퇴한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해서는 13년 천하가 아니라 13년 희생이라며 이 정도까지 비판받을 사람은 아니라고 옹호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3: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이후 대한축구협회 쇄신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지역축구협회장들의 공개 옹호 발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강일 전라북도 축구협회장은 최근 KBS 인터뷰에서 K축구 혁신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하며 박지성, 이영표 위원의 자제를 문제 삼았습니다. 서 회장은 박지성, 이영표가 뭘 안다고 혁신위원회를 하느냐며 비판만 하지 말고 직접 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하라고 말했습니다. 현 혁신위가 추진 중인 직선제 전환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정관대로 60일 안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며 회장이 없으면 협회 행정과 감독 선임, A매치 준비 등에 차질이 생긴다라며 간선제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해서는 13년 천하가 아니라 13년 희생이라며 이 정도까지 비판받을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옹호했습니다. 과거 승부조작 연루축구인 사면 논란과 관련해서도 시기가 문제일 뿐 용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 회장은 정몽규 회장과 함께 이번 북중미 월드컵을 대한 축구협회 지원으로 참관했다고 밝히며 숙식은 협회 지원을 받았고 비즈니스석 업그레이드 비용은 개인이 부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라면서도 개혁 의지가 없는 사람이 나오면 검토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2: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1: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2: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1: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3: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glendalegia.com.
4: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5: 홈쇼핑 월드 초대박 세일. 콩고물 찹쌀떡 10개 6불99, 쭈꾸미 볶음 6불99, 시원한 동태탕 5불99, 코다리 조림 4불99, 대통령상 받은 배추김치, 총각김치, 여수 돌산 갓김치도 9불99의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6: 홈쇼핑 많이 들어가세요.
7: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8: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9: 12시 정오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사비에르 베세라 후보가 공화당 스티브 힐튼 후보를 큰 격차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가 어제 발표한 조사에서 베세라 후보는 유력 유권자의 61% 지지를 얻었고 힐튼 후보는 36%에 머물렀습니다. 무당파 유권자 사이에서도 베세라가 60% 대 34%로 앞섰으며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유력 유권자는 단 2%에 불과했습니다. 공화당은 2008년 이후 캘리포니아주 단위선거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했고 민주당 등록 유권자가 공화당보다 훨씬 많은 주 특성상 이번 결과는 예상된 흐름입니다. 힐튼 후보 측은 여론조사 수치만큼 베세라의 지지세가 견고하지 않다며 승부는 아직 열려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캘리포니아 환경법을 개정해 주택과 인프라 건설 속도를 높이는 주민 발의한 프로포지션 45에 대해서는 유력 유권자의 74%가 찬성해 초당적 지지를 확인했습니다. 반면 AI 데이터 센터를 자신이 사는 지역에 짓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3%가 반대했으며 이 같은 기류는 정당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고르게 나타났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대한 지지는 여전히 강했지만 재생에너지 전기요금이 더 비싸도 기꺼이 내겠다는 응답은 38%에 그쳐 에너지 비용 부담이 환경정책 지지의 한계를 만들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10: 뉴욕 퀸즈 플러싱 1대 어덜트 데이케어 업체들의 메디케이드 사기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유튜버 닉 셜리가 폭스뉴스에 출연해 해당 의혹을 재차 강조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덜트 데이케어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메디케이드로 비용을 청구하는 시설입니다. 의혹의 핵심은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과장 청구를 하면서 이용자에게 현금 뒷돈을 건네는 방식으로 정부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것입니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과 노인을 위한 연방 및 주정부 공동 의료보험 프로그램으로 재정 규모가 크고 부정청구 적발 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닉 셜리의 폭스뉴스 출연은 이 문제를 전국적 관심사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현재 연방 및 주당국은 관련 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가주 지역 어덜트 데이케어 업계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부정 청구 단속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업계 전반에 걸친 규정 강화와 감사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9: 웨스트 할리우드 일대가 오늘 새벽 수도관 파열로 물에 잠겼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소방국에 따르면 사고는 오늘 새벽 3시가 조금 지난 시각 팜 에비뉴와 헤러 스트리트 교차로 인근에서 처음 신고됐습니다. 현장 영상에는 급류가 아파트 단지 계단을 타고 쏟아져 내려오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인근 여러 도로가 순식간에 물길로 변했습니다. 당국은 산타모니카 블러바드와 선셋 블러바드를 포함한 주변 도로 여러 곳을 통제했습니다. 수도관 파열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웨스트 할리우드는 노후 상수도, 인프라 문제를 오랫동안 안고 있는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도로 통제가 이어지는 만큼 출근길 해당 구간 우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이라이츠 지역에서 대형 창고 화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피해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불에 타지 않고 남은 창고 구역에는 수 백만 파운드의 음식물이 썩어가고 있으며 파리와 구더기 쥐떼까지 들끓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부 캘리포니아를 덮친 폭염이 악취를 더욱 심하게 만들면서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화재 당시 유해 연기에 노출됐다고 주장하며 건강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토양 오염 등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보이라이츠의 한 교회 앞에서는 주민들이 모여 건강을 기원하는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몬터레이 파크와 몬테벨로 커머스 헌팅턴 파크 등 인근 여러 도시 주민들도 피해를 입었다며 가빈 뉴섬 주지사가 직접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창고 인근 지역 주민들을 즉시 대피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원책은 마련됐습니다. 캐런 베스 로스앤젤레스 시장은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100만 달러를 지원해 창고 인근 주민들에게 무료 임시 주거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창고 주변 특정 구역 내 거주자들은 이 무료 임시 주거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LA에 살면 다들 한 번쯤 이런 생각하죠. 나만 이런가?
11: 아닙니다. 우리 모두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 가족, 생활, 문화, 그리고 이민자의 하루하루까지.
6: 웃고 공감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라디오 서울 AM 1650.
11: 재현이와 지수의 LA에서 사는 이야기. LA에 사는 당신의 이야기. 여기서 시작됩니다.
6: 카카오톡 친구 추가.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참여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LA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0: LA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전력당국이 이번 주 후반 폭염에 대비해 비상대응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냉방 수요가 크게 늘면서 피크 시간대 전력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 전력위원회는 오후와 초저녁 시간대에 불필요한 전기 사용을 줄여달라며 플렉스 알러트에 준하는 절전 캠페인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대규모 정전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돌발적인 설비 고장과 산불로 인한 송전선 피해가 변수라고 설명했습니다. 주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 계측기와 시간대별 요금제를 활용한 자발적 수요 감축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실내 온도를 과도하게 낮추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조명과 전기기기를 끄는 것이 권고사항입니다. 폭염이 절정에 달하는 시간대에 전력 소비가 집중될수록 전력망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당국의 절전 요청은 정전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입니다. 재외동포청이 전 세계 55개국 동포청년 285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모국 연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연수는 해외에서 나고 자란 차세대 동포들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오는 20일까지 한국의 역사 현장과 문화시설, 그리고 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합니다.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모국의 과거와 현재를 몸으로 느끼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55개국에서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국가 간 교류와 네트워크 형성도 이번 연수의 핵심 목적입니다. 재외동포청은 이 연수가 참가자들이 동포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나고 자란 동포 청년들이 서로 연결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한국과 각국을 잇는 민간 네트워크의 토대가 됩니다. 재외동포청 김경협 청장이 개막 행사에서 각국 청년 리더들과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남가주 한국학원이 신임 교장 공개 모집에 나섰습니다. 박성수 이사장과 신춘산 교육감 체제의 남가주 한국학원은 1972년 설립 이후 올해로 54년의 역사를 이어온 남가주 최대 규모의 한국어 교육기관입니다. 현재 LA를 포함한 남가주 11개 지역에서 주말 한국학교를 운영하며 수천 명의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역사 문화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장 모집은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고 한국어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 자격은 한국어 교육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사명감을 갖춘 교육 전문가로 교육기관 운영 경험과 조직관리 능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어와 영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하며 교사와 학부모를 아우르는 소통 능력과 행정 역량도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제출 서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교장 또는 교사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이며 지원 마감은 내일인 7월 17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남가주 한국학원 웹사이트 또는 전화 323-937-2083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캘리포니아 북부와 내륙 산악지대에 산불 위험 경보가 발효되면서 일부 카운티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건조한 대기와 강풍이 동시에 이어지면서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상태입니다. 이른바 레드플래그 워닝은 기상당국이 산불 확산 위험이 극도로 높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최고 수준의 경보입니다. 비상사태를 선포한 카운티들은 주민들에게 대피 준비를 서두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추가 인력을 현장에 배치하고 항공진화장비 점검을 마무리하며 예방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캠핑이나 야외 바비큐 등 불을 사용하는 활동을 당분간 자제해달라고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올해 들어 이미 여러 차례 대형 산불을 겪은 만큼 당국의 경계 수위도 예년보다 높습니다. 비상대피 경로와 가족 연락망을 미리 확인해두고 비상용품을 갖춰두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1: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저녁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0: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 매뉴어. 오는 7월 24일 제일 레너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2: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3: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2: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3: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 금옥단과
2: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3: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4: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5: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4: 장례비는요?
5: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4: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5: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6: 눈은 밝게,
7: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 안경 거만과. 불란서 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6: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7: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6: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거만과.
7: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6: 올림픽과 킹슬릭 213-487-1001-487-1001.
8: H마트 행운의 7월 이번 주 특별한 혜택.
9: 광천녹차 전장김 선물세트, 국산콩 통째로 검은콩 17곡 두유, 돌강미역, 생배주스 등 엄선된 상품들로 준비한 한국농협 특판전.
8: 7월 30일까지 LA코리아타운, 부에나파, 다이아몬드바, 토렌스 그리고 얼바인 노스파크점에서 만나보세요.
9: 폴라포, 누가바, 바밤바, 호두마루, 브라보콘까지 무더위를 날려줄 혜택 인기 아이스크림 모음전도 놓치지 마세요.
8: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0: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1: 안녕하세요, 김재현입니다.
0: LA에서 진짜 우리가 사는 이야기 궁금하시죠? 재현이와 지수가 들려드립니다. 토요일마다 함께 나누는 우리가 사는 LA 이야기. 한타 음식과 요즘 유행 구경거리와 스포츠 연애와 K컬처,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경향까지, 거기에 우리만의 솔직한 개인 수다까지 더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6시 라디오 서울 AM 1650에서 함께하세요.
11: 재현이와 지수의 토요일 토크쇼 LA 사는 이야기 본방사수 하시거나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에서 다시 듣기 해주세요.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점심은 드셨나요? 오늘 뭐 드실지 아직 고민 중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1: 맞아요. 뭘 먹을지 모르는 것도 고민인데. 그걸 사러 마트까지 가면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되잖아요.
0: 세일 광고라서 마트 몇 군데 돌고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저도 그렇게 장 보던 시절이 있었죠.
1: 그런데 요즘은 AI가 그 고민을 같이 해준대요. 오늘 한입 토크. 장보기 달라지는 얘기 바로 해볼게요.
0: 오늘 배경 하나 짚고 시작할게요. 예전엔 동네마트 세일 광고를 신문에서 오려두는 게 장보기의 시작이었어요. 가위 들고 앉아서 이 마트 이번 주 뭐 싸다. 저 마트는 뭐가 좋다. 메모지에 받아 적고 그렇게 마트를 두세 군데 돌았죠.
1: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마트마다 세일 날짜도 다르고 주차하고 들어갔더니 이미 품절이고.
0: 맞아요. 발품이 진짜 컸죠. 그런데 이제 AI가 그 역할을 상당 부분 대신해줄 수 있게 됐어요.
1: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냉장고에 뭐가 남아있는지 말해주고 이번 주 뭐 먹고 싶다고 얘기하면 AI가 거기 맞는 메뉴랑 재료 목록을 한 번에 뽑아줘요.
0: 가족 입맛까지 반영해서요?
1: 네. 아이가 있으면 아이 입맛, 어르신이 있으면 또 거기 맞게. 심지어 마트 앱 안에서 대화하듯 상품을 찾는 것도 가능해지고 있어요.
0: 그게 이른바 퍼스널 쇼퍼 기능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옆에서 같이 골라주는 느낌이랄까.
1: 딱 그 느낌이에요. 다만 저는 이게 정말 편리하긴 한데 내가 직접 고르는 감각, 이건 AI가 대신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0: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해요. AI는 선택지를 줄여주는 도구지. 내 입맛과 판단을 대신하는 건 아니니까요. 잘 쓰면 장보기 동선이 훨씬 가벼워질 것 같아요. 그럼 냉장고 얘기부터 이어가 볼게요. 예전엔 장 보러 가다가 이거 집에 있었나? 싶어서 같은 걸 두 번 사온 적 많으셨을 거예요.
1: 저 지난주에 두부를 두 개나 샀어요. 이미 하나 있었는데.
0: 딱 그거예요. AI한테 냉장고 상황을 미리 말해두면 있는 것도 사는 일이 줄어들죠.
1: 맞아요. 요즘 AI는 재료를 말해주면 거기서 만들 수 있는 메뉴까지 같이 제안해줘요. 가족이 매운 거 못 먹는다고 하면 그것도 걸러서요.
0: 그게 꽤 편리한 부분이에요. 저 같은 경우엔 예전에 메모지 들고 마트 동선을 머릿속으로 그렸거든요. 야채 먼저, 고기 나중에. 이런 식으로요.
1: 이제 그 동선도 AI가 짜줄 수 있어요. 마트 앱 안에서 말로 물어보면 상품 찾는 것도 도와주는 시대가 됐거든요. 자, 여기서 오늘의 생활 번역 한 줄 드릴게요. AI 퍼스널 쇼퍼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마트 앱 안에 대화할 수 있는 직원이 생긴 거예요. 말로 물어보면 찾아주고 골라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0: 1.5세대 시각에서 보면요. 예전에 마트 직원한테 말로 물어봤던 거잖아요. 이거 어딨어요? 하고요. 그게 앱 안으로 들어온 거라고 보면 익숙하게 느껴지더라고요.
1: 그리고 할인 정보도요. 여러 마트 세일을 일일이 신문 뒤질 필요 없이 AI한테 물어보면 비교해서 정리해줄 수 있어요.
0: 다만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AI가 정리해줘도 최종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입맛, 내 예산, 내 가족 상황은 결국 내가 제일 잘 알거든요.
1: 맞아요. AI는 도와주는 도구지. 대신 장 봐주는 게 아니니까요. 잘 쓰면 발품이 확 줄어드는 건 확실해요.
0: 자, 그럼 오늘의 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1: 하나, AI한테 냉장고 재고를 먼저 말해주세요. 있는 것도 사오는 일이 딱 줄어들어요.
0: 둘, 가족 입맛과 이번 주 먹고 싶은 메뉴를 같이 알려주세요. AI가 거기 맞는 재료 목록을 한 번에 뽑아줘요.
1: 셋, 마트 가기 전에 AI로 장보기 동선을 미리 정해두세요. 냉동식품은 마지막에 담는 것까지요.
0: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AI가 세일 정보를 정리해줘도 결국 고르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도구는 좋아졌지만 장보기의 주인은 여전히 청취자 여러분이세요.
1: 맞아요. AI는 짐을 들어주는 거지 대신 살아주는 건 아니니까요.
0: 오늘 장보기 한번 AI랑 같이 해보세요. 오늘 광고주는 없지만 내일 예고를 드려야겠네요.
1: 내일 금요일 한입토크는요. 한인타운 주말 장보기 완전 정복편이에요.
0: 어느 동네 마트에서 어떤 걸 고르면 좋은지 발품 줄이는 실전 이야기로 준비했어요.
1: 이번 주 내내 AI 장보기 얘기하셨으니까 내일은 진짜 마트에서 쓰는 감각 얘기로 마무리해드릴게요.
0: 오늘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내일 정오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한 줄로 정리하면요. AI는 장보기 메모지를 대신해주는 파트너예요. 고르는 눈은 여전히 내 몫이고요.
1: 내일 레저 한입에서는요. AI로 주말나들이 코스 짜는 법. 우리 동네 맞춤 아이디어 들고 올게요.
0: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내일 정오에 또 뵙겠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1: 좋은 스코어는 퍼팅에서 결정됩니다.
2: 원호의 골프가 당신의 퍼팅을 바꿔드립니다.
1: 특허 기술,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으로 더욱 정확하게.
2: 한국골프연구센터 인증 프리미엄 퍼터, 원호의 골프.
1: 지금 원호의골프.com에서 확인하세요. 원호의골프.com.
3: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4: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3: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4: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5: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6: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7: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8: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9: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8: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9: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8: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9: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1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1: 1250만불, 1250만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한국인 직원이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12: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톤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스탠톤 아울렛에서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짜리 오픈박스를 $999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짜리가 $998, 삼성 비스포크 포도어 대형 냉장고 $3,499짜리를 오픈 특가 $1,877, 김채, 풀무원, 김치 냉장고를 오픈 기념 특가로 세일합니다.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 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하며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에게 푸짐한 경품잔치의 티켓을 드립니다.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10: 이태리 양복점.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3: 50만 불,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한국인 직원이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12: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톤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스탠톤 아울렛에서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짜리 오픈박스를 $999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짜리가 $998, 삼성 비스포크 포도어 대형 냉장고 $3,499짜리를 오픈 특가 $1,877, 김채, 풀무원, 김치 냉장고를 오픈 기념 특가로 세일합니다.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 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하며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에게 푸짐한 경품 잔치의 티켓을 드립니다.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14: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셔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한국 양복 반값 세일, 한벌 159불, 1399불짜리 마크 발렌테노 양복 반값 세일, 한벌 799불,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그 외 모든 양복 하나 사면 하나 공짜.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29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12: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음한 의원의 고기현 원장님은 중국 북경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북경동직문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중의사입니다. 나음한 의원은 침, 부항, 추나, 괄사, 골타요법 및 근육관절교정을 통해 구조적 이상을 제거하여 만성통증은 물론 내과 및 신경계 질환을 치료합니다. 주요 진료 과목으로는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오십견, 비염, 알러지, 갱년기 증후군, 생리통, 불안초조, 불면증, 담적병 등이 있으며 효과적인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험을 환영하는 나음 한의원은 6281 비치 블러버드 부의 나팍이며 문의는 65735-4000.
15: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6: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7: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물 자주 마셔야 될 것 같아요. 갈증 나기 시작하면 그때는 좀 늦습니다. 그러니까 틈틈이 물을 조금씩이라도 자주 마셔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절제는 모든 미덕의 진주를 꿰는 실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좋은 사람, 좋은 습관, 그리고 멋진 꿈. 우리 삶에는 정말 반짝이는 미덕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영국의 작가 토마스 플러는 이 아름다운 보석들을 하나로 엮어 가치 있게 만드는 실이 바로 절제라고 말하고 있네요. 아무리 좋은 도구와 감정도 절제가 없다면 쉽게 흩어지기 마련이니까요. 자, 오늘 하루 너무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나만의 속도 지키면서 잔잔한 행복을 좀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 어떨까요? 날씨는 무덥지만 몸과 마음은 쿨하게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0: 네, 핑크 마티니 노래였습니다. Splendor in the Grass라는 노래였어요. 초원의 빛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이 핑크 마티니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94년에 결성된 미국 재즈 밴드입니다. 윌리엄 워즈워드 초원의 빛에서 이 그 시에서 이 노래의 제목을 인용했다고 합니다. 그 워런 비티와 나탈리 우드가 주연했던 영화 기억하실 텐데요. 초원의 빛. 예, 그 영화 초원의 빛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십니다. 영화 중간에도 나오고 마지막 장면도 나와요. 예, 원래 윌리엄 워즈워드의 시에 나왔던 구절로 초원의 빛이여 꽃의 영광이여 이 구절 정도는 다 암기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의 매력이라고 하면 이 중간에 막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이 막 나오잖아요. 막 이렇게 흘러나오면 예, 저도 모르게 아, 정말 멋있다. 클래식이 가미된 팝송이기 때문에 곡의 풍미가 한층 더 고급스럽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서 오세요, 피님들 반갑습니다. 아, 소피아님, 예, 여전히 제일 먼저 인사해 주셨네요. 절제의 미를 생각해 보게 되네요. 우리 삶에도 절제가 없다면 결국에는 다 망가지게 돼요.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 명언이십니다. 맞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이기기 힘든 상대가 누굴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나 자신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더군요. 예, 바로 어제나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유혹에 흔들리는 나 그런 거 경험한 적 많지 않습니까? 예, 고대 철학자 세네카는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외부의 자극 어떤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스스로의 중심을 잘 잡는 셀프 컨트롤, 그러니까 절제의 미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소피아님께서는 맞습니다. 절제의 기술, 절제의 미. 예, 마음껏 우리 예, 그 기술을 좀 익혀보시는 거 어떨까 싶네요. 예, 순간순간 이 절제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예,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네요. 오늘 왠지 이런 멘트를 하고 싶어서 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몬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3: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4: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5: Korean Air.
6: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 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7: 너무 너무 좋습니다.
8: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6: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6: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 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0: 당뇨를 원인적으로 해결하는
11: 세종송보감.
10: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11: 세종송보감.
10: 쌩쌩 돌아라, 하하!
11: 세종송보감이잖아.
12: 그렇습니다. 세종송보감은 천연 솔잎풀 원료로 서울 약사 신협에서 연구하고 식약처가 인정한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세종송보감으로 우리의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1: 213-383-8899 383-8899 세종.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회사 슬로건이 너무 좋아요. 바로 오늘 만날 예, 세종바이오텍의 회사 슬로건인데요. 대표이신 데이비서 대표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선미 씨. 오랜만입니다.
0: 아, 오랜만이세요. 네. 대표님 오랜만이십니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1: 네, 어제가 초복이고.
0: 네, 네.
1: 그렇죠? 뭐 저... LA도 덥지만 제가 있는 동부도 96도, 97도 그러니까.
0: 아, 동부도 꽤 네, 무덥습니다.
1: 뭐, 예, 뭐 그래도 뭐 이럴 때일수록 뭐 여름은 더워야 되지 않아? 뭐 이렇게.
0: 그렇죠. 더우니까 여름이죠.
1: 네, 네 맞아요. 네, 네. 우리 선미 씨도 그러고 또 이 방송을 듣는 또 많은 청취하시는 분들 네. 모두 여름철에 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0: 감사합니다. 저는 세종바이오텍의 이 슬로건이 너무 좋아요. 대표님,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1: 네. 예. 자연 속에서 네. 또 좋은 그 원료를 개발을 해서 네. 우리 한국에도 연구소가 있고 아하. 또 미국에도 협력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0: 아, 그래서 그렇군요.
1: 한국과 미국에서 예, Made in Korea, 또 Made in USA 네. 좋은 제품을 연구해서 개발하는데 제가 오늘 여름이니까요.
0: 네네네.
1: 딴 얘기 잘 안 하고
0: 예.
1: 여름철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제품 몇 가지를 네. 간략하게

0: 맞습니다.
1: 당뇨, 혈압, 콜레스테롤, 혈관 건강에 안 좋은 분들 걱정이 많은데, 먼저 송보감부터 가볼까요? 시작해볼까요?
0: 그럴까요? 세종 송보감.
1: 좋습니다.
0: 예, 세종
1: 네,
0: 송보감부터
1: 시작합니다.
0: 달려보겠습니다.
1: 뭐 다들 아시겠지만
0: 네.
1: 송보감은 우리의 혈관 건강인데, 아, 여름철에 혈관 건강 지키는 거뭐 커먼 센스지만 여러분에게 한 가지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0: 네.
1: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수분 부족으로 우리의 혈액에 혈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그러니까 네, 물을 충분히 드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실내 온도와 실외 온도, 실내외 온도의 차가 큽니다.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니까 우리 선미 씨 지금 일하시는데 어떤지 모르겠는데,
0: 아, 시원합니다.
1: 저희 실내가 너무 추우면 어떤 분은 너무 추운 곳에 있다가 밖에 나가면 또 너무 덥습니다. 온도 차이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살짝 사무실에 긴 팔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지혜입니다.
0: 맞습니다. 네.
1: 자, 송보감은 뭐
0: 네네네.
1: 우리나라의 솔잎, 여러분 너무 잘 아시고요. 제가 방송 때 사실 우리나라의 솔잎은 지금도 많은 대학에서 또 많은 연구소에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 들어가면 솔잎에 대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데, 솔잎은 우리의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0: 네네.
1: 세종 송보감의 주 원료가 되고요. 제가
0: 아하.
1: 요 얘기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어떤 고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장님, 제가 몸이 이렇게 아주 덩치도 좋고 그랬는데요, 당뇨 때문에 완전히 제가 건강을 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0: 네.
1: 사장님, 당뇨에는요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0: 그쵸.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1: 당뇨에는 여러분 동의하실 겁니다. 당뇨에는 장사가 없듯이 우리의 혈관 건강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이유로 혈관 건강 꼭 지키면 좋은데, 자, 솔잎의 효능 뭐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제목만 중심으로 솔잎이 갖고 있는 효능이
0: 네.
1: 얼만큼 좋은지 요약해
0: 아하.
1: 드리겠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첫 번째는요,
0: 네네.
1: 솔잎은 혈관, 특히 이제 모세혈관이나 뇌졸중 예방, 혈압을 안정시켜주고 뇌졸중 예방에 좋은
0: 네.
1: 루틴이라는 성분이 솔잎에 들어있고요. 또
0: 네.
1: 솔잎에는 글리코키닌, 그래서 혈당 조절에 아주 좋은 성분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솔잎에는 테르핀, 탄닌,
0: 네.
1: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제가 지난 시간에는 또그 솔잎에는 해독작용을 도와준다, 그래서 아피에긴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솔잎에는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쌓이는 중금속, 특히 담배 피우시는 분들, 아직도 흡연하신 분 많은데,
0: 그렇죠,
1: 이런
0: 그렇죠.
1: 분들의 니코틴 배출에도 큰 도움이 되니까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잎은
0: 네.
1: 혈관에 필요한, 아주 필요한, 중요한 성분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0: 그럼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세종 송보감 필수겠어요, 대표님. 꼭 먹어야
1: 그렇습니다. 그래서
0: 할 그런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1: 혈관 청소부라는 별명도 만들어 주셨고,
0: 예.
1: 제가 아까 해독 기능 얘기했습니다만
0: 네.
1: 솔잎은 혈관을 디톡스해 주는 효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송보감은 뭐 아시는 그대로입니다.
0: 네.
1: 아침 저녁에 하나씩 이렇게 드시면 되고요.
0: 아하.
1: 요거는 한 3개월 정도 드시는 게 좋습니다.
0: 네.
1: 3개월분이 한 박스에 들어 있고 380불이고,
0: 네.
1: 제가 조금 있다가 세일 정보도 오픈을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대표님께서 이 키포인트만 탁탁 요약해서 짚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자, 이래서 혈관 청소부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세종 송보감 해독작용도 하니까 혈관 디톡스라도, 예,
1: 감사합니다. 네.
0: 혈관 디톡스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
1: 아침
0: 아침
1: 저녁에
0: 저녁
1: 하나씩
0: 하나씩?
1: 드시고요.
0: 예,
1: 네.
0: 너무 좋아요.
1: 조금 심하신 분들은
0: 네.
1: 하루에 세 번까지 그렇게
0: 아하.
1: 복용하실 수 있습니다.
0: 네네. 자, 여름 혈관 건강을 위해서 세종 송보감에 대해서 이렇게 팩트 체크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좀 하절기 이 면역력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대표님?
1: 네. 제가 오늘은 간단간단하게

0: 우리 하절기 건강을 위해서 우리 제품을 소개하는데 사실은 제가 요즘에 후코이단에 아주 푹 파묻혀 있습니다. 뭐 정말 미국에서도 그렇고 또 한국에서도 문의하시는 말 많은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요. 제가 저기 보니까 한국의 서울 노원구에도 후코이단을 보내드렸고 어저께 또 전라도 정읍에도 보내드렸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도 한국에 있는 경기도 용인에 우리 어머님한테 좀 보내주세요 해서 이 후코이단을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도 물론이고 한국에도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한국에 배송해 주세요 하시는데 자, 하절기 면역력은요. 주로 실내 온도와 실외 온도의 차에 따라서 온도 차 때문에 아시죠? 냉방병.
1: 냉방병. 아까 말씀해
0: 그쵸, 그쵸.
1: 주셨잖아요. 실내에서는 긴팔
0: 냉방병이
1: 옷 하나
0: 오면은
1: 준비하라고.
0: 그렇습니다. 냉방병이 오면은 체력이 저하되고 수면 부족도 생길 수가 있고 온 몸이 기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면역력, 특히 하절기의 면역력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후코이단 얘기는 뭐 여러분 많이 아시니까요. 우리 고선미 씨한테 한 가지만 확인하고 바로 세일을
1: 뭘까요?
0: 드립니다.
1: 말씀해 주세요. 물어봐 주세요.
0: 네, 감 잡으셨을 거예요.
1: 아, 그럼요.
0: 후코이단의 효능 중에 아포토시스 효능, 제가 방송 때 많이 강조합니다. 아포토시스 효과가 뭡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1: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비정상
0: 세포.
1: 세포를
0: 네.
1: 감열하도록 도와주는
0: 맞습니다.
1: 아주 좋은 친구잖아요. 이 아포토시스.
0: 맞습니다. 후코이단의 아포토시스는 제가 사실은 며칠 전에도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투병하다가 완쾌가 된줄 알았는데 다시 재발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도 한참 상담을 했었는데 후코이단의 아포토시스 효능은 우리 몸 안에 비정상적인 세포를 스스로 자멸하도록 도와주는 효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항암 효과, 면역력에 탁월하고 하절기에 여러분들 뭐 면역력 떨어지는 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후코이단을 드시면 좋고요. 사장님, 후코이단 나온 지 얼마나 됐어요? 우리 세종 바이오텍은 8년 전에 8년 전, 아마 선미 씨도 기억할 겁니다.
1: 그렇죠.
0: 8년 전에 개발이 됐고 다른 유사 후코이단보다 함량도 월등히 많고 고순도의 후코이단이 되고 요즘 특별히 사랑받는 이유는 원산지 일본산 후코이단이 아니고 청정 대서양 지역에 후코이단으로 개발이 됐고요. 제가 가격만 말씀을 드립니다. 혈관 청소 세종 송보감은 3개월분이 한 박스 380불. 그다음에 후코이단은 4개월분이 한 박스 380불인데 오늘 첫 번째 세일은요. 제가 오늘 첫 번째 세일, 두 번째 세일 두 가지 준비했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됩니다.
1: 기대가 됩니다.
0: 첫 번째 세일은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시는 바로 그 세일인데 세종 송보감 이건 다섯 분에게 드릴 겁니다.
1: 선착순 5분.
0: 세종 송보감 3개월 한 박스 구입하시면 보통은 2 플러스 1 하는데 오늘은 한 박스만 구입을 하시면 면역력에 탁월한 똑같은 가격이죠. 세종 후코이단 4개월 한 박스를 선물로
1: 한 박스만 구입을 해도 한 박스를 선물로 주신다는 거잖아요.
0: 네. 그리고 지난번에 이거 되게 좋아하시던데 신제품
1: 네.
0: 리포존
1: 비타민
0: 비타민
1: C.
0: C 한 병도 같이 드리는데
1: 너무
0: 요거는
1: 좋아요, 이 제품.
0: 다섯 분에게 드릴 거고요. 전화번호 바로 오픈을 하겠습니다. 213 383 8899 213 383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인터넷으로 하면은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 두 박스 구입하면 한 박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송보감이. 그리고 후코이단은 아예 세일 정보가 없어요. 그런데
1: 그쵸.
0: 이분이 이 방송을 들으시고 다섯 분에게 드린다 그랬더니 전화를 하셔가지고 다짜고짜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1: 뭐라고 했을까요?
0: 송보감을 사면 후코이단을 줘요? 진짜예요?

0: 진짜요? 그러시면서 이제 구입을 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은 꼭 드시고 나면 저 다음에도 이 세일로 해주세요, 이 세일로 해주세요 예약까지 하셨는데
1: 네.
0: 여러분들 꼭 이 여름철에 세종 송보감으로 혈관 관리하시고
1: 네.
0: 또 선물로 드리는 후코이단으로 면역력을 든든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니까 전화 네. 주시면 좋겠고요.
1: 네네네.
0: 자, 허미 씨,
1: 네.
0: 시간이 없지만 하절기가 되면서 휴가철이 되면서 문의가 많은 게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1: 네.
0: 회사 제품 중에 관절 건강에 좋은 세종 관절 보관.
1: 네.
0: 그 다음에 여름철에 우리 멀리 어디 갈 때
1: 네.
0: 방광 건강이 안 좋으신 분, 소변 문제가
1: 맞아요.
0: 있는 분들이 정말 힘들어 하시는데.
1: 그렇죠, 그렇죠.
0: 방광 건강에 좋은 세종 요로 청보감이에요.
1: 네.
0: 그래서 요거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드릴게요.
1: 네네네. 네.
0: 차를 타도 비행기를 타도 무릎 건강이 안 좋아서
1: 우리 손목, 어르신들
0: 발목,
1: 많습니다.
0: 네. 네, 손가락 저 여기 동부에는 네일샵 하시고 세탁소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고 캘리포니아도 많겠지만
1: 네.
0: 그런 분들이 육체적인 일 하시는 식당 하시는 분도 많고요.
1: 네.
0: 그다음에 주부님들이 이렇게 손가락 마디마디가 힘 이제 갱년기가 되고 또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이 되면 이렇게 관절이 힘들어집니다.
1: 네, 맞습니다.
0: 세종 관절 보감은 보스웰리아, 콜라겐,
1: 네.
0: 식이유황,
1: 아하.
0: 상어연골 이런 성분들이 구성이 돼 있어서 하루에 한 포를 드십니다.
1: 네.
0: 하루에 한 포를 드시게 돼 있는데 관절 건강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요거는
1: 어허.
0: 가격이
1: 네.
0: 2개월분 한 박스에 195불이고요.
1: 네.
0: 그다음에 또 한 제품은 아까 그 방광 건강,
1: 예.
0: 네, 방광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제품 이름이
1: 네.
0: 아마 선미 씨도 기억할 겁니다. 아주 좋은 제품이 우리 회사의 오래된 제품인데
1: 네.
0: 세종
1: 요로청보감
0: 요로청보감 맞습니다.
1: 예.
0: 요로청보감.
1: 네.
0: 그래서 빈뇨증이 있거나
1: 으흠.
0: 또 요실금 또 남성분들 중에 전립선 건강이 약하신 분들은
1: 네.
0: 이 세종 요로 청보감을
1: 네.
0: 드시면 좋고요. 이게 주성분이 뭐냐면 크랜베리 추출물,
1: 아하.
0: 호박 추출물,
1: 그리고
0: 비수리, 아연 이런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1: 네.
0: 이것도 한 박스 2개월분에 가격은 똑같습니다. 195불
1: 오, 가격이 진짜 좋아요. 대표님 가격이 너무 좋은데 여기다가 또 프로모션까지 해주시니까 얼마나
0: 네,
1: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0: 바로 오픈하겠습니다.
1: 네네네.
0: 네. 세일 정보는요.
1: 네.
0: 두 번째 세일 정보는 관절보감, 요로청보감 각각 2+1 두 박스에 한 박스인데
1: 네네네.
0: 섞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1: 아하. 좋습니다.
0: 가격이 똑같으니까.
1: 네네네.
0: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관절보감 두 박스에 요로청보감 한 박스 주세요 하셔도 되고요.
1: 네네네.
0: 아니면 그냥 저는 요로청보감으로 다 주세요 이래도 되는데
1: 두
0: 박스에 한 박스를 드릴 거고 여기에도 역시 신제품
1: 네.
0: 리포좀 비타민C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세일 정보를 빨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자, 전화번호 213-383-8899 213-383-8899번으로 지금 바로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관절 건강이나 방광 건강은 여름철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장거리 휴가 갈 때 정말 애로사항이 많아요. 어르신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신데요. 자, 세종 관절보감, 세종 요로청보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지금 바로 전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13-383-8899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님과 직접 이렇게 상담하길 원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가능한 거죠?
0: 물론 가능하고요.
1: 예예. 예.
0: 그 첫 번째 세일은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세일이지만 인원의
1: 네.
0: 한정을 둘 수밖에 없어서
1: 세종
0: 송보감을 구입하시면
1: 네.
0: 세종 후코이단을 한 박스 드리고
1: 네.
0: 또 리포존 비타민C 한 병을 드리고요.
1: 네.
0: 이것도 한국에 배송이 되니까
1: 무료 배송.
0: 여러분 상담하시면 좋겠고요.
1: 네.
0: 그다음에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 꼭 경험하세요. 세종 관절보감,
1: 네.
0: 세종 요로청보감은
1: 네.
0: 두 박스에 한 박스, 그리고 리포존 비타민 C 한 병 같이 네. 드리니까 미국 이것도 미국은 물론이고 네. 한국에도 배송이 되니까 여러분 상담 아 우리 사무실은 윌셔 6가 버질길에 그대로 있습니다.
1: 네,
0: 직접
1: 네, 네.
0: 오실 분도 213
1: 네.
0: 383 8899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 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엄청나게 여름철 우리 한인 커뮤니티 건강을 위해서 엄청나게 프로모션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0: 네,
1: 네 세종 후코이단, 이 세종 송보감, 세로 요로 청보감, 또 관절 송보감 이렇게 쭉 네. 소개를 해주셨는데 관절 건강, 또 비뇨기과 질환이 좀 약하신 분들 그리고 면역력 떨어지시는 분들, 당뇨이신 분들 꼭 네. 이 세종 바이오텍 213 383-8899번으로 예, 상담 받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선물도 푸짐해요. 리포전 비타민C가 굉장히 좋잖아요. 대표님.
0: 예. 감사하고요.
1: 예, 예.
0: 제가 우리 무더운 여름철이지만 또 네. 방송을 통해서 필요하신 네. 분들의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아, 마무리 인사는 이렇게 할까요?
1: 네.
0: 매번 이렇게 똑같은 인사를 드립니다.
1: 그렇죠.
0: 행복과 건강은
1: 돈으로
0: 렌트되지
1: 않는다.
0: 않습니다.
1: 아, 네. 너무 좋은 말이에요.
0: 주신 건강, 또 주신 행복, 오늘의 건강, 오늘의 행복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또 행복과 건강은 돈으로 렌트되지 않는다라는 아, 아주 멋진 말씀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세종바이오텍 본사 대표이신 데이비서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세종바이오텍 213-383-8899 213-383-8899번으로 지금 바로 주문하시면 선착순 5분께 엄청나게 큰 선물과 함께 프로모션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0: 네, 건강하세요.
1: 네.

0: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1: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0: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1: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0: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2: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3: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4: 홈쇼핑 월드 초대박 세일. 콩고물 찹쌀떡 10개 6불99, 쭈꾸미 볶음 6불99, 시원한 동태탕 5불99, 코다리 조림 4불99, 대통령상 받은 배추김치, 총각김치, 여수 돌산 갓김치도 9불99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5: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6: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7: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8: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파크와 가든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먼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아큐팡님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세요. 고맙습니다. 3주 연습입니다. Keep on learning.

네, 탐 존스 노래 들어봤습니다. Keep on Running이었어요. 오늘 연예 소식을 보니까요, 이 할리우드를 비롯한 해외 연예계에서 가장 뜨겁게 주목받고 있는 그런 소식들, 눈에 들어온 소식들이 있어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더 오디세이가 마침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올여름 최고의 기대작이 아닐까 싶네요. 예, 한국에서 크리스토퍼 놀란이 그 6키즈 온더 블록인가요? 그 프로그램,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죠. 거기에 출연해서 또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눈다는 그런 기사를 봤는데요. 이 거장이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연출하고 맷 데이먼, 또탐 홀랜드, 앤 하스웨이, 로버트 파틴슨 등 초호화 캐스팅을 자랑하는 SF 신화 대서사시 더 오디세이가 드디어 내일 개봉합니다. 내일 금요일 만나요. 예, 북미 개봉을 앞두고 전 세계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저도 꼭 보려고요, 이 영화. 화요일날 50% 디스카운트 해주는데 화요일날 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예. 주인공 오디세우스 역을 맡은 맷 데이먼은 캐릭터의 이 강인하고 날렵한 외형을 표현하기 위해서 정말 혹독한 다이어트를 거쳐서 체중을 뭐 엄청나게 많이 뺐다고 합니다. 이 놀란 감독의 이 가짜 수염 불가 원칙에 따라서 무려 1년 동안 실제로 수염을 길렀다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더라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영화를 찍기 위해서 1년 동안 수염을 깎지 않고 길렀다고 합니다. 가짜 수염 붙이면 좀 뭔가 어색하잖아요. 아, 참 배우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분량을 새로운 65mm의 IMAX 이 카메라로 촬영해서 시각적인 경이로움을 선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영화인들과 시네필들이 흔히 말하는 65mm 맥스 카메라는 그 현존하는 아날로그 필름 카메라 중에 가장 거대하고 압도적인 해상도를 자랑하는 촬영 장비라고 하네요. 이 카메라가 왜 영화계의 끝판왕으로 불리는지 아마 아시는 분들도 꽤 많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튼 엄청나게, 예,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리고요, 또 오늘 좀 안타까운 소식도 있더라고요. 이 주라기 공원의 별, 예, 고샘 닐의 갑작스런 비보 소식입니다. 이 영화 주라기 공원과 피아노로 전 세계 영화 팬들의 큰 사랑을 받았던 뉴질랜드 출신의 배우입니다. 샘 닐이 지난 7월 13일 향년 78세로 78로 세상을 떠났다라는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오늘 16일, 예, 그의 에이전트는 일부 왜곡된 보도를 바로잡으면서 샘 닐의 직접적인 사인은 폐렴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는 지난 2022년부터 희귀 성향의 비호지킨 림프종 진단을 받고 투병해 왔고요. 그 최근에 그뭐 세포 치료를 통해서 완치, 뭐 관해 판정을 뭐 받은 상태였대요. 암은 완전히 극복했지만 갑작스런 폐렴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나 주변에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뜻에 따라서 장례는 이 뉴질랜드 개인 농장에서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오랜 시간 스크린에서 묵직한 존재감을 보여준 고샘 닐의 명복을 빕니다. 슬픔과 설렘이 교차하는 오늘의 할리우드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 노래 듣겠습니다. 장미 여관이에요, 봉수가.

0: 남가주 최고의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제 카카오톡으로 더 빠르게 만나보세요.
1: 라디오 서울 뉴스 카톡 채널 론칭 기념 스타벅스 커피 500잔을 쏩니다.
0: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라디오 서울 뉴스를 검색해 채널을 추가하시면 선착순 500분께 스타벅스 오블 기프트 카드를 드립니다.
1: 지금 바로 카톡 친구 등록하고 시원한 커피 받아가세요. 가입하고 일주일만 함께해 주시면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 잔 쫙 쏩니다.
0: 선착순 500명 한정. 마감되면 종료됩니다.
1: 이 이벤트는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거만가가 단독 후원합니다.
0: 자세한 내용은 라디오 서울 1650.com에서 확인하세요.
2: 류마티스 관절염,
3: 어깨와 허리 통증,
2: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3: 성민산삼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2: 진통제 없이
3: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2: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3: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1335-3304
4: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5: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장의사는 어떠세요?
4: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5: 한국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4: 한국장의사 전화번호는요?
5: LA 323-734-5656, 노르웍 5628-0788.
6: 눈은 밝게,
7: 얼굴은 아름답게,
6: 불란서안경 거만과.
7: 불란서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6: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7: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6: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거만과.
7: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6: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8: H마트 행운의 7월 이번 주 특별한 혜택,
9: 광천녹차 전장김 선물 세트, 국산콩 통째로 검은콩 17곡 두유, 돌강미어, 생배주스 등 엄선된 상품들로 준비한 한국농협 특판전.
8: 7월 30일까지 LA코리아타운, 부에나파, 다이아몬드바, 토렌스 그리고 얼바인 노스파크점에서 만나보세요.
9: 폴라포, 누가바, 바밤바, 호두마루, 브라보콘까지 무더위를 날려줄 혜택 인기 아이스크림 모음전도 놓치지 마세요.
8: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0: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1: 퍼팅은 거리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12: Stop missing easy putts with 108 Golf.
11: 특허받은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
12: 한국 골프연구센터 로봇 테스트로 검증된 정확한 퍼팅.
11: 한국 장인의 수제 제작 프리미엄 퍼터.
12: More confidence, more consistency, better scores. 108 Golf.
11: 지금 108golf.com에서 만나보세요. 108golf.com.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 함께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이란 항구에 대한 군사 봉쇄를 다시 발동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재개통하려는 시도가 또다시 벽에 부딪혔습니다. 지난 4월 중순 처음 시작돼 지난달 미-이란 평화협상 개시를 위한 잠정 합의로 중단됐던 봉쇄가 이번 주 재개되면서 이 핵심 이 해상 통로의 선박 운항을 완전히 정상화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가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이미 필기시험을 통과하고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캘리포니아 운전자 약 1만 1,000명이 부정행위 의심을 받으면서 이 필기시험을 다시 치러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차량 등록구 이 DMV는 최근 실시한 필기시험 결과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시험상의 이상징후를 발견하고 지난달 해당 운전자들에게 일제히 안내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재시험 대상자는 지난 2025년 7월부터 2026년 4월 사이에 필기시험을 치른 운전자들로 이들은 서한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필기시험을 치러 통과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면허가 즉시 취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라디오서울1650.com 7월 2일자 또 7월 7일자 로컬 뉴스 섹션에서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온이 110도까지 치솟는 최악의 폭염이 절정에 달한 오늘 어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북부 산타클라리타 지역에서 대형 수풀 화재인 포인트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 불길이 인근 주택과 턱 밑까지 번지면서 긴급 대피 경보가 내려지고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등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 LA 카운티 소방국에 따르면 산불은 오늘 오후 1시 47분쯤 이 산타클라리타 내 센트럴 포인트 파크웨이 2130 블록 인근 야산에서 어제 시작됐습니다. 이 건조한 수풀과 강력한 폭염 속의 기류를 탄 불길은 무서운 이 속도로 번져서 이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약 20분 만인 오후 2시 8분쯤 2단계 경보를 발령하고 소방력을 대거 증원했습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7월 15일에서 16일 도쿄를 방문해 일본의 AI 파트너 생태계를 주제로 미디어 브리핑을 열고 이 마스모토 요헤이 문부 이 과학상과 만찬 자리에서 축배를 나눴습니다. 이 방문은 젠슨 황이 한국, 대만을 연이어 찾은 뒤 일본이 소외됐다는 재팬 패싱 논란이 나온 직후 이루어졌고요. 이 15일에는 엔비디아 세가 파트너십 30주년 행사에 참석하고 이 아키하바라 세가세미 이벤트에도 들렀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사비에르 베세라 후보가 공화당 스티브 힐튼 후보를 압도적인 격차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주민들은 환경법을 개정해 주택 인프라 건설 속도를 높이는 주민 발의안에도 강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가 수요일 밤 어제 발표한 이번 조사는 기후변화와 환경정책에 초점을 맞췄고요. 이 케빈 뉴섬 주지사의 뒤를 이을 이 차기 주지사 후보들의 대한 지지도도 함께 조사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1: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0: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1: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바일리.
2: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3: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4: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5: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6: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5: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6: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5: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6: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7: 1250만불, 1250만불.
8: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7: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9: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7: 주 7일 24시간.
9: 33782-8600, 33782-8600.
7: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배려심이 있고 친절한 사람을 보면은요, 왠지 마음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아,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은 정말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그냥 편안해서 몸도 마음도 릴렉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알고 싶고 친해지고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마크 트웨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친절, 배려는 귀 먹은 사람도 들을 수 있고 눈이 먼 사람도 볼 수 있는 언어이다. 와, 정말 멋진 말 아닌가요? 자, 소설가 마크 트웨인의 이 한마디가 굉장히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거창한 말이나 화려한 몸짓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작은 배려의 눈빛과 행동은 어떤 언어보다도 강력한 울림을 주곤 합니다. 해피투게더 우리 해피님들은 다 그런 분들이신 것 같아서 참 기분 좋고 예, 감사합니다.

0: 네.
1: 국민 요정이죠. 아이유가 불러준 예, 내 손을 잡아라는 노래였습니다. 아, 노래 좋네요. 목소리도 좋고. 예. 자, 소피아님께서 오프닝 멘트에 대한 피드백을 이렇게 주셨어요. 배려심 있고 친절한 사람은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배려는 아주 오랜 시간 몸에 배이지 않으면 나올 수 없거든요. 그런 사람 곁에는 늘 사람이 모이게 되지요. 예, 맞는 말씀이시네요. 정말 예, 아주 명언과도 같은 아주 멋진 댓글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분석이세요. 무조건 공감합니다. 이렇게 또 엄지 쫙 올려주셨네요. 예, 여러분들께서 올려주신 이런 댓글 읽을 때마다 저는 많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올려주신 댓글 예, 제 마음에도 새겨봅니다. 맞아요. 아 그래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 돼야겠구나. 친절한 사람이 돼야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예, 맞습니다. 마크 트웨인의 이 말 친절과 배려는 귀가 안 들리는 사람도 들을 수 있고 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 볼 수 있는 언어이다 라는 말 예, 다시 한번 정말 가슴에 새기게 됩니다. 해피투게더 2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리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나와주세요.
2: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3: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4: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5: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6: 너무너무 좋습니다.
7: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5: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5: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0: 홈쇼핑 월드 초대박 세일. 콩고물 찹쌀떡 10개 6불99, 쭈꾸미 볶음 6불99, 시원한 동태탕 5불99, 코다리 조림 4불99, 대통령상 받은 배추김치, 총각김치, 여수 돌산 갓김치도 9불99의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1: 홈쇼핑 많이 들어가세요.
12: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0: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11: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12: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3: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2: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3: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12: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3: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14: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15: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14: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15: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14: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15: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16: 눈은 밝게,
17: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안경거만과. 불란서안경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16: 앞으로도 불란서안경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17: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16: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거만과.
17: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16: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번.

0: 빅투게더 2부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과 함께 서울의 중심입니다. 서초동으로 한번 가볼까요? 최근 부동산 시장의 흐름 속에서 파격적인 조건과 라이프 스타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바로 지젤 라이프그라피 서초인데요. 과연 이곳이 제안하는 새로운 삶의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놓쳐서는 안 되는 특별한 기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홈즈 리얼티의 앨리스 리 선생님 나와 주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라디오 서울 청취자 여러분. K홈즈 리얼티의 앨리스 리입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아주 특별한 곳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1: 네네. 네. 일단 저희는 미주에 계신 한인분들이 네. 그 서울 핵심 지역의 부동산을 미국에서 편하게 상담을 하시고

0: 많이들 이제 문의를 주세요.
1: 그렇죠.
0: 네네.
1: 네, 본격적인 이 매물 이야기 전에요. 요즘 미주 한인분들의 한국 부동산 수요가 실제로 어떤지 또 여쭤보고 싶네요. 현장에서 느끼시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0: 네네. 사실은 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한국에 있는 그런 프리미엄 부동산을 많이 네.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지어 올리는 그 전에 이제 분양을 하는 것들도 있고 한데 항상 문의를 주시면 아 그게 지금 당장 입주를 할 수 있냐
1: 네. 네,
0: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왔다 갔다 하시거나 아니면 네. 완전히 이제 돌아가서 이제 의료나 이런 거를 좀 누리시기 위해서 그 역임인을 또 선택하시거나 뭐 그렇죠, 자녀 그렇죠. 교육이나 이런 걸로 이제 좀 거주를 고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지금 당장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1: 꽤 역임인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0: 네.
1: 자, 그런 분들이 매물을 고르실 때 공통적으로 원하는 그런 조건이랄까요? 그런 게 특별히 있습니까?
0: 네네. 말씀드린 대로 죄송합니다. 네. 이미 지어져 있는 매물,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시고 뭐 좀 잘 모르시다 보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실지 좀 많이 고민이 되셔서 그런 게 손이 안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위치가 이제 서울 강남 뭐 이쪽에 있는 제일 중심지에 있는 거를 또 많이 원하시거든요.
1: 네네네. 그렇군요.
0: 네, 이 세 가지를 다 조건에 맞춘 게 바로 지금 이 서초 네, 지젤 라이프그라피입니다.
1: 네, 서초 지젤 라이프그라피.
0: 네네네.
1: 특이해요.
0: 네, 이름도 되게 멋있죠.
1: 네, 멋있고 특이합니다. 네. 한국이 좀 이 아파트라든가 새로운 건물들 이렇게 공사할 때. 그 이름들이 굉장히 좀 약간 특이한 이름들이 많더라고요. 아파트도 그렇고.
0: 그렇죠. 예.
1: 건물들이 예. 전부 다 이름들이 좀 약간 옛날하고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고급스러워진 겁니까?
0: 네. 좀 그런 프리미엄 느낌을 많이 살리기 위해서 예, 예, 고심해서 예. 이제 이름을 짓고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그럼 이미 완공돼 있는 실물 매물이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0: 네, 그래서 직접 서초동 현장에 나와서 네. 보시면 네. 로비로 들어가서 수영장이나 커뮤니티도 보시고 네. 실제 유닛 안에 마감이랑 뷰 어떠신지 보고 네. 하나하나 들어가서 이제 어떤 동호수를 하실지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1: 아하,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보고서 네. 이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보통 원룸이나 뭐 원룸이나 이렇게 스튜디오를 떠올리게 되잖아요.
0: 네, 그렇죠.
1: 근데 투베드룸이라는 게 조금 특이한 사항인 것 같아요.
0: 네, 네. 이거는 지금 지하 6층에서 22층까지 총 399실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
1: 네.
0: 17평에서 21평까지 되어 있고 전 모든 세대가 방 2개, 화장실 2개인 투베드 투베스 구성으로 네. 되어 있기 때문에
1: 네.
0: 법적으로는 오피스텔이 맞지만 그 원래 기존의 원룸용 오피스텔이랑 완전히 다른 넉넉한 주거 공간에 이제 네. 서초동이라는 프리미엄 로케이션, 그다음에 호텔급 어메니티,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게 결합한 상품이기 때문에
1: 네, 네, 네,
0: 아파트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청약이나 규제, 부동산 규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네, 네, 거에서 네. 좀 자유롭게 접근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역임인을 준비하는 뭐 부부 두 분이 살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고.
0: 그렇죠.
1: 또 누가 손님이 와도 투베드니까
0: 그렇죠. 네.
1: 방을 내줄 수 있어서 또
0: 네,
1: 좋은 것
0: 맞습니다.
1: 같아요. 손님이
0: 네.
1: 오셨을 때도
0: 그렇고. 그렇죠. 그렇죠.
1: 네, 투베드 투베스가 참 매력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맞아요. 네. 이 사이즈로 이렇게 하시려면 네. 굉장히 또 이제 가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네. 때 아주 준비를 저희가 잘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1: 네, 그렇군요. 주차는 어떤가요? 네, 주차도 이렇게 차를 두고 다니시는 분들 꽤 많다고 들었어요.
0: 요즘에 사실 굉장히 주차도 한국에서도 네.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이 자주식 주차라고 해서 기계식 주차가 아닌 직접 운전해서 지하 주차장에 대실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382대를 확보를 했고요.
1: 와, 그렇군요. 네, 좋네요.
0: 그리고 전기차 요즘에 많이 사용하시고 있어서
1: 네.
0: 그거랑 이제 또 가족 배려구역 등등 이제 저희가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지하 2층에 또 뭐 드롭오프 하실 수 있는 존이나
1: 네.
0: 뭐 개인 창고 이런 것도 다 저희가 준비를 해서
1: 네.
0: 여러 가지 뭐 골프백이나 계절 짐 등을 보관하실 수 있게
1: 네.
0: 또 스토리지를 따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1: 그러면 뭐 다 마음에 드는데요.
0: 그렇죠.
1: 입지 가치는 어떨까? 서초동이면은 꽤 비싼 땅이잖아요.
0: 오, 네.
1: 비싼 곳에 이제 들어섰는데.
0: 그렇죠.
1: 과연 입지 이 가치는 어느 정도가 될까? 이것도 궁금해요.
0: 그렇죠. 네. 한국에서 부동산 하면은 사실 역세권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한데요.
1: 네.
0: 여기는

0: 1호선 남부터미널역 도보 앞에 약 5분 정도
1: 네.
0: 그리고 또 2호선 교대역 서초역까지 이용하실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1: 와, 진짜 네. 최고 황금 땅이네요.
0: 네, 최고입니다.
1: 와, 서초동이라는 입지
0: 네
1: 진짜 왜 좋은지
0: 네
1: 핵심 포인트만
0: 네네 딱 네, 말씀을
1: 짚어서
0: 드릴게요.
1: 예, 네네 해주세요.
0: 보시면은 이제 또 자차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초 IC로 경부고속도로 진입도 되실 수 있고
1: 네네.
0: 그다음에 사실 역이민 준비하시는 분들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의료가 있잖아요.
1: 그렇죠.
0: 병원
1: 중요하죠.
0: 네 그거 보시면은 네 강남 세브란스 병원 그다음에 가톨릭대 서울 성모병원이 인접해 있어서 대형 대학병원 두 곳이 바로 앞에
1: 와.
0: 생활권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1: 네네네.
0: 그다음에 미국에서 가시는 분들 또 제일 그리우신 이제 코스트코.
1: 코스코.
0: 네, 몇 개 없기 때문에 편한 위치에 또 네 위치에 있고.
1: 가까이 있고요.
0: 네네. 그리고 예술의 전당이 도보로 가실 수 있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1: 너무 좋네요.
0: 네, 전시회랑 콘서트 같은 거 즐기실 수 있고.
1: 네.
0: 그다음에 공원이 또 인접한 곳에 두 군데나 있기 때문에 우면산이라고 또 산도 가까이에 있고 그래서 자연을 또 누리실 수 있는 게 준비가 돼 있고요.
1: 네네네.
0: 그다음에 근처에 이제 법조타운이 자리를 한 이제 안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임대 수요나 이런 네. 것도 네, 계속 있는 좋은 지역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1: 그야말로 고급 주거 벨트로 예, 네. 봐도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맞습니다. 정말 뭐 입지 가치가 엄청날 것 같아요. 서초동은 뭐 땅이 비싸기로
0: 그쵸,
1: 굉장히 그쵸. 비싼 황금 땅으로도 유명한데
0: 네.
1: 이곳에 이렇게 들어섰단 말이에요.
0: 네네.
1: 자, 이른바 뭐 자녀나 손주 교육 때문에 또 한국행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예, 제일... 근데 이 서초동 하면 학군이 되게 좋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한국 부동산을 네. 빼놓을 수 없는 학군을 봤을 때 여기는 그 유명한 강남 8학군 많이 들어보셨죠.
1: 강남.
0: 네네. 그래서
1: 강남 땅이라서 비싸죠.
0: 네네. 그래서 유명한 서울고, 상문고, 세화고, 세화여고 네. 같은 이제 전통 명문 학교가 바로 인접을 해 있고 서초동 학원과도 네, 다 있기 때문에
1: 네.
0: 은퇴 거주지뿐만 아니라 교육 네. 베이스로도 네.
1: 투자 가치로도 좋고 네. 교육 학군으로도 최고 지역이네요.
0: 네. 맞습니다.
1: 아하. 그러면 이제 실내를 조금 둘러볼까요? 실내는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궁금해요.
0: 네. 또 이제 네. 또 안에 중요하죠.
1: 네. 유닛 구성도 굉장히 중요한데
0: 네. 네.
1: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총 그 A1, B, C, D 이렇게 다섯 개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모두가 투베드, 투베스로 되어 있고요.
1: 네.
0: 뭐 사이즈는 이제 다 유닛 타입마다 다르겠지만 저희가 17평에서 21평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중요하게 이제 서초구에서 최초로 오피스텔 발코니 허가를 받아서 추가 비용 없이 저희가 발코니가 적용된 유닛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되게 메리트라고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임대를 하시거나 이제 렌트를 주시거나 재판매 나중에 다시 파하실 때
1: 네.
0: 경쟁력에 또 이제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아요.
1: 그렇죠. 투자 가치로 최고네요. 정말. 근데 이 마감재나 옵션 수준은 어떤지요?
0: 아, 네.
1: 옵션.
0: 여기는 또 한국 하면은 예, 또 풀옵션.
1: 그렇죠.
0: 네. 근데 이제 그 풀옵션이 무상 제공되는데 그 레벨도 또 하이엔드급이라서 다릅니다. 저희
1: 와.
0: 독일 불탑, 이탈리아 스카볼리니 주방, 그다음에
1: 오.
0: 콜러 도기, 천연 대리석 마감에 천장형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보쉬 인덕션, 세탁기
1: 네.
0: 건조기, 에어드레서,
1: 네네네.
0: 식기 세척기까지 모두 무상으로 저희가 다 드려드리기 때문에
1: 너무 좋네요.
0: 미국에서 진짜 캐리어 하나만 가지고 가셔도
1: 너무 좋아요.
0: 네, 충분히 사실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아무 뭐 가구 살 필요가 없어요.
0: 네,
1: 다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0: 네.
1: 그것도 명품으로 다 준비가
0: 그렇죠.
1: 되어 있는
0: 그렇죠. 네. 프리미엄 하이엔드에 맞게 저희가.
1: 예.
0: 네.
1: 와, 정말 좋습니다. 최고의 컨디션.
0: 네.
1: 아하. 자, 프리미엄 오피스텔이라면 커뮤니티 시설도 궁금해져요. 커뮤니티
0: 네.
1: 시설은 어떻게 갖춰져 있는지요?
0: 네, 아까 저희가 호텔 서비스 어미니티 이걸 누리실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1: 네네.
0: 이제 간단하게 딱 그것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리조트처럼 모든 걸 누리실 수 있게 지하 1층에 20m 실내 수영장, 이제
1: 네.
0: 온수풀로 되어 있고요.
1: 아, 잘 돼 있네요.
0: 네.
1: 진짜.
0: 그리고 피트니스 센터, 심지어 골프 연습장도 있고요. 큰 대규모 베이커리 카페도 있고
1: 네.
0: 그다음에 처음 들어가실 때 로비에 있는 오픈 가든부터
1: 네.
0: 저희 프라이빗 테라스나 가든 라운지 그다음에 최상층의 루프탑 가든까지 진짜 없는 게 없는
1: 없는 게 없네요.
0: 네.
1: 진짜 그야말로 아주 쫙 갖췄네요.
0: 네네.
1: 어허, 진짜 그야말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캐리어만 들고 가면 네. 될 것 같아요.
0: 진짜 그 호텔 호캉스라고 하잖아요.
1: 호캉스. 네. 예, 호캉스네요 그야말로.
0: 그쵸. 안 나가셔도
1: 예.
0: 집에서 그런 걸 다 누리실 수 있게 저희가 다 준비를 했습니다.
1: 아, 열 말지 참. 궁금해지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네. 아니 실내 수영장이 이렇게 갖춰져 있는 오피스텔은 흔치 않잖아요.
0: 네 맞습니다. 사실 그 네. 주변에 이제 여러 하이엔드 뭐 오피스텔이라고 많이 있지만 이렇게 저희가 399실 규모이기 때문에 네. 이제 실내 온수풀로 해서 이제 사계절 모두 이용하실 수 있는 이런 거를 갖출 수 있는 거는 이제 네. 저희가 이렇게 대규모이기 때문에 네. 이제 해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안에서만 또 즐기실 수 있는 이런 어메니티를 많이 즐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아, 그렇네요. 진짜 네. 저도 돈 있으면 네. 돈 있으면 아니요 돈을 만들어야 되나요?
0: 네네네.
1: 자 컨시어지 서비스도 있다고요?
0: 네, 그 입주민 전용 네. 서비스인데요. 네. 리셉션, 다음 비서 서비스, 발렛, 조식 서비스, 세탁 도우미, 뭐 펫 케어, 방문 세차. 인테리어, 입주 청소, 뭐 물품 보관, 네. 뭐 여러 가지 이런 서비스를 그 전용 어플리케이션, 네. 그 앱으로 네. 하나로 이제 신청하고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가 되어 있고요. 네. 특히 비서 서비스랑 발렛 서비스는 1년에서 이제 6개월 동안 무상으로 네, 하실 수 있게 저희가 또 서비스를 드리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사실 이 LA에 사시는 분들이 헛강수로 한 6개월 머물다가 오기도 하고 네. 그런 케이스들이 종종 있잖아요.
0: 그렇죠.
1: 출장 오랫동안 이제 가시는 분들 네네. 그런 분들이 좀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0: 네, 맞습니다. 네. 정말로 실제로 그 한국에 2, 3개월씩 머물면서
1: 비즈니스 때문에 가시는,
0: 네, 가시는 분들
1: 많아요.
0: 문의가 정말 많아요. 네. 거기서 이제 머무시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1: 그렇죠. 네. 자. 미국에 계시다가 아까도 이제 말씀을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0: 네네.
1: 그 뭐 1년에 몇 달만 한국에 머무시는 분들
0: 네네.
1: 예, 이런 서비스가 정말 실질적으로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셉션이랑 네. 보안이 이렇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1: 걱정하지 않아도 네, 되겠고
0: 없는 기간 동안도 네, 걱정 안 하셔도 네. 되고요.
1: 보안 시스템이 정말 철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0: 네네. 아. 그리고 이제 도착하기 전에 앱으로 네. 뭐 청소랑 세탁을 신청하거나 뭐 발렛에 차를 맡기고 뭐 올라가셔서 그 조식 서비스나 이렇게 식사 서비스를 또 이용을 하시면 뭐 장도 안 보셔도 되고 그냥 그러니까. 오자마자 편하게.
1: 이야, 네. 참 개인 비서가.
0: 네 그렇습니다.
1: 그런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1: 풀 서비스네요 진짜. 네네. 그럼 가장 궁금한 게 가격이에요.
0: 그렇죠. 제일 중요합니다.
1: 네. 네, 가격이 가장 중요한데 네. 이 분양가가 어떻게 되는지 예, 소개 말씀해 주시면
0: 네네.
1: 고맙겠습니다.
0: 지금 이제 미국에 계신 분들께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환율을 지금 1,500원 기준 달러 금액으로도 같이 얘기를 제가 드릴게요.
1: 네.
0: 저희가 이제 총 그 분양가 정가가 17억 2천만 원에서 최고 23억 4천만 원까지 달러로 했을 때 약 115만 불에서 156만 불 정도 돼요.
1: 아하.
0: 근데 지금 저희가 미국에 계신 고객분들을 위해서 15% 할인을 네. 지금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1: 15% 할인?
0: 네. 할인된 금액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네.
0: 그 할인된 금액으로 했을 때는 총 분양가가 14억 6천만 원에서 19억 9천만 원까지 달러로 했을 때는 약 97만 불에서 네. 133만 불까지 네, 가격이 되고요. 이거를 평당으로 봤을 때는 8,600만 원 선에서 9,500만 원까지 네. 1억이 안 되는 평당 1억이 안 되는 금액으로 이제 5만 7천 불에서 6만 3천 불까지 수준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1: 네, 네, 네.
0: 정말 주변 시세에 비해 괜찮은 가격이고 근데 이게 이제 호실별로 뷰나 층수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요청하시면 제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자, 상담 전화번호 소개해 주세요.
0: 아, 네. 상담 전화번호 213-855-6055.
1: 네. 213-855-6055.
0: 네, 맞습니다.
1: 개인 셀폰입니까?
0: 네, 맞습니다. 앨리스 네, 리 제 네. 전화번호고요.
1: 앨리스 리 네. 에이전트님이십니다.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0: 네, 네,
1: 가격이... 들어가서 살고 싶다라는 네네.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0: 네네.
1: 가격이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0: 네네. 가격은 네. 사실 제가 뭐 풀 네임을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네. 같은 서초 생활권 안에 있는 하이엔드 오피스텔 시세를 제가 다 분석을 했는데요. 전용 12평이 15억 달러로 약 100만 불 정도 되고
1: 네.
0: 평당 1억 2,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저희는 1억이 안 되는 가격이었고 그다음에 다른 이제 오피스텔의 전용 15평이
1: 네.
0: 되는 그 매물이 20억에서 21억 원. 그래서 약 133만 불에서 140만 불 정도 되는데요.
1: 네.
0: 평당 1억 3,70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또 가격이 또 높아지고 네. 전용 18평이 이제 25억 약 167만 불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평당 1억 2천에서 1억 4천까지 그래서 8만 불에서 9만 불 정도 넘는 네네네네. 이제 금액이 되는데 저희 지젤라이프 그라피 서초는 네. 이제 정가 기준 말고 할인 적용했을 때 평당 8천만 원에서 그러니까 약 5만 7천 불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방 두 개, 화장실 두 개, 커뮤니티는 정말 크고 그래서 평형이 더 크기 때문에
1: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네, 많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세요. 네네. 그러니까 투베드 투베스인데 네. 요 정도 가격이면은 거기 그 서초동이 굉장히 비싼 땅인데
0: 그렇죠.
1: 이 서초동보다 더 비싼 땅이 강남이잖아요. 서초동도
0: 그 강남이에요.
1: 서초동도 강남인데 네네. 강남 어디 땅이냐에 따라서 또 가격이 엄청 달라지더라고요.
0: 그렇죠.
1: 평당 아주 엄청 2억 가까이 네네, 맞습니다. 되는 그런 것도 많고 그렇던데 네. 신규 분양 시장과 비교하면은 어떻습니까?
0: 네, 지금 이제 같은 강남권에 있는 용산 강남 신규 공급 단지들을 봤을 때는 네. 평당 1억 2천에서 2억을 넘기 때문에 분양 총액으로 했을 때는 21억에서 37억 원대로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 아. 달러로 했을 때는 140만 불에서 250만 불 수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 네.
0: 같은 강남권 신축인데 저희 거는 할인했을 때 14억에서 약 97만 불부터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네.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실 수 있어요.
1: 그렇네요. 차이 많이 나네요.
0: 네네네.
1: 뭐 정확한 호실별 가격은 네, 우리 앨리스리 에이전트님과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13-855-6055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시장 전망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까요? 네.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 특히 강남권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0: 일단 한국 네. 부동산 자체가 키워드로 봤을 때 양극화와 중심지 쏠림이라는 키워드로 설명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발표됐던 공동주택 공시 가격을 보면 전국 평균이 약 9%가 오르는 동안 네. 서울은 18%가 넘게 올랐어요. 그래서 강남 3구, 네. 서초, 강남, 송파는 평균 25%가량 상승을 했기 때문에
1: 네네.
0: 정부가 대출 규제, 토지 거래, 허가제 같은 강력한 규제를 내놓지만 그 강남 3구의 상승세는 오히려 더 계속 심화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1: 네, 공급 측면은 어때요?
0: 아, 여기가 진짜 제일 중요한데요. 네. 서초는 2028년부터 아파트나 오피스텔 신축 입주 물량이 통계상 제로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아하. 새 집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1: 네.
0: 네. 그런데 반면 이제 아시겠지만 수요는 엄청나게 지금 전세 수급지수나 급등하면서 전세난이 엄청 심화되고 있잖아요.
1: 네네네.
0: 그래서 전세를 구하지 못한 수요가 주거용 오피스텔, 이 지젤 라이프 그라피 같은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로 유입되는 흐름이 네. 지금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공급은 끊기고 수요는 늘어나는 이 지역에서 지어지는 신축.
1: 네.
0: 네, 이게 이제 이 투자의 가장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아파트 규제가 오피스텔에 미치는 영향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0: 네네.
1: 그런데 청취자 중에는 이 오피스텔이 아파트만큼 과연 오를까? 뭐 이런 퀘스천도 있어요.
0: 그렇죠.
1: 네, 실제 데이터가 있나요?
0: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많이들 네. 오피스텔이라는 게 생소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많이 물어보시는데 서울의 대표 주거용 오피스텔 예를 들어 이제 이거는 제가 뭐 이름을 말씀을 드리면 많이들 아시는 타워팰리스라든지 뭐 서초의 아크로비스타, 뭐 트럼프 월드, 강남 파라곤 등등 이제 뭐 여의도 자이, 마포 하나 오벨리스크 등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을 봤을 때는
1: 네.
0: 8년에서 10년 동안 장기 상승 실적을 봤을 때 300%, 뭐 250%, 280%, 230%, 그러니까 보통 이제 200%를 넘는 상승세를 보이기 때문에.
1: 네, 네.
0: 이제 이 지젤 그라피도 이 말씀드린 이 유명한 이제 대표 주거용 오피스텔이랑 같이 방 두 개 이상의
1: 네.
0: 주거용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1: 네.
0: 같은 유형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딱 보장드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1: 네.
0: 과거의 수치를 기반으로 아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은 하실 수 있죠.
1: 아, 네. 그렇군요. 이 단지 그 주변 그
0: 네.
1: 주변의 개발 호재도 좀 짚어주신다면은요.
0: 네. 사실 여기 또 강남권이기 때문에 대형 개발들이 이제 집중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사업지 반경 이제 5km 안에 가까운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옛날에 국군 정보사 부지에 들어서는 서리풀 원 포레스트라고 총 사업비가 5조 3천억 원이 들어가고 국내 PF 역사상 최대 규모로 이미 착공을 해서 네네. 2030년에 준공이 목표인 지금 글로벌 비즈니스 타운이라는 이제 비즈니스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1: 그렇군요.
0: 애플 사옥을 설계했던 유명한 노먼 포스터와 프리츠커상을 수상했던 헤르조그 앤드 메롱이 함께 설계를 했던 네네. 이제
1: 엄청난
0: 네, 그런 네. 유명한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 창출을 저희가 3만 명, 네. 간접 효과까지 한 9만 명 규모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네. 글로벌 기업들의 입주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도 따로 나올 만큼 이제 유명한 개발 호재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그런 대규모 업무 네. 지구가 생기는 거군요.
0: 네, 맞습니다.
1: 아하. 저 앞서 그 오피스텔이라서 규제 부담이 덜하다라는 네. 표현을 잠깐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0: 네, 맞습니다. 아파트랑 비교했을 때 이제 네. 진입 절차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청약, 뭐 분양 이런 그 절차가 훨씬 간단한데요. 그 미국에 계신 분들은 한국의 청약 자격을 갖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재외국민에게 아파트 청약은 사실상 문이 닫혀 있어서 네. 오피스텔은 그런 제약 없이 바로 취득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아, 그렇군요. 근데 또 중요한 게 세금 문제잖아요. 세금.
0: 아, 그쵸.
1: 그 한국에 혹시 이렇게 집이 있는 경우.
0: 그렇죠.
1: 한국에 집이 있는 분들은 세금이 굉장히 걱정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0: 그렇죠.
1: 아유, 이 세금 엄청나잖아요. 한국이 굉장히 세금이
0: 네.
1: 엄청나더라고요.
0: 네, 엄청. 네,
1: 여기에
0: 엄청
1: 대해서
0: 지금
1: 좀 짚어주신다면요.
0: 네네, 네,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사실 이제 그 좀 케이스별로 다를 수 있지만 큰 틀로 말씀을 드리면 네. 아파트는 이제 구매를 하셨을 때 전입신고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사를 하든 하지 않든 주소지를 거기에 옮기기 때문에 그 주택수에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고요. 오피스텔은 이제 분양권 상태에서는 그 취득세라는 그 세금을 내야 하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요.
1: 네.
0: 만약에 내가 거주를 하겠다. 내가 주소지를 거기로 설정을 하겠다. 그래서 전입신고를 만약에 하시게 되면 그때 주택수에 포함되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1: 네.
0: 나는 여기에 이미 다른 곳에 주소지가 되어 있다. 아파트에. 그러면 전입신고를 주택 그 주소를 옮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1: 네.
0: 취득세를 내야 하는 주택수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1: 그래요?
0: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게.
1: 진짜요?
0: 네, 오피스텔은.
1: 아, 또 그건 몰랐습니다.
0: 네네.
1: 임대를 놓으실 분들은 또 임대사업자 등록도 고민이실 것 같아요.
0: 그쵸.
1: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요?
0: 네, 일반 임대사업자, 그 다음에 주택 임대사업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1: 네.
0: 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시면 건물분 부가가치세 10%를 환급을 받으실 수 있고요.
1: 네.
0: 업무용 임대로 운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시면 주거용 임대가 가능하시고 면적 요건에 따라 취득세 감면이나 재산세 감면 혜택을 이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이 둘 다 이제 사업자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 임대 사업자는 10년 동안 의무 임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보유 주택 수와 등록 시점에 네.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계약 전에 개별 상담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한국에 한국 세무사, 한국 법무사 등으로 되어 있는 법률 자문 팀이 있어요.
1: 네, 네, 네.
0: 그래서 연결을 해서 상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0: 네, 그렇죠.
1: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도 이 오피스텔을 살 수 있습니까?
0: 네, 맞습니다. 네, 재외국민이나 외국국적 네. 동포분들 모두 정해진 신고 절차를 거치면은 이제 한국 부동산 취득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시기 때문에
1: 네.
0: 저희 이제 K홈즈 리얼티에서 그거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 취득 신고 절차, 그다음에 뭐 서류, 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 세금 부분까지
1: 네.
0: 모두 다 이제 서류 확인부터 네. 다 솔루션까지 도움을 드리니까요. 편하게 네. 이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이곳에서도 좀 직접 설명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런 기회가 있으신지요? 세미나라든가 뭐.
0: 네. 저희가 네,
1: 소개해 주세요.
0: 네, 네. 저희가 LA에 그 저희 홍보관 오피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 주소를 지금 말씀드릴게요. 680
1: 680
0: 윌셔 플레이스. 네, 한국 그 교육원 건물인데요.
1: 네네네.
0: 네. 네. 그쪽 3층에 오시면 저희 홍보관이 준비가 돼 있고요.
1: 네.
0: 매주 금요일 저희 한국 부동산 세미나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1: 네.
0: 한국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네. 고민 되신다고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이 디젤라이프그래피 서초의 자료
1: 네.
0: 설명을 개별로 들어보고 싶다 하시면은 세미나에 오셔서
1: 네네네.
0: 1대1 개별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하. 근데 이제 이곳에서 이제 그곳에 투자하면서 그곳을 구입을 했어요.
0: 네네.
1: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리. 한국 집을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습니까?
0: 아, 관리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컨시어지 앱으로 원격으로 해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직접 거주하지 않는 기간에 임대를 놓으실 때는
1: 네.
0: 저희가 임대 세팅부터 임차인 관리까지 다 연결을 해드리기 때문에
1: 오케이, 알겠습니다.
0: 네, 걱정을 하나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1: 아유, 감사합니다. 자, 685 윌셔 플레이스 한국교육원 홍보관 3층으로 가시면은 한국부동산 세미나 예, 서초 디젤라이프그래피 프리미엄 오피스텔에 관한 그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0: 네, 213-855-6055 로 네. 전화 주세요.
1: 아, 또 한 가지.
0: 네.
1: 관리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면 되죠?
0: 아, 관리비는 그 네. 프리미엄 오피스텔이 보통 30에서 50만 원 정도. 예를 들어서 이제 한 200불 예, 정도 발생을 하는데
1: 네네.
0: 이게 세대수에 나눠서 내는 거기 때문에 저희 세대수도 많고 많이 분산이 될 그 상황이 되는데 지금 네. 확실하게 이제 이게 확정이 될 때까지는 정확한 넘버를 제가 드리긴 어렵지만
1: 네.
0: 그 구간 내로 이제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K홈즈 리얼티의 이 앨리스리 에이전트님과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13-855-6055 213-855-6055 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네네.
1: 끝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세요?
0: 네네, 저희 지금 할인 외에 진행 중인 프로모션이 하나 있어서요.
1: 네네네.
0: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저희 7월 중에 계약하시는 분들께는
1: 네.
0: 한국 방문 항공권을 리임버스 해드리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1: 오.
0: 서초에 직접 보러 다녀오시는 비행기표 부담을 저희가 덜어드리기 위해서
1: 네.
0: 이 행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완공된 실물을 눈으로 확인하고 결정하라는 저희 취지니까요.
1: 네네네.
0: 한국 방문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 지금 고민하지 마시고 당장 이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 참 좋은 찬스가 되겠습니다.
0: 네네.
1: 네, 전화번호 소개해 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0: 네, 213-855-6055 앨리스리입니다.
1: 네. 아, 참 멋진 정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0: 네, 감사합니다. 네.
2: H마트 행운의 7월 이번 주 특별한 혜택
3: 광천 녹차 전장김 선물 세트 국산콩 통째로 검은콩 17곡 두유 돌강미어 생 배주스 등 엄선된 상품들로 준비한 한국농협 특판전
2: 7월 30일까지 LA 코리아타운 부에나파 다이아몬드바 토렌스 그리고 얼바인 노스파크점에서 만나보세요.
3: 폴라포 누가바 바밤바 호두마루 브라보콘까지 무더위를 날려줄 혜태 인기 아이스크림 모음전도 놓치지 마세요.
2: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4: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좋은 스코어는 퍼팅에서 결정됩니다.
3: 원호의 골프가 당신의 퍼팅을 바꿔드립니다.
5: 특허 기술,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으로 더욱 정확하게.
3: 한국골프연구센터 인증 프리미엄 퍼터, 원호의 골프.
5: 지금 원호의골프.com에서 확인하세요. 원호의 골프.com.
6: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7: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6: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7: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8: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K-열반 빌더스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9: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공학과에서 이 시간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신청곡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리 그린우드의 God Bless the USA 신청곡 부탁드립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이기고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적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해요, 디님. 디님께서 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이기고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기도를 담아서 이 노래를 청해 주셨는데요. 정말 멋지네요. 잘 들었습니다. God bless the USA라는 노래였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네요. 여러분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을 읽으면서 감동했고요.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올려주신 이 내용들 읽으면서 정말 멋진 말들 제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자, 끝곡으로 어떤 곡을 띄워드릴까 제가 지금 살짝 지금 망설이고 있어요. 항상 끝곡은 좀 멋진 곡을 좀 전해드리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뭐 좋죠 뭐. 이 노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다들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마이클 잭슨이 부른 스마일도 좋고, 네, 조시 그룹밤 버전의 스마일도 너무 좋습니다. 날은 너무나도 덥지만은요, 여러분들, 우리 몸과 마음, 얼굴까지도 주름 쫙 펴시면서, 활짝 웃으시면서, 예, 하루, 오후 시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노래 들으면서요, 저는 여기서 물러갈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 고소미였습니다. 사랑합니다.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덥고 잠 못 드는 밤. 아직도 무겁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계신가요?
4: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해지는 냉감 소재 패드와 간절기 이불, 김스 전기 여름 이불 특별 세일. 이글루 냉감 패드, 트윈 59불 99부터 킹사이즈 99불 99까지. 슬림 차렵 냉감 이불과 침대 패드, 베개 커버 세트, 트윈 139불 99부터
3: 포인트 간절기 모달 이불, 싱글 59불 99부터 러블리 간절기 모달 이불, 트윈 89불 99부터
4: 화이트, 블루, 핑크 등 러블리 감성 컬러에 부드럽고 쾌적한 촉감까지 올 여름 시원한 잠자리는 김수전기에서 준비하세요.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5: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6: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5: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6: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5: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7: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8: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7: 네.
8: 수영도?
7: 그럼요.
8: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7: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8: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9: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1: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퍼팅은 거리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특허받은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 한국골프연구센터 로브테스트로 검증된 정확한 퍼팅. 한국장인의 수제 제작 프리미엄 퍼터. 지금 108골프.com에서 만나보세요. 108골프.com.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합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기념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을 단돈 10불 96에 만나보세요. 화요일 투고는 2배 큰 사이즈. 목요일 갈비탕과 도가니 투고 주문 시 표고거지 해장국 1+1. 여름 보양식 삼계탕은 14불 99. 올림픽 한남체인 맞은편 송영 통큰 설렁탕 통크게 드립니다. 전품목 완전 반값 세일.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은 물론 쿠션과 방석까지 역대급 반값 특가. 매장은 975 사우스 머몬트 에브뉴 올림픽 식물원 옆입니다. 문의는 213-884-5000. 파격 할인 세일 지금 서두르세요.
10: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친구 여러분들, 와, 90도가 넘었습니다. 그야말로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목요일 오후 3시가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바깥으로 다니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안에 계신 분들은 밖이 그렇게 더워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럴 때는 시원하게 실내에서 좀 건강을 챙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물론 시원하고 달달한 게 땡기는 게 지금 시간이긴 합니다. 자, 남은 시간도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저와 함께,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와 함께 잘 지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침에 여러분이 일 나오시느라고 출근하신 거, 또 지금 열심히 일하시는 거, 아니면 집에서 쉬시는 거, 모든 것이 다 내가 선택한 길 아닌가요? 이건 미국까지 와 있는 것도 바로 내가 선택한 길이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내가 선택한 길 속에서 살고 있지 않나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무더운 목요일 오후 3시 오늘 라디오는 내 친구 첫 곡으로 제가 선곡한 우리 탁재훈의 내가 선택한 길.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내가 누가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선택한 길을 좋으나 싫으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비비아님 오래간만입니다. 우리님도 안녕하세요. 오늘 새로 님도 오시고 너무 즐겁네요. 탁재훈님의 노래 들으고 자 우리 테일러님이 들어오셨어요. 테일러님 박테일러님 하면은 제가 여러분께 선물권도 드리신 적 있고 아마 그 옷을 고치는 아주 명품 같은 재주가 있는 황금손 맞습니다. 네 알청님도 들어오시고 어서 오세요. 항상 제가 즐겨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지만 저희 그 카카오 채팅을 오픈한 이후에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 일 끝나시고 서로 교감도 나누시고 대화도 나누시고 또 좋은 노래도 교환하시고 제가 거기서 좋은 노래 있으면 여러분께 많이 소개해드리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선곡도 해주시고 참 굉장히 너무 고맙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티셔츠 두 개가 있었는데 굉장히 컬러가 이뻐요. 그래서 방송 때 입으려고 했더니 이 목 폴라가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목 폴라를 답답해서 잘 못 입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테일러님한테 갖다 줬더니 여기를 이쁘게 잘라서 새 것 같이 만들어 주셨어요. 아이고 예 알청님 역시 친교 부장님 비비안님 출석 1등 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5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어찌 보면 목요일 제일 힘 빠지고 지치고 거기다가 제일 더운 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점심까지 드신 후에 가장 하루 중에서 나른하고 힘이 많이 붙이는 그런 시간입니다. 시원하고 달달한 냉커피 딸기 주스 대신에 시원한 아주 굉장히 좋은 음악들과 함께 꾸미는 여러분들의 타임, 여러분들의 시간 바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라디오 제 제목도 라디오는 내 친구이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얘기 나눴는데 어떻게 보면 그 주변에 보면 친구가 많은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친구가 없어서 아유 나는 늘 혼자예요 이런 안타까운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옛말이 있어요. 무쏘의 뿔처럼 혼자 가라. 이 친구가 없고 혼자 있게 되면 나쁜 점도 있고 외로운 점도 있지만 또 좋은 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몇 가지 제가 정보를 알려드리면 헛돈 쓰지 않으니까 내 지갑이 항상 넉넉하고 눈치 볼 일이 없어요. 누구한테 내가 보여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루가 내 것이 되고 또 남과 비교하지 않으니까 어떤 마음의 동요가 없습니다. 뭐 친구들하고 가는데 들러리 안 서니까 내 자존심도 지키고 되고 뭐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세상 만사가 이렇게 해서 나쁜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좋은 점도 있고 그러니까 거울을 뒤집듯이 뒤집어 보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친구 꼭 없다고 문제 없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알청님 함께하니 너무 즐겁다고 우리 비비안님이 그러셨어요. 자 여러분 알다시피 저희 라디오 서울 1650.com이 새롭게 단장한 거 이제는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저희 라디오 서울.com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맨 위에 아주 파란색으로 이쁘게 메디케어와 메디칼에 대한 정보가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칸을 보시면 요즘 한창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가 8가지 뭐 애플을 비롯해서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8가지의 주가 종목이 실시간으로 나와 있게 되고요. 그 밑에 내려가시면 여러분 그 복권 관심 있으시잖아요. 당첨 번호가 복권별로 실시간으로 당첨 번호를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밑에 칸을 보시면 요사이 가스비 민감하죠. 운전 일 많이 하시는 분들 특히 민감하실 텐데요. 그래서 요사이는 뭐 하이브리드라든가 전기차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가스차 운행하시는 분들은 민감한 부분인데 오늘의 캘리포니아의 가스 가격 또 내 주변에 어디서 가스를 좀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넣을 수 있을지 정보가 나오고 맨 마지막 칸에 보시면 여러분 LAX 그래서 유사히 한국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국과 미국의 대한항공 아시아나 출도착 시간이 실시간으로 매우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밑에 저희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라디오는 내 친구를 들어오시면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쪽으로 방문하시게 되는데 밑에 칸에 보시면 채팅창 오픈하기 그래서 클릭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무슨 모임같이 단체톡 하듯이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에 가입하셔서 많은 친구분들과 함께 대화 나누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친구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 안재욱이 불렀던 친구란 노래인데 황가람이라고 나는 반딧불을 리메이크해서 우리에게 많은 그 감동을 주었던 우리 황가람 씨가 이번에는 그 안재욱 씨의 친구란 노래를 아주 멋지게 소화했어요. 어떤 노래인지 궁금하시죠?

네, 황가람이 불러준 안재욱의 친구라는 노래 함께 했습니다. 이 황가람 씨도 얼마 전에 나는 반딧불이라는 윤중식의 노래를 리메이크해서 불러서 우리에게 알려지기 전까지 한때는 그 일용직 공사장에서 잠을 청하고 하늘을 뭐 벗삼아 이렇게 지냈다는 정말 고생 끝에 이런 그 노래라는 것을 끝까지 붙잡지 않고 어찌 보면 우리 함께 하고 계시는 모든 라디오는 내 친구의 이민 생활을 대변해 주듯이 물론 이민 오시자마자 편안하게 선택한 길을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다수의 모든 분들이 제가 알기로 정말 동화줄 하나 붙잡듯이 말도 안 통하고 아는 것도 없고 그런 여러 가지 극한 상황이라고 하죠. 그런 성향 속에서 오직 가족들을 위해서 앞만 보고 정말 배를 굶어가면서 그렇게 오늘에 까지 이르른 그런 모든 분들 특히 유튜브는 함께 하시지 못하지만 또 댓글을 올려주시진 않지만 항상 라디오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라디오는 내 친구 식구 여러분 가족 여러분들 아마 본인들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더듬어 보면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감동의 선율이 흐르고 노래 한 곡 들을 때마다 마치 내 인생의 주제가를 듣듯이 그런 감동이 오는 게 바로 음악이고 이민 생활이고 또 하나 감사한 것은 그 귀한 시간을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와 함께 보내주신다는 것만으로도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추억의 노래 한 곡 준비했습니다. 찻잔. 오늘은 최여원 양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0: 네, 아, 우리 그 노고지리가 불렀던 찻잔이란 노래는 아마 모든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추억의 한 곡이 아니나 싶습니다. 아주 긴 그 더벅머리 파마머리를 했던 그 삼형제가 불렀던 찻잔 그 노래를 이 최여원 양은 얼마 전에 대학가요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부활을 했습니다. 현대판으로. 그래서 거기서 젊은 친구가 대학생이 나와서 우리의 옛 가요를 이렇게 멋지게 리메이크 해줬습니다. 알청님, 그렇습니다. 인생이란 항해는 결코 만만치가 않죠. 네, 나이가 들어서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만 꼭 깨닫는 게 인생이니 이런 말 있잖아요. 그때도 지금 알았던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아주 인간에 있어서 가장 후회가 남는 그런 뼈저린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 그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2: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3: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4: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5: 너무너무 좋습니다.
6: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4: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4: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행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9: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0: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9: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행 변호사 그룹
11: 213-383-3838 213-383-3838
12: 홈쇼핑 월드 초대박 세일 콩고물 찹쌀떡 10개 6불 99 쭈꾸미 볶음 6불 99 시원한 동태탕 5불 99 코다리 조림 4불 99 대통령상 받은 배추김치 총각김치 여수 돌산 갓김치도 9불 99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70년대 가요들을 여러분과 함께 조금 정리해본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시대상과 함께 한참 그 통기타를 위주로 한 히피 사운드가 유행했었는데 대마초 파동으로 인해서 찬물을 끼얹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의 보컬 그룹이라는 것이 중반을 넘어가면서 신선한 가요계의 반항을 일으키면서 그때 한동안 떠메시지 사랑과 평화 또 산울림 아니 벌써 그런 그룹들이 전성기를 아주 구사한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가요계에는 뭐 김추자, 펄시스터즈 이런 가수들이 또 조용필, 패티김, 또 이장희, 정훈이, 뭐 이은하, 차중락, 배호, 혜은이 뭐 등등 많은 가수들이 나올 때 그나마 유일하게 남아있는 통기타 포크송 그룹의 듀엣들이 조금 남아있으면서 또 트윈플리오 같은 그런 아주 발라드풍의 그룹이 있는가 하면 지금 제가 준비한 이 노래 같은 듀엣 그룹이 많이 성행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70년대니까 여러분들의 추억에 그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0: 아이지.
1: 네, 버들필이의 음성이었죠. 눈이 큰 아이. 참 제목이 버들필이라는 거 여러분들 제 어렸을 때 기억에도요. 수양버들이란 나무 있지 않습니까? 아, 수양버들이란 그 이 저 그 거기에 이렇게 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잘라 가지고 삐 하고 피리를 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버들피리 부셨던 그런 기억들 여러분 없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는 많이 불었던 것 같아요. 삑삑삑삑 빽빽 소리가 나는 그런 버들피리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70년대 가요가 나름대로 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고 다양한 음악이 공존하게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일반 대중가요의 가수들도 있었고 거기에 더더군다나 70년대까지 뭐 최희준 씨, 박형준 씨 이런 가수현미 씨, 한명숙 씨까지 중복된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나라 가요계에서는 폭넓던 그런 시절이었나요? 저는 70년대 초반쯤에 김정호라는 가수한테 굉장히 필을 받아서 이름 모를 소녀라는 노래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가사를 몇 번이나 읊고 그 노래를 항상 뽐나게 부르던 그런 시절이었던 중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지금 뭐 세시봉의 아주 원조격이죠. 우리 김세환 씨가 아주 그때는 아주 밝은 모습으로 이리저리 기타를 둘러매면서 항상 싱글벙글 웃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음악을 들려주던 그 세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 당시 추억이 생각나고 지금 그 카톡에 그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노래를 들으면 아, 그때 이런 노래도 있었죠라는 제가 사실 음악적인 테마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적이 많은데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에 들어오신 우리 카톡에 있는 분들께서도 아, 이 노래 들으니까 바로 또 이 노래를 빠뜨릴 수 없네요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그게 그 추억이고 그 당시에 자기가 즐겨 들었던 노래들이 누구나 있으실 겁니다. 아마 이 노래 함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 바로 우리 알청님이 아, 이 노래도 빼놓을 수 없죠 그러셨는데 저도 지금 아차 싶었습니다. 바로 이 노래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노래 들으시면 맞아 맞아 맞아 그러실지도 몰라요. 그렇죠. 나는 못나니 바로 이 노래 아닙니까?

0: 네, 아이고 우리 알청님 덕분에 또 좋은 노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비비안님 못난이 인형 삼형제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이렇게 인형 세계가 고개가 스프링으로 막 흔들리는 못난이 인형이 있었고 주로 이제 택시 같은 데 보면 앞이나 뒤에 싣고 있었고 또이 멍멍이가 있었고 이렇게 막 머리가 움직이고 그 앞에 보면 택시 앞에는 오늘도 무사히라고 이쁜 소녀가 기도하는 모습도 있던 우리 알청님 말씀대로 그 당시 젊은이들의 순수성을 표현하는 듯해서 참 좋은 노래 같다고. 아, 비비안님, 나 제일 못생긴 인형 닮았다고, 언니 닮았다고, 언니라고 싸우고, 맞아요. 멍멍이. 그런 추억들이 담겨져 있는 노래 몇곡 듣고.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2: 류마티스 관절염,
3: 어깨와 허리 통증,
2: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3: 성민산삼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2: 진통제 없이
3: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2: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 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3: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4: 꽃게 판매 10만 개 돌파, 온달 23주년 23% 할인 이벤트.
5: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4: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23% 할인.
5: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빈대떡 무료 서비스와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영포 수제비도 사랑받는 메뉴.
4: 예약은 23382-8844, 23382-8844. 팔가와 캔모어 코너, 온달 23주년 아구찜 23% 할인 이벤트.
6: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7: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8: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70년대로 잠깐 여러분과 같이 돌아가서 그 당시에 우리가 기억했던 몇 곡의 노래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빼놓을 수 없는 노래, 제가 중학교 때 너무 사랑했던 노래고 아마 특히 남자분들도 그렇지만 여학생들의 어떤 마음을 심금을 울렸던 그런 노래, 이 노래 빼놓을 수가 없어서 준비했습니다.

0: 네, 김종호의 이름 모를 소녀 함께 하셨습니다. 아이고, 밖은 찜통인데 이렇게 쓸쓸한 노래가 흐르니 너무 좋다고 쓸쓸한 11월의 한국이 아련히 떠오르신다고. 당시 보석과 같은 노래, 그렇습니다. 바로 그 보석과 같은 노래라고 저도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고, 이 노래가 어디서라도 흘러나올 때면 그 당시 추억이 나오고 그랬던 장면들이 연출됩니다. 자, 남궁엄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면, 저희 그 카카오 게시톤, 이 유튜브 게시판도 좋지만 저희 지금 카카오톡 친구 알림방이 있으니까 구글로 들어오셔서 라디오 서울로 들어오시면 저희 라디오 서울 1650.com으로 연결이 돼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밑에 프로그램 쪽으로 옆으로 비키시다 보면 라디오는 내 친구 들어오시는 화면이 있어요. 클릭만 하시면 바로 하단에 노란색으로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클릭만 하시면 회원 가입이 되십니다. 사랑방 같이 얘기 나누시는 그런 좋은 시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너무 반갑고 환영합니다.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입니다.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일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퍼팅은 거리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2: Stop missing easy putts with 108 Golf.
1: 특허받은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
2: 한국 골프연구센터 로봇 테스트로 검증된 정확한 퍼팅.
1: 한국 장인의 수제 제작 프리미엄 퍼터.
2: More confidence, more consistency, better scores. 108 Golf.
1: 지금 108golf.com에서 만나보세요. 108golf.com.
3: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 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4: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5: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6: 건강하세요.
4: 센터 메디컬 그룹.
7: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8: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7: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8: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7: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8: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9: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0: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9: 선택하세요 품질을.
10: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9: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0: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9: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0: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11: 세븐디아스 타이어.
9: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0: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9: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0: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12: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비비안님의 말씀처럼 바깥은 찜통이라도 어떤 노래를 접하느냐에 따라서 겨울 분위기도 나고 우리가 추억으로 갈 수 있는 그 시간 여행을 가질 수 있는 게 유일하게 노래가 가진 그 매력 내지는 마력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저도 스튜디오 안에서 여러 종류의 음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다 보면 때로는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추억도 있고 때로는 제 그 전성기 그런 시절로 돌아가는 추억도 있고 아마 함께 하시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저저마다 가지고 계신 마음속의 창고에 깊이 숨겨 있는 그런 추억의 책을 꺼내서 한 자락씩 펴보는 것도 이 굉장히 힘든 지칠 수 있는 오후를 달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또 하나 우리가 유일하게 과거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타임머신 대신에 음악을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계시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70년대 정리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일부 마무리하면서 이 노래를 끝으로 또 다음 시간까지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이고 샌디송님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들러주셔서. 자, 긴 머리 소녀 들으시면서 2부에 뵙겠습니다.

네, 세인트님, 그곳 날씨가 많이 더운 거 보네요. 한국만큼이나 더워요, 아저씨. 거의 35도를 웃돌고 있고 에어컨에 파묻혀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0: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0: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0: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2: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3: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2: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3: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2: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3: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 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2: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
4: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5: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4: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5: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4: 975 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 옆,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6: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7: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8: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7: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AM 1650
9: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0: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내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세르데 나잇 피버. 아, 오늘 첫 곡으로 2부 첫 곡으로 좀 시원하게 디스코 노래 한 곡 선곡해 보았습니다. 자, 순철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며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는 얼굴들 잘 살고 있겠죠? 물론입니다. 아주 잘들 살고 계실 겁니다. 아저씨, 어제 친구들과 에어컨 시원한 스크린 골프샵에서 한판 때리셨다고 잘했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반갑고 아저씨하고 한판 쳐야 될 텐데 사실 이곳 LA보다는 한국에서는요 스크린 골프가 훨씬 더 성행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은 사실 골프 칠 수 있는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서울 근교에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회원에 가입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복잡합니다. 비용도 뭐 몇 배도 비싸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저 시원한 스크린 골프에 모여서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재미나게 놀고 밥 먹고 그런 것도 하나의 좋은 문화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 세인트 아저씨하고 스크린 골프 한판 쳤으면 좋을 텐데 제가 2017년도 17년 전에 2008년도 7년도에는 우리 세인트 아저씨하고 거의 매일 스크린 골프를 갔던 것 같아요. 아마 마포에 있는 스크린 골프인데 아직도 잘 있나 모르겠네. 이 그리움, 추억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Fame 이렇게 두 곡 좀 시원한 노래로 제가 선곡을 해봤어요. 팝송 중에 그래서 함께 나누었던 노래였습니다. 아, 세인트 아저씨 군인님은 저를 골프에 입문시킨 골프 스승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제가 한국에 있을 당시에 저는 이미 골프를 치는 상태였고 우리 세인트님은 이제 막 배우려는 시기인데 사실 스크린 골프가 없었다면 그렇게까지 그 골프를 칠 수가 없었는데 손쉽다 보니까 우리 세인트님 일 끝나고 퇴근 시간 이후에 저를 항상 데리러 와요. 같이 가서 몇 시간을 칩니다. 정말 힘들게 거의 매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빨리 익히게 됐고 제가 세인트님보다 조금 더 먼저 배웠다는 이유로 제 방법을 몇 개 알려줬는데 사실은 지금은 우리 세인트님은 싱글 골퍼라고 하죠. 싱글 골퍼이고 저는 싱글을 못 가는 골퍼이고 그렇게 됐어요. 본인이 잘한 덕이지요. 비비안님 여러 방면의 스승님이시라고. 아니 그렇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스크린 골프 마포에 있는 스크린 골프를 단골이라서 아는 후배가 하는 집이라서 갔는데 그 당시에 스크린 골프 치고 끝나고 뭐 짜장면 먹고 또 다른 친구 있어요. 유재형이라고 같이 그렇게 배웠던 셋이 맨날 몰려서 스크린 골프 쳤던 그런 추억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저 말고도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친구들하고 어떤 운동에 같이 취미를 가졌던 한국에서의 추억들이죠. 그런 추억들이 많이들 있으시리라고 생각도 됩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2부입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지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병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7: 꽃게 판매 10만 개 돌파. 온달 23주년 23% 할인 이벤트.
8: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7: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23% 할인.
8: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빈대떡 무료 서비스와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영포 수제비도 사랑받는 메뉴.
7: 예약은 23382-8844. 23382-8844. 팔가와 캔모 코너 온달 23주년 아구찜 23% 할인 이벤트.
9: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40여 분 남았나요? 오늘 마무리해드릴 시간인데, 아이고 H님 들어오셨네요. 아 뭐 이렇게 보니까 그 시원한 썰핀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오늘 날씨에 굉장히 어울리는 파도 타는 모습인 것 같아요. 아 너무 멋있습니다. 카톡에 들어오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하네요. 환영합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유사히 그 대한민국이 트로트 천국이라는 거는 제가 설명드리잖아 잘 아시는데 그런데 이 어린 친구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그 어린 말로 그 전도양양하다는 표현을 많이 하죠. 10대 생각보다 아주 7살서부터 8살서부터 10여 살까지 앞으로 한 10년 정도 안에 우리나라 그 트로트 가요계를 주름잡을 만한 그 제목들이죠. 근데 제목치고는 뭐 엄청나게 뛰어난 제목들인 것 같아요. H님 여러분 더운이 바닷가로 모십니다 라고 카톡에 들어오셔서 시원한 파도 한번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중에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황민호란 친구인데 아주 요새 그 박서진 친 장구까지 흔들면서 정말 전도가 양양한 황민호 노래 한 곡 준비했습니다. 가라지.

네, 어떠셨어요? 아주 이제 국민학생 같은데, 우리 그 황민호 그 형이 또 황민우라고 같이 또 트로트 가수이기도 한데, 황민우 군은 춤을 아주 멋지게 춥니다. 이 황민호 지금 이 보니까 아침 7시 정도에 일어나서 장구를 혼자 연습을 해요. 학교 가기 전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앞으로 정말 저희 그 트로트계에서는 뺄수 없는 그런 멋쟁이가 될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뭐잘 아시겠지만 뭐 리틀 이미자라는 그런 별명을 얻었던 우리 빈예서 양이 또 있습니다. 신기루 사랑 함께 하시죠.

아니 나이도 어린 친구와 어떻게 이렇게 잘 꺾어대죠? 앞으로 우리나라의 가요계는 너무 앞길이 밝은 것 같아요. 지금 수많은 가수들이 각종 그 오디션을 통해서 요사이 무명전설만 나온 가수만 해도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새아이사이 껴서 이렇게 멋진 친구들이 앞다투어 열심히 지금 나이서부터 옛날에는 그 하춘화 씨가 뭐 8살 때부터 노래를 했다. 이은하 씨가 뭐 12살 때부터 노래를 했다. 정말 드물게였는데 요새는 지금 빈녀사 양도 이제 10대 초반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히다는 표현이 이럴 때 쓰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 친구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소개해드릴 친구도 엄청납니다. 박성원입니다. 직진이야.

네, 박성원의 직진이야. 이렇게 해서 지금보다 수만이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 몇 명의 우리 앞으로 그 제목들 노래들 몇 곡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테일러 박 씨.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테일러 박 씨는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중앙일보 문화센터에서 한 7년 이상을 이 양복 그 기술 그것을 그 클래스를 가지고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재주가 아주 뛰어나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목폴라를 이렇게 입고 있었는데 좀 불편해서 못 입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아주 이쁘게 목을 잘라내고 티셔츠 같이 라운드로 멋지게 해줬어요. 우리 순철님 테일러 씨 반갑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옷 옛날에 좀 철 지난 옷이라든가 좀 사이즈가 안 맞고 그러면 주저 말고 가시면 아마 거의 새 옷으로 만드실 겁니다. 대단하십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멋진 노래 한 곡 소개해 드릴게요. 진짜 멋쟁이입니다. 테일러 씨가 멋쟁이를 만들어 줍니다.

0: 네, 우리 진짜 멋쟁이인 우리 한국의 음악 부장님 풍계님 오늘 출근 잘 하셨습니까? 자, 전하는 말씀 잠시 듣겠습니다.
1: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2: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3: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4: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5: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4: 센터 메디컬 그룹.
6: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7: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6: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7: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6: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7: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8: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7: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 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8: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7: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9: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0: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1: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0: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1: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0: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0: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수가 진국이란 가수입니다. 진국이. 예. 자, 이번에는 갑자기 이제 4시 35분쯤 되니까 제 머릿속을 떠오르는 게 빙수 한 그릇인데 혹시 지금 빙수 들고 계신 분 계십니까? 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지치지 마시고 에너지를 조금 더 업시켜서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는 우리가 됐으면 합니다.

네, 원서머 나이 여름밤에 어울리는 노래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고 로사님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예, 오랜만이죠. 많이 덥지만 마음은 쿨하게 남은 오도 시원한 미소 가득한 오후 보내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 자, 이번에는 말이죠. 오래간만에 여러분께 또 요사이 그 AI가 굉장히 발전해서 우리 고선미 씨 프로에서는 AI이고 대답도 주고받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는 AI가 부른 또 멋진 노래 한 곡, AI 노래 한 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날도 더운데. 여러분 그 널리 알려진 그 김수희 씨가 불렀던 고독한 연인이란 노래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노래를 AI가 불렀습니다. 어떻게 불렀냐고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시면 아, AI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구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빠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한번 감상해 보시죠.

0: 네, 참 그 개인적으로 노래하는 저도 굉장히 부럽고 이 AI처럼 불렀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정도의 AI의 놀라운 발전을 알게 해준 노래였습니다. 자, 예, 키도 엄청 높고 그렇습니다. 이 노래 비비안님, 그 김수희 씨가 불렀던 고독한 연인을 AI가 락 버전으로 예예 엄청 잘 꺾고 키도 높고 인간으로 낼 수 없는 소리를 낸 거예요. AI이기 때문에. 근데 그 느낌이 아주 좋지 않습니까? 간혹 이렇게 AI 음악을 가끔씩 들어도 좀 시원하고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입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2: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1: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2: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1: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2: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1: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3: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4: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3: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4: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3: 975 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5: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6: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7: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6: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8: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9: 213-381-2424, 213-381-2424.
10: 코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우리 친구 해요.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내일은 여러분 1부 시간에는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지난번에 저하고 인터뷰를 했던 팝핀 현준 씨와 그의 아내 박애리 씨 두 분을 모시고 1부 시간을 또 풍성하게 꾸며보겠습니다. 2부 시간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그 라빈 씨인데 저희가 고니와 비니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고니와 비니의 유쾌한 라디오. 내일은 또 어떤 보따리를 들고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의 오후를 풀어주실지 1부, 2부가 아주 꽉 찼습니다. 네, 풍성한 내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덕분에 많은 분들이 채팅에 와주시고 너무 풍성한 그 목요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자, 덥고 지치시죠? 저도 압니다. 저도 힘들어서 에너지를 막 올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운 내시고요.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또 아, 여러분 불금입니다. 불금 아시죠? 그래서 오늘 기운 좀 내시라고 네 손디아의 꿈에 보내드리면서 오늘 전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아시죠? 사랑합니다.

0: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1: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박스를 999달러,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오픈 기념 특가.
0: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1: 푸짐한 경품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0: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2: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3: We will fight for you.
2: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0: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4: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0: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4: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0: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4: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0: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4: 213-427-5500, 427-5500.
5: 여보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6: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5: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6: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5: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6: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7: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8: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9: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8: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9: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8: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9: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8: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1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1: 어제 보양식 드셨습니까? 사실 날씨가 갑자기 더우니까요, 입맛 자체가 없어지죠. 그래도 뭔가 또 해줘야 되는 주부들 입장에서는 아, 불 앞에서 오래 있는 것도 고역입니다. 자, 이럴 때 뭔가 한 것 같은, 하지만 장시간 불 앞에 서 있지 않아도 되는 뭔가가 없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 채소로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루골라. 네, 한국에서는 루꼴라라고 해서 저는 처음엔 다른 채소인 줄 알았는데요. 아, 이탈리안 음식이 한국에 들어가면서 이탈리아 그대로 루꼴라라고 하고 미국식으로는 아루골라. 이게요, 호주나 영국 같은 영연방 국가에서는 라켓이로 불린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아루골라. 아주 쌉싸름한 풍미가 괜찮은데요. 요거 하나 넣었을 뿐인데 맛도 달라지고 비주얼 완성 면에서는 압도적이죠. 선명한 초록빛 색감은 벌써 입맛을 다시게 만듭니다. 사실 이미 샐러드용으로 많이 활용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걸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해 보자고요. 루꼴라 오일 파스타. 담백한 오일 소스에 루꼴라의 쌉싸름한 맛이 더해져서 느끼함은 줄이고 뒷맛은 깔끔합니다. 뭐니뭐니 해도 샌드위치에서는 루꼴라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큽니다. 그냥 늘 먹던 햄치즈 샌드위치가 이 루꼴라 한 줌이 더해지면서 꽤 고급스러운 맛으로 변신합니다. 마요네즈나 버터처럼 좀 진한 소스의 무게감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너무 더워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 오늘 저녁엔 그냥 마트에 산 냉동 피자나 먹어 하면서도 약간 죄의식을 덜 수 있는 방법. 네, 이 아루골라를 위에다 한가득 올리는 겁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에 곁들일 때 참 좋다니까 부침개, 루꼴라를 아예 전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기본적인 부침개 위에 루꼴라를 얹어서 내놓는 식당들이 꽤 많다고 하네요. 네, 제가 어느 순간부터 루꼴라라고 하고 있죠. 아루골라 같은 채소입니다. 맛이나 비주얼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양한 영양 성분이 있어서 좀 챙겨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비타민 많이 있고요. 칼슘, 칼륨, 베타카로틴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네, 그동안 단순한 장식용 채소로만 쓰셨다면 아루골라, 루꼴라 이제 다양한 요리에 활용해 보세요.
1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5시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백악관은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일요일 뉴저지에서 열리는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을 직접 관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래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뉴욕 트럼프타워에서 열리는 국제축구연맹 피파 리셉션에 먼저 참석한 뒤 일요일 결승전 관전으로 이어지는 일정을 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승전은 이번 일요일 미 동부 시간 오후 3시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스페인과 아르헨티나가 맞붙습니다. 래빗 대변인은 이번 대회가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시청자를 기록한 월드컵이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전이 대회의 마무리에 걸맞은 장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회 기간 중 선수 징계 문제에 개입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미국 대표 공격수 폴라린 발로건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의 조별리그 경기에서 레드카드를 받아 다음 경기 출전이 자동으로 정지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잔니 인판티노 피파 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피파 징계위원회는 발로건의 출전 정지 집행을 1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고 발로건은 이후 경기에 계속 출전할 수 있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국제 스포츠기구의 징계 결정에 직접 개입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일요일 그 논란의 중심이었던 대회 결승전을 직접 지켜보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밤 대국민 연설을 앞두고 백악관이 강한 예고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캐롤라인 래빗 백악관